0: 의견을 내기가 어려울 때도 있지요. 혹시 우리 친구들 의견을 내기 어려울 때가 있었을까요?
1: 한 두 번쯤은 있었던 것 같아요.
0: 두 번쯤 있었던 것 같아? 그럼 언제 그랬는지 혹시 기억나요?
1: 그때가 제가 1학년 마지막이었어요. 마지막 수업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고 의견을 말하고 있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의견이 없어가지고 말을 못했었어요.
0: 맞아요. 이렇게 의견을 내기 힘들 때도 있지요. 그러면 한 가지 주제에 대해 실제로 의견을 나눠볼까요? 우리 만약에 엄마가 우리 집 너무 청소가 필요해. 대청소를 하자! 그렇게 말했을 때 여러분은 어느 공간을 청소하고 싶어요?
2: 거실을 청소하고 싶어요. 왜냐면 거실은 가족이 다 같이 쓰는 곳이니까 더 깨끗하게 하면은 기분이 좋고 느낌도 좋잖아요.
1: 저는 누나 방이랑 형아 방이요. 형아는 저랑 잘 놀아주고 누나는 저랑 친한 누나니까 형아 누나 방을 깨끗이 청소해주고 싶어요.
0: 아, 민준이가 깨끗이 청소해주고 싶은 이유가 있었네요. 형아랑 누나한테 너무 고맙네요. 그쵸?
1: 네.
0: 네. 그럼 우리 단어 뜻도 배우고 직접 의견도 나눠봤어요. 의견에 어울리는 오늘의 짝꿍 단어가 뭘지 한번 만나볼까요?

0: 의견에 어울리는 짝꿍 단어는 바로 제시하다, 제시하다예요. 제시하다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1: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0: 오, 물어보는 거. 민준이가 생각하는 제시하다는 무엇일까요?
2: 뭔가 문제를 내는 것 같아요.
0: 문제를 내는 거. 아하, 제시하다는 생각을 말이나 글로 나타내어 보이다라는 뜻이에요. 생각과 의견은 비슷한 뜻을 가진 말로 의견을 제시했다라고 말할 수 있답니다. 점심 메뉴를 고민하는데 친구가 의견을 제시했다. 주말에 어디로 놀러 가면 좋을지 너의 생각을 제시해줘. 이렇게 쓸 수 있어요. 혹시 의견을 제시했을 때 내가 속상했거나 상대가 기분 나빠한 경험이 있나요?
1: 친구들끼리만 저 빼고 결정을 해가지고 약간 제 마음대로 친구들이랑 의견을 못 나눠서 약간 속상하긴 했는데 그래도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아서 재밌었어요.
0: 오, 제니가 친구들의 결정에 함께하지 못했을 때가 있었구나.
1: 네.
0: 그때 정말 속상했겠네요. 의견이나 생각을 나눌 때 중요한 건 상대의 의견을 잘 듣고 내 의견만 고집하지 않는 것이에요. 의견이나 생각을 나눌 때 내세우지 말고 제시하는 친구들이 되어 보아요. 그럼 우리 오늘 배운 의견과 제시하다 두 단어를 이용해서 글짓기를 한번 해볼까요? 공책을 꺼내고 펼쳐서 글짓기를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3: 네. 네.

0: 의견. 어떤 것에 대해 가지는 생각. 제시하다. 생각을 말이나 글로 나타내어 보이다.
1: 그럼 우리 친구들이 어떤 멋진 글을 썼는지 살펴볼까요? 우리 민준이부터 읽어볼까요?
2: 우리 형은 늘 엉뚱한 의견을 낸다. 나는 씩씩하게 나의 의견을 제시했다.
1: 와, 민준이가 씩씩하게 발표를 잘했네요. 그런데 민준아, 민준이는 형과 주로 어떤 이야기를 나눠요?
2: 아, 형이랑 그 놀면서 누가 장난을 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렇게 많은 의견을 해서 이렇게 해요.
1: 와, 형이 정말 좋은 형인가 봐. 그치?
2: 네.
1: 그리고 민준이가 다른 친구들이랑 의견이 서로 달라서 문제가 생길 때도 형한테 도움을 받으면 되겠네요.
2: 네.
1: 좋아요. 우리 제니도 한번 발표해 줄래요?
3: 친구의 의견과 내 의견이 같아서 신이 난다. 학급 회의에 내 생각을 제시했다.
1: 오, 제니야. 친구랑 제니랑 같은 의견이어서 신이 났던 때를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3: 제가 먹고 싶은 거랑 친구랑 먹고 싶은 거랑 같아가지고 둘이서 완전 재밌게 맛있게 먹었어요.
1: 그게 뭐야?
3: 생크림 와플이요.
1: 오, 생크림 와플 가득가득 담긴 와플. 민준이도 좋아요?
2: 생크림 딸기 와플 좋아해요.
1: 생크림 딸기 와플. 그거 멋진 형한테 꼭 같이 먹자고 해요?
2: 네.
1: 네, 좋아요. 오늘은 의견과 제시하다를 배워보았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일상생활에서 이 단어를 잘 활용할 수 있겠죠?
2: 네.
1: 부모님과 또 친구들과 함께 이 단어를 잘 사용해 보도록 해요.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2: 안녕.
4: 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5: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6: 집에서 요리를 하던 피터. 저런, 집에 불이 났어요.
7: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8: 집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집안에 숨는다. 2번, 건물 밖으로 대피한다. 정답은 2번. 실내에 숨으면 불 속에 갇힐 수 있으니까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해요.
6: 불이 나면 손잡이가 뜨거울 수 있어요. 그러면 창문을 열고 구조를 요청해요.
7: 로봇카폴리랑 꼭꼭 약속!

0: 오늘도 그린남매와 함께 속담과 관용어를 재미있게 배워봐요.
1: 그럼 오늘의 속담을 만들어 가볼까?
0: 그래!
2: 라라야 알려줘!
3: 똑똑! 그린남매 반가워. 잘 지냈어?
0: 반가워 라라야.
1: 안녕!
3: 좋아, 오늘의 속담은? 라라 가 제발 저리다. 라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맞춰봐.
1: 제발 저리다는 게 무슨 뜻이지?
0: 자기 발 저리는 거 아니야?
4: 근데 그런가? 저리다가 뭐지?
0: 라라야,
1: 제발 저리다가 무슨 뜻이야?
3: 저리다는 살이나 뼈마디가 오래 눌려서 피가 통하지 않아 감각이 둔해질 때 쓰는 말이야. 또 당황하거나 부끄러운 상황이 되면 손발에 땀이 나거나 몸이 뻣뻣해져서 저리기도 하지. 그래서 제발 저리다는 자기의 발이 저리다라는 걸 뜻해.
1: 아, 혹시 나는 공부가 제발 저리다 아닐까?
4: 공부가?
1: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너무 오랫동안 앉아있어서 앉아서 공부를 하느라 다리가 저려가지고 공부를 좀만 쉬려고 할 때 엄마가 방에 들어와가지고 이놈 엄마가 공부하랬지! 이렇게 말하실까 봐 타이밍이 안 좋은 속담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4: 도둑도 될 것 같아. 찔리거나 뜨끔한 상황. 예를 들어 내가 너의 초콜릿을 먹었어. 그럼 네가 초콜릿을 먹은 법을 찾아내려고 할 거 아니야.
1: 찾아야지.
4: 얘가 나 찾아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
1: 누나 입에 초콜릿이 묻어있잖아.
4: 허이, 어떻게 알았지?
3: 자, 좋아. 그럼 오늘도 재미있고 신나게 그림을 그려볼까요?
1: 알았어.
4: 좋았어.
3: 그럼 노아야.
1: 응?
3: 노아는 정답이 왜 공부라고 생각했어?
1: 나도 이 속담처럼 경험이 있기 때문이야.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어떤 게 생각나는 거야.
4: 뭐가 생각나는데?
1: 바로 똥 싸고 물을 안 내린 거야.
4: 어우, 들어.
1: 그래서 물을 내리고 오는 중이었어. 그리고 이제 다시 공부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4: 엄마가 들어왔어. 엄마가 들어왔는데?
1: 그래서 엄마가 공부하겠지! 이렇게 하셔가지고 타이밍이 안 좋게 어떤 일이 생각난 거를 이 속담으로 표현한 것 같아.
3: 아, 공부를 잠깐 쉬고 있을 때 엄마가 마침 그 상황을 목격하는 것처럼 타이밍이 좋지 않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말인 거구나.
1: 그렇지.
3: 좋아. 그럼 예진이는 왜 도둑이라고 생각했어?
4: 나와 비슷한 느낌을 받았거든. 나도 노아의 초콜릿을 훔쳐먹은 경험이 있거든. 그때 노아가 막 찾아내려고 했어. 그때 너무 찔리더라고. 그래서 도둑이 제발 저리다는 뜻은 어떤 일이 찔릴 때 쓰는 것 같아.
1: 들킬까봐 걱정될 때?
4: 그치.
1: 아하.
3: 아, 도둑이 나쁜 짓을 하고 발이 찌릿거리는 것처럼 어떤 일을 하고 들킬까봐 걱정되거나 찔릴 때 쓸 수 있다는 말이야.
4: 그치.
3: 좋아. 그럼 예진아.
4: 응?
3: 예진이는 도둑이 제발 저리다 라는 말을 일상생활에서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서 써줄 수 있을까?
4: 문방구에서 어떤 아이가 들어와서 어떤 한 물건을 돈도 내지 않고 가져갔어.
1: 어? 그럼 안 되는데?
4: 맞아. 근데 다음날에 써져 있는 거야, 또 종이가.
1: 어떻게?
4: 그 종이 내용이 지금 당장 일로 와서 물건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경찰에 고소해서 신고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써져 있는 거야. 그 종이를 본 사람은 얼마나 제발저리겠어.
1: 그니까.
4: 그걸 보고 도둑이 제발저리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야.
1: 아, 그렇구나.
3: 좋아요. 그럼 오늘의 그림남매 오늘도 한번 즐겁게 설명해 볼까요?
1: 응. 이번엔 누나가 먼저 설명해 봐.
4: 그래. 나는 도둑이 제발저린다고 생각했어.
1: 왜?
4: 내가 노아의 초콜릿을 건드리지 말라고 했는데 먹어버린 거야. 맛있어 보였어. 찔리더라고. 막 들킬까봐 조마조마했어. 그렇게 막 들킬까봐 조마조마한 상황을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할 수 있는 것 같아.
1: 오, 그렇구나. 나는 공부가 제발 저리다라고 생각했어.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어. 그런데 똥 싸고 물 안 내렸다. 이렇게 생각이 났어. 그리고 물을 내린 다음에 방에 다시 들어와서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었어. 그런데 방에 엄마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속담의 뜻은 타이밍이 안 좋게 일이 일어나서 억울한 손해를 본다는 뜻인 것 같아.
3: 좋아요. 오늘도 정말 재미있는 그림 잘 봤어.
4: 고마워, 라라야.
3: 그럼 과연 오늘의 정답은 무엇이었을까요? 라라가 알려줄게. 까라롱!
4: 까라롱!
3: 오늘의 속담은 도둑이 제발 저리다야. 어떤 마을에 도둑이 들었다고 생각해봐. 분명 범인은 동네 사람들 중 한 명이야. 사람들은 물건을 훔쳐간 사람을 찾아내려고 야단이고, 도둑은 의심받지 않기 위해 집 밖에 나오지 않거나 사람 만나는 것을 피할 거야. 하지만 자기가 한 행동이 들킬까봐 불안해서 도둑질했던 곳을 돌아보기도 하고, 괜히 안 한 척하려고 이상한 행동을 하다가 결국에는 자신의 잘못을 겉으로 드러내고 말지. 이렇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아무리 숨기려 해도 티가 난다고 해서 이러한 속담이 생겨났지. 도둑이 제발 저리다는 지은 죄가 있으면 자연히 마음이 조마조마하여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야. 그러니 잘못을 했다면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털어놓는 게 더 좋겠지? 만약 친구들과 같이 먹기로 한 크림빵을 누가 다 먹었길래 이 빵 누가 다 먹었어? 하고 물었는데 옆에

0: 있던 영수가 갑자기 화를 내며 자기는 아니라는 거야. 그럴 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영수, 너 도둑이 제발 저리는 것 같은데 솔직히 얘기하면 한번 봐줄게. 라고 말이야.
1: 아, 그렇구나. 근데 누나 맞췄네.
2: 근데 노아야.
3: 나 과자 안 먹었어.
2: 야,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했는데 난 근데 노아야밖에 안 했거든? 네, 과자가 어디로 사라졌나 했더니 뽀미는 너였구나, 박노아.
1: 잘가.
4: 오늘의 속담은 도둑이 제발 저리다.
2: 지은 죄가 있으면 자연히 마음이 조마조마해진다는 뜻.
4: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0: 재치와 유머가 담긴 속담과 관용어, 뜻을 정확히 알고 알맞은 상황에서 사용한다면 우린 모두 똑똑 문해력 박사. 뾰로롱.
5: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속담. 갑자기 두통과 발열, 오한, 심지어 목이 아프고 기침까지. 감기인 줄 아셨다고요? 이열, 콧물, 인후통 같은 가벼운 증상이 나타났다가 서서히 사라지면 감기. 38도 이상의 고열이 갑자기 나타나며 두통과 근육통을 동반하면 독감. 감기와 같은 듯 다른 독감, 그 예방법을 한번 알아볼까요? 독감 예방의 1순위는 손 씻기입니다. 언제 어디서 손에 독감 바이러스가 묻었을지 모르니 손을 자주 씻어 독감 바이러스를 없애주도록 합니다. 어린이들은 어른들보다 면역력이 약해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독감이 유행할 때 어린이들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공기가 건조해지면 호흡기 역시 건조해져 독감 바이러스가 살기 좋은 환경이 되므로 실내에서는 환기를 자주 해주고 적절한 습도 40%에서 60% 정도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한 가지, 독감의 가장 확실한 예방법은 독감 예방접종이라는 사실. 감기는 사전 예방이 어렵지만 독감은 접종만으로 최대 90%의 예방이 가능하니 1년에 한 번 독감 예방접종 잊지 않도록 합니다. 독감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해지는 그날까지 닥터팽이 함께합니다. 팽파!

0: 수사슴의 뿔과 다리. 이야기도 배우고 생각도 나누는 시간. 여긴 어디?
1: 똑똑 문혜령 박사!
0: 오늘 함께할 이야기 박사님들을 소개합니다. 에이든 박사님.
2: 응!
0: 제이 박사님.
2: 응!
0: 제이 박사님.
2: 응!
0: 강준 박사님.
2: 응!
0: 다들 준비됐지?
2: 응!
0: 지금 바로 이야기 속으로 뿅뿅!
1: 뿅뿅!
0: 사슴이 목이 말라 호숫가에 갔어요. 왕관처럼 생긴 멋진 뿔을 뽐내면서요.
3: 코뿔소야, 옆으로 좀 비켜. 네 몸에 묻은 진흙이 내 아름다운 뿔에 묻을 것 같잖아. 길이나, 너도 옆으로 비킬래? 길쭉한 네 목이 내 우아한 뿔에 자꾸 닿는단 말이야.
0: 사슴은 물을 할짝할짝 마시며 다른 동물들의 뿔을 비웃었어요.
3: 뿔만 삐죽 솟은 코뿔소 얼굴은 너무 밋밋해. 기린 뿔은 어떻고? 개비의 뿔이 너무 작고 볼품없어. 이리 보고 저리 봐도 내 뿔이 최고야.
0: 그런데 호수에 비친 다리를 보고 사슴은 얼굴을 찌푸렸어요.
3: 내 다리는 왜 이렇게 못생겼지? 가느다란 다리에 작은 발굽이라니. 이리 보고 저리 봐도 너무 초라해. 뿔처럼 멋있다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말 완벽할 텐데.
0: 호수에 비친 뿔을 넋놓고 바라보느라 사슴은 무서운 그림자가 다가오는 것도 몰랐어요. 갑자기 오싹한 기분이 들어 뒤를 돌아봤더니 날카로운 송곳니를 드러내며 사자가 달려왔어요. 사슴은 가느다란 다리로 죽을 힘을 다해 도망쳤어요. 잡힐 듯 말 듯 아슬아슬하게 사자를 따돌리고 사슴은 숨을 몰아쉬었어요.
3: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네. 내 뿔! 정신없이 달리느라 어디 흠집 나진 않았겠지? 내 소중한 뿔이 괜찮은지 봐야 하는데 물웅덩이 어디 없나?
0: 급히 도망치느라 다리가 바위에 긁힌 것도 모르고 사슴은 뿔만 걱정했어요. 그때 바람을 타고 무섭고 위험한 냄새가 났어요. 그건 바로 사자 냄새였어요. 사자가 사슴 뒤를 몰래 뒤따라온 거였죠.
3: 일단 저 우창한 숲속으로 들어가 몸을 숨겨야겠다.
0: 사슴이 숲속으로 달려 들어가려는 순간
3: 내 뿔!
0: 커다란 뿔이 나뭇가지에 걸려 옴짝달싹 못하게 됐어요. 뿔을 빼내려고 머리를 이리저리 흔들어도 소용없었죠. 사자의 무서운 숨소리가 뒤에서 들리는 순간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나뭇가지에 걸려있던 뿔이 드디어 빠졌어요. 포기하지 않고 다리를 계속 발버둥친 덕분에 도망칠 수 있게 된 거예요. 사슴은 가느다란 다리로 바위를 펄쩍 뛰어넘어 온 힘을 다해 달렸어요.
3: 아름다운 뿔 때문에 죽을 뻔했는데 볼품없다고 하찮게 여겼던 다리가 내 목숨을 구했구나. 다리야, 정말 고마워.
0: 사슴은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어요.
4: 멋지고 큰 뿔보다 튼튼한 두 다리의 소중함을 알아서 정말 다행이야.
5: 그러게.
6: 비록 다리는 가늘고 화창치만 위험한 걸 막 달려서 구해주기도 했고, 뿔은 멋있지만 어떨 때는 좀 위험하기도 했으니까 우리 신체 일부는 모두 다 소중하다는 걸 알았어.
5: 사슴이 처음에는 다리를 되게 하찮게 여겼는데 마지막에는 다리가 자신의 생명을 살렸다고 하잖아.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마라 라는 교훈을 주는 것 같아.
4: 수사슴은 왜 다른 동물과 자신을 비교했을까?
5: 동물의 세계에서는 그 뭐지 양육 강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자신도 무언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돋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자랑을 한 게 아닐까 싶어.
4: 내 몸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어?
5: 나는 팔 같아. 팔로는 수영도 할 수 있고 연필 잡아가지고 글씨도 쓰고 엄청 많은 것 같아. 그래서 팔이 가장 소중한 것 같아.
7: 나는 머리. 왜냐면 머리가 있어야지 생각을 할 수 있고 공부를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잖아. 그래서 머리가 제일 소중하고 쓸모 있고 좀 자랑스러운 것 같아.
6: 나는 다리. 다리가 없다면 맨날 앉아 있어야 되고 막 어디 놀러 갈 수도 없어. 나는 제일 다리가 제일 마음에 들어.
4: 우리 친구들은 혹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나 약점이 있어?
5: 나는 그 만약에 발톱이 자라면은 발톱이 앞으로 자라는 게 아니라 밑으로 자라가지고 그 옆으로 살로 파고들어. 그래서 항상 발톱 깎을 때도 꽤 아프고 좀 안 좋은 것 같아. 약점 같아.
6: 굳이 말하자면 키인 것 같아. 근데 내가 키가 작으니까 다 귀엽다고 해주고 그래서 나는 그게 약점이자 장점인 것 같기도 해.
4: 나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소중히 아껴주고 사랑해주면 언젠가 꼭 반짝반짝 빛이 날 거야.
1: 맞아.
2: 맞아.
4: 나의 모든 것은 소중해.
1: 나의 모든 것은 소중해.
4: 나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소중히 아껴주고 사랑해주면 언젠가 꼭 반짝반짝 빛이 날 거야. 이야기도 배우고 생각도 나누는 시간. 친구들은 오늘부터 똑똑 문해력 박사야. 안녕!
8: 해마다 더 심해지는 학교폭력. 피해시 대처법.
9: 야, 대박 치킨!
8: 학교폭력을 목격했다면 선생님, 선생님! 학교 전담 경찰관 등에게 알립니다.
9: 너 뭐냐?
8: 학교폭력 피해 현장을 촬영해 SNS에 올리는 행위 또한 범죄입니다.
9: 엄마한테 말하는 게 좋긴 해.
8: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부모님에게 알리고 학교에 즉시 분리를 요청합니다.
9: 기구시라고도 애매하고 기구시라고도 애매하고 애매하니
8: 6화 원칙에 따라 작성한 진술서, 피해 진단서, 사진 등 피해 증거를 확보합니다.
10: 바뀌는 게 있을까?
9: 뭐 가만히 있다가 뭐 달라지냐?
8: 112,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청소년 상담 1388 등에서 피해 지원을 받습니다.
9: 영어 점심 치킨이! 가자!
10: 응?

0: I'm Joy.
1: I'm Melody.
2: And I'm Energy.
0: We are the
3: Super Duper Wizards.
1: 근데 Energy, 오늘 모자 어디 갔어? 왜 안 쓰고 왔어?
2: I don't know. I lost it. I don't know where it is.
1: 모자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2: 어, 진짜 몰라. 모자, 내 소중한 모자. I want my hat back.
1: 아, 걱정 마. 우리가 찾는 거 도와줄게.
2: Oh, really?
1: Yeah.
4: 맞아, 맞아.
2: Really?
4: Yes.
2: 어, 역시 내 친구들이야. You're my best friend.
4: 당연하지. 아, 참. 그 전에 우리 알파벳 송부터 불러야지.
1: Oh, sounds good.
2: 친구들. Let's sing together the super duper ABC song!
1: Yay!

0: But guys, 내 모자는요?
1: 아,
0: my hat.
1: 아 참, 이제 에너지 모자 찾아보자.
2: Yeah. Okay.
0: Thank you.
1: 모자 모자.
3: 에너지 모자.
1: 이거 빨리 도와줘요.
3: Help them.
4: 괜찮아, 괜찮다. 알아서 하겠지.
1: Solar Energy 고집은 빨리요.
4: 할 수 없어. 아, 아하.
5: 알겠다, 알겠다. 자.
3: 모자야.
0: 오! Look!
1: Wow! Oh my goodness!
0: It's a dice!
1: 어? 주사위? 근데 갑자기 주사위가 왜 생겼지?
0: 그러게 신기하다. 와우! 아하! It's an alphabet dice.
1: Oh, you're right.
6: Now it's time to throw the dice.
1: Oh, 주사위를 던지라고?
7: Yeah, yeah.
1: So excited.
7: I want to try.
8: No,
7: I want to try.
0: My turn. I found it. 내가 찾았지.
1: 잠깐 얘들아.
0: 왜?
1: 우리 가위, 바위, 보루 정하자.
0: 어, 알았어, 알았어. Rock, paper, scissors.
1: 좋아.
8: Okay.
1: Okay.
0: Ready?
8: Rock, paper, scissors.
0: 이겼잖아, 저희가.
1: Okay.
0: 축하, 축하.
1: Thank you.
0: 잘 던져봐.
1: Uh-huh.
0: Throw the dice. Throw the dice.
1: Okay.
0: Throw the dice.

0: 어디서 바람이 불지?
1: 어? 선풍기다! 선풍기!
0: 아!

0: 장난꾸러기 A가 우리 위저드들을 날려버렸네요.
1: 맞아요. 그래도 우리 애들이 A의 비밀도 알아내고 에너지의 모자도 찾고 됐죠 뭐.
2: 에, 일석이조죠. 내가 그랬잖아요. 재밌을 거라고.
1: 아이고, 네네. 재밌네요, 재밌어요.
3: Thank you, thank you.
0: 자, 우리 친구들. A가 다른 알파벳 사이에 있으면 에 소리가 난다는 거 기억할 수 있죠?
1: They're coming. Shh. 와, A 때문에 우리가 다시 슈퍼드볼드로 돌아왔네.
4: 맞아. 아, 귀여운 A 덕분에 정말 재밌게 놀았어.
1: 맞아, 맞아.
2: 친구들, 오늘 어떤 단어들을 찾았는지 확인해보자.
5: 오키조키.
0: A가 다른 알파벳 사이에 있을 때 어떻게 소리 나는지 잘 들어봐.
2: A, A, bag. A, A, bag.
0: A, A, map. A, A, map. A, A, hat. A, A, hat. A, A, fan. A, A, fan.
6: Good job!
2: We did it! We did it!
1: 맞아! 이렇게 기분이 좋은데 한번 신나게 노래나 부를까?
2: 그럴까?
1: Let's do it! Let's go!
4: Okay!
2: Come on, everybody!
0: Yeah. 아, 우리 슈퍼두퍼 위저드들 오늘도 대단했네요.
3: 맞아요. 맞습니다. Correct.
1: 자, 그럼 우리 이제 친구들한테 보여줄 게 있죠.
0: 아하, 우리 슈퍼두퍼 대마법사들의 매직 픽처.
3: 그럼 시작합시다. Let's start.
0: A girl has a bag.
7: She is holding a map.
8: She is wearing a hat.
0: She has a fan.

0: 오늘은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지구에서 첫 보급품이 오기로 한 날이죠. 화성의 모든 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질 때까지는 지구의 보급품은 정말 필요해요.
1: 어떤 물건이 올지 너무 기대되는데. 빨리 보고 싶어. 첫 보급품으로 온 뭐가 올까?
2: 팬케이크가 올 것 같다던데.
1: 팬케이크요? 중요한 행사가 되겠는데요. 촬영해야겠어요. 뭐?
3: 화성에 온 뒤론 팬케이크는 한 번도 못 먹었어. 빨리 팬케이크를 먹고 싶어.
1: 팬케이크, 팬케이크. 난 팬케이크가 제일 좋아. 10개 먹어야지.
4: 어? 혼자 그렇게 많이 먹으면 안 돼.

0: 다들 내 얘긴 못 들었니? 보급품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1: 여기는 우주 보급선 PF. 현재 화성 대기에 접근 중. 착륙허가 바란다. 오버.
2: 테라시티 착륙장에 나와 있는 K시장입니다. 착륙을 허락합니다. 오버.
3: 기대돼.
4: 팬케이크.
5: 저게 우주선이야?
4: 아, 저건 유성이잖아. 우주선이 아니야.
6: 모두 괜찮아요?
7: 난 괜찮아.
8: 나도.
9: 나도 괜찮아.
0: 이런, 유성이 착륙장을 다 부숴버렸잖아.
4: 그럼 우주선이 착륙 못하지 않나요? 그럼 보급도 팬케이크도 없는 거예요?
10: 안 돼! 내 팬케이크!
11: 괜찮아, 포키. 우리가 착륙장을 다시 지으면 돼. 실망하지 마세요. 화성엔 기가빌더가 있어요. 우리가 착륙장을 다시 지어드릴게요.
0: 그게 가능해?
11: 그럼요. 기가빌더, 다신 망가지지 않는 튼튼한 착륙장을 만들어보자.
12: 그럼 착륙장을 어떻게 만들어?
11: 우리 다 같이 설계해보자.
13: 착륙장에 지붕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14: 그러면 우주선이 착륙할 때마다 지붕을 열 수 있게 하는 거야.
15: 또 착륙장 주변에 커다란 로봇판을 설치하자. 착륙장에 떨어지는 건 다 잡을 수 있게.
11: 좋은 생각이야, 푸키. 네 말대로 로봇팔이 착륙장을 보호하는 지붕 역할도 할 수 있겠어. 자, 그럼 우주에서 가장 튼튼한 착륙장을 만들어보자. 기가빌더 출동! 땅파괴 대장 푸키! 땅파괴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16: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11: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블록사켓 챔피언 마이티!
17: 자, 싹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11: 그리고 하늘을 나는

0: 우주 보급선 PF 내 말 들리나요? 착륙장 수리가 완료됐습니다. 오버.
1: 여긴 PF. 바로 착륙을 시도하겠다. 오버.
2: 기대하시라. 내 스릴러 드릴러의 새로운 기능을 보여주마. 우리는 오버와 두더지들.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가장 먼저 내 발명품을 구경할 기회를 주마. 아니야. 이런 천재적인 발명품을 꼬마 두더지들에게 실험할 수는 없지. 뭔가 훨씬 더 큰 게 필요해. 에? 오, 좋았어.
3: 곧 보급선이 도착할 거예요.

0: 보급 우주선을 되찾아야 해. 자, 가자. 기나빌더. 그래.
1: 역시 내 중력 제어 광선은 커다란 물건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
0: 후보잖아. 당장 그만두지 못해. 사람들이 얼마나 기다리던 우주 보급선인데.
1: 아무렴 어때. 내가 발명한 이 광선을 보라고. 정말 엄청나지 않아?
0: 말이 안 통한다니까. 루루, 레이, 포부를 막아줘.
1: 어디 한번 잡아보시든가.
2: 우주선 좀 그만 흔들라고.
0: 나한테 맡겨. 어, 아이고.
3: 이건 뭐?
0: 그만 약올려. 기가빌더 변신.
1: 어리석긴.
0: 이게 어떻게 된 거지?
1: 과학의 맛이 어떠냐?
0: 스키가 중력 광선에 붙잡혔어. 기가빌더 모두 변신. 허키본 변신 완료.
4: 마이티본 변신 완료.
0: 레이본 변신 완료.
1: 내 실험이 끝날 때까지는 어림도 없지.
2: 아! 뭐야! 광선을 여러 번이나 쏠 수 있었잖아!
1: 내 엄청난 발명품을 잘 보았느냐?
0: 레이, 루루!
1: 너희를 다 잡아주마.

0: 로즈선이 말을 안 듣잖아.
1: 왜 착륙을 안 하지?
2: 어? 저게 뭐야?
0: 누군가 우주선을 납치했어.
3: 세상에! 팬케이크 하나 맛보는 게 이렇게

0: 시간을 반사시켜서 포부를 거기에 가두는 거야. 어이, 팬케이크 도둑아, 맞춰봐.
1: 에? 한심한 레서 판다 같으니 위대한 과학의 힘을 보여주겠어.

보급품들이 떨어지고 있어! 하나도 빠짐없이 착륙자

0: 우주 보급선 착륙 성공!
1: 자, 그럼 팬케이크 파티를 시작해볼까요?
2: 이렇게 맛있는 팬케이크는 처음이야.
3: 맛있죠?
0: 맛있다.
1: 난 저런 팬케이크 따윈 하나도 관심 없어.

0: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횡단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사고 원인은 대부분 운전자 부주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해야 합니다. 폭이 좁은 이면도로일수록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는 절대 금지입니다. 아이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3초 이상 정지 후 출발해야 합니다.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통학버스 승하차 시 바로 옆 차로의 운전자는 일시정지 후 서행해야 하고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 방향 운전자도 일시정지해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속도를 늦추고 바라보면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1: 멋진데? 우리 강아지들 정말 대단해.
2: 고마워요.
1: 아주 잘 만들었구나. 정성을 다했네. 갈 시간이야, 우리 딸들.
2: 엄마!
1: 감사해요, 어머니. 다음 일요일에 또 올게요. 어, 그래. 나야 좋지. 강아지들 잘 가.
2: 안녕히 계세요. 할머니.
1: 블로이, 무슨 말 하려는지 할머니는 다 알아요. 할머니가 장난감 블록타워 그대로 줄 테니까 다음 주 일요일에 와서 다시 갖고 놀면 돼.
2: 만세!
1: 어우, 세상에.
3: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프로그램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잘 안 보이네. 저기 저거 비구름이야?
4: 그런 것 같은데. 아, 일기예보가 제대로 안 보이네. 어, 잠깐만. 아니야, 아니야. 확실하게 해님 얼굴이야.
1: 설탕 넣어줄까?
4: 도서품 부탁할게.
1: 어?
5: 아, 덩컨이랑 맥주를 마셔. 덩컨은 아주 멋져. 근데 덩컨이 누구지?
4: 어, 안 돼.
1: 이를 어째. 빨간색 하나만 줘봐, 여보.
4: 어, 나도 빨간색이 필요하다고.
1: 어, 거기 많이 있잖아. 어, 이 정도면 된 것 같아. 잘했어.
4: 와, 이제 완성이야, 여보.
1: 어, 근데 어떻게 나가지?
4: 아! 이게 뭐야?
1: 내일 아이들이 올 때까지 아무도 이 방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
4: 어? 하지만 오늘 경기 보고 싶은데. 잠깐! 우리 편 동이 아니야! 어!
2: 할머니!
4: 안녕, 얘들아.
2: 블록 그대로 두셨어요?
1: 물론이지. 들어가서 확인해봐.
2: 고맙습니다.
1: 정말 감사해요.
2: 걱정 마. 다시 시작하면 돼. 할아버지, 할머니 도와주실 수 있어요?
1: 그럼 당연하지, 빙고. 할아버지랑 할머니는 블록 쌓기를 아주 잘해요.

해마다 10명 가까이 목숨을 잃는 벌쏘임 사고. 벌의 활동이 왕성해지는 7월부터 9월까지는 1년 중 벌쏘임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며 피해 사고도 함께 증가하게 되는데요. 벌쏘임 사고는 예방과 더불어 사고 이후 대처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벌쏘임 사고 시 다음과 같이 대처하세요. 첫째, 벌집을 건드렸다면 벌집에서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즉시 대피합니다. 둘째, 벌에게 쏘였다면 카드 등을 이용해 벌침을 긁어내듯 제거합니다. 셋째, 벌에 쏘인 상처는 깨끗한 물과 비누로 씻고 얼음 주머니 등을 이용해 진정시킵니다. 넷째, 검증되지 않은 민간 요법은 따라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벌쏘임 사고 후 무증상 시에도 1시간 이내로 병원에 방문합니다. 안전한 야외 활동을 위한 벌쏘임 사고 대처 요령. 꼭 기억하고 슬기롭게 대처하세요.

들어왔구나. 어서 들어와. 오늘은 딱딱한 헬멧을 쓰고 커다란 기계로 나무랑 벽돌 같은 재료를 옮길 거야. 그리고 필요한 건 이거야. 드릴처럼 생겼지? 드룩드루루루. 아주 아주 큰 거물을 지을 거야. 루루루 루루루. 바로 이렇게 말이야. 왜냐하면 오늘 할 건 바로 공사장 일꾼이거든. 너희도 공사장 일꾼 놀이 같이 할래? 우와 정말? 그럼 우리 제일 큰 건물을 지어보자. 아, 이런 게 없어도 괜찮아. 아무거나 써도 돼. 드르륵 드르륵. 드르륵 드르륵. 반대쪽은 너희가 할래? 잘했어. 이거보다 더 커야겠는걸. 가자! 이제 밖에.

0: 내 불도저부터 끄고 삐.
1: 불도저?
0: 맞아. 공사장 일꾼 놀이 하는데 같이 할래?
2: 좋아.
3: 근데 뭐 만들 건데?
0: 이거 짜자잔.
2: 우와, 엄청 커다란 건물을 짓는 거야?
0: 응, 바로 그거야.
2: 어디에 지을 건데?
0: 딱 좋은 데를 알아. 따라와. 바로 여기야. 우리 공사장이야. 잠깐.
2: 왜? 들어가면 안 돼?
0: 공사장엔 딱딱한 헬멧을 쓰고 들어가야 해.
2: 헬멧? 우리 헬멧 없는데 어떡하지?
0: 아무거나 써도 돼.

0: 헬멧. 오, 똑똑. 우와, 찾았어. 이제 준비 끝. 좋아. 우선 이 오래된 건물을 무너뜨려야 해. 봐봐. 그걸 어떻게 무너뜨려?
1: 오, 자, 소개합니다. 바로 쾅쾅이 공. 그게 나야.
0: 예!
1: 데이지공, 간다! 가방!
0: 잘했어, 데이지. 건물이 다 무너졌어. 근데 이걸 어떻게 치우지?

0: 이제 다 치웠어. 근데 땅이 아직 울퉁불퉁해. 그럼 필요한 건
1: 로드로 올라지.
0: 됐다. 이제 바닥이 평평해졌어. 좋아. 공사장 준비 완료. 봐봐. 이제 집 지을 재료를 가져오자.

0: 집 지을 재료가 엄청 많네. 이 정도면 세상에서 제일 큰 건물도 짓겠는걸.
1: 난 꼭대기 할래. 그럼 난 밑바닥.
0: 좋아, 그럼 같이 지어보자. 예!

0: 반듯하게 잘했어. 고마워. 우와, 창호 진짜 멋진걸. 오, 벽이 매끈하게 잘 됐네.
1: 내가 직접 다듬은 거야.
0: 좋아, 그럼 이제 다 조립해볼까? 이건 이쪽으로 가고, 저건 이쪽으로 가고, 그리고 이건 여기 위쪽이야.
2: 근데 저걸 어떻게 올려?
1: 알았다! 크레인이 여기 있잖아! 그게 나라고.
0: 이제 됐어! 끌어올려!
1: 자, 올라간다!
0: 그렇지! 조금만 더!
1: 점점!
0: 거의 다 됐어. 자, 그렇지.
1: 됐다.
0: 예. 잘했어, 데이지. 이제 이걸 다 고정해 보자.
2: 찾았어. 그륵 그륵. 딱 좋아. 높이 딱 맞아?
0: 거의. 근데 아직은 좀 작아. 아주아주 아주 조금만 더 높이면 딱이야. 남은 재료 더 있으면 좀 줄래?
1: 근데 이제 남은 재료가 하나도 없는걸?
2: 진짜 없어? 벽돌 하나도 말이야?
0: 뭔가 쓸 수 있는 게 있을 거야. 공사장 친구들, 손상안경 준비! 우리 건물을 더 높이 만들 수 있는 재료가 혹시 보이니? 저거야!

0: 좋아. 된 것 같아. 설계도랑 똑같은 크기야. 야호! 빌런, 왜 오지?
1: 저거 원래 저렇게 흔들흔들해도 돼?
0: 설계도를 좀 볼게. 응, 설계도도 흔들려. 아무 문제 없어.
2: 저거 저렇게 기울어도 돼?
0: 잠깐만, 설계도 다시 보자. 응, 아직 괜찮은데? 설계도가 거꾸로였어!
2: 우와, 난 몰라! 으아!
1: 왜 이렇게 된 거지? 설계도랑 똑같이 만들었는데!
2: 그 나뭇가지 놓지 말걸 그랬나 봐. 괜찮아, 다시 만들면 돼!
1: 좋아!
0: 잠깐만! 봐봐! 위로 크게 만들려고 했는데 건물이 옆으로 꺼졌어!

0: 내 방이야.
1: 고마워 모두 즐거운 오늘 신나게 놀았죠. 또 놀아요 함께 신나게. 그럼 또 만나.
2: 딜런 여기 좀 봐봐.

0: 마그마 X의 부활!
1: 어? 저건 뭐지?
0: 이만 헤어지자꾸요!
1: 둘 다 사라졌잖아!
2: 이게 어제 새로 발견된 슈트와 원래 마그마 X의 모습이야.
3: 마그마 X를 꼭 닮았어요.
2: 겉모습뿐만 아니라 마그마 X 같은 위력을 갖기라도 했다면.
4: 이거 아무리 봐도 마그마 X의 극성 팬인 것 같지 않아요?
5: 팬이면 뭐 모두 저런 커다란 걸 만들기라도 하냐?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해라.
4: 에? 농담 좀 한 거 가지고 날 바보 취급하는 거야? 바보 맛 좀 봐라.
5: 그만.
3: 슝. 제이야, 무슨 생각해?
6: 아니, 그냥 놀라서.
7: 그래, 놀라운 일이다. 이안 말처럼 단순한 팬심을 만든 거라면 좋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진짜 마그마 X와 관련이 있는 거라면. 무슨 일이지?
2: 고온 경보예요. 메가시티의 기온이 비정상적으로 오르고 있어요.
8: 갑자기 왜 이렇게 덥지?
7: 더위에 쓰러진 시민들을 구해야 한다. 최후의 합류까지 구한다.

0: 기온을 낮춰야 해. 워터캐논. 여기도 간다. 워터 스프레이. 피닉스 액션. 자. 피닉스 등장.
1: 피닉스, 아이들이 너무 더울 것 같아. 시원한 나무 그늘로 이동시켜줘.
0: 알았어. 얘들아, 친구는 나한테 맡기고 너희는 나무 그늘 아래로 이동해줘.
2: 네.
0: 자.
2: 아, 시원해.
1: 아야, 정신이 드니? 병원으로 데려가 줄게. 피닉스, 아이들에게 물 주는 거 부탁해.
0: 벌써 준비하고 있지. 자.
1: 아, 시원해.
3: 이 더운 날 차에 애를 놔두면 어떡해.
4: 큰일이네요. 문이 잠겨서 안 열려요.
1: 비켜주세요. 제가 해볼게요.
5: 허클레스! 아이는 내가 병원으로 데려갈게.
3: 응. 열의 발생 지점을 찾았어요. 얘들아, 위치를 전송할게.
6: 바이올로봇, 서둘러 열의 근원지를 제압하라.
0: 네!
6: 이카루스, 액션!
0: 도맹아, 가자!
5: 어?
0: 정말 싫어! 안전 그물부터 설치해야겠어! 레스큐 넷, 발사!
5: 좋았어! 아이스건 냉동 파괴 캡슐, 발사!

0: 됐어. 이대로.
1: 도망쳐요. 빨리 피해.
0: 안 돼. 이런. 에어로젯 액션. 레스큐 마그넷. 재밌게 한번 놀아보자고요. 대요, 네가 안테나를 잡아야 해. 어때요? 재밌죠? 잡았어. 너무 무거워.

0: 일렉트로 가만 안 두겠어.
1: 마찬가지야. 야!
2: 그렇게는 안 되죠. 라이트닝 스트라이크!

0: 재밌어.
1: 그렇게 나오시겠다. 그러면 오맹아, 저 녀석의 움직임을 좀 묶어봐.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2: 날 뭘로 보는 거야? 형이나 잘하라고.
3: 그렇게 계속 방심하고 있으라고?
4: 뒤가 너무 무거워졌잖아요.
1: 그런 것 같아서 가볍게 만들어주려고. 레스큐!
4: 뭐, 목적은 달성했으니 됐어요. 다음에 또 봐요.
3: 목적이라니? 무슨 목적을 말하는 거지?
5: 무사히 끝났군. 그런데 열기 안테나는 어디서 열 에너지를 얻는 거지?
6: 그게 안테나에서부터 지하까지 에너지 라인이 이어져 있어요.
5: 지하? 그렇다면 지열을 이용한다는 얘긴가?
6: 그럴 가능성이 높긴 한데. 어? 이건
5: 왜 그러나?
6: 이건 단순한 지열이 아니에요. 메가시티 지하에 거대한 마그마가 꿈틀거리고 있어요.
7: 오늘의 안전교육!
6: 오늘은 파이어로보가 뜨거운 열기로 위험에 빠진 시민들을 도왔는데, 어떻게 하면 뜨거운 여름을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
8: 햇볕이 너무 뜨거워서 구워질 것 같아.
9: 그럴 땐 물을 자주 마시고 그늘 같은 시원한 곳으로 가야 해요. 저처럼 그늘을 만들어도 좋고요. 챙 넓은 모자랑 밝은 옷도 필수예요. 어두운 옷은 열을 더 많이 흡수하거든요.
10: 뜨거운 차 안에서 창문을 닫아놓고 있으면 위험해. 어서 창문을 내려, 빨리!
6: 맞아. 더운 날 아이나 강아지를 밀폐된 차 안에 두고 내리는 건 아주 위험한 일이야. 그러니 항상 주의하자. 그럼 다음 임무까지
11: 안전!

0: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1: 계단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2: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계단에선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1번, 난간을 잡고 걸어간다. 2번, 급하면 뛰어간다. 정답은 1번. 앞쪽을 똑바로 보면서 난간을 잡고 한 칸씩 걸어가야 해요.
1: 급하다고 뛰지 말고 사람이 많을 때에는 앞사람과 간격을 두고 천천히 걸어가야 해요.
2: 로보카 폴리랑 꼭꼭

0: 우주선 모양은 세모 네모.
1: 멋있었겠다.
2: 우주선을 만드는 곰토 박사님을 만나러 가다니.
1: 그것도 박사님의 연구소로 가다니.
3: 박사님도 참 그 많은 요원들 중에서 나를 콕 찍어서 이 곰길에 콕콕 찍어서 꼭 와달라고 하셨다니. 가야지 어떡힌.
1: 거기 가면 곰토 박사님의 작품이 다 있겠지.
2: 난 박사님의 작품은 다 좋더라. 동글동글 곰모양 우주선, 반듯반듯 상자모양 우주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통조림캔 모양이야.
3: 그렇다면 기대하라고. 이번엔 훨씬 더 멋진 우주선을 만드실 거니까.
2: 정말?
3: 물론이지. 지금 박사님이 우주를 하나로, 우주인을 하나로 모두 다 한마음 우주선을 만들고 계시다고.
4: 뭔 우주선?
3: 아, 우주를 하나로, 우주인을 하나로 모두 다 한마음 우주선.
1: 오짜오짜
2: 어떡하네. 어떻게 만드실 거래?
1: 또 뭐야.
3: 그걸 갔다 와서 알려줄게. 안녕.
5: 여기 있네.

0: 모양으로 만들면 좋을까요?
1: 저요?
0: 아, 세모나별?
2: 그야 당연히 세모나게 만들어야죠. 오. 우리 세모나별 주민들은 당연히 세모날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0: 아, 세모나게?
3: 네? 깜짝이야. 무슨 소리? 우리 네모나별 주민들은 당연히 네모날 거라고 믿고 있나요?
0: 아, 네모나게?
2: 뭔 소리세요? 세모나게 해야죠.
3: 네, 원참. 네모나게 해야죠.
2: 세모나게.
3: 네모나게.
2: 세모나게 해야죠.
3: 네모나게.
0: 네모나게. 네모. 저기요? 아,
2: 세모. 세모.
3: 세모나별과 네모나별 주민들이 계속 싸우는 통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들이 왔어.
0: 나 여기 없는 거야? 없다고 해줘. 박사님!
4: 박사님! 어디 계세요? 세모나게 결정하셨어요?
5: 네, 참. 네모나게가 맞네요.
4: 세모가 맞거든요. 세모, 세모.
5: 아이, 참. 내가 나서야겠구만. 저기요!
4: 저기.
2: 뭐야!
5: 에이, 그게 아니라.
4: 세모, 세모.
5: 네모, 네모.
4: 세모, 세모.
3: 나 어떡해. 도서 끄게. 도와줘.
6: 아, 우리 꼼기 어쩌지?
7: 자자. 세모나별, 네모나별 둘 다 만족할 수 있는 모양을 찾아보자.
6: 와, 세모난 거랑 네모난 거랑 둘을 잘 어울리게 합하면 어떨까?
7: 어떡해. 둘은 너무 다른걸. 봐봐. 세모난 건 뾰족한 곳이 세 군데, 평평한 선이 세 개.
6: 네모난 건 뾰족한 곳이 네 군데, 평평한 선이 네 개.
7: 근데 컴온, 자세히 보니까 역시 세모나게 하는 게 멋있겠는걸?
6: 왜? 무슨 소리야? 내가 보기엔 네모나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7: 아니지, 세모나게!
6: 네모나게!
3: 그만해!

0: 멋있는 피라미드 모양? 박사님! 죄송합니다! 박사님! 박사님, 진짜 죄송합니다!
1: 바로 이거야! 이 모양을 보세요. 옆면은 모두 세모나게 생겼네요. 그렇죠. 그런데 요 아래 윗면은
2: 네모나게 생겼어요.
1: 맞아요. 세모나게 생긴 것과 네모나게 생긴 것 함께 모여서 멋진 피라미드 모양이 된 거예요.
0: 바로 이거네요. 깜짝이야. 이런 모양이라면 저도 아주 잘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어때요? 이렇게 할까요?
3: 네! 좋아요!
0: 좋아요!
1: 예! 자, 그럼 대결 완료!
0: 완료!
4: 죄송합니다! 동그레벨에서 왔어요. 우주선 모양에 대해 한 말씀 드리려고요.
0: 이제 동그레별까지?
5: 저 우주선 모양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이렇게요.
6: 여기 창문을 동그랗게 넣으면

0: 면 좋아요 어때요?
1: 좋아요.
2: 이것이 진정한 우주를 하나로, 우주인을 하나로 모두 한 마음 우주선입니다 여러분.
3: 보안가 친구들, 모양을 잘 알면 누구나 한 마음이 될 수 있다.

0: 우주를 한 마음으로 만든다고. 누구 맘대로?
1: 내가 다 막을 건데.
0: 슈퍼 슈퍼 문제.
2: 아, 이게 무슨 짓이야?
0: 이거 잘 봐둬야 될걸. 내가 다 뒤집을 거거든. 같은 모양끼리 찾아내야 사라질 거거든.
2: 뭐라고?
0: 준비됐나? 그럼 뒤집는다. 어디 한번 찾아보시지.
2: 유언드, 우리 힘을 모아보자. 먼저 2번. 뾰족한 곳 세 군데면 세모난 모양. 어디 있었지?
3: 5번.
2: 그리고
3: 9번.
0: 아닌데, 아닌데.
2: 괜찮아. 다시.
3: 8번.
2: 잘했다, 요드.
0: 이건 못 맞출걸. 슈퍼!
2: 뾰족한 곳이 네 군데. 이건 바로
3: 네모난 모양.
2: 그렇다면
3: 9번. 1번.
2: 이제 남은 건 모두 뾰족한 곳이 없는
4: 동그라미 모양.
0: 내가 저걸 만들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내가
2: 아우, 시끄러워. 네모난 모양.
0: 어?
2: 그 위에 세모난 모양.
0: 와,
2: 여기 퐁퐁 퐁퐁. 잘 가라! 우! 우와!

0: 최고 요원 그래 바로 너.
1: 책 읽고 책상 앞에서 읽어야 할까요? 바다를 보러 왔다가 책을 만나게 되는 순간

누군가는 우연히 머물고 누군가는 이 낭만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옵니다. 바닷가에 앉아 천천히 책장을 넘겨보세요. 파도 소리와 바다 냄 속에서 마주친 문장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조금 다르게 만들어 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크래비 분수 동전 실종 사건.
1: 거기?
0: 어? 봉반장이네.
1: 크래비 분수의 동전들이 모두 사라졌어. 도움이 필요해.
0: 지금 바로 갈게.
2: 좋았어. 꽉 잡아 호기. 사람들의 소원이 담긴 동전을 찾으러 출발.
3: 무슨 일이야?
4: 어디 간 거지?
3: 동전이 다 어디 간 거야?
1: 누가 신고하셨죠?
4: 나야. 내가 했어.
1: 잘했어. 이제 나한테 맡겨. 아, 흔적도 없이 싹 사라져버렸네. 어젯밤까지 동전이 있는 걸 봤다고?
4: 응. 어제 소원을 빌려왔었거든. 근데 오늘 아침에 다시 와보니까 동전이 하나도 없었어.
1: 멈춰.
2: 어? 어?
1: 여긴 들어오면 안 돼.
2: 미안해. 동전이 없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오느라.
1: 그걸 어떻게 알고 온 거지? 혹시 네가 가져간 건 아니고?
2: 아니야, 난 안 그랬어.
0: 봉반장, 맥스는 범인이 아니야.
4: 안녕, 동전이 없어졌다고 해서 도와주러 왔어.
1: 거기, 아리, 와줬구나. 기다리고 있었어. 아주 어려운 사건이야.
4: 어?
1: 동전의 흔적이 전혀 안 보여.
0: 이거 아무래도 또 골든보이가 장난을 치고 있는 것 같은데.
4: 골든보이가 강력한 힘을 갖게 된 후로 전 세계에서 이상한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
1: 얘들아, 증거도 없이 섣불리 결론부터 내리면 안 돼. 먼저 제대로 된 증거를 찾아보자.
4: 잠깐, 나도 수사하는 거 도와주고 싶어.
1: 그건 곤란해. 경찰 수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아빠도 허락 안 하실 거야, 그렇죠?
5: 괜찮을 것 같은데. 지지는 집에서도 물건을 아주 잘 찾거든.
1: 네?
0: 사건을 빨리 해결해야 하잖아. 지지는 로마에 사니까 로마에 대해 잘 알 거고 그만큼 도움이 될 거야.
1: 알았어, 알았어. 장난치면 안 돼. 알았지?
4: 그럼 진지하게 수사에 임할게. 아빠, 다녀올 테니 집에서 기다려주세요.
5: 알았다. 조심하렴.
1: 이만.

0: 도구에는 돋보기가 달려있어. 이걸 이용해서 증거를 찾아봐.
1: 네, 반장님. 샅샅이 살펴서 꼭 증거를 찾을게.
2: 어?
0: 슈퍼윙스, 장난 그만. 얼른 증거를 찾아와.
3: 예, 반장님.
0: 괜찮아, 지지?
1: 이거 봐! 이런 걸 찾았어! 금화야!
4: 금화라니! 역시 골든보이가 범인이었어!
0: 단정하긴 일러.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1: 하지만 이 금화, 진짜 수상한 느낌이 드는걸?
0: 경찰 수사의 첫 번째 원칙을 알려주지. 절대 느낌만으로 수사를 해서는 안 되는 법이야.
1: 알겠습니다, 반장님.
0: 허기, 아리,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봐.
1: 우리만 믿어.
0: 지지, 맥스, 나랑 증거를 찾으러 가자.
3: 좋았어. 그럼 수사 시작.
4: 실례합니다. 어제 수상한 사람 못 보셨어요?
1: 혹시 수상한 사람 못 보셨어요?
5: 이거 봐, 동전이 한쪽을 향하고 있어.
0: 저기 동전이다. 지지, 잘했어.
1: 야호, 동전을 찾았어.
0: 이제 이 동전들을 트레비 분수에 되돌려 놓자.
6: 그거 내려놔, 봉반장. 그 동전은 가져갈 수 없어.
0: 골든보이, 역시 네가 훔친 거였구나.
6: 그냥 옮겨놓은 것뿐이야. 내 소원 동전만 남겨둬야 하니까.
1: 네 소원이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들 소원도 똑같이 중요해.
0: 이 동전들은 분수에 되돌려 놓을 거야.
6: 하! 그렇게는 안 되지. 나 그 골든 주먹 가라!
0: 안 돼! 돌려줘, 골든보이!
6: 그렇게 원한다면 직접 와서 가져가 봐.
1: 우리도 가서 도와줘야 해.
5: 알았어. 꽉 잡아지지.
4: 여기저기 물어봤는데도 단서를 전혀 찾지 못했어.
0: 멈춰.
1: 어?
0: 당장 거기서, 골든보이.
1: 동반장,
4: 어서 잡자, 골든보이야.
6: 혹이랑 아리까지. 이리 더 재밌어지는데. 여기 내 선물이야. 치, 그럼 이건 어때?
4: 아리!
6: 느림보 녀석들!
4: 느림보는 너지! 잡았다!
6: 이건 뭐야!
0: 항복하라!
6: 항복? 누가 항복하는지 보자고! 치! 잘 가, 슈퍼윙스! 다크 골든 타이타! 벌써 포기하는 거야? 너흰 항복이 빠르구나.
4: 슈퍼윙스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 포기! 섀도우 스피드!
6: 다크 골든 타이탄! 내가 동전을 넘겨줄 것 같아? 다크 골든 임팩트!

0: 이겼냐? 가자! 다크 골든 주먹! 주머니를 가져와! 이제 이 동전은 전부 내 거야! 승리의 기념으로 내가 가질게!
1: 그래, 마음껏 웃어, 골든보이! 마지막에 웃는 건 우리가 될 테니까!
0: 오늘의 승자는 바로 나!
2: 환영합니다, 골든보이 주인님.
0: 드디어 슈퍼윙스를 이겼어, 골든 AI! 트랩이 분수해서 소원을 빌었더니 진짜로 이루어졌어! 하! 이거 봐! 어? 왜 이렇게 가볍지? 어? 이게 뭐야? 동전이 어디로 간 거지? 어떻게 된 거야? 슈퍼윙스!
1: 어떡하지? 골든보이가 포기를 안 하네! 어? 지지! 맥스!
3: 포기!
1: 지지! 골든보이를 속일 방법이 없을까?
4: 좋은 생각이 있어! 이 주머니를 그렇게 원한다면 넘겨주자고!
1: 아하! 좋은 생각이야!
4: 행운을 빌어!
5: 어? 경찰 판패! 확대 액션!
4: 최고의 장면인데?
5: 좋았어!
4: 동전 되찾기 작전
5: 대성공!
1: 지지, 네 덕분에 문제를 해결했어. 그래서 널 슈퍼윙스 명예홍보대사로 임명하려고 해.
4: 슈퍼윙스 명예홍보대사? 내가?
1: 그래, 넌 충분히 자격이 있어. 맥스, 준비됐어?
6: 물론이지. 조금만 기다려, 지지.

0: 여기 너만의 특별한 슈퍼윙스 볼이야.
1: 우와, 경찰 배지잖아. 내 소원이 이루어졌어. 어제 경찰이 되고 싶다고 빌었거든.
2: 지지, 이제 네가 트레비 본수를 지켜줘.
1: 네, 알겠습니다, 본반장님.
3: 버키, 지금 쫓기고 있어. 도와줘.
0: 버키, 버키한테 무슨 일이 생겼나 봐. 가서 도와줘야 해.
1: 안녕, 갈게.
4: 그럼 출발해볼까? 버키를 만나러 브라질로 출동!

0: 이집트 왕자와 피라미드 대모험.
1: 우와, 여기가 고대 이집트구나. 내가 시간여행을 하게 될 줄이야.
2: 궁전이 정말 멋지다.
1: 어? 밖에 무슨 일이 있나 본데?
3: 분명 하늘을 나는 주먹 여섯 개랑 관련된 일일 거야.
4: 가서 확인해보자.
2: 도망쳐요, 어서!
3: 무슨 일이지? 사람들이 혼란에 빠졌어. 어떻게 해야 하지?
4: 왕자님! 왕자님! 지금 피라미드 근처에서 금색과 검은색 몸으로 된 괴물이 소란을 일으키고 있어요. 왕자님도 얼른 피하셔야 해요.
5: 금색이랑 검은색? 골든보이가 틀림없어.
2: 우리가 막아야 해.
3: 하지만 너희는 너무 작잖아. 그렇게 무시무시한 괴물을 어떻게 막아?
1: 걱정하지 마. 우린 늘 방법을 찾아내니까.
4: 그래, 맞아. 피라미드로 가자.
1: 좋아.
4: 저게 뭐야?
1: 감히 이 골든보이의 앞길을 방해하려 하다니. 다크 골든 주먹, 가라!
6: 막아!
1: 너인 내 상대가 안 된다고! 자, 자!
6: 괴물이다! 못해, 못해!
1: 난 괴물이 아니야. 위대한 골든보이지!
4: 골든보이! 어?

0: 역시 너였구나. 여기서 뭐 하는 거야?
1: 그 조그만 몸으로 여기까지 날 따라온 거야? 정말 끈질긴 녀석들이구나. 그만 가.
2: 잡았다.
1: 너무 작고 약한데?
3: 골든보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1: 그렇게 궁금하다면 알려주지. 난 피라미드에 숨겨진 보물을 찾을 거야. 거기 엄청난 힘이 들어있다고 하더라고.
2: 뭐? 피라미드의 보물을 찾을 거라고?
4: 보물이라니? 무슨 보물?
2: 전설로 전해지는 왕가의 보물이야. 정확히 뭔지는 나도 몰라. 하지만...
1: 맞아. 바로 그게 내가 찾고 있는 보물이야. 피라미드 안에 있지. 가라, 다크 골든 주먹!
2: 이제 어떡하지?
0: 저리 가, 이 주먹들아!
3: 어? 거기, 저기 좀 봐. 골든보이가 보물을 가지러 가나 봐.
1: 난 이만 갈게. 너희랑 놀아줄 시간이 없거든. 돌아와, 골든 주먹! 전설의 피라미드 보물을 찾으러 가야지.
2: 안 돼! 왕가의 보물이!
3: 골든보이를 쫓아가자!
1: 이제 전설의 보물은 내 거야!
2: 이런...
4: 빨리 따라잡아야 해!
2: 잠깐! 정말 피라미드 안으로 들어가려고? 좀 무서워 보이는데...
4: 걱정할 거 없어! 우리랑 있으면 안전해! 그리고 보물을 빼앗길 수는 없잖아!
2: 맞아! 여기 너무 으스스해.
3: 어두워서 앞이 제대로 안 보여.
4: 골든보이는 어디 있을까?
5: 이런. 서둘러야 해.
4: 괜찮아? 안 다쳤어?
2: 난 괜찮아. 어디 걸려 넘어졌나 봐.
3: 무슨 일이지?
5: 세상에, 이건...
0: 함정이야!
2: 도망쳐! 어서!
3: 출구를 찾아야 해!
4: 피할 곳이 안 보여!
5: 어? 틈 사이로 바람이 들어오고 있어. 반대쪽에 빈 공간이 있는 거야. 다 같이 벽을 밀어보자, 어서! 이쪽이야, 빨리!
2: 저건 또 뭐지? 안 돼! 갇혔어! 어떡하지?
4: 괜찮아, 진정해. 이럴수록 침착해야지.
6: 작아서 다행이다.
5: 가끔은 곤충처럼 작아지는 게 도움이 된다고.
3: 얘들아, 좋은 수가 있어. 구조용 루프 액션! 다들 준비됐지? 당겨!
2: 됐어! 고마워, 슈퍼윙스. 하지만 나 더 이상은 못하겠어. 그냥 돌아가자.
4: 뭐?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6: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포기할 순 없어.
2: 그치만 나 여기 너무 무서워.
5: 솔직히 말하면 나도 무서워. 근데 왕자님도 무서워할 줄이야.
2: 난 왜 이렇게 겁이 많지? 이집트의 왕자인데.
4: 겁이 많아도 괜찮아. 중요한 건 계속 나아가는 용기를 갖는 거야. 겁이 날 때조차도.
3: 맞아. 힘내. 할 수 있어.
2: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4: 당연하지. 골든보이가 왕가의 보물을 가져가지 못하게 막아보자.
2: 좋았어. 어서 가자.
6: 그래.
1: 보물이 어디에 있을까? 이 근처에 있을 텐데.

0: 이게 뭐지? 어? 뭔가 이상한데? 아, 이럴 줄 알았어! 안 돼, 안 돼, 안 돼! 으아! 골든 주먹! 어서 모래를 파줘! 어, 이런. 작동을 안 하네. 도와줘!
1: 이 길이 맞는 것 같은데.
0: 도와줘!
2: 어? 어?
3: 어? 어떻게 된 거지?
0: 누가 나 좀 여기서 꺼내줘!
1: 골든보이?
0: 어, 슈퍼윙스! 다시 만나니까 반갑네.
4: 거기서 뭐 하는 거야? 갇혔어?
0: 보시다시피. 아, 근데 말이야 얘들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왕가의 보물이 뭐 꼭 나한테 필요한가 싶네.
1: 이제 와서?
0: 보물을 찾더라도 딱히 쓸데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나 좀 꺼내줄래?
1: 네 말을 어떻게 믿어?
0: 진심이야. 여기서 꺼내주면 이 배지도 전부 돌려줄게.
5: 아, 내 배지. 모래 속에 빠지면 안 되는데.
0: 그럼 얼른 날 꺼내줘.
3: 어떡하지?
1: 저대로 두고 갈 순 없어.
6: 맞아. 골든보이를 한 번만 더 믿어보자.
0: 어서 서두르라고.
6: 알았어, 좀 기다려. 지금 꺼내줄게.
4: 아. 얘들아, 당겨!
1: 슈퍼윙스!
6: 골든보이! 모래 함정에서 꺼내줬으니까 약속대로 배지를 돌려줘!
0: 약속이라니? 무슨 약속? 난 그런 거 한 적 없는데. 대신 이거나 받아! 가라! 다크 골든 주막!
4: 널 믿는 게 아니었어!
0: 믿으라고 한 적 없거든!
4: 슈퍼윙스!
0: 이리 와! 넌 나랑 같이 가자!
6: 안 돼!
0: 너희 여기 있어! 거기, 너 생각보다 순진하구나. 진짜로 내 말을 믿다니.
1: 이거 놔!
0: 그냥 얌전히 있어. 어차피 나랑 같이 가야 하니까.
6: 우린 걱정하지 마!
0: 가자고!
6: 잊지 마! 골든보이한테서 보물을 꼭 지켜야 해!
1: 보물을 지키라고? 알았어!
0: 왕자를 데리고 있으니 이제 왕가의 보물을 찾는 건 시간 문제야. 어? 여긴 뭐하는 방이지? 뭔가 특별해 보이는데? 여기가 내가 찾던 곳인가? 바로 저게 고대 이집트의 보물?
1: 저건...
0: 황금 딱정 벌레잖아? 이 골든보이랑 딱 어울리는데?
1: 그만둬! 이 보물은 가져갈 수 없어!
0: 아, 그래? 한번 해보자 이거지? 덤벼! 어떻게 된 거야? 이 빛은 뭐지?

0: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1: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2: 어? 여긴 어디지?
0: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1: 다녀오겠습니다.
2: 어? 토끼다.
1: 길을 잃었어.
2: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0: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

0: 달라고 해요.
1: 집에 데려다 줄게.
2: 누구세요?
0: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3: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0: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0: 공개.
1: 캐나다 두 얼굴의 변신 마법사들.
2: 두 얼굴을 가진 마법사들.
3: 우리가 누구게? 너구리일까? 나뭇잎일까?
4: 내가 누구게? 거인일까? 나뭇잎일까?
2: 알쏭달쏭 변신 동물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를 쾅쾅 천둥소리. 폭포일까? 천둥일까? 두 얼굴의 폭포. 그리고 두 얼굴을 가진 단풍잎. 오늘 캐나다에서 두 얼굴의 변신 천재들을 만나보자.
5: 두 얼굴의 변신 천재? 가만, 두 얼굴이라면? 그럼 나 이빨 해적 얼굴 천재? 좋았어! 두 얼굴의 변신 마법사들이 산다는 저 나라가 어디라고? 캐나다? 캐나다로 가자!
6: 캐나다는 거대한 국립공원과 호수가 많아 자연환경이 매우 아름다운 나라예요. 다양한 동물 친구들도 많이 만날 수 있답니다.
4: 곰을 만나고 싶다곰? 캐나다로 오라곰.
6: 캐나다 공원에선 어슬렁어슬렁 산책 중인 곰과 진짜로 마주칠 수도 있답니다.
3: 어이, 곰 친구. 비버도 빼면 안 되지. 비버는 캐나다를 상징하는 동물이니까.
4: 인정한다곰.
5: 아이쿠, 여기 말코 손바닥 사슴도 있다코.
7: 술록도 여기요.
8: 우리도요.
6: 모두 캐나다의 동물 친구들이랍니다.
9: 우리도 빼놓으면 안 되지. 캐나다 최고의 인기 스타는 우리 단풍잎일걸? 잠깐, 우리 얼굴부터 변신 좀 하고. 준비? 변신 완료!
6: 여기는 캐나다의 단풍길 메이플로드예요.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퀘벡시티까지 빨간 단풍길이 쭉 이어진답니다. 가을이 되면 단풍잎의 얼굴이 불꽃처럼 빨갛게 변해요.
9: 우리 단풍잎들은 캐나다 국기에도 나올 만큼 인기 스타라 이거야.
5: 그래, 멋있는 거 인기.

0: 그니까 나도 편식물감 줘.
1: 네? 편식물감이요?
0: 얼굴이 막 빨갛게 변했잖아. 편식물감 바른 거 아니야? 편식물감 당장 내놔.
1: 그 우리한테 왜 이러세요?
2: 후덜덜 도와주세요. 번개네.
3: 어? 아니 이건 구조 신호잖아. 기다려요. 옆.
0: 변신물감 안 내놓으면 혼내줄 거야.
1: 무서워.
3: 당장 멈추지 못해.
0: 번개맨 또 나왔네. 빨리 변신물감 훔쳐서 도망가야겠다.
3: 이빨에 져. 내가 늘 이야기했지. 악당도 공부를 해야 한다고. 단풍잎이 빨갛게 물드는 이유는 변신물감 때문이 아니야.
0: 흥! 안 믿어.
3: 자, 봐봐. 번개 돋보기. 가을이 되면 나뭇잎에 초록색 엽록소가 줄어들거든.
4: 아, 우린 이만 떠나야 될 때가 온 것 같아.
3: 초록색이 떠나고 나면 그 밑에 숨어있던 빨간색이 보이기 시작하지. 봤지? 이게 바로 단풍이 빨갛게 물드는 이유라고.
0: 뭐야? 그럼 변신물감이 아니었잖아? 속았네, 속았어! 화가 난다, 화가 나!
3: 어? 이빨 해적! 너 얼굴이 빨갛게 물들고 있는데?
0: 번개맨! 날 더 약올리는 거냐? 이건 화가 나서 그런 거거든? 가만두지 않겠어! 단풍잎, 니들 다 날려버릴 거야! 신호바라, 신호바라! 불어라, 이빨 허리케인!
3: 이빨의 짝, 널 지구에서 멀리 쫓아주지. 번개포, 이빨 허리케인, 흡수. 받아라, 이빨 해적에게로 발사.
0: 엄마야, 이빨 해적 살려.
3: 캐나다의 단풍들, 이제 안심해요. 번개맨이 지켜줄게요.
5: 겨울이 오면 캐나다의 마법의 시간이 다가온답니다. 밤하늘에 특별한 변신 마법사가 찾아오거든요. 어? 드디어 변신 마법사가 나타났어요. 초록 파도가 물결치는 것 같기도 하고 요정의 매직 드레스가 춤을 추며 마법을 부리는 것 같은 신기한 현상. 오로라예요. 특히 여기 옐로 나이프는 오로라를 자주 볼 수 있어 오로라의 도시로 불린답니다. 오로라는 태양에서 뿜어내는 입자가 지구 자기장에 이끌려 극지방의 공기와 부딪히면서 생기는 거라고 해요. 오로라는 극지방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자연현상이랍니다. 이번엔 천둥 변신 마법사에게로 가볼까요? 나이아가라 폭포예요. 끝없이 쏟아지는 거대한 물줄기. 천둥 소리를 꼭 닮은 굉음을 냅니다. 실제로 나이아가라는 천둥의 소리를 내는 물기둥이란 뜻을 갖고 있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에 무지개가 떠오르면 더욱 신비한 느낌을 줍니다. 관광객들이 모두 비옷을 입었어요. 비도 오지 않는데 무슨 일일까요? 관광객을 실은 배가 폭포를 지나면 거대한 물보라가 몰아치거든요. 꼭 폭풍이 몰아치는 것 같기도 하고 세탁기 속에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라고도 해요. 나이아가라 폭포는 캐나다 인기 최고의 관광 코스랍니다.
0: 무슨 폭포가 이렇게 요란해? 슈바라 슈바라! 당장 멈춰라!
3: 그만해, 이빨의 적!
0: 응? 번개맨!
3: 이빨의 적, 나이아가라 폭포의 무서움을 알게 해주지. 용기, 지혜, 친구들의 웃음을 모아 번개 파워!
0: 엄마야!
3: 이 힘찬 나야가라 폭포에게 덤빌 생각을 하다니 이빨에 적 거대하고 놀라운 자연의 힘 앞에서 겸손해지면 좋을 텐데. 아 차가! 아니 아 시원하다. 캐나다의 변신 마법사들 뮤지컬로 만나볼까요?

0: 캐나다의 마법 같은 이야기. 과연 진짜, 가짜? 캐나다에는 동물로 변신하는 식물이 산다? 진짜? 3초 시간 드립니다. 3, 2, 1. 정답은 진짜! 캐나다의 몬트리올이에요. 몬트리올은 살아있는 정원이라 불린답니다. 어딜 가나 아름다운 숲이 펼쳐지기 때문이에요. 이곳은 몬트리올 식물원이에요. 세계 3대 식물원 중 하나로 꼽힌답니다. 거인도, 너구리도, 달리는 말도 이곳에선 식물로 모든 것을 꾸며놓았답니다.
1: 캐나다는 자연의 변신 마법사들이 사는 아름다운 곳이었어. 우리는 다음에 더 멋진 탐험을 하자. 또 만나. 안녕. 번데.

0: 세계 비밀 속에 번개만.
1: 계곡에서 안전하게 놀아요.
2: 계곡 오니까 좋다. 이제 놀아볼까?
3: 잠깐만.
1: 밥을 먹은 후엔 쉬고 물에 들어가기 전엔 준비 운동하기.

0: 가슴에서 먼 손발부터 물을 적셔줘요.
1: 아, 답답해. 안 돼!
0: 신발 벗지 않기. 이끼에 미끄러지거나 뾰족한 물체에 찔려 다칠 수 있어요.
1: 다이빙 해볼까? 토끼야, 안 돼!
0: 뛰어들지 않기. 보이는 것보다 물이 얕아 다칠 수 있어요. 반대로 물이 깊어 물에 빠질 수도 있으니 조심 또 조심.
1: 여기 재밌겠는데?
0: 폭포 주변에서는 놀지 않기. 회전하는 물에 빨려 들어갈 수 있어요.
1: 토끼야, 추워?
0: 추우면 물 밖에서 쉬기. 30분에서 1시간에 한 번씩 쉬다가 다시 놀아요.

0: 세계의 신기한 섬.
1: 우주 쓰레기를 뒤지던 이빨 해저. 비밀에 쌓인 신기한 지도를 발견하는데.
2: 와, 보물 지도 같은데? 크리스마스 섬? 그렇다면 크리스마스 선물로 가득 찬 섬? 이야, 한마디로 보물섬이네. 보물섬이야말로 이빨 해적에게 딱 어울리는 곳이지. 얘들아, 뭐하냐? 크리스마스 섬으로 선물 훔치러 가자.
3: 크리스마스 섬은 인도양의 작고 작은 외딴 섬이에요. 이 섬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건 100년 전부터였답니다. 그 전엔 이 섬의 주인이 따로 있었다고 해요. 바로 빨간 옷을 입은 친구들이죠.
2: 빨간 옷? 알았다. 크리스마스 섬이니까 산타클로스? 지금쯤 산타클로스가 선물도 막 펑펑 만들고 있겠네. 역시 잘 왔어. 보물섬 맞네, 맞아. 아이, 다 알고 왔으니까 어서 나오시지. 우리들은 빨간 옷을 입은 이 섬의 주인 홍게들. 뭐야? 홍게? 그럼 산타클로스는? 선물은?
4: 여긴 우리 홍게들이 사는 섬이거든.
5: 아, 더워. 말 시키지 마.
6: 굴 속에서 더위 좀 식혀야겠어.
2: 분해? 억울해? 그리고 감히 이 이빨 해적을 무시하다니! 화가 난다, 화가 나! 이들, 가만두지 않을 거야! 슈바라, 슈바라! 폭풍아, 불어라! 이야, 몰아쳐라!
4: 우와, 비다, 비!
6: 이빨 해적, 제 천사인가 봐.
2: 뭐? 내가 천사? 이렇게 치욕적인 말은 처음 들어봐. 난 니들 괴롭히려고 한 건데.
4: 비가 안 와서 고생이었거든.
7: 이빨 해적, 착한 어린이상 줄게.
2: 나 착한 어린이 아니거든. 으아, 자존심 상해.
1: 이빨 해적, 사실은 착한

0: 때랍니다. 공개들은 우기가 되면 숲을 떠나 바다로 긴 여행을 떠난답니다. 사람들도 함께 바빠져요. 공개들이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죠. 길을 잃고 자동차가 다니는 길로 나가면 매우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홍게들이 다니는 전용 도로를 만들어줬어요. 그뿐 아니에요. 세상에서 하나뿐인 홍게들의 육교. 홍게들은 이 길을 통해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답니다.
1: 피곤해. 목욕이나 좀 하고 갈까?
0: 느긋하게 쉬어가는 홍게가 있는가 하면 모험심이 가득한 탐험가 스타일 홍게도 있고
1: 비가 와도 무조건 전진, 전진!
0: 쉬지 않고 제갈 길을 가는 부지런한 홍게도 있어요.
2: 분하다! 저번엔 내가 실수로 착한 일을 하고 말았지만 나는 아주 무서운 악당이거든! 그래서 복수할 방법을 찾았지 뭐야? 니들 홍게! 1억 마리 다 진짜 먹을 거야! 홍게! 찜!
3: 도와줘요!
4: 도와줘요! 홍게맨!
5: 자, 이런 이빨해져! 착해진 줄 알았더니 여전하군! 크리스마스 섬 친구들을 내버려둬!
2: 시리야! 슈바라 슈바라! 모두 익어버려라!
5: 안 되겠군. 용기, 지혜, 지혜의 모습을 모아 번개 파워!
2: 엄마야!
1: 우리도 번개
2: 파워! 그 대단히 좀 치우지 못해? 안 되겠다.
6: 세계의 비밀 속으로
2: 보자, 번개맨!
5: 크리스마스 섬 친구들, 이제 안심하고 여행해요. 번개맨이 지켜줄 테니까.
2: 두 번 다시 실수하네. 이번엔 진짜 보물지도를 찾았거든. 원래 보물지도는 이렇게 찢어져 있어야 진짜거든. 이번엔 틀림없어. 여기가 어딘가? 코모도 섬? 얘들아, 진짜 보물 찾으러 코모도 섬으로!
0: 이곳은 코모도 섬. 이 섬의 보물은 과연 무엇일까요?
7: 보물? 누가 우릴 찾는가? 우린 코모도 왕 도마뱀.
8: 전설의 용을 닮았다고 해서?
9: 코모도 드래곤이라고도 해.
2: 뭐? 니들이 보물이라고? 아하! 혹시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황금알을 낳는 왕도마뱀? 아니면 용을 닮았으니까 입안에 황금 여의주? 캬! 보물은 다 좋아! 황금알이든 황금 구슬이든 빨리 내놔 내놔!
7: 쟤 뭐래?
8: 우리가 지구의 보물인 이유는 따로 있다고.
0: 맞아요. 코모도 왕도마뱀은 지구에 5,000마리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중 절반이 이곳 코모도 섬에 살고 있답니다. 코모도 왕도마뱀은 멸종위기 동물이라 소중히 지켜줘야 하는 지구의 보물이에요.
2: 아, 뭐야! 난 황금이라도 나오는 줄 알았는데! 가만! 그럼 아까 그 찢어진 부분이? 코모도 왕도마뱀 그림이었어? 속았네, 속았어! 또 화가 난다! 화가 나!
7: 쟤 지금 우리한테 화내는 거? 우리 엄청 위험한 보물이거든?
2: 위험한 보물?
7: 코모도 왕 도마뱀님의 필살기를 소개하자. 첫 번째, 200개가 넘는 톱니바퀴 모양의 이빨. 그리고 무시무시한 침. 코모도 왕 도마뱀 침 속에 치명적인 세균이 들어있거든. 한번 물리면 독이 쫙 퍼지니까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코모도 필살기 두 번째, 무시무시한 발톱.

0: 강력한 꼬리 힘. 우리끼리도 맨날 싸워. 서로 먹을 걸 차지하려고 말이야.
1: 우와, 굉장해. 맘에 쏙 들어. 좀비 행성에 딱 어울리는 친구들인걸. 이봐, 내 부하로 들어오는 게 어때?
0: 쟤 뭐래? 어이가 없네.
2: 이봐, 눈치 좀 챙겨.
3: 우리가 널 공격할 거거든.
4: 목침 공격!
5: 이빨 해줘.
4: 친구를 떠나거라.
1: 무셔 무셔, 톱치 무셔.
6: 세계의 신기한 섬, 뮤지컬로 만나볼까요?

0: 세계의 신기한 섬, 그 마법 같은 이야기. 과연 진짜, 가짜? 빵이 열리는 나무가 있다? 설마 진짜? 정답은 진짜! 빵나무 열매예요. 껍질을 벗기면 속살이 식빵처럼 하얗고 부드러운데요. 냄비에 넣고 냄비 뚜껑 대신 나뭇잎으로 막아준 다음에 푹 삶아요. 빵 열매가 다 익으면 콩콩 찧어주는데요. 빵나무 열매에 녹말이 많이 들어있어서 빵반죽처럼 변한답니다. 이 섬에선 빵나무 열매를 매일 밥처럼 먹는다고 해요. 과연 진짜, 가짜? 세계에는 가라앉고 있는 섬이 있다? 진짜? 정답은 진짜! 투발루예요. 이 아름다운 섬이 서서히 바닷속으로 잠기고 있다고 해요. 이렇게 계속 잠기다 보면 몇십 년 후엔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릴지도 모른다고 해요. 지구의 보물 투발루 섬. 우리가 함께 지켜나가야겠죠?
1: 오늘은 세계의 멋진 섬들을 탐험해봤어. 크리스마스 섬의 홍게 여행과 신비함이 가득한 코모도 섬. 모두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아. 앞으로도 번개맨과 세계의 비밀 수호대원들이 이 멋진 섬들을 반드시 지켜나갈게. 우린 다음에 또 만나. 안녕, 번개.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해도 육룡이 나라셔. 짐이 용비어 찬가를 쓴 연유를 그대는 설명할 수 있는가? 사과는 왜 항상 아래로 떨어지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사과를 연결하니 직각 삼각형이군요. 분명 떠오르는 게 있을 텐데 설명해 보시오.
1: 네, 피타고라스 정리는요.
2: EBS에서 교과서의 지식을 설명해 줄 선생님을 찾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EBS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지금 도전하세요.

넘실대는 안개와 수증기 장막에 가려진 지구상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섬에서 생명이 고동칩니다. 구름은 아름답고 변화무쌍한 기후현상증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구름은 삶과 죽음을 가르는 존재입니다. 척박하고 고독한 사막을 만들기도 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숲을 키우기도 하죠.

지구의 거대한 대양 한가운데 자욱한 구름 장막이 거치고 나면 비로소 그 신비롭고 특별한 모습을 드러내는 고대의 숲이 있습니다. 불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숲의 곳곳은 카나리아 제도가 제공하는 악조건들을 이겨내고 극한의 환경에 적응해 살아가는 동식물들이 가득하죠. 꽃과 곤충, 도마뱀과 새들 모두 이곳의 카나리아 소나무가 빚어낸 독특한 풍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카나리아 소나무 숲은 대서양 한가운데에서만 자랍니다. 이 소나무는 카나리아 제도의 고유종으로 바위가 많은 그란 카나리아, 테네리페, 라구메라, 라팔마, 엘 이에로에서 볼 수 있죠.

카나리아 소나무는 1억 3,500만 년 전 고대 테티스 해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카나리아 제도의 바위 절벽에 매달려 오랜 세월을 버틴 살아있는 화석이죠. 광범위한 영역을 정복한 이 소나무는 곳곳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카나리아 소나무는 2300m 이상의 고도도 거뜬히 견뎌냅니다. 또 바다와 연결된 지형에서도 잘 자라죠. 강인하고 상구적인 기질 덕분인지 차갑고 거친 대양의 구름과 잔인할 정도로 건조한 용암의 땅도 굳건히 버텨냅니다.

그렇다고 이 불친절한 환경에서 카나리아 소나무만 번성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카나리아 소나무 숲은 대담한 야생동물이 가득한 아주 복잡한 생태계죠. 하지만 카나리아 소나무들은 이 가혹한 조건을 견디는 다른 식물들을 견제하고 끊임없이 경쟁하면서 주변을 신중하게 통제합니다. 이 거친 화산지대는 가장 용맹한 자들에게만 허락된 곳이니까요. 웬만해선 잘 분해되지 않는 솔잎은 두껍게 쌓여서 일종의 산성 양탄자를 만들고 다른 초목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식물들은 소나무 사이를 뒤집고 꽃을 피우는 데 성공하죠. 이들의 뿌리는 화산토를 파고들며 고대의 우림이 저장해둔 물과 양분을 찾아냅니다. 카나리아 제도의 고유식물들은 화산암과 화산재, 소나무를 견디며 자랍니다. 유포르비아, 마티올라, 에오니움, 현삼, 로터스 피란투스 같은 종이죠. 이들은 복잡한 생태 그물망의 첫 번째 고리이고 곤충들은 이런 식물들을 십분 활용합니다.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이 독특한 식물원을 마음껏 누비는 개미들은 온종일 양분이 풍부한 꽃을 찾아 헤맵니다.

소나무 숲은 적색과 백색, 청색 뷰글로스와도 영역을 공유합니다. 뷰글로스의 꽃차례, 즉 꽃이 피는 모양은 대체로 화려한 원통형이나 원뿌리형으로 높이가 3m에 이르기도 합니다. 카나리아 제도의 고유종인 이 독특하고 인상적인 식물은 이곳 생태계에선 필수적인 존재입니다. 매력적인 향기와 맛있는 꿀로 수많은 곤충과 새를 유인하기 때문이죠. 이런 식물들을 찾는 생명체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 위장을 하고 주변을 살피는 사마귀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길 잃은 곤충을 노리는 거죠. 이 특별한 소나무 왕국은 완벽한 생태계이자 다양한 토종 생물의 고향입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카나리아부터 희귀한 블루 차프핀치도 있죠. 블루 차프핀치는 두 가지 종이 있는데 산으로 둘러싸인 섬 테네리페와 그란 카나리아 섬에 각각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삶 또한 소나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성체는 소나무 가지에 둥지를 짓고 솔방울을 주식으로 삼다시피 합니다. 대신 새끼에게는 곤충만 먹이죠. 푸른색보다는 회색에 가까운 암컷이 주로 양육을 담당하는 보호자라서 새끼들을 먹이는 일을 맡습니다. 카나리아 소나무 숲이라 해서 다 같은 주민만 사는 건 아닙니다.

바위가 많은 소나무 숲엔 다양한 도마뱀이 사는데 카나리아제도 검은코 도마뱀 혹은 테네리페 도마뱀도 그중 하나입니다. 이 작은 도마뱀은 건조한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했습니다. 비늘로 뒤덮인 피부는 방수 능력이 있어 수분이 증발하는 걸 막죠.

이들은 잘 익은 무화과와 촉촉한 새싹, 온갖 종류의 열매를 먹고 삽니다. 먹이를 먹으면서 수분도 함께 섭취하는 거죠.

카나리아 제도 검은코 도마뱀은 테네리페 섬과 라팔마 섬의 소나무 숲에 서식합니다. 파란 비늘을 뽐내는 수컷은 암컷보다 몸집이 크고 길이가 30cm쯤 됩니다. 사실 이들은 훌륭한 곤충 사냥꾼이지만 주로 과일을 찾아다닙니다. 식단을 확장하다가 채식주의자에 가까워진 거죠. 고지대에서는 시시각각 넘나드는 구름이 도마뱀들의 생활을 좌우합니다. 햇볕이 있어야 체온이 오르고 활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야 소화도 잘 되고요.

이곳의 고유종인 카나리아 스킨크 같은 파충류는 적정 온도에 도달할 때까지는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기선 모든 것이 계절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숲을 찾는 구름에 달려 있습니다. 소나무가 가장 많은 곳은 카나리아 제도의 가장 높은 지대입니다.

소나무 숲이 이곳 산림지의 약 60%를 차지하죠. 그리고 카나리아 제도 딱따구리는 이 숲에서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봄에는 숲속에 딱따구리의 짝짓기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안전한 집도 구했으니 열심히 곤충을 물어와 새끼를 먹이는 일만 남았군요. 난공불락의 나무 몸통을 차지했지만 그렇다고 경계를 늦출 수는 없습니다. 다른 새의 알이나 새끼까지 가리지 않고 먹어 치우는 까마귀가 가까이 있으니까요. 어미 푸른 박새는 어떻게든 까마귀를 둥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따돌리려 애씁니다. 까마귀는 소나무 숲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웃입니다. 상대적으로 먹이 찾기가 쉬워 이들에겐 안락한 환경이기 때문이죠.

구름이 카나리아 소나무 숲을 관통하고 나면 바늘처럼 길고 뾰족한 솔잎에 방울방울 물이 맺힙니다. 그리고 이 작은 물방울들이 화산의 땅에 차례로 흘러내리죠. 작은 물방울이 출발점이 되어 섬의 물이 순환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흘러온 물은 한 곳에 모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수많은 새들이 목을 축이고 몸을 씻죠. 뜨겁게 타오르는 화산에 불과했던 이 머나먼 섬에 지중해의 소나무 씨앗을 맨 처음 가져온 것도 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카나리아 소나무는 1500만 년 전 이곳의 섬들을 처음으로 정복한 생물이었습니다. 대륙의 조상들은 빙하작용으로 인한 급격한 기후변화 때문에 멸종하고 말았죠. 현재 이 소나무에 가장 가까운 친척은 6000km 이상 떨어진 곳에 서식하는 히말라야 소나무입니다. 카나리아 제도에서는 작은 소나무 숲도 다양한 동물들에게 삶의 터전이 됩니다. 그란 카나리아 자이언트 도마뱀은 카나리아 제도에서 가장 큰 파충류로 길이가 80cm쯤 됩니다. 겁없는 파리들이 도마뱀의 입 주변을 거침없이 날아다닙니다. 이렇게 건조한 환경에선 물만 있다면 다른 동물의 눈과 입도 가리지 않죠. 몸에 비해 머리가 큰 이 도마뱀은 소나무 숲의 빈터에서 주로 사는데 외모는 험상궂게 생겼지만 의외로 주식은 식물입니다. 신기하게도 나이가 들수록 채식을 더 많이 한다고 하는군요. 이곳의 여러 도마뱀들처럼 카나리아 소나무도 바위가 많고 가파른 경사면에서 크게 번성합니다. 이런 곳에서도 50m까지 자라죠. 무성한 소나무 숲을 지붕삼아 펠레그리노이데스 매가 한가로운 한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일반 매와 가까운 친척 사이인 이들은 이 섬의 고유종으로 주로 다른 새를 사냥합니다. 그러다 가끔은 이렇게 솔잎 사이에서 편안히 쉬기도 하죠. 물을 저장하는 솔잎에 비해 볼품없어 보이는 소나무.

카나리아 소나무는 침엽수 가운데서도 이례적인 종이라 화재를 겪고도 잿더미에서 다시 태어납니다. 비밀은 8cm가 넘는 두께 나무 껍질입니다. 두꺼운 껍질이 내부의 세포를 보호해서 불에 탄 후에도 싹이 나는 거죠. 이렇듯 화재에도 잘 적응한 덕분에 병든 나무는 제거되고 새로운 소나무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툼하고 틈이 많은 나무 껍질은 무수한 생명체의 집이기도 하죠.

불조차 뚫지 못한 것을 관통하는 곤충들이 있습니다. 이 메뚜기는 주로 유포비아를 먹고 사는데 조심스럽게 생식의 의무를 수행할 때가 되면 소나무 껍질을 애용합니다. 그래서인지 무척추 동물들에겐 경계 대상인 카나리아 벽도마뱀부치도 이곳을 즐겨 찾습니다.

소나무 주변에 곤충이 많다는 사실을 잘 아는 카나리아 오색 딱따구리는 수시로 소나무를 찾아와 먹이를 사냥합니다. 그리고 때론 아몬드처럼 단단한 씨앗을 깔 때도 소나무 가지를 받침으로 쓰기도 하죠. 카나리아 소나무는 쓸모가 아주 많군요.

솔방울이 하나둘 땅에 떨어지면 까마귀들이 몰려듭니다. 솔방울 안에는 작은 벌레나 알 같은 보물이 가득하거든요. 그래서 딱따구리들은 솔방울이 아직 초록색인데도 영양가 높고 맛있는 씨앗을 먹으려고 쪼아대곤 합니다.

작은 소나무가 자랍니다. 그리고 그 곁에 변함없이 까마귀가 있죠. 총명하고 적응력이 뛰어난 이 새는 이렇게 불친절한 환경에서 생존하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식물이 거의 자랄 수 없는 화산재를 파헤치며 생존에 필요한 먹이를 찾죠. 소나무와 까마귀, 회복성과 융통성이 탁월한 이 두 종의 생명체는 신락 같은 기회도 놓치지 않고 포착할 줄 압니다.

그게 바로 극과 극의 세계가 나란히 존재하는 이 극한의 섬에서 이들이 살아남은 비결일 겁니다. 한쪽은 장렬하는 태양으로 타오르고 다른 한쪽은 바다에서 태어나 물을 가득 머금은 구름으로 휩싸인 세계죠.

이런 두 세계가 공존하는 곳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특별하고 강인한 나무가 자랍니다. 1억 3,500만 년 전부터 시작된 카나리아 소나무의 여정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불길에 에워싸이고 때론 구름의 위로를 받으면서요.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wonder, what if, let's try!

0: 계곡에서 물놀이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1: 안전한 물놀이를 위한 계곡과 하천 안전지대 확인법을 알아보겠습니다.
2: 물놀이 전 안내 표지판과 물놀이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사고 장소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혹시 모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근 응급구조함 위치도 미리 알아둬야 합니다. 계곡물은 바닥이 보일 정도로 깨끗하더라도 수심이 깊을 수 있으니 수심과 유속을 먼저 확인하세요. 폭포처럼 물거품이 보이는 곳은 유속이 빠른 곳이니 안전을 위해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계곡은 바닥에 날카로운 돌과 바위가 불규칙하게 산재해 있어 다이빙 시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물의 흐름이 바뀌는 장소나 폭포 아래 형성되는 물속 소용돌이는 반드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1: 계곡과 하천 안전지대 확인법 꼭 기억하세요.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0: 야, 아닌데. 좀 마음에 안 드네. 스트레스받아.
1: 어? 누나 왜 그래?
2: 그래, 무슨 일 있어? 그러니까 그림을 잘 그리고 싶은데
1: 못 그려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0: 진짜 스트레스 받아.
2: 그럼 한동안 그림 그리는 걸 멈추고 해야 할 일이 있어.
0: 뭔데요?
2: 바로 스트레스를 푸는 일이지.
0: 스트레스를 풀어요?
2: 그래. 이 삼촌이 스트레스 많이 받은 산 친구들 대장 이야기 해줄까?
0: 히이!

0: 스트레스를 풀어요. 어느 날 산 친구들이 집안에서 회의를 하고 있었지.
1: 그래, 지금 상황이 어때?
2: 그러니까요, 그게. 아이, 요새 우리가 일을 안 한 지 일주일이나 된 것 같아요. 없어, 없어.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일이 없네요.
3: 아이, 버는 게 없으니까. 먹는 것도 부실해서. 요요요. 아이, 팔에 힘이 없어, 이게.
2: 우리 이러다가 돌멩이 먹는 거 아니야?
4: 아, 맞아.
5: 우리 어떡하쥬?
0: 하지만 대장도 별다른 방법이 없었어.
3: 아유, 아유.
6: 대장! 아유.
3: 하, 거참이로.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아, 내가 이 대장으로서,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혹시, 동생들이 날 한심하게 보지 않을까?
7: 아우! 아우, 아우, 머리야. 아우! 아유, 스트레스 받았다, 그냥. 머리가 다 아프네. 아유, 머리야. 아유, 머리 아파.
8: 야, 얘가 지금.
2: 어? 어, 대장! 여기서 뭐예요?
1: 어? 아, 아니야. 그냥 있었어.
3: 쳐봐, 쳐봐, 쳐봐, 쳐봐. 날 보는 눈빛이 벌써 이상하잖아. 자기들끼리 수근대고.
2: 대장이 뭐 그래요?
6: 아, 능력이 뭐 그렇게 없어요?
2: 아이, 대장! 어디 가요?
6: 아이, 나도 바람 쐬러 가나 보지.
2: 팔뚝에 팔이 더 좋아졌어!
0: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대장은 다리를 떨거나 손톱을 물어뜯기도 하고.
1: 이거 어쩌지? 무슨 방법이 없을까?
3: 아휴, 그래, 먹자. 먹어야 생각이 나지. 먹자.
0: 평소보다 많은 음식을 한 번에 먹기도 했지.

0: 어떤 날은 늦게까지 잠을 못 잤어.
1: 밥 먹을 입이 하나, 둘, 셋, 네 명이나 되네.
2: 대장.
1: 앞으로 내가 대장을 계속하는 게 맞는 것일까? 머리야. 머리가 계속 아프네 이거. 몸에 힘 없고 이거. 세상은 돌고 어지럽고 난 기절하고.
3: 대장! 얘들아 이러마! 대장!
0: 결국 산 친구들 대장은 스트레스 때문에 쓰러지고 말았지.
2: 대장 일어나! 대장 일어나봐요!
4: 스트레스가 쌓여서 쓰러졌구나.
0: 그래,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잘 풀어줘야 한다는 사실 알겠지?
4: 네! 근데 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몸이 아픈 거예요?
3: 맞아요! 왜 스트레스가 몸을 아프게 하는 거냐고요!
4: 왜?
0: 여기서 대답을 못하면 조카들이 실망하지 않을까? 그렇다고 모르는 걸 아는 척할 순 없지. 그래, 솔직하게 말하자.
5: 그건 말이지? 나도 잘 모르겠네.
3: 몰라도 괜찮아요.
4: 맞아요. 호기심 딱지를 부르면 되니까요. 호기심 딱지 떠라. 우리들의 호기심을 풀어줄 수많은 딱지들. 그중에서 오늘 필요한 건 바로 스트레스 딱지. 스트레스 딱지야, 궁금한 걸 알려줘.
6: 스트레스에 맞서 최대를 끌는다. 우리는 코르티솔 호르몬. 짠짠.
3: 안녕하세요.
4: 근데 코르티솔 호르몬이 뭐예요?
6: 외부의 자극.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7: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어. 안 되겠어. 부신! 부신! 전화 좀 받아.
8: 네, 누님. 무슨 일이십니까?
7: 나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어. 나 좀 도와줘.
8: 네, 알겠습니다.
6: 콩팥 위에 부신이라는 곳에서
8: 코르티솔 호르몬 생산.
6: 코르티솔 호르몬이 만들어져
9: 코르티솔.
8: 스트레스 때문에 뇌님이 힘들어하신다. 어서 스트레스에 맞서 움직여.
9: 예!
6: 코르티솔 호르몬은 스트레스에 맞서기 위해 근육으로 가서.
10: 근육 하나, 근육 둘, 근육 하나, 근육 둘.
6: 구성! 뇌님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11: 어서 단백질을 분해하여 에너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10: 이런. 그럼 근육 손실이 올 수도 있는데.
6: 어허! 뇌님이 중요합니까? 근육 손실이 중요합니까?
10: 뇌님이요.
11: 어서 단백질을 주세요!
10: 예.
6: 자! 단백질을 분해 에너지를 만들고. 또 심장으로 가서. 코르티솔.
7: 무슨 일이야?
6: 비상! 뇌님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11: 피를 빨리 돌게 해주세요.
3: 좋아! 나한테 맡겨! 나나나나나나나나!
6: 심장을 움직여 피를 빨리 돌게 해서 에너지를 몸 구석구석으로 보내지.
12: 에너지를 담은 피가 빨리 도니까 뇌가 맑아지는 기분이야.
3: 우와, 코르티솔은 정말 중요한 일을 하네요.
6: 그렇지!
4: 그런데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면 왜 아픈 거예요? 코르티솔이 있잖아요.
6: 그건 말이지.
11: 코르티솔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래.
6: 네? 스트레스가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오래 계속되면
1: 이거 어쩌지?
6: 부신에서는 코르티솔을 계속 만들어
8: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 코르티솔 호르몬 생산! 코르티솔 호르몬 생산!
9: 코르티솔 호르몬 생산!
6: 이렇게 많이 만들어진 코르티솔은 근육에 가서 계속 단백질을 분해 에너지를 만드는데 이거

0: 야, 너 근육 다 어디 갔어?
1: 단백질을 계속 분해했더니 근육 손실이 왔나 봐. 아, 내 근육!
2: 스트레스를 계속 받아서 어쩔 수 없어요. 저, 잠시만. 빨리 주세요! 그러면 근육 조직이 약해질 수 있고
1: 내 근육!
2: 또 심장도 계속 빨리 뛰게 하는데
3: 잠깐만! 나 뭐 하나만 물어보자!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빨리 뛰어야 해?
2: 스트레스를 안 받을 때까지요!
3: 아, 그게 언젠데!
4: 야! 저희도 모르죠!
3: 마!
2: 피가 계속 빨리 돌면 혈관의 압력이 높아져 혈관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3: 뭔가 불편한데? 혈관에 문제가 생긴 것 같기도 하고.
4: 게다가 우리가 많아지면 식욕이 늘어나서 평소보다 많이 먹게 돼.
2: 우리 고르치솔은 스트레스에 맞서 몸을 지키려 하지만
4: 우리가 너무 많아지면 오히려 몸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5: 그래서 스트레스를 잘 풀어야 하는구나.
2: 그렇지. 그러니까 앞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잘 풀어서 건강을 지켜줘. 짠짠.
6: 네. 자, 이제부터 우리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잘 풀 수 있도록 노력하자.
5: 네. 근데 삼촌, 스트레스는 어떻게 풀어요?
6: 아, 그건 산 친구들의 대장 이야기를 이어서 보면 알 수 있지.
7: 준비됐습니까?
8: 네, 준비됐습니다.
7: 왼발부터 출발!
6: 산 친구들 대장은 열심히 운동도 하고
8: 깜짝이야! 넌 안 자?
9: 아, 대장님 잘 주무시는 거 보고 자겠습니다요.
8: 야, 네가 그렇게 쳐다보는데 어디?
9: 잘 자야 스트레스가 풀립니다요.
6: 네.
9: 자장. 소리.
6: 푹 자면서 스트레스를 풀었대.
5: 우와, 그렇구나. 어려운 게 없어서 저도 할 수 있겠어요.
10: 맞아. 나는 도와줄게.
6: 보기 좋아. 최고.
10: 아 참. 누나, 그럼 나 이제 스트레스 딱지 주면 안 될까요?
6: 나도.
5: 좋아요. 노래 잘하면 줄게요.
6: 우와, 신나.
5: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할까?
6: Let's go!
5: 스트레스
6: 받게 되면
10: 코르티솔
5: 만들어져
6: 에너지 만들고
10: 피 빨리 돌리지.
5: 우와, 둘 다 잘하는데요.
6: 또.
5: 좋아, 그럼 계속해볼까요? 코르티솔
6: 너무 많으면
10: 몸 아프게 하니
5: 스트레스
6: 잘 풀어서
10: 건강하자.

0: 카풀리 안전스쿨. 집안에서는 어떻게 놀아야 할까요? 1번, 집안에서 운동을 한다. 2번, 창문 주변에서 놀지 않는다. 정답은 2번. 창밖으로 몸을 내밀거나 바깥으로 나가면 떨어져서 크게 다칠 수 있어요.
1: 신나게 뛰어노는 놀이는 운동장이나 놀이터에서 해야 해요.
0: 로봇카 풀리랑 꼭꼭 약속!

0: 괜찮아. 안 떨어져.
1: 뭐라고? 지금 깜깜한 밤이라서 어두운데? 앞을 잘 볼 수가 없는데? 그래서 떨어질 것 같은데?
0: 괜찮아. 고양이는 밤에도 앞을 잘 볼 수 있거든.
1: 뭐? 고양이는 밤에도 앞을 잘 볼 수 있다고?
0: 그래. 너 고양이 안경을 쓴 걔도 카멜레온 이야기 기억났나?
1: 아, 걔도 카멜레온 이야기?
0: 아,
1: 기억났나?
0: 아이고.
1: 안경을 쓰고 불안 거지.
0: 오늘도 기억을 못하는군. 괜찮아. 이 누나가 다시 얘기해줄게.
1: 우와, 역시 우리 누나가

0: 고양이는 왜 어둠 속에서 앞을 잘 봐요? 어느 날 밤, 시장님과 비서는 미술관의 조각상과 그림들을 살펴보고 있었어.
1: 오, 그렇구만. 아, 참! 그럼 여기서 가장 비싼 작품이 뭐지?
2: 아, 바로 이 깜놀라숑입니다.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1: 그래, 그래. 이야,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겠구만. 근데 코맹맹 탐정은 언제 온다고 했지?
2: 조금 늦는다고 했습니다만 올 때가 된 것 같은데.
1: 이 친구 이거 시간 약속.
0: 바로 그때 갑자기 미술관의 불이 꺼졌어.
2: 어? 뭐요?
3: 갑자기 어두워졌어.
2: 시장님 어디 계세요?
0: 사실 불을 끈 건 바로 궤도 카멜레온이었지.
4: 고양이 눈의 원리를 이용한 이 안경을 쓰면 빛이 조금만 있어도 어둠 속에서 앞을 볼 수 있지. 그럼 시작해볼까?
3: 미소! 어딨어? 하나도 안 보여!
2: 아니 저도요! 아 진짜 어둠으로
3: 아! 아이고 뭐야! 아이고! 아우!
5: 내 그림! 내 그림!
2: 그림!
4: 오! 그림! 소중히 다루는 걸 보니 비싼 그림 같은데 저걸 훔쳐야겠군. 살금살금 간질간질 간질간질
3: 왜내 그림!
4: 그림 훔치기 성공! 그럼 나가볼까?
0: 궤도 카멜레온이 도망가려고 할 때 코맹맹 탐정이 나타났어.
6: 아우 너무 어두워. 불을 켜야겠군.
2: 내 눈에 너무 밝아.
6: 넌 궤도 카멜레온 잡아라!
3: 잡아라!
0: 결국 궤도 카멜레온은 잡히고 말았지.

0: 고양이 눈의 원리를 이용한 안경을 썼으니까 그렇지.
1: 그러니까 고양이 눈의 원리가 뭐길래 어두운 데서도 앞을 잘 볼 수 있는 거냐고. 왜 어두운 곳에서도 앞을 잘 볼 수 있느냐고. 왜 잘 볼 수 있느냐고. 왜.
0: 그러니까. 냐옹. 냐옹.
1: 왜 갑자기 고양이 흉내를 내고 그래?
0: 아, 잘 모르니까 밖에 있는 고양이한테 물어볼까 하고.
1: 에이, 뭐야.
0: 그럼 우리 호기심 딱지한테 물어볼까? 호기심 딱지 떠라. 우리들의 호기심을 풀어준 수많은 딱지들. 그중에서 오늘 필요한 건 바로 고양이 딱지. 고양이 딱지야, 궁금한 걸 알려줘.
2: 누구세요?
3: 안녕. 난 고양이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박사, 고양이다 냐옹.
1: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있어요. 고양이는 왜 어두운 곳에서도 앞을 잘 볼 수 있어요?
3: 아하, 그것이라면 내가 알려줄 수 있다 냐옹.
0: 우와, 잘 됐다. 알려주세요 냐옹.
3: 개와 함께 가장 대표적인 반려동물, 고양이. 아주 오래전 이집트에선 고양이 머리를 한 신이 있었을 정도로 고양이는 오래전부터 사람과 친한 동물이다 냐옹.
4: 벌써 밤이다 냐옹.
5: 어? 오늘은 또 뭘 먹냐옹.
6: 걱정은 그만하고 일단 놀자냐옹.
2: 좋다 냐옹.
6: 뮤직.

0: 어디야, 어디, 어디. 어? 고양이가 세 마리나 있네. 얘들아, 잠 좀 자자. 다른 데로 가. 가! 가라고! 가, 가, 가, 가, 가!
1: 고양이는 주로 밤에 활동하는데, 이렇게 어둠 속에서도 앞을 잘 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눈의 기능 중 일부가 사람보다 뛰어나기 때문이다냐. 사람의 눈에는 동그란 모양의 동공이 있는데 크기에 따라 빛이 들어가는 양이 달라진다냐.
0: 어! 아! 뭐야? 갑자기 어두워졌어!
2: 어? 주변이 어두워졌다. 어서 동공을 키워야겠어.
1: 주변이 어두워지면 동공을 커지게 해서 빛을 많이 받아들이고.
3: 시장님! 불이 켜졌어요!
0: 아이고, 눈부셔. 아유.
2: 어서 동공을 줄여야겠어.
1: 밝아지면 동공을 작게 만들어서 빛을 조금 받아들인다냐. 그럼 이번에는 고양이의 눈을 살펴볼까냐. 고양이의 눈에도 동공이 있는데 사람과 다른 모양으로 크기가 변한다냐옹.
4: 벌써 밤이냐옹? 동공을 키운다냐옹?
1: 어두워지면 사람보다 동공이 훨씬 더 커지고
3: 아이, 갑자기 웬 빛이냐옹? 빨리 동공을 줄인다냐옹?
1: 밝아지면 사람보다 동공이 훨씬 더 작아진다냐오.
5: 아, 고양이의 동공은 사람보다 더 커지고 더 작아지는구나.
1: 게다가 사람의 눈에는 없는데 고양이의 눈에는 있는 것이 있다냐오.
5: 그게 뭐예요?

0: 그것은 바로 빛을 반사해주는 판단이야.
1: 빛을 반사해주는 판?
0: 고양이의 눈 안에는 빛을 반사해주는 판이 있는데
2: 우린 동공을 통해 들어온 빛을 반사해 망막으로 되돌려보낸다냐오. 어? 빛이다! 반사!
0: 이 반사판 덕분에 우리 고양이는 사람에게 필요한 빛의 양보다 훨씬 적은 양의 빛으로도 앞을 볼 수 있다냐오.
1: 우와, 대단하다!
0: 사람보다 더 크고 더 작게 조절이 되는 공공과 사람에게는 없는 빛을 반사하는 판. 이것이 바로 고양이가 어둠 속에서도 앞을 잘 볼 수 있는 이유이다냐오.
3: 그럼 빛이 하나도 없는 깜깜한 곳에서도 앞을 볼 수 있어요?
0: 아니다냐오. 사람보다 적은 빛으로도 앞을 볼 수는 있지만 빛이 하나도 없으면 앞을 보기 힘들다냐오.
1: 빛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하는구나.
3: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0: 그럼 난 고양이 친구들을 만나러 돌아가 보겠다냐오. 안녕.
1: 안녕히 가세요. 안녕. 고양이는 정말 신기해.
3: 그러니까.
1: 근데도 나 이렇게 신기한 고양이 눈을 더 공부할 수 있게 고양이 딱지를 주면 안 될까요?
3: 좋아. 노래 잘하면 줄게.
1: 우와, 누나 최고 최고.
3: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할까?
1: Let's go!

가는데.

0: 두 배 하면 20분에 10이잖아요.
1: 10분에 오르
2: 틀린 답은 기본.
0: 얇게 잘려진 것 뿐이지. 그 나누기를 하면 원래 그 원래?
2: 횡설 수설에
1: 무슨 말이야? 10분의 5의 두 배라는 말을 쓰면 될까 안 될까?
0: 돼요.
3: 돼요.
0: 안 돼요.
2: 때로는 다른 길로.
1: 제게 지금 고민에 빠졌다. 계속 지금 힘들어.
2: 어렵고 지루한 수학 시간 이 선생님과 함께라면 아이들 스스로 수학의 재미를 찾을 수가 있다.
4: 항상 웃고 계셔서. 어려워도 짜증이 안 나고
0: 헷갈리면 뭔 말해도 그게 선생님이 알게 해주니까 걱정은 안 하고
5: 잘 가르쳐 주시고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주시는 그런
1: 아이들의 많은 생각들을 다 공감하고 이해하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 주기란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역할을 제가 하고 싶은 거죠.
2: 가르치기보다는 아이가 배움을 얻는 귀한 경험을 지켜봐주는 선생님. 비난도 없고 평가도 없는 수학에 대한 진지한 대화만이 이루어지는 교실이 여기 있습니다. 경북 안동의 한 초등학교.
1: 소세지 12개가 있었어. 이거를
2: 교실에선 수업이 한창인데요.
1: 같이 나누어주면 몇 묶음이 나와요?
6: 6묶음.
1: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예요.
2: 그런데 수업을 받는 건 아이들만이 아닙니다. 수업 내용 하나라도 행여 놓칠세라. 찍고 쓰고. 사실 이분들은 이곳 초등학교의 선생님들. 선생님들의 선생님으로 통하는 최경 선생님의 수업을 보기 위해 모인 건데요. 언뜻 평범해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특별함을 볼 수 있다고 하네요.
7: 수업과 관련 없는 얘기들을 어떻게 수업 안으로 끌어올까 하는 게 제일 고민인데 저희가 이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조용해라, 뭐 그런 말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경우가 사실 제일 많거든요.
8: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아침에 올 때는 웃고 있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웃음을 잃어가는데 수호생님께서는 늘 웃으시더라고요. 늘 웃으실 수 있는 막 수련이라고 하나? 그런 수련들을 어떻게 하시는지.
9: 예, 보통 저희들이 이렇게 수업을 준비하다 보면 그 아이들의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 돌발적인 형태들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럴 때 선생님은 좀 어떻게 준비를 하고 또 대처를 하시는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2: 그렇게 선생님들의 궁금증을 안고 찾아간 이곳은 대구의 한 초등학교. 올해로 교사 생활 38년째라는 최경 선생님의 수업 준비는 오늘 수업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0: 분수의 성질이 의미하는 게 뭔가?
1: 학생들이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떤 생각으로 찾아낼까 그거 고민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쓰는 공책에 저도 같이 이렇게 써보면 아이들 마음이 더 잘 이해되는 것 같아서.
2: 매일 아침 아이들보다 먼저 교과서를 읽어보고 오늘 수업에서 아이들이 과연 뭘 궁금해할지 또 뭘 힘들어할지 미리 예상해본다는데요.
1: 이제 오늘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단원이 뭐냐고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운 게 뭐냐 뭐 이렇게 하면 애들이 기억이 왔다 갔다 해요. 예, 그러면 이제 제가 크기가 같은 분수를 계속 했었다.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걸 했다, 이런 걸 했다. 그리고 오늘 메인은 가운데. 예, 아이들이 이제 가독성이 좋으면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자료를 어디에 쓰는 것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까 늘 칠판에 붙여보거든요. 그거 정말 중요해요.
2: 그리고 교실로 향하며 선생님은 다짐합니다. 오늘 하루 아이들이 어떤 말을 해도 모두 수용하고 공감하고 이해하자고 말이죠. 이미 수업이 시작됐건만 여전히 시끌벅적한 교실. 여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1: 제가 하는 수업은요, 대화로 이루어지는 수업입니다. 그러니까 저랑도 아이들이랑 대화를 하고 학생들과 학생들끼리 대화를 하고 대화를 하면서 자기가 궁금했던 것도 드러내고 자기가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도 드러내고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 정리해가는 수업.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거는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틀리는 게 있다 없다?
3: 없다.
1: 이 생각이 잘못됐을까 잘 될까 이거 걱정할 필요가 없다. 지금 내가 드는 그 생각은 무조건 다 맞다. 그치? 맞던져 보세요. 되겠어요?
2: 이 자유로우면서도 특별한 수업에는 그래서 언제나 다른 선생님들의 발길이 이어진다는데요.
1: 일단 대화를 이루어지려면 서로가 신뢰해야 되잖아요.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저 사람이 받아줄 것이다. 학생들이 지금 말하는 것이 다 이유가 있다. 의미가 있다. 라는 것을 완전히 공감해줘야 서로가 대화가 이어지는 거죠.
2: 오늘 배울 내용은 수의 개념에 크기의 개념까지 더해져 아이들을 자주 혼란에 빠뜨린다는 약분과 통분. 그럼 최경 선생님의 대화 수업 방식부터 살펴볼까요?
1: 지금 많이 고민이 되는구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뭐가 정리가 좀 될 거예요.
2: 먼저 선생님은 문제를 제시한 뒤 아이들 스스로 고민할 시간을 충분히 줍니다.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아이들 스스로 찾도록 하는 것이 대화 수업의 원칙이죠.
1: 그렇구나. 어떻게 해서 된다라고 생각하는지. 혹시 다른 생각이 드는 사람은 없어요?
2: 아이들이 충분히 고민했다면 다음은 고민의 결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이때 선생님은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파악해 수업의 방향을 정하게 됩니다.
1: 뭐 도와줄 게 있어요? 한번 해봐. 건의했던 상욱이한테 조금 맡겨볼까? 어떻게 해서 알게 됐는데.
2: 그리고 아이들이 서로 협동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요. 함께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아이들은 자신의 생각이 맞는지 틀리는지 다시 한번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되죠.
1: 그러면 여러분들 앞으로 분모 분자가 바뀌는 걸 어떻게 생각할 건지 누가 이야기 한번 해보자. 분모 분자가 어이구 그래.
2: 문제를 모두 해결한 뒤에도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직접 설명하거나 답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찾은 답은 아이들이 또 스스로 정리하게끔 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잠시만 한눈을 팔아도 어디로 튈지 모르는 우리 아이들의 생각과 말. 이런 아이들과 과연 대화로만 수업을 이어간다는 게 가능할까요? 최경 선생님의 수업은 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그 질문은 아이들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것 혹은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할 만한 것으로 선생님이 미리 선정해놓은 질문인데요. 조금은 힘들어야 아이들의 배움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선생님의 믿음이죠.
1: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생각은 10분의 5에다가 2배를 하면 크기가 같은 분수가 될까 안 될까?
2: 아이들이 고민하는 동안 선생님은 아이들의 고민의 결과를 원활히 풀어나갈 준비를 합니다.
1: 어떤 아이가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말의 의미를 선명하게 해줘야 되는 거. 학생이 지금 말하는 게 어를 말하고 싶은데 아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냥 대화할

0: 보면은 아, 아라고 하는구나 하고 끝내면 되지만 수업에서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아, 너가 말하는 게 지금 어라고 하고 싶은구나. 이런 거를 제가 알고 있고 거기에 연결을 해줘야 되는 게 수업 대화이죠. 지금 그 아이가 어떤 것을 해결해 내기 위해서 자기가 생각을 지금 표현해 내는 거는 그 자체로서 귀한 생각이니까요. 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1: 아이들 대부분이 두 분수의 크기가 같다고 생각하고 있네요.
0: 그렇구나. 어떻게 해서 된다라고 생각하는지.
2: 10번에 5회, 엄마 분자에 10과 5회 두 배를 하면은 20분에 10이 되기 때문에 크기가 같으면서 됩니다.
0: 아, 그렇구나. 그러면 10분의 5에다가 두 배, 세 배를 해도 된다라는 말이 맞다. 맞다, 이 말이에요?
2: 네.
0: 어휴, 그렇구나. 혹시 다른 생각이 드는 사람은 없어요? 아, 되는 것 같아요. 오, 그렇지. 그렇지. 어이구, 금융이가, 곱하기 10을 하고, 곱하기 10을 하면 얼마가 된다고? 100분의 50이 되니까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른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왜?
2: 그 10분의 5랑 100분의 50은 그둘다 반틀이잖아요.
0: 그렇지?
2: 그러니까 크기는 같은데 자세히 좀 보면 모양이 달라요.
0: 모양이 어떻게?
2: 만약에 동그라미를 그렸을 때 10분의 5는 10개가 나온 것 중에 5개 반틀이고 100분의 50은 동그라미를 100개로 나눈 것 중에 50개니까 반으로 나눈 크기는 같은데 이게 모양이 다르잖아요.
0: 그렇지, 그렇지. 지금 이 말이야. 이렇게 지금 선생님 100개로 쪼개면 요 쪼개진 이게 모양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 이 말이구나. 그치? 그래서 100분의 50하고 10분의 5는 같은 수, 다른 수. 뭐가 같다? 그렇구나.
1: 대화 수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말에 모두 의미를 실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혹시 틀린 대답을 하더라도 왜라고 절대 물어서는 안 되죠.
3: 제가 발표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 내 의견이 맞았나? 틀렸나? 그런 생각이 많이 났어요. 최혜경 선생님은 그런 발표를 하셨을 때, 틀려도 괜찮다고, 이거를, 좀더 수학적으로 보면, 이것도 가능하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마음껏 발표를 해도 괜찮아요.
0: 10분의 5를 두배 한다는 거는 10분의 5를
2: 두 번!
0: 두번 하는 거 맞아요?
2: 네.
0: 맞지요? 그러면 10분의 5가 여기 또 있어. 그럼 10분의 5를 한번더 하면 되겠네, 그지?
2: 네.
0: 어, 그렇구나. 여기에 선생님 지금 붙이는 게 얼마예요? 10분의 5. 또 10분의 5? 그러면 10분의 5를 두배한거 맞지요?
2: 네.
0: 그러면 얼마예요?
2: 10분의 10.
0: 얼마라고?
2: 10분의 10.
0: 어떻게 된 거예요? 너 아까 이거 두배 하면 얼마래? 20분의 10이라며? 근데 이걸 여기 나타내 보니까 저렇게 되면 되나 안 되나?
2: 안 돼요. 돼요.
1: 이렇게 혼자 다른 의견을 내는 아이들도 수업 중엔 종종 생기게 마련입니다.
0: 어떻게 해서 되는지.
2: 저거는 그림은 문자만 두 번. 뵙지 부모를 두번안 뵙기 때문에 기준이 안 달라지니까 수만 달라졌어요. 개수만.
0: 아, 그러면 10분의 5의 두 배라는 거는 어떤 거예요? 10분의 5의 두 배.
2: 20분의 10이요.
0: 아, 그렇구나. 10분의 5의 두 배랑
2: 개수가 달라지면 기준도 달라져요.
0: 그러면 금우야 다시 한번 돌아와 볼래? 10분의 5의 두 배라는 거는 어떤 말일까?
2: 10분의 5가 두 개인 거.
0: 그럼 10분의 5가 두개 있는 거네?
1: 일단 생각을 멈추는 건우. 그 사이 이 혼란

0: 빨리 정리하고 싶은 아이가 손을 듭니다.
1: 조금만 기다려보자. 건우가 다시 생각을 한번 고쳐보도록.
0: 정답 대신 건우에게 충분히 고민할 시간을 주는 선생님. 하지만
2: 크기가 같은 곳을 만들려면 분자에 비를 다 곱해야 되는데 분모는 기준이고 분자는 개수니까 개수가 달라지면 기준도 달라져야 돼요.
1: 아, 기준도 달라져야 돼요. 개수가 달라지면 기준도 달라지는구나. 지금 건우가 계속 이게 이제 된다라고 하는데 혹시 건우 말에 동의하는 사람?
0: 건우의 생각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는데요. 이럴 때는 아이들끼리 서로 생각을 나누게 합니다.
1: 누가 이야기하면, 소원이 이야기 한번 해볼래?
2: 10분의 5에 두 배는 그냥 10분의 5를 그냥 두 번 더 하니까 분모는 안다고 분자만 더 하니까 10분의 10일 것 같아서 20분의 10이 나올 것 같아요.
0: 또 다른 생각도 한번 들어볼까요?
2: 지금 수능이 10분의 5를 두 배를 한 것을 10분의 5를 두 번 더 한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두 배는 곱한다는 거잖아요. 두 배는 분모와 분자에 똑같이 2를 곱하면 20분의 10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답은 다른 것이라고 생각을.
0: 서로 다른 아이들의 생각이 만나 부딪힐 때도 선생님은 어느 쪽이 맞다 틀리다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아이들의 생각을 정리해 일반화시켜주면 그걸로 충분하다는데요.
1: 이제 소은이 생각하고 예은이 근우 생각이 이 10분의 5의 2배라는 생각을 소은이는 10분의 5가 이제 한 번 더 있는 거 이 말이잖아. 그치? 10분의 5가 한 번 더 있는 거고 건우랑 여기 예은이는 10분의 5는 10에다가도 2를 곱하는 거고 5에다가도 2를 곱하는 게 10분의 5의 두 배다 이 말이구나.
2: 네.
1: 아.
2: 그리고 더하기를 하면 10분의 5 더하기 10분의 5가 되는데 그러면 10 그러면 더하기를 할 때는 분모는 그대로 놔두고
1: 그렇지?
2: 10분의 10이 되는데 그러면 10분의 10은 자연스러운 1이기 때문에
1: 좋아요.
2: 1이 되지 않습니다.
1: 지금 건우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분모는 더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치? 요거 한번 해볼게. 요것만 하면 해결이 될 것 같아. 오.
0: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건우. 이때 선생님이 건우에게 꼭 해줘야 하는 건 그 노력에 대한 적극적인 응원과 격려입니다.
3: 발표할 때 틀린 거를 이럴 수도 있겠다, 맞을 수도 있겠다 계속 해주니까 선생님 되게 존중을 잘해주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저희한테 잘해주듯이 저도 선생님한테 잘하고 싶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0: 이제 오늘 알게 된 분수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기존의 지식에 연결만 잘 해주면 남은 이해는 또 아이들의 몫입니다.
1: 그러면 10분의 5 할 때 이 2를 단위에 곱할까 말까?
4: 안 곱해요!
1: 그러면 10분의 5의 2배라고 하는 거는 크기가 같은 분수가 된다 안 된다?
4: 안 된다!
1: 이제 이해됐어요?
4: 네!
1: 소은아 했었다. 네가 아니었으면 철판했나?
0: 사실 대화 수업에 있어서 소은이 같은 아이들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이때 공부한 노고를 칭찬해주고 설명을 잘해준 노력까지 인정해주면 이 아이들 역시도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5: 수선 선생님은 항상 웃으면서 수업도 하시고 칭찬도 해주시는데 항상 자신이 없을 때 선생님이 아주 잘했다, 아주 큰일을 했다 하면 그 말이 떠올라서 되게 기분이 좋아지고 수학도 나쁜 게 아니라 되게 좋은 거구나 하고 되게 수학에 대해서 전공도 하고 싶은 생각도 계속 들고
1: 아이들이 각자 길을 가는 것 같잖아요. 근데 절대로 각자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어떤 아이가 이렇게 가고 있으면 같이 가줘요. 같이 가다가 또 이건 아닌데 그리고 이 길로 가잖아요. 그럼 애들이 다시 돌아서서 또 이 길로 가줘요. 같이 가다가 또와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보면 아이들이요 또 참

0: 대견한 게 그러면 모든 아이들이 되돌아와서 이 아이한테 또 오는 걸 느껴요. 그러면 또 얘랑 또 같이 또 가는 거지. 된다고 10분에
1: 아이들끼리 스스로 답을 찾아야 하는 수업이다 보니 그 과정에서 수업이 혼란에 빠지는 건 아주 흔한 일이죠.
0: 그러면 10분의 5를 두배 하면 10분의 10이 될 수도 있고, 20분의 10이 될 수도?
2: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0: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채린이 지금 고민에 빠졌다. 예지도 지금 힘들어?
2: 얘네들 왜다 고민에 빠졌어?
0: 지금 둘다 된다라고 하기에는 돼, 안 돼?
2: 안 돼.
0: 둘다 맞다고 하기에는
2: 좀
0: 허락이 안 되지. 10분의 5를 두배 하면 10분의 10이 되는 게 맞겠다. 허락이, 이쪽으로 허락이 되는 사람.
1: 머릿속이 뱅뱅 돌다 보니 손을 들 엄두가 안 나는 아이들입니다.
0: 이게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구만. 그렇지? 그지? 아이고. 그러면 일단 있잖아. 친구끼리 하여튼 석 터놓고 툭 이야기를 한번 해봐.
1: 원활한 수업 진행과 답답한 아이들의 속을 풀어주기 위해 이쯤에서 선생님이 답을 제시해주면 좋으련만 최혜경 선생님은 그 혼란조차도 아이들끼리 대화를 통해 스스로 극복하길 기다립니다.
0: 나누니까 좀 속이 후련해요.
1: 그리고는 멈췄던 생각을 다시 나누는데요. 굳이 답이 나오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 의미가 뭔지 생각해보는 경험만으로도 수업은 충분하니까요.
0: 근데 학생들이 이해를 하지 못한다고 해서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라고 밀어붙일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해결은 학생들이 해야 되니까. 그러면 속 터놓고 이 얘기 해보자라는 말은 내가 지금 혼란스럽다는 거를 드러내라는 말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자기 생각을 이렇지 않을까 저렇지 않을까 생각을 드러내면서 아,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다른 친구들 생각도 들으면서 보태어가지고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요.
1: 아이들의 혼란스러운 생각을 정리할 때 선생님이 애용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0: 지금 이건 낙서장이에요. 알았죠? 친구들이랑 실제로 방금 나니가 생각했던 것처럼 하면은 되는지 여기에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 눈으로 보면 알수 있을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말로도 하지만 그림으로 보고 이렇게 있으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고 자기 생각을 정리하기가 쉽거든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충분히 혼란스럽고 그렇지?
2: 네.
0: 근데 그냥 공부는 이런 거예요, 그죠? 뭔가를 알아낸다기보다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충분히 고민을 하고 오늘 모르면 내일 알면 되잖아, 그지? 근데 그 생각하는 게 중요하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돼요. 혹여 많이 기다린다고 하면 다음 시간까지 넘어가는 게 맞지 싶어요. 그게 해결되면 그다음부터는 급물살을 타니까요. 네.
1: 자신의 생각을 언제나 명확하게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아이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화 수업 중에는 특히나 이런 경우들이 빈번하다는데요.
2: 일단 100분의 50이 수로 따지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나누면 10으로 100분의 50을 10으로 나누면 그 10분의 5가 되잖아요.
0: 나누는데 왜?
2: 아니, 그러니까
1: 비록 횡설수설하고 있지만 선생님은 상욱이의 말을 함부로 끊거나 돌리지 않습니다.
2: 그 나누기를 하면 원래
0: 말이야? 잠시만 같이 한번 생각해보자. 어떻게 그지? 100개로 쪼갠 걸또 10개로 쪼개면 더 잘게 쪼개서 개수가 많아지는데 개수가 지금 줄어있나?
1: 여전히 머릿속은 복잡하지만 선생님으로부터 충분히 존중받았다는 느낌을 받은 상욱이는 내가 꼭 생각해내겠다는 의지를 이어갑니다.
0: 지금 건의했던 상무기한테 조금 맡겨볼까?

0: 어떻게 살게 됐는데?
1: 100분의 50에서 나누기 10을 하면 10분의 5가 된다는 게 말이 되는 게한 조각이 10개잖아요.
0: 그렇지. 아, 요한 조각이 10개다. 그렇지, 그렇지.
1: 그러니까.
2: 다른 아이들이 상욱이와 선생님의 대화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네가 모르는 것을 선생님과 얘기해서 꼭 알아내라. 언젠가는 자신도 이런 챙김을 받을 거라는 믿음에서 나온 아이들이 보내는 응원의 셈이죠.
0: 그 아이가 끊지 않고 계속 하는 거는 확신을 갖고 있을 수 있거나 아니면 자기가 지금 그 생각을 어떻게든 해결해서 선명하게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 말을 끊는다는 거는 선생님이 가고자 하는 길이 있는데 그게 못 가니까 끊는 거잖아요. 그런데 수업은 학생이 주인공이니까 제가 끊으면 안 되죠.
2: 하지만 한때는 최혜경 선생님도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더 많은 걸 가르쳐 줄까를 먼저 고민하던 선생님이었습니다.
0: 예, 누가 봐도 이 수업은 좋은 수업이다라는, 그러니까 그 형식에 맞춰 아이들도 다그치게 되고, 이래야 되는데 너는 왜 하지 않느냐, 똑바로 앉아서 봐야 되는데 너는 왜 하지 않느냐, 지금 모든 활동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너는 왜 하지 않느냐, 아무튼 그 형식에 맞지 않으면 안 되었고.
2: 그런 선생님을 변화시킨 건 수학을 힘들어하던 한 학생의 편지였다는데요.
0: 선생님, 오늘 수업 재미있었어요. 선생님,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이 부분에서 완전 눈물이 왈칵 쏟아졌거든요. 그전까지는 못 따라오는 학생은 그냥 당연히 그냥 못 따라오는 학생. 이건 내 탓이 아니고 그 학생이 본래 그런 학생이니까.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진짜 나도 알고 싶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선생님한테라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떤 아이라도 공부하기 싫어하는 아이는 없다는 거. 알고 싶은데 힘들어할 뿐이라는 거. 자, 오늘 누가 한글 정리를 한번 해보자. 아, 예, 좋아요. 한번 해보세요.
3: 부모와 부자는 부모는 다니고 부자는 됐으니까 부모가 바뀌면 부자가 더 같이 바뀌었어요.
0: 예, 같은 크기일 때. 이해가 됐죠? 크기가 같으려면 단위가 바뀌면
4: 개수도
0: 정리가 되었습니까?
2: 비록 아이들에게는 힘든 수업이었지만 힘든 만큼 생각은 더 많이 했을 테고 그 생각으로 찾은 개념 하나 알고 가니 재경 선생님은 그걸로 충분합니다.
0: 어떤 부분을 알아야 된다, 이 연산을 알아야 되고 약분을 알아야 된다라고 목표를 정해두고 있으면 AI가 훨씬 더잘 가르쳐 줄수 있어요. 예를 들면 1 더하기 1은 3이다라고 했을 때 AI는 분명히 그건 아닙니다, 다르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반응이 될 거지만 우리 사람 선생님은 아, 그렇게도 생각하는구나. 그 다양한 생각을 다 수용해서 학생들이 마음껏 뻗어나갈 수 있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걸 이해해 주는 건 우리 사람 선생님이 해야 되는 거니까요.
2: 궁금함이 생기는 수업. 그 궁금함에 도전하는 수업. 도전의 과정에서 끝까지 용기를 잃지 않는 수업. 그리고 이 모든 수업이 이루어지는 교실. 그것이 바로 재경 선생님이 생각하는 최고의 수학교실입니다.

0: 아이부터 어른까지 원사이즈 양말 폴프렌즈에서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GM팜에서 우리 아이 필수 면역력 더징크디와 실리콘 투약병 쏙을 드립니다.
1: R.E.D. Mr. Bang. 중학생 때 좋아했던 과목은?
2: 영어.
1: 가장 낮게 받은 시험 점수는?
2: 17점 수학.
1: 좋아했던 책의 제목은?
2: 책. 책을 안 읽어가지고.
1: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2: 러브장 샀다가 아빠한테 걸려가지고 아빠한테 머리끄댕이 잡혔었대.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2: 해주고 싶은 말은 없고 안 해주고 싶어요. 그냥 말 없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대모사 진짜 잘하는 성우 김보민입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너무 어리니까 제가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전 좀 빨리 성인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 제 뜻대로 안 되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니까 그 시간을 견디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사실 뭐 학업에 대한 고민은 없었고.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2: 어쩔 수 없어. 열심히 지금을 즐겨? 라고. 네.
1: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2: 저 성우였어요. 네, 중학교 때 성우 꿈꿨었어요.
1: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2: 사실 저는 성우를 이루기 위해서 학생 때 노력한 거는 없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저도 그거를 이룰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나는 그냥 결국엔 적성에 맞는 그냥 내 성적에 맞는 뭔가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사실은 중간에 제가 다른 직업을 선택했었거든요.
1: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룰 수 있었던 계기가 있나요?
2: 근데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그래 내가 뭐 적성에 맞는 게 있고 또 좋아하는 게 있고 잘하는 게 있고 그 중에서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건 뭐지? 내가 뭔가를 하면서 즐거웠던 게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이제 성우가 다시 떠올랐던 거고 중간에 성우를 그만두고 싶었을 때 그냥 내 그 전공을 살려서 다른 직업을 알아봐야 되는 걸까? 사선책을 한번 생각해볼까? 근데 그 길을 간다고 해서 내가 그걸 쉽게 할 수 있어? 그것도 아닌데? 어차피 인생 한번 사는 건데 그런 기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더 열정을 가질 수 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더 기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한번 여기로 한번 가보자. 정말 진짜 열심히 해서 그때도 안 되면 내가 후회가 진짜 이만큼도 안 남을 정도로 했다면 그런데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일단은 해보자. 어차피 인생이 쉬운 거 없으니까.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1: 성우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2: 기본 덕목은 아무래도 발음 발성 연기력.
1: 성우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2: 발음 발성 연기력과 그리고 다양한 경험.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고 연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생 경험 있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좀 많은 것들을 좀 관찰하고 느끼고 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성우가 되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뭔가요?
2: 딱 그 입사하자마자 했던 일들인 것 같아요. 바로 그냥 대본을 성우님 지금 이거를 녹음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이런 것 때문이구나. 왜냐면 계속 지망생으로 살다가 처음에 와서 스팟을 짧은 스팟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딱 집중해서 그걸 해내야 된다라는 게 저한테 익숙하지 않았던 일이었어서 그래 난 이제 프로지 하면서 그때 어떻게 막 그냥 정신없이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1: 10년, 20년 후 성우라는 직업의 미래는 어떨까요?
2: 사실은 어떤 분들은 향후 10년이 성우가 없어질 직업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아무리 기술이 좋아지고 뭐 변한다고 해도 분명히 이 AI가 할 수 없는 이 사람의 감정 이 오로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거는 저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

0: 계속 그걸 그리워하고 또 찾지 않을까 해서 저는 향후 10년, 20년 계속 이 성우라는 직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성우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0: 성우는 다채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지개 같은 직업입니다. 너를 지금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은 너의 이 앞으로의 기나긴 인생 여정에 있어서 정말 사실은 진짜 이 모래 하늘 정도도 안 되는 정말 그런 일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그걸 크게 생각하지 말고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 너무나도 잘하고 있고 너 자신을 믿고 너가 하고 싶은 일을 꼭 했으면 좋겠다.

0: 마법향기 수집기.
1: 여러분, 이게 무엇인지 기억나나요?
2: 루블리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전하는 마음의 편지요.
1: 맞아요. 마음의 편지에 친구들 중 무려 6명이 같은 이야기를 써줬답니다.
3: 정말요?
1: 각자 하나씩 가지고 쓸 수 있는 마법템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여러분의 소원이었죠. 그 소원을 담아 만들었답니다. 이 세상에 향기가 아주 많지만 금방 지나쳐 사라져 버리죠. 오래도록 갖고 싶죠?

0: 그런데 어떻게 써요?
1: 이렇게 작동 버튼을 누르면 저는 코가 없어 향기를 맡지 못하는데 어떤 향인가요?
2: 화장 꽃향기예요.
1: 오, 보세요. 창밖 화단의 꽃향기가 그대로 담긴 거군요. 자, 다들 마법 향기 수집기를 가지고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는 향기들을 모아주세요. 여러분들이 모은 향기가 가득한 마법 유치원이 저는 너무너무 기대된답니다. 자, 그럼 모두 모두 출동!
2: 네!
3: 토니, 어떤 향을 담고 싶어?
4: 어? 아직 생각 안 해봤는데.
3: 뭔가 언제나 맡으면 나를 행복하게 해줄 향기를 찾고 싶은데.
5: 어?
3: 봉이야, 왜 갑자기 화단에 물을 줘?
4: 마법 향기 수집기로 향기 구슬을 만들어야 하는 시간이죠.
3: 어?

0: 따이.
1: 토닉, 나 나만의 행복을 주는 향기를 찾아낼 거야.
2: 좋아.

0: 여기서 뭐 했어? 휴, 그야 나만의 향기를 찾고 있지.
1: 도서관에서?
0: 어? 혹시 너도?
2: 아니, 다들 너만 기다리고 있거든.
0: 우리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향기가 전부 모였어.
3: 과연 무슨 향기가 퍼져나올까?
4: 기대돼.
3: 그럼 다 같이.
5: 야, 너희 대체 여기에 뭘 넣은 거야?
4: 치즈 넣었다, 피.
0: 대체 어떤 치즈를 넣은 거야? 치즈 중에 발냄새가 나는 치즈도 있다도.
5: 나처럼 맛있는 피자 냄새를 넣었어야지. 전부 빼버릴 거야.
0: 친구들의 구슬을 함부로 빼는 건 나쁜 짓이라고.
5: 여기서 나는 이 꼬린내가 더 나쁘거든.
0: 하지마, 군타.
5: 싫은데. 거봐, 이게 어떻게 향기야? 생선필인데.
3: 내 구슬. 뭐야, 비생선 냄새야?
5: 이게 다 없어져. 맛있는 피자 냄새만 나게 할 거야.
4: 정량 비누 냄새가 최고거든.
5: 우리 것도 넣을 거야. 됐거든요.
0: 어? 어? 이건 비 온 뒤에 흙 냄새, 봉이의 구슬이잖아.
3: 작동 버튼을 다시 누르면 이전에 만들었던 향기 구슬을 다시 만들어주나 봐.
0: 어? 진짜?
4: 치즈 냄새 좋다, 핀!
5: 그럼 난 피자 냄새로 가득 채울게다!
4: 나도, 나도!
3: 얘들아, 잠깐!
0: 나중에 큰일 날지 몰라!
3: 어?
5: 피자 양 머리냐?
0: 이 바늘아! 내 별만 나양 구슬!
5: 그럼 과자 냄새, 피자 냄새로 덮어주마!
6: 내 쿨 냄새 구슬이 어때서?
4: 비누 향이 훨씬 좋거든!
0: 치즈가 최고다, 핀!
7: 물고기 향도 좋은데.
0: 얘들아! 냄새가 너무 강해.
8: 아니, 향기 구슬들이 대체 왜?
9: 로블리! 친구들이 이상해졌어요!
10: 응? 뭐라고요? 비상! 비상! 모두 보건실로 이동!
9: 하지만 어떡해요?
10: 이렇게요.
3: 아, 어지러워. 응? 모두 자고 있잖아.
2: 그렇다면
11: 다른 친구들의 향기 수집기를
2: 다 없애버리면.
11: 향기 수집기를 다 없애버리면
2: 내 향기만 넘쳐나겠지.
5: 이럴 줄 알았지.
0: 아니, 나는
3: 내 수집기 어디 갔어?
0: 알바?
3: 내 향기 수집기 내놔.
5: 우리가 자는 틈을 타서 향기 수집기를 훔쳐가시겠다 이거지? 미안하지만 향기 수집기는 내가 다 가져갈게.
0: 여기서 하지 못해. 내 거야.
5: 이게 뭐야? 슈

0: 거기서.
1: 왜 이렇게 시끄러워?
0: 나이드. 뭐야? 거기까지 거기서.
1: 내가 잡았어!
0: 향기 수집기가 망가졌어!
1: 향기를 모을 방법이 다 사라진 거잖아! 슈리야, 넌 왜 하필 비린내 나는 생선이야?
2: 아, 그게... 기억나?

0: 이제 다 틀렸어. 그 좋은 향기들을 모을 수가 없게 됐잖아.
1: 응? 다들 왜 보건실에서 나왔나요?
2: 향기 수집기가 다 망가졌다고요. 완전히 망했어요.
0: 향기 수집기라면 얼마든지 있는데 말입니다. 망가진 건 고치거나 또 만들면 되는데 왜들 슬퍼하나요?
2: 아, 겨우 끝냈다.
3: 아, 맞다. 덤피, 부탁한 것 좀 가져다줘.
4: 빵빵! 주문하신 유리병입니다.

0: 지켜요.
1: 그런데 말입니다. 마법 향기 수집기로 무슨 일을 했던 건가요? 어쩌다 그렇게 난리가 나고 어쩌다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는지 그 참.

0: 함정에 빠진 개미를 구하라.
1: 오늘 안개가 정말 심하네.
2: 앞이 잘 안 보여.
1: 무슨 일이야?
2: 길을 잃어버렸어.
3: 페로몬 냄새로 길을 찾지 않아?
0: 맞아. 분명 여기에 냄새 길이 있었는데 갑자기 사라졌어.
1: 안개 때문에 지도 레이더가 안 잡혀.
2: 페로몬이야! 드디어 길을 찾았어.
4: 다행이야. 가자.

0: 빨리 가보자.
1: 좋았어.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어.
0: 뭔가 수상해. 어, 개미들아.
2: 같이 가.
3: 뭐지? 공룡 어? 소리를 들었는데.
4: 아이 참 깜짝 놀랐잖아.
0: 미안 얘들아.
1: 어?
0: 개미가 모두 사라졌어.
1: 도와줘.
0: 스톱!
1: 살려줘.
4: 베리 공대 발사.
0: 여긴 어디지?
5: 렉스 슈퍼 걸그룹 발사!
4: 누구지?
0: 영주 잠자리의 유충인

0: 개미 귀신이야.
1: 개미 귀신?
0: 응. 여긴 개미 귀신이 만든 함정인 개미 지옥이야. 사라진 개미들도 개미 귀신이 데려간 거야.
1: 뭐라고?
2: 아, 너네 혹시 내 먹이를 노리는 거야?
0: 내가 막아볼게.

0: 레스큐킹! 레스큐킹! 워터캐논! 나도 친구 있다고 얘들아 도와줘!
1: 감히 내 친구를 괴롭히다니!
2: 매운맛을 보여주지! 예!
3: 개미 귀신 모래 폭파!
4: 이게 뭐야?
1: 아무것도 안 보이지?
4: 어디 있는 거야?
5: 렉스 슈퍼 갈고리!
6: 개미 귀신도 거기 서지 못해!
7: 나 잡아봐라!
6: 녀석들 대체 어디 간 거야?
1: 여기 있지! 우리 못 잡겠지?
4: 레스큐 킹, 괜찮아?
6: 모래만 없었어도...
8: 아, 맞아! 윈드 캐논으로 날리자!
6: 좋은 생각이야!
0: 레스큐 킹, 윈드 캐논!
5: 개미들에겐 내가 갈게!
7: 안 돼, 내 먹이들이야!
0: 우리가 상대해 주지?
7: 그렇다면
3: 개미 귀신 모래폭풍!
4: 또 모래폭풍이야, 어떡하지?
9: 아, 물이 약점이었어! 물을 뿌리면 모래폭풍을 만들 수 없어!
0: 왔어! 레스큐 킹! 워터 캐논 발사!
7: 도망가자! 안 되겠다! 개미 귀신 총공격!
0: 레스큐 킹! 파워 워터 캐논!

0: 너무 늦어지길래 데리러 왔어.
1: 정말 잘 됐다.
2: 무사히 집에 돌아갈 수 있었던 건 다 너희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
1: 빨리 집에 가자.
3: 안녕.
1: 잘

0: 노장 그림 그리기.
1: 친구들, 손도장을 찍어서 그림을 그려봐요.
2: 우와!
0: 준비됐어요, 선생님!
2: 저도요!
1: 우리 종이에 손바닥을 찍어볼까요?

0: 뜨거운 물을 들던 루시.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화상을 입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힌다. 2번, 물집이 생기면 터뜨린다. 정답은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히고 깨끗한 거즈로 상처 부위를 감싸줘요.
0: 부위 근처에선 뛰지 말고 뜨거운 음식은 식혀서 먹어야 해요.
1: 로보카폴리랑 꼭꼭 약속!

0: 위기의 다이노스터. 좋아, 로디. 준비됐지?
1: 로디야.
0: 잘했어. 다시 한번 물어봐.
1: 로디.
0: 하루 종일 로디랑만 노는 것 같아. 요즘 백스나 밀렵꾼들이 전혀 안 보였잖아.
2: 난 오히려 좋은걸? 메카 다이너랑 싸우는 것보단 카페일이 훨씬 마음 편하거든. 손님이 오셨네.
3: 알았어, 조금만 기다려.
0: 다이너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2: 어서오세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1: 조심해. 잘못하면 다중우주로 끌려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라니까. 하이퍼 퀀텀 터널을 열기 위해서는 퀀텀 코어 12개가 필요한데 너희가 찾은 건 겨우 3개뿐이라고.
4: 하이퍼 퀀텀 터널은 보통 퀀텀 터널이랑 다른 거예요?
1: 시끄러워! 오래전에 나는 남극 비밀기지에서 일을 했었다. 그곳에서 나는 사상 최대의 퀀텀 터널을 열기 위한 기계를 설계했지. 그게 하이퍼 퀀텀 터널이었어. 하지만 그 기기를 작동시키려면 12개의 퀀텀 코어가 필요해. 그리고 로라 박사도.
5: 그 안경 쓴 여자요? 왜요?
6: 우리가 다 구해오겠습니다.
1: 당연히 그래야지!
2: 아, 뭐야? 누가 불 껐어?
1: 시끄러워!
6: 잠깐. 다이노이츠 카페.
5: 다이노스터가 맨날 드나드는 곳이잖아요.
6: 그래, 이거야. 가자, 점심 먹으러.
3: 어서 인사해야지.
5: 안녕.
0: 또 오세요.
1: 로니야.
0: 이제 겨우 좀 한가해졌네. 잠깐 쉬어야겠다. 어?
6: 이봐. 안녕하세요.
0: 아, 로라 이모?
3: 그리래, 불 켜놓을게.
0: 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앉으세요.
6: 아, 그러죠.
0: 여기 메뉴판이요. 로디, 뭐 하는 거야? 이리 와!
6: 주문할게요.
2: 로디, 진정해!
0: 로디가 갑자기 왜 저러지?
6: 여기요. 주문 안 받아요?
0: 죄송해요. 뭘로 드릴까요?
7: 공룡버거 12개랑 감자튀김 12개, 소스 빼고 백악기 크럽 샌드위치 4개, 호밀빵으로 만든 쥐라기 참치 치즈 토스트 6개, 그리고 사이드 메뉴로 트렉스 나초 3개 주세요. 아우, 다이어트 콜라도요.
0: 이걸 다 드실 수 있을까요?
6: 그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 완전 배고프니까.
3: 루시오, 와서 준비하는 거 좀 도와주겠니?
0: 기다려주세요.
6: 천천히 만들어요. 지금이 기회야. 가보자고.
5: 알았어요.
2: 네, 대장.
6: 흩어져서 샅샅이 뒤지.
5: 네, 대장. 여긴 없어요.
2: 평범한데요.
6: 그럼 이 세 번째 방에는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 이봐, 여기야. 이쪽으로 와. 이 안에 코어가 있을 거야. 찾아내.
2: 내가 제일 먼저 찾을 거지롱.
5: 웃기시네. 말도 안 되는 소리.
2: 내가 퀀텀 코어라면 어디에 숨어 있을까?
5: 컴퓨터를 살펴보면 단서가 있을 거야. 어? 드디어 이걸 사용할 일이 생겼군. 아하, 내가 이겼어, 호간.
2: 좋았어.
6: 코어는 어딨어?
5: 여기야.
6: 됐어, 어서 챙겨서 나가자.
0: 깨끗한 접시 갑니다. 여기 받아.
2: 고마워.
0: 손님들이 없어졌잖아.
2: 뭐?
0: 어디로 간 거지?
6: 들어, 백스한테.

0: 갖다 주게.
1: 아이, 왜 저 혼자 들어야 하는 건데요? 아우,
2: 타이머스터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기대되네요.
3: 회장, 이거 보세요.
0: 어디 보자. 이건 비밀 출구가 분명해. 대략이야.
3: 아유, 대장은 안 들어와요?
0: 난 조심스런 성격이라.
1: 저 문은?
2: 저건 다이노 모빌들이잖아.
0: 디바, 너희들 살아있어?
2: 대장, 저희가 뭘 찾은 줄 아세요? 우리 힘들게 했던 다이노 모빌들이에요.
0: 계획했던 것보다 일이 더 잘 풀리고 있지 않아? 가지고 나가. 로라 박사는 내가 맡을 테니.
3: 이런 못된 장난을 치다니 용서 못해.
4: 얘들아, 지나가다 들렀어. 무슨 일 있어?
5: 와, 오, 설마 누구 생일이야?
3: 이렇게 많이 주문하고 사라지다니.
1: 근사한데? 난 늘 이 차가 좋았어. 쫓겨다닐 때도 말이야. 이제 내 거지만.
2: 안녕, 우리 멋쟁이. 내가 네 새로운 주인이란다.

0: 그럼 어디 이 녀석들 실력 좀 볼까? 정신없이 음식을 잔뜩 만들어놨더니
1: 무슨 일이야? 이거 무슨 특별 훈련인 건가요?
2: 아니, 내가 한 일이 아니야.
3: 저건 후테라 윙이자!
0: 뭐야? 우리 다이노모빌이!
2: 오, 이런 밀렵꾼들 짓이야. 서둘러! 다이노모빌을 되찾아와야 해.
4: 네, 지금 바로 출동할게요. 다이노스톱! 출!

0: 위로 올라가자. 내 랩터카에서 나와. 어서. 그건 싫은데.
1: 당장 다이노모빌에서 내려. 마지막 경고야.
0: 어떻게 할까 폴라? 그만 항복할까?
1: 항복이라? 좋지, 그러자고. 그럼 우선 항복 버튼을 눌러야겠네. 다이노모드로 변신!

당장 때려! 하! 못하겠다면? 안킬러 파워!

오지! 잡았다!

0: 해보자 이거야. 좋아, 뭐? 랩터 킥! 더 큰 랩터 킥이다! 다이노스터도 별거 아니네. 잘 있어라. 이건 우리가 잘 쓸게.
1: 다이노들이 전부 빼앗겼어. 이제 어쩌지?
2: 저들 손에 완전히 넘어가기 전에 되찾아야 해.
3: 다이노스터, 본부가 명령 없이 작동한 이유를 알아냈다. 밀렵꾼들이 시스템을 해킹했어. 해결책을 찾는 중이지만, 여긴 어떻게 들어왔지?
4: 안녕 얘들아, 아직 음식 준비 안 됐니?
0: 빅, 박사님한테 손끝 하나 대기만 해.
4: 어쩔 건데, 다이노 모빌로 쫓아오시게? 어우 잠깐, 이제 다이노 모빌은 우리 거구나. 그럼 안녕 다이노스터.
2: 루레노!
5: 어떡하지?
6: 슈트가!
7: 다이노 워치도 작동을 멈췄어. 제이민, 추적할 수 있어?
1: 아니, 전혀 불가능해. 아무데도 접근할 수가 없어. 모든 시스템이 막혔다고. 퀀텀 터널, 연구실 장비, 다이노 슈트까지도.
2: 어떡하지?
0: 대반격! 슈퍼 다이노 슈트 출동!
1: 밀렵꾼들이 우리 본부 시스템을 마비시켰어. 전부 다! 해킹을 복구하려면 박사님이 필요해. 안 그러면 장비 없이 밀렵꾼들을 상대해야 할 거야.
7: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박사님부터 구해오자.
6: 제이민이 말한 대로 우리한텐 장비가 없어. 어떻게 구조작전을 수행할 건데?
2: 경납고! 다이노모빌은 없지만 뭔가 쓸만한 게 남아있을지도 몰라.
7: 좋은 생각이야. 가보자. 얘들아, 이쪽으로!
2: 조심해!
7: 제이민, 재부팅할 수 있겠어?
0: 미안.
1: 한번 해볼게. 밀렵꾼들이 모든 암호를 바꿔놨네. 제법인데, 하지만 방법이 있지. 됐어! 경납고 시스템에 연결됐어! 예! 포처가 뭔가 숨겨져 있는데?

0: 됐어, 제이민.
1: 박사님이 슈트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말씀하시긴 했었지만 실제로 만드셨을 줄이야. 오늘 현장 테스트 해보자고.
0: 좋았어. 근데 나머지는 어디 있지?
2: 아직 이거 하나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슈트를 누가 입는 게 좋을까?
0: 박사님을 구할 수 있는 기회는 단 한 번뿐이야. 그러니까 이번 작전은 행동력이 강한 사람이 맡아야 해. 어떤 상황에서도 말이야. 마침 네 슈트 색깔이네.
3: 정말? 신난다. 나 완전 자신 있어. 기운이 점점 강해지는 느낌인데. 좋았어. 가자. 나 얼마나 멋있어졌어? 한 10배? 아니면 100배? 아니면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
1: 퀀텀 에너지가 많지는 않은데 한 번 출동할 만큼의 에너지는 있어.
0: 그거면 충분해. 해보자고.
4: 빅, 내 말을 믿어. 백스 헌터가 지구의 퀀텀 코어를 모두 손에 넣는다면 온 세상이 백스의 노예가 될 거야. 물론 너희들도.
5: 여기 내려놔. 그 얘긴 직접 하시지. 오랜만이야, 로라.
4: 백스? 스타일이 좀 바뀌었네. 아주 특이해.
5: 이거 재밌군. 당장 야라.

0: 정말 내가라.
1: 백스, 뭐 하는 거야? 멈춰!
0: 블랙 티라노의 힘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졌군.
2: 하하, 대단해요 백스. 이제 그 하이퍼 쪽으로 여는 거죠?
0: 한심하긴. 하이퍼 퀀텀 터널이라고 몇 번을 말해. 어쨌든 그건 마지막 호어 없인 열 수 없어. 고맙다는 인사를 해야겠군. 다이노스터가 아니면 이 코어들은 찾지 못했을 테니까. 이제 나한테 필요한 건 마지막 코어 하나야. 우린 그게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지, 안 그래?
1: 설마 남극 끼지 말이야? 백스, 그만둬. 이건 안 돼.
0: 코어를 이리 가져와. 우린 남극으로 떠난다. 당장.
2: 알겠습니다. 비행기를 준비하죠.
1: 백스, 그만 멈춰. 그 누구도 다중우주를 지배할 수는 없어. 하이퍼터널은 두 세계를 파괴시킬 뿐이라고.
0: 나한테 필요한 건 남극기지를 열어줄 당신 손뿐이야. 다른 건 관심 없어. 그러니까 얌전히 따라오기나 하라고. 무슨 일이지?
3: 힘이 너무 센나? 아직 적응 중이라서 말이야.
1: 루시오!
4: 선생님!
0: 너흰 초대한 적이 없는데 다이너스타.
3: 박사님을 풀어줘! 당장!
0: 슈트가 바뀌었군. 재밌네.
3: 마음에 들어? 슈퍼 다이너 슈트야! 아직 가능이긴 하지만! 모시고 나가!
4: 어서 가요, 박사님!
0: 어딜 감히!
3: 간지럽지도 않거든! 상처 하나 없이 멀쩡한데? 이거밖에 안 돼?
0: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지.
3: 슈퍼 다이노 블래스트!
0: 제법이군. 하지만 오래 버티지 못할까? 좀 더 놀아주고 싶지만 더 중요한 볼일이 있어서 말이야.
4: 가요 박사님, 여길 벗어나야 해요.
0: 그건 맘대로.
1: 안 돼, 이대로 당할 수는.
0: 이제 그만 항복해. 소용 없으니까.
4: 루시오!
3: 박사님! 구해드릴게요!
2: 어딜 그렇게 급하게 가시나?
3: 안 돼! 박사님!
4: 루시오! 박사님을 구하려면 다이노모빌이 필요해!
3: 나한테 맡겨! 랩터 킥이다! 이봐! 그건 내 기술이거든! 이 기술은 없네!
2: 안 돼! 떨어져! 너를 치라고! 스밀로 파이크 공격!
3: 랩터 킥! 얘들아, 곧 내 생일인 거 알지? 나도 저 슈트 갖고 싶은데.
4: 그런 농담이나 할 때가 아니잖아. 서둘러, 다이노모빌을 되찾아야 해. 으따!
3: 부트래빙은 완료.
4: 너무 빠르잖아.
3: 저병의 펀치. 슈퍼랩터 킥.
5: 안킬로트럭 운영 시스템 정상화. 침입자 발견. 배출 시스템 작동.
4: 어떻게 된 거지? 따뜻하게 데워줘서 고마워. 잘했어, 루시오.
3: 이제 3대3이네.

0: 저리 가! 가라고! 지민! 소준하고 발사! 성공이야!
1: 내가 그렇게 쉽게 당할 것 같다!
0: 멜비!
2: 알았어! 오즈! 네 차례야!
3: 자, 받아!
0: 슈퍼 다이노 블래스트! 됐어! 이제 박사님을 구하러 가자!
3: 뭐지?
2: 밀렵꾼들의 비행선이야!
3: 잠깐! 그렇다면 저 비행기 안에!
0: 박사님이 타고 계셔!
2: 쫓아가! 당장!
0: 믿으라고?
4: 아쉽게도 다이노 모빌은 너희들 손에 넘어갔지만 날 멈추기에 늦었어.
0: 아, 안 되겠어. 나 믿지 마. 와, 추락하고 있어. 와,
5: 같이 가요.
2: 우리도 내려가요. 세민, 이제 쫓아갈 방법이 없어.
0: 고객이 믿어. 내가 해볼게.
3: 루시오! 슈트 에너지가 얼마 남지 않았을 거야! 무리해선 안 돼!
4: 남극을 향해 전속력으로 출발!
3: 노래노!
6: 루시오!
0: 곧 구해드릴게요! 당장 착륙시켜!
4: 정말 성가신 녀석이군!
0: 헥스! 박사님을 데려가는 걸 내가 보고만 있을 줄 알았어!
4: 어? 저런 저런 어쩌나 퀀텀 에너지가 다 소진된 모양인데.
3: 안 돼, 잠깐만, 아직은 안 돼.
6: 박사님! 루시오!
4: 잘 가라, 다신 보지 말자 루시오.

0: 조개를 잡으러 갯벌로 가려나 이차 뭐가 있을라나?
1: 우와! 다리가 안 빠져!
2: 갯벌 안전사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갯벌에는 위험한 골짜기로 불리는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갯골인데요. 갯골은 골짜기처럼 형성되어 있어 바닷물이 차오르면 갑자기 수심이 깊어집니다.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갯벌에 빠졌을 때는 등을 대고 누운 상태로 자전거 페달을 굴리듯 발을 차면서 대각선 방향으로 다리를 빼냅니다. 무릎을 꿇은 상태로 안전을 위해 엎드린 자세로 기어 나오는 것이 안전합니다.
3: 기후위기 시대 여름철 에너지 절약 실천 요령.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매년 폭염 기록이 깨지는 극단적인 더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름이면 폭증하는 에어컨 사용은 역설적으로 폭염을 장기화하는데요. 현명한 에너지 사용은 탄소 배출을 줄여 폭염과 기후위기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똑똑한 에너지 절약, 다 함께 실천해볼까요? 에어컨의 냉방 온도는 26도 이상으로 설정합니다. 공기가 원활히 배출되도록 에어컨 필터와 실외기 주변을 청소합니다. 전력이 많이 사용되는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전기 사용을 자제합니다. 대기전력 차단 멀티탭 등을 사용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전기를 줄입니다.

에너지 효율 1등급에 가까운 가전제품을 사용하고 LED 조명 등 고효율 조명으로 교체합니다. 스마트 플러그 등 IoT 센서를 사용하여 외출 중 불필요하게 작동하는 전자기기의 전원을 차단합니다. 함께 실천하는 탄소 중립, 뜨거워지는 여름을 식혀주세요.

0: 화재에서의 위기. 아, 좋다.
1: 그러게, 정말 좋다. 테디 왕자님이랑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2: 테디 왕자님은 무슨...
1: 또 테디 오빠한테 질투하는 거야?
3: 뭐? 그런 거 아니야.
0: 아니기. 질투 맞는데 뭐. 질투쟁이. 질투쟁이.
3: 아니라니까.
0: 애미리니까.
3: 야!
0: 질투쟁이. 질투쟁이.
3: 에이, 아니라고. 아저씨, 어? 거기 계시면 안 돼요.
4: 어? 알아. 근데 여기가 명당이라 물 반 고기 반이야.
0: 아, 물고기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1: 테트라포드는 미끄러지기 쉽다고요. 높이가 5m 이상이나 돼서 떨어지면 크게 다쳐요.
5: 맞아요. 빠지면 혼자서 나올 수도 없고 주변에서 알기도 어려워요. 얼른 안전한 곳으로 나오세요.
4: 헤, 걱정도 팔자네. 아이, 난 낚시에 목숨 건 사람이야. 좋다. 이게 바다지. 으쌰. 룰루룰루루.
1: 모두 난간을 붙잡아.
0: 갑자기 너울성 파도라니.
3: 모두 괜찮아?
0: 어? 어?
3: 아저씨!
0: 아저씨가 사라졌어!
6: 살려주세요! 어? 와주세요!
0: 조금만 참으세요! 저희가 하이로봇을 불러올게요! 얘들아!

0: 액션! 이카루스, 멀리 휩쓸려간 사람들을 부탁할게.
1: 알았어.
0: 그럼 내가 이카루스를 도울게. 레스큐 드론 발사!
2: 와, 멋진데?
0: 우리는 가까운 것부터.
3: 알았다고.
1: 여러분, 줄을 잡으세요.

0: 살려주세요! 이카로스, 저 좀 살려주세요!
1: 잠시만요! 틈이 너무 좁아서 어렵겠는데?
2: 잠깐만 비켜줄래?
3: 살았다!
2: 자, 또 다치신 분 계세요?
4: 다친 곳은 없는데 너무 추워요.
2: 체온 좀 재볼게요. 물에 빠져서 체온이 떨어졌나 봐요. 저체온증까지는 아니니까 따뜻하게 해주면 될 거예요. 이걸로 몸 좀 녹이세요.
4: 고마워요. 아유, 이제 좀 살겠네.
3: 저도 좀 주세요. 물이 어찌나 차갑던지 얼음 같더라니까요.
5: 얼음이라고요? 이 날씨에?
6: 그러게, 물에 빠진 시간도 길지 않았고. 하늘이 갑자기 흐려졌어. 이거 뭔가 수상한데?
2: 게다가 얼음처럼 차가운 물이라면 설마...
7: 아이스걸!
8: 아이스걸 등장!
2: 모두 등대 안으로 대피하세요!
8: 이건 좀 차가울 거야.

0: 넌 아직 어설프구나? 같은 공격에 또 당할 줄 알았니?
1: 뭐야, 움직일 수가 없어!
0: 이제 경기는 끝난 것 같네. 넌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으니까 딱 어울리는 걸 준비했지. 너도 한번 즐겨보라고.
2: 레스큐해! 어쩌지? 이대로면 위험해!
1: 방법이 있을 것 같아!
3: 유리야! 레스큐 드론을 사용해!
1: 드론? 아, 그렇지!

안 나오는 거지? 아니, 드론? 설마 저것들이? 됐어.

0: 난... 어? 움직여라. 움직여. 움직이란 말이야. 누구보다 빨리 열어봐.
1: 경기는 내가 역전한 것 같네.
2: 유리야! 정말 대단했어, 유리야!
1: 내가 생각해도 그래.

0: 오늘의 안전교육.
1: 오늘은 시민들이 너울성 파도로 인해 큰 사고를 당할 뻔했지. 그럼 너울성 파도가 얼마나 위험한지 한번 알아볼까?
2: 바다는 잔잔해 보여도 갑자기 큰 너울성 파도가 칠 수 있어 위험해요.
3: 날씨와 관계없이 바람이 없고 맑은 날에도 갑자기 나타날 수 있어요.
0: 그러니까 방파제나 해안가에 갈 때는 항상 조심해야 해요. 또 사고 표지판이 있는 구역에는 절대로 들어가면 안 돼요.
2: 혹시라도 높은 파도가 보이면 즉시 도망쳐야 하고요. 물놀이나 낚시를 할 때는 구명조끼 착용을 잊지 않도록 해요.
1: 마지막으로 방파제에 흔한 테트라포드에는 절대로 올라가면 안 돼. 그럼 다음 임무까지
4: 안전!

0: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네, 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처음 배우는 AI 허성모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재밌는 지리 공부를 알려주실 선생님을 모셔봤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지리를 재밌게 가르쳐주고 싶은 심하루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우리가 방구석에 앉아서 온 지구를 들여다볼 수 있는 세상이 됐어요, 그렇죠?
1: 맞아요. 네, 오늘 우리는 이 같이 여행 지도를 만들어 볼 건데요.
0: 그러니까 여기 앉아서 여행을 막 다닐 수 있다는 거죠.
1: 그렇죠.
0: 오, 굉장히 네. 설레는데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검색창에 구글어스 검색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이 구글어스 사이트에 접속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곳이 이제 구글어스의 홈 화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위쪽에 파란색 버스 탐색하기 버튼 보이시나요?
0: 네.
1: 이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0: 나왔다.
1: 이게 지구본이 바로 나왔습니다. 자, 근데 사실 여기에도 이 인공지능 기술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0: 아니요. 어디서

0: 숨겨져 있죠?
1: 네, 우주에서 위성들이 찍은 지구의 사진은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그 수많은 사진들을 분석해서 이 안개와 구름을 삭제하고 이야. 이 맑고 선명한 이 지구를 보여주는 거죠.
0: 오, 그래서 저희는 좀 깨끗해진 그 결과를 보고 있는 거고.
1: 맞습니다. 좋습니다. 기본적인 조작법을 한번 익혀볼게요. 네. 자,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른 상태로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돌아간다. 지구를 이렇게 돌릴 수 있고요. 네, 그리고 특정 지역을 좀 확대해서 보고 싶다 그렇다면 마우스 휠을 위로 올리면 확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어디 갔나요?
0: 사막 같은데요?
1: 사막 같네요. 네. 좋아요. 그리고 마우스 휠을 아래로 굴리면 축소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막 이렇게 막 돌리다 보면 분명히 이 방향이 헷갈려질 때가 있을 거예요.
0: 그러니까 지금
1: 그럴 때는 이 아래 오른쪽 아래에 나침반 아이콘이 있어요. 이 아이콘을 두 번 클릭해주면 이 빨간색 바늘이 위를 향하면서 네, 우리가 아는 정북향으로 고정됩니다. 네, 여기서 우리 검색 기능 또 한번 써볼 건데요.
0: 네.
1: 혹시 성범 씨 최근에 간 여행지가 어디일까요?
0: 해외로 따지면 저는 삿포로 다녀왔습니다.
1: 삿포로 좋습니다. 삿포로 한번 검색해볼게요. 삿포로.
0: 근데 겨울에만 가가지고 이 계절에 또 어떻게 생겼는지.
1: 아, 좋습니다. 여기가 삿포로에 혹시 유명한 명소 같은 게 있을까요?
0: 오르골당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1: 오르골당.
0: 네. 오타루 오르골당. 한 2, 3층짜리 건물 전체가 각가지 오르골로 다 채워졌습니다.
1: 와.
0: 굉장히 구경하는 재미가 있는 곳이죠.
1: 좋습니다. 이제 여기가 그 오르골당인가 봐요.
0: 맞습니다.
1: 제가 더 생생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은 2D 평면인 상태인데요. 네. 제가 오른쪽 아래에 이 3D 버튼 누르면 네, 여행을 갔던 기분이 들겠죠.
0: 네.
1: 네, 그래서 3D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더 생생하게 구경할 수 있고요. 오른쪽 아래에 이 스트리트 뷰 아이콘 사람 모양 버튼을 눌러주세요. 와, 그러면 이 파란색 선이랑 파란색 점들이 생겼을 거예요. 그렇죠?
0: 네.
1: 이 중에서 본인이 가보고 싶은 곳, 가고 싶은 곳을 클릭만 해주세요.
0: 슝.
1: 그러면
0: 안녕하세요.
1: 이거는 AI가 만든 사진이 아니고요. 이거는 실제로 사람이 찍은 그 사진 속에 들어와서 이 생생하게 관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0: 아니 근데 지금 정말 저렇게 생겼어요.
1: 그런가요?
0: 겨울에 가면 이제 눈이 좀 많이 쌓여있긴 한데 와, 기억이 납니다.
1: 아, 네. 너무 재밌죠?
0: 네.
1: 이렇게 세계 곳곳을 막 이렇게 다닐 수도 있고요.
0: 네.
1: 파란 선을 클릭하면 우리 네이버 지도에서 로드뷰라고 하죠.
0: 네네.
1: 네, 그 로드뷰처럼 이렇게 쑥쑥 다니면서 방구석 세계 여행을 할 수 있다.
0: 오.
1: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구글 어스의 기본적인 조작법은 모두 다 익혀봤어요.
0: 네네.
1: 그럼 이제부터는 여행 지도 만들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출발해보시죠.
1: 위에 있는 이 구글 어스 아이콘을 눌러서 구글 어스 홈페이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네.
1: 여기서 신규 새 지도를 클릭합니다.
0: 새 지도.
1: 그러면 우리가 프로젝트를 하나 만든 거예요.
0: 네.
1: 이 프로젝트에 이제 이름을 지어줄 건데요. 여행지를 손범 씨가 한번 골라주시겠어요?
0: 제가 고등학교 때
1: 네.
0: 런던에 몇 개월 있었는데 한번 네. 런던으로 가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1: 너무 좋습니다. 네. 자, 런던 여행 지도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 런던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학생들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아마 막막할 거예요. 재미나이를 이용해서 이 지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1: 자, 너는 10년차 베테랑 영국 가이드야 라고 임무를 줬고요. 나는 지금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고 런던 여행 지도를 만들고 있어. 런던의 역사적인 명소, 맛집, 그리고 축구 경기장을 포함한 동선을 짜줘. 초등학생도 한눈에 이해할 수 있게 아주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주고 이 각 장소에 숨겨진 깊이 있는 역사적 배경도 함께 알려줘 라고 요청해보겠습니다.
0: 과연 어떤 곳이 나올지.
1: 네, 좋아요. 지금 보시면 웰컴 투 런던 이라고 하고 있죠. 첫 번째 코스는 런던 탑을 알려주고 있네요. 네, 여기는 천년 된 진짜 성이래요. 탑이라기보다는 성이라고 하네요. 네, 그리고 이런 역사적인 사실도 알려주고요. 두 번째 코스를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코스는 포피스 피시앤칩스입니다. 싸고 빠르게 배를 채울 수 있는 음식
0: 필요했었다. 네,
1: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살 돈이 없어서 길거리에서 신문지에 튀김을 싸서.
0: 역사적인 음식이네요, 그러면.
1: 맞아요. 이 눈

0: 동물 겨운 역사와 문화가 담겨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입니다.
1: 와, 이거는 한번 가봐야죠.
0: 그쵸. 축구장 잔디 밑에 인조 잔디가 숨겨져 있대요.
1: 우와.
0: 그래서 천년 잔디가 세 조각으로 분리돼서.
1: 에?
0: 이게 무슨 소리죠?
1: 아, 이게 세트가 바뀌나 봐요.
0: 그런가 봐요.
1: 무대장 진짜 네. 이게 와 대박이다.
0: 근데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렇게 저 이해가 안 갈 때 네. 재미나이한테는 그냥 이해 안 되면
1: 물어보면 되죠.
0: 그냥 추가로 물어보면 됩니다. 네. 경기장 구조가 이해가 안 가.
1: 이해가 안 가.
0: 쉽게 설명해 줘. 자, 그러면 이 서랍장에 비유해서 아주 쉽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네, 버튼을 누르면 잔디가 서랍처럼 쏙 들어가면서
1: 그렇겠네요.
0: 새로운 인조 잔디가 나타난다고
1: 이야,
0: 합니다.
1: 신기하다. 네,
0: 그러면 이 재미나이가 알려준 이 코스대로 네. 우리 구글 어스 위에 본격적으로 우리만의 여행 지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왔던 런던 탑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프로젝트의 저장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네. 자, 그러면 프로젝트에 저장되었고요. 정보를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뜨는데요.
1: 네네.
0: 이 업데이트 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이 구글이 제공하는 사진과 설명이 그대로 저장됩니다.
1: 아하.
0: 지금은 바로 완료를 눌러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왼쪽에 목록에 런던탑이 추가되었고요. 그리고 구글이 제공하는 사진과 설명이 보이고 있네요. 자, 우리 끊 김에 한번 3D로 한번 살펴볼까요?
1: 좋아요.
0: 와, 되게 아까 재미나이가 설명한 것처럼 네. 탑이라기보다는 어떤 성에 가까운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해리포터 궁전 같기도 하고.
1: 생겨서,
0: 네, 그쵸.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장소인 식당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당 이름은 코피스 BCN 칩스입니다. 네, 이번에도 프로젝트의 저장을 눌러주겠습니다. 그럼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뜨는데 이번에는 업데이트를 한번 해볼게요.
1: 좋아요.
0: 네, 그리고 설명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1: 설명.
0: 설명은 아까 우리 재미나이가 알려준 그 내용을 한번 써볼게요. 영국 산업혁명 시절에 BCN 칩스를 신문지에 싸서 먹었다고 합니다. 라고 설명을 추가해 줄게요. 자, 그리고 완료를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왼쪽에 코피스 식당이 추가되었고요.
1: 네.
0: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면 우리가 적은 설명이 잘 들어간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입니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프로젝트에 저장을 해줄게요. 그리고 업데이트 하시고요. 설명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사진이나 영상 같은 미디어도 넣을 수 있는데요. 인터넷에 있는 똑같은 사진 대신에 우리만의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나이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우리 이 도구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미지 만들기 보이실 거예요.
1: 네.
0: 이미지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이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축구 경기를 직관하며 응원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줘 라고 요청해 보겠습니다. 자, 두구두구두구두구. 와, 이거 가서 우와. 찍은 거 아닌가요?
1: 우와.
0: 네, 좋습니다. 이렇게 멋있게 무슨 인생 사진처럼 나왔는데요. 이 멋있게 나온 이미지를 원본 크기로 다운로드를 해줄게요. 구글 어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서 미디어를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미지 파일 업로드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만든 근사한 사진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1: 아, 놀러 가면 저렇게 놀 거다.
0: 네, 놀 거다. 네,
1: 계획을 세우는 거죠.
0: 맞습니다. 자, 경로를 표시할 때는요. 위쪽에 경로 또는 다각형 추가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내가 갈 경로를 체크. 체크. 체크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완료를 눌러주세요. 네, 프로젝트에 저장을 해줄게요. 프로젝트 이름은 이동 경로라고 적어주겠습니다. 완료 누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정말 간단한 이 런던 여행 지도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잘 만들어졌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1: 네.
0: 네, 위쪽에 슬라이드 쇼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런던 탑이고요.
1: 네.
0: 네, 다음은 두 번째로 포피스 피시앤칩스에서 밥을 먹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메인 프로젝트, 메인
1: 꿈으로 가야죠.
0: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 여기에 구경할 거예요. 이동 경로는 이렇게 됩니다. 박수.
1: 와.

0: 또 구글어스에도 재밌는 명소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것들 한번 찾아보면서 재밌게 즐겨봤으면 좋겠고요.
1: 그럼 이렇게 AI로 여러분들만의 더 넓은 세상을 한번 탐험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번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0: 안녕!

여긴 바로 유럽의 보석 벨기에. 특히 이곳 그랑플라스 광장엔 벨기에의 명물인 초콜릿을 파는 가게들이 많아. 프로틴은 어디냐고? 어? 가족들이 돼지가 됐다! 원래 여행 중에는 살이 많이 찌지. 맛있는 게 많잖아.

0: 아주 경이롭구나. 그 어떠한 낙지도 뒤덮는 이 극한 초콜릿 향.
1: 저 녀석은 벨기에 랭디온 쇼콜라.
0: 거기 나 근육으로 보아하니 여린인 것 같은데 나와 승부하자.
1: 이번 게임은 쿠킹 게임이거든.
0: 그리고 심사위원은 너희들로 하지.
1: 네? 그러면 우리야 좋긴 한데 그래도 상관없어?
0: 상관없나. 내 요리를 먹으면 누구나 다 달콤하게 빠져들 테니까. 게임 스타트! 오늘의 대결 주제는 초콜릿. 초콜릿을 사용해서 요리를 만들어야 하지.
1: 좋았어! 그러면 요리 대결 시작이야! 네! 저는 해설에 맞춘 트램입니다! 먼저 초콜릿을 가지는 엄마 선수! 속도가 빠르지는 않은 모습! 아! 주먹을 쓰면 안 돼요! 제대로 조리기구를 사용해야죠!
0: 야만스럽군. 아, 초콜릿은 사랑스럽게 다뤄야 한다네.
1: 달콤한 향기. 과연 이들의 요리 대결은 어떻게 될 것인가.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곳 벨기에 그랑플라스 광장에서는 두 선수의 멋있는 대결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아, 말씀드리는 순간 쇼콜라 선수가 먼저 요리를 완성합니다. 눈을 가렸기 때문에 형성할 수밖에 없는 심사. 대체 맛은 어떤가요? 그 다음은 두 번째 요리, 맛이 어떠냐니까요. 잠깐 다들 먹지만 말고 심사평을 말해달라고. 나도 들고 가는 말이야. 네, 귀신 평론가님 말씀해주세요. 네, 대충 맛있다고 하네요. 자, 그럼 어느 쪽의 요리가 더 맛있는지 선택해주세요. 1라운드와 2라운드를 거쳐 총 득표수가 많은 쪽이 최종 승리입니다. 이런, 엄마가 만든 게 바로 와플이었네요. 잠깐, 너무 기죽지 말라고. 그렇구나, 엄마는 소매기네가 와플을 맛있게 먹는 걸 보고. 하지만 다들 안 먹어본 요리 쪽을 골랐던 것 같네.
1: 지금이라도 포기하면 어때? 너네 가족들은 나를 고른 것 같은데.
0: 그래도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다음 승부에서 가족들의 몰표를 받으면 역전할 수 있거든요.
1: 그게 가능하겠냐? 주제가 초콜릿인 대결에서 나는 무적이란 말씀.
0: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대결이죠. 1번 요리 나와주세요. 초콜릿이 아주 이분하게 들어가 있다는군요. 첫보기에도 아주 화려하고 맛있어 보입니다. 튀어나오는 2번 요리. 소매기 심사위원 감격의 로켓 발사! 아니, 겉보기엔 평범한 스튜인데 말이죠. 이건 누구의 요리지요? 아무래도 지금까지 단 것만 먹어서 물릴 대로 물린 가족들에게 소고기 스튜의 맛이 잘 통한 것 같습니다. 역시 이 음식의 주인은...
1: 잠깐! 이건 반칙이야! 저건 초콜릿이 들어가지도 않았잖아!
0: 아니요! 초콜릿은 들어갔습니다! 이 음식은 벨기에 전통 스튜인 카르보나드 플라망드로 실제로 쌉싸름한 다크초콜릿을 사용하는 레시피가 존재하는데요. 초콜릿으로 고기와 채소의 풍미를 조화롭게 감싸준다고 합니다. 단 것만 먹던 가족들의 건강을 생각한 마음이 승부를 결정지은 셈이죠!
1: 그럴 수가... 나는 인정할 수 없어! 아, 우리 쇼콜라 많이 먹으렴.

이번에 너무 많이 먹긴 했지. 다들 많이 운동하고 살 빼라고. 그럼 나님은 나도 같이 해야겠지. 아, 아.

0: 넌 어느 별에서 왔어?
1: 장애인이다, 장애인. 장애인이래요.
2: 너희 나라로 돌아가, 외국인 놈아.
0: 와, 하하리도 빨리 와.
3: 정세연,
0: 빨리 와.
4: 송지혜,
3: 아, 저기 사는 애들이랑 놀지 말랬잖아. 그 배 안 맞게 뭐니?
5: 너는 왜 내가 싫을까? 나는 왜 제가 싫을까?
6: 주제가 뭘까?
7: 그 싫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 메인 주제가 나는 왜 제가 싫을까? 쟤는 왜 내가 싫을까잖아.
8: 나는 사람들을 아무리 좋아해도 싫어하는 점은 무조건 한 개씩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렇다 보니까 그 사람을 싫어하는 건 그냥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해.
7: 근데 애니메이션에서 나왔던 거는 그 이주민에 대한 얘기는 그 히틀러가 좀 나올 것 같은데 히틀러는 유대인들을 싫어했어. 왜? 아직 몰라.
8: 히틀러는 자신과 다른 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그걸 틀린 거라고 여겼대. 그래서 약간 그쪽으로도 장애가 있다고 난 봐.
6: 근데 히틀러.
8: 아니 그 아저씨 있잖아. 코스튬 입는 아저씨.
7: 독일의 나치군.
8: 아니 그렇게 말하는 거 모르지. 그 탱크 있잖아.
6: 세계 3차 대전은 들어봤는데.
7: 3차 세계대전?
8: 1차랑 2차까지만 있어.
6: 아 그래? 없어요. 네,
7: 전 정말
8: 있는데.
6: 우리 반에 약간 외국인인데 수업 시간에 돌아다니고 막 그런 친구야. 그래서 친구가 외국인이어서 싫기도 하고 뭐 수업 시간에 막 우리한테 피해를 주니까 더 싫은 것 같기도 하고. 싫음은 약간 그 친구의 약간 어떠한 행동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생각해.
8: 나는 사람들은 다르면 싫고 비슷하면 좋아하는 것 같아. 모든 인간들은.
7: 모든 인간은 아니야.
9: 친구는 싫어하는 사람 있어?
6: 저요? 없어요.
8: 마음이 넓은 친구네.
6: 마음이 착한 친구네.
7: 그래.
10: 싫음이란 생각이 드는 거는 주변 사람들 때문인 것 같아. 그냥 나는 보통 그 애가 싫어. 내 생각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걔에 대한 단점을 얘기해서 걔가 그런 아이였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돼서 주변 사람들이 어떤 사람에 대해 어떻게 말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
8: 아, 타협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구나. 난 타협 죽어도 안 해.
6: 죽어도 안 해. 나도 죽어도 안 해.
8: 나는 딱히 장애인이라고 나는 오히려 더 특별하게 대하는 것도 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그 사람들이 만약에 90%를 하고 10%를 못해. 근데 우리도 90% 잘하고 10% 못해. 난 다 똑같아.
7: 일단 그 사람을 좋아하기 위해서는 아무런 이유가 없지만 그 사람을 싫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타당한 이유가 필요해. 근데 그 이유가 나는 1부터 100까지 모든 게 다 가능하다고 생각해.
8: 사람들의 가치관 같은 걸 전부, 가치관 같은 걸 1, 이성과 이선 있잖아. 이성과 이선을 완전히 겹치는 건 불가능하니까 이선들을 최대한 겹치려고 노력을 할 것 같아.
10: 나는 싫어하는 게 이유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 싫어하는 이유보다는 우리가 싫어서 그 사람한테 어떻게 행동하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위협적으로 구는지 그래도 그냥 참고 사는지 그게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도

0: 있으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1: 정당화될 수 있지. 왜냐면은 우리의 그런 생각조차도 법으로 강제하고 규제한다면 그건 완전히 자유로운 삶이 아니라고 생각해. 그리고 우리가 그 표현하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만 있으면 그것을 인지하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 이 중에 다섯 중에서 내 마음이 어떤지 맞출 수 있는 사람 없잖아. 그치?
2: 근데 나는 싫어하는 마음도 막 그렇게 정당화될 수 있는 게 아닌 게 쟤는 나랑 달라. 그러니까 그건 틀린 거야. 일단 그 마음가짐부터 안 돼.
3: 내가 저지를 때 나온 그 감정은 옳고 그름이 없다? 이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해.
2: 그러니까 결국 말은 감정은 옳고 그름은 없지만 감정에 의한 행동은 옳고 그름이 있다, 이거지.
3: 그것 때문에 나는 살짝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 외국인은 우리가 다른 나라 애국심 있잖아. 우리는 다 애국심 있잖아. 사람들은
1: 조선시대 말기에는 그러지 않았어.
4: 아하! 맞아.
2: 자기한테 해가 될 것 같은 사람들은 다 싫어하는 것 같아.
1: 그러니까. 맞아.
3: 장애인 선생님이
5: 저거 뭐야?
1: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1: 안녕.
3: 야, 잠깐만 기다려봐. 야, 저한테 따져 물어봐야겠어. 잠깐만. 누가 말씀하신 거죠?
2: 아니, 뭔데 우리한테 놀지 말이라 놀아야. 솔직히, 나도 쟤랑 놀고 싶은데.
4: 엄마잖아. 엄마라면, 부모님이라면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부모님인 우리를 다 걱정하고 사랑하셔서 하는 말인데.
7: 내 친구의 친구가 형편이 좀 어려웠어. 내 친구의 어머니가 야, 너 걔랑 놀지 마. 그렇게 가난한 애랑 노는 거 아니야. 이랬다고 했어. 그러면은 그 아이는 얼마나 속상했겠어? 자기 친구를 비판하는데?
1: 나는 제일 먼저 부모님께 왜 그 친구랑 놀지 말아야 하는지를 여쭤볼 것 같아.
7: 근데
1: 가난한 게 왜 노는 것과 관련이 되나요? 그런 거를 물어볼 거야.
2: 아니요.
1: 아니라고 생각해. 아, 근데 나는 잠깐 사회가 찢어졌다가 나중에 만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게 모든 일반인들은 그들에게 맞는 법을 적용시킬 거고 장애인들을 위한 특별한 제도가 만들어지고 어떤 사람들이 어떤 걸 하기 위해서 뭐 특별한 주차구역을 또 더 만들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더 확장될 거 아니야?
2: 근데 솔직히 끼리끼리 하는 게 안 좋은 것 같아. 왜냐면 한 특수 학교 교사가 말했는데 그 특수반 애들이 다 모여있으면 오히려 더 불안감을 가진대. 그러니까 그 친구들의 의견을 먼저 물어봐야 될 것 같아.
8: 그럼 강요하겠다는 거야?
2: 당연히 해야지.
4: 나도 그럴 수도 있어.
2: 나도.

0: 우와,
1: 이게 뭐지? 오아 친구들을 초대합니다. 야자수 도로 공연장에 있는 파이브스타 무대로 오세요. 반짝이 머리 띠하고 가야지.
2: 야자수 두그루? 그게 어디지?
3: 잠깐! 오는 어디 있어?

0: 오와 친구들 밴드인데 오가 없으면 안 되지.
1: 어? 뭘 기다리고 있어? 눈 뜨고 잘 보라고. 오는 내 아래도 있다고. 준비됐지? 난 6! 난
2: 5!
1: 그리고 1!
2: 5!
1: 아, 1!
3: 내 안에도 오가 있다고. 난 7! 난
2: 5!
4: 그리고 2!
2: 5!
4: 와 2!
5: 난 8! 난
2: 5!
1: 그리고 3!
2: 5!
1: 와 3!
4: 난 9! 난
2: 5!
5: 난 4!
2: 5!
5: 와 4!
1: 그리고 난 10!
2: 나는
1: 5!
2: 그리고 또 다른 5!
1: 하이파이브!
2: 5!
1: 와 5!
2: 저길 좀 봐! 다섯 쌍둥이야!
6: 하이파이브! 우!
2: 옆으로,
6: 위로,
2: 밑으로,
6: 나무 늘려!
4: 잠깐만 얘들아! 5는 이제 충분히 많은데 6, 7, 8, 9, 10은?
0: 친구들이 다 모여야 공연을 시작할 수 있어.
1: 그치?
0: 우리가 가서 찾아보자.
4: 아, 여긴가 봐. 야자수 두 그루야.
2: 저기 봐. 다섯 쌍둥이야.
6: 하이파이브.
2: 옆으로,
6: 위로,
2: 밑으로,
6: 너무 느려.
7: 6, 7, 8, 9, 10은 어디 있지?
0: 친구들이 다 모여야 공연을 시작할 수 있어.
1: 얘들아, 우리가 친구들을 만들자. 준비됐지?
2: 5
1: 와 1은
2: 6 5
4: 와 2는
3: 7
2: 5
1: 와 3은
5: 8
2: 5
5: 와 4는
4: 9
1: 하이파이브.
2: 5와 또 다른
1: 5는 10 이제 공연을 시작하자.
8: 잠깐! 1, 2, 3, 4, 5는 어디 있지? 어?
0: 어디 갔지? 여기! 반짝이 머리띠 위를 봐! 이제 뭘 할지 다들 알지? 준비됐어?
1: 난 6! 난
2: 5!
1: 와 1!
3: 난 7!
2: 난
1: 5!
4: 와 2!
5: 난 8! 난
2: 5!
1: 와 3!
4: 난 9!
2: 난
4: 5!
5: 와 4!
2: 난 10!
6: 난
2: 5와 또 다른 5! 하이파이브!
4: 아니 잠깐! 6, 7, 8, 9, 10은 어디에 있지?
0: 우리가 가서 찾아보자.
6: 하이파이브!
2: 옆으로,
6: 위로,
2: 밑으로,
6: 너무 느려.
1: 6, 7, 8, 9, 10은 대체 어딨어?
0: 우리 위로 올라서 봐. 준비됐지?
2: 5
1: 와 1은?
2: 6
1: 5
4: 와 2는?
3: 7
2: 5
1: 와 3은?
5: 바로 8
2: 5
5: 와 4는?
4: 9
1: 하이파이브!
2: 오와 또 다른 오
1: 네, 10! 이제 공연을 시작하자.
8: 잠깐! 1부터 5까지는 어디 있지?
1: 1,
4: 2,
1: 3,
5: 4
2: 오와 또 다른 오 하이파이브.
4: 아니 잠깐! 그럼 6부터 10은?
0: 다시 찾으러 가보자.
6: 하이파이브.
1: 6부터 10은 어디 간 거야?
0: 우리 위로 올라서 봐.
3: 6, 7,
5: 8, 9
1: 오와 또 다른 오
0: 민씨, 이제 우리 공연을 시작하자고!
8: 잠깐! 1부터 5는 어디 있어?
6: 여기 있지!
9: 그렇다면 6부터 10은 또 어디 있어?
10: 여기 있지!
0: 친구들이 다 모였네? 그럼 이제
9: 공연을 시작하자!
2: 하이파이브!
8: 위로, 밑으로,
1: 너무 느려.
2: 하이파이브.
1: 아! I'm red and I'm ready to explode.

0: actually, I just can't get to sleep.
1: An AP held hands and said,

0: sleeping on the bed.
1: That's me!
0: I fell off and bumped my head.
1: I need a kiss goodnight.
2: L-I-P-S held hands and said,
0: Lips!
2: Lips! No more alpha blocks jumping on the bed. Night, Alpha Blocks.
3: Oh. 엘리베이터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4: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5: 엘리베이터에 갇히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직접 문을 연다. 2번, 비상 버튼을 눌러 구조 요청을 하고 기다린다. 정답은 2번. 직접 문을 열면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구조 요청을 하고 침착하게 기다려야 해요.
3: 엘리베이터 안에서 과격한 장난을 치면 멈출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4: 로보카 플리랑 꼭꼭 약속!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며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4: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2: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0: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1: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0: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0: 뇌는 이 세상에서 가장 복잡한 기관 중 하나입니다.
1: 우리 은하계에 있는 별보다 우리 뇌 속의 신경망이 10배는 더 많아요. 신경망으로만 본다면 인간은 약 만 개의 은하를 머릿속에 집어넣고 돌아다니는 셈이죠.
2: 그 거대한 신경망이 어떻게 나를 만들어낼까요?
3: 뇌가 어떻게 의식을 운용하는가는 아직 과학이 풀어내지 못한 까다로운 숙제죠.
0: 시각이나 청각 등의 감각이 투명한 창문이고 이들 창문을 통해서 온 세상이 우리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것처럼 느껴질 텐데요.
2: 그렇다면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게 진짜일까요?
4: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세상이 실제와 똑같으냐고 묻는다면 제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그렇지 않을걸요?
1: 처음 보고 듣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현실을 변형합니다.
2: 정말로 진짜 같죠? 진짜처럼 보이니까요. 착시가 그 예죠.
3: 이 드레스 아시죠?
2: 그럼요. 유명한 드레스잖아요.
5: Polarizing debate that took over the internet.
6: White and gold, blue and black.
0: 착각은 흥미롭죠. 매트릭스에 생긴 균열 같아요.
7: 뜨거.
3: 신기하지 우와. 않아요?
0: 우리가 인식하는 모든 것이 반드시 그대로의 모습은 아니라는 걸 알려준다고나 할까요?
2: 혹시 우리가 가장 큰 허상은 아닐까요?
3: 나는 이런 사람이야 자체가 환상입니다. 다른 게 그렇듯

0: 우리의 뇌란 무엇이며 그 속에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저는 그 의문을 풀고자 신경과학과 심리학을 연구하기 시작했죠. 저 아름답고도 복잡한 세상이 어떤 경로를 거쳐 우리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걸까요? 자, 우리가 단단한 두개골에 담겨있는 뇌라고 상상을 해봅시다. 그 속엔 빛도 없고 소리도 없죠.
1: 수십, 수백억 세포로 뭉친 덩어리가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기묘한 공간에 덩그러니 놓여있다고 보면 맞을 겁니다. 그런 뇌가 바깥 세상에 대한 인식과 기억을 담는 정교한 그릇으로 기능할 수 있는 건 각가지 화학물질과 전기신호 덕분이죠.
0: 조그만 물고기부터 거대한 코끼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뇌에는 뉴런이 존재합니다. 뉴런이 빛이나 열, 압력 등 외부 세계로부터 들어온 정보를 전기신호로 변환해주면 개체가 이를 인식하고 그에 알맞게 대처하게 되는데요. 놀라운 건 뉴런이 감각신호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현실을 편집한다는 점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차원의 정보조차도 말이죠.
1: 거의 첫 단계에서부터 99%의 정보를 그냥 버려요. 현실을 우리 편의대로 바꿔서 우리에게 유용한 것만 취합니다.
0: 뉴런은 서로 경쟁하면서 현실을 변형시키죠. 개체의 촉각이나 후각, 시각, 청각에 뭔가가 감지되면 감각 뉴런이 활성화되면서 크고 작은 신호를 쏘는데요. 뇌까지 따라가 보면 약한 신호가 밀려서 사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뇌를 가진 개의 눈엔 널리 퍼진 햇살이 테두리가 명확한 원으로 보이죠. 좀 더 복잡한 두뇌를 가진 인간의 경우 여기 두 개의 사각형이 각기 다른 색깔이라 여기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원래는 같은 색깔인데도요.
2: 착시현상을 그저 재밌게만 여기는데요. 신경과학에 있어서 착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객관적인 현실과 주관적인 인식 사이의 불일치라는 흥미로운 현상 때문이지요. 착시현상을 분석하면 우리 두뇌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추적하는 도구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0: 수잔나 마르티네스 콘데는 그녀의 파트너이자 공동연구자인 스티븐 맥크닉과 더불어 착시 및 인식과 관련한 연구 분야의 권위자로 꼽히고 있죠.
2: 그중 한 예가 에덜슨의 체커 그림자 착시입니다. 정말 충격적이죠. 분명히 어떤 칸은 진하고 어떤 칸은 옅은 색깔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면 전부 다 똑같은 회색이에요.
0: 안 믿기신다고요? A칸과 B칸을 비교해봅시다. A가 더 진해 보이죠? 아니요, 착시입니다. 뇌가 그림자를 의식해 멋대로 조정한 탓이죠.
2: 우리 뇌가 어디가 밝고 어두운지를 가늠하다가 더 밝은 곳이 더 잘 보일 거라 생각하고 밝은 쪽이 진하다고 인식한 거예요. 즉, 두뇌가 인식을 하는 과정에서 지름길로 가려다가 성급한 판단을 내린 결과가 착시라 할 수 있죠.
0: 만약 지름길이 이 정도로 현실을 왜곡한다면 우리가 보는 세상이 진짜가 맞을까요?
3: 우리는 사실 우리를 둘러싼 세상을 거의 보지 못하는 채로 살아갑니다. 99.9%는 전혀 보지 못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엄지를 내밀어 보세요. 이렇게 팔을 쭉 편 채로 손톱을 보면 손톱의 시야각이 1도 정도가 되는데요. 우리가 진짜로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건 사실 이 정도뿐입니다. 다른 곳은 그냥 안 보이는 거죠.
0: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우리 시각은 실제로 이렇습니다. 전체 시야의 1%가량만을 상세하게 인식하죠. 망막이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분량이 매우 적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항상 온 세상을 선명하게 보는 느낌이거든요.
3: 그건...

0: 거의 다 우리 뇌가 만들어낸 거예요. 아주 적은 양질의 시각 정보를 바탕으로 추정도 하고 기존의 데이터를 활용하기도 하면서요. 잠깐 실험을 해볼까요? 모든 걸 확실하게 본다고 생각했는데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죠?
1: 네, 정말 궁금해요.
0: 시선 추적기로 당신이 뭘 보는지 추적해봅시다. 거기 머리를 대보세요. 카메라로 당신 눈을 추적할 수 있게요. 모니터에 눈이 정확하게 어디를 보는지가 나타날 겁니다.
1: SF 영화 같네요. 버그는 햇살이 따스한 산타클라라 계곡의 저택에 살았다. 첫 실험은 읽기. 모니터 대부분이 X로 가려져 있었지만 읽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었죠. X를 의식하지 못한 건 눈의 움직임에 따라 글자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는 지점마다 글자가 뜨는 것 같아요.
0: 네, 눈을 움직이면 이상해요. 단어가 드러납니다. 하지만 보통은 머리를 고정하고 눈만 굴리진 않으니까 평소엔 그냥 X만 보는 셈이에요.
1: 여기서 중요한 건 눈의 움직임이었는데요.
0: 말하자면 우리 눈이 프로그램을 짜는 거예요. 어떤 시각 정보가 중요한지, 언제 어디로 입력할 건지 말이죠.
1: 우리 눈은 초당 약 3회씩 움직입니다. 이 당연한 움직임 없이는 우리는 세상을 보지 못하죠. 다음 실험이 그 증거인데요.
0: 여기선 반대예요. 당신이 보는 지점이 가려집니다. 네.
1: 옆에선 사각형과 화면 전체가 보일지 몰라도 제 눈엔 사각형만 보였죠. 그나마 보이는 주변부는 흐릿했고 뭔가를 보려고 할 때마다 사각형이 시야를 가렸습니다. 이건 정말로 답답한데요.
0: 손을 들고 있는 사람이 보입니까?
1: 저기 저 남자요?
0: 맞았어요. 그런데 찾기가 좀 어렵죠.
1: 저쪽을 볼 때마다 사각형이 저 부분을 자꾸 가려서 힘들었어요.
0: 사각형을 치우고 다시 봅시다. 당신이 바라보는 부분만 선명하게 나오게 하고 나머진 흐릿하게 만들게요.
1: 이제 제겐 정상적인 풍경이 됐지만 저와 시선이 다른 이들에겐 흐릿할 뿐이죠.
0: 우리가 뭔가를 볼 때마다 우리 눈엔 아주 선명한 상이 잡힙니다. 그 순간은 모든 걸 최고의 해상도로 볼 수 있지만 나머진 흐릿해지죠. 우리 시각 시스템은 평소 이런 식으로 작동합니다.
1: 왜 그런 식으로 발달했을까요?
0: 반대로 생각해봅시다. 만약 시선을 고정할 수 없다면 모든 시각 정보가 고해상도로 망막으로 쏟아져 들어올 테고 이를 다 처리하려면 지금보다 수백 배는 더 큰 뇌가 필요해질지도 몰라요. 게다가 시각이 지나치게 우세해지면 다른 감각이 시각에 밀려 퇴화될 위험도 있고요.
1: 우리가 세상을 볼 때 보통은 이렇다고 생각할 텐데요. 온 세상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렇죠. 눈에선 소량의 정보를 조각조각 수집할 뿐 그 나머지는 항상 뇌가 채웁니다.
2: 우리는 순간순간 모든 걸 풍부하고 폭넓게 또 상세하고 완벽하게 인식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아마도 환상에 불과할 거예요. 실제로 눈을 통해 들어오는 소량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게 다죠.
1: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볼까요? 우리의 눈과 뇌를 연결하는 건 시신경인데요. 시신경이 망막 중앙 부근에 위치하므로 시야의 중심에 일종의 사각지대가 생겨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사각지대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뇌가 사각지대 부근에서 샘플을 채취해 빈 공간을 추측으로 채우기 때문입니다.
3: 없는 걸 만들어낸다고 한다면 너무 과장된 표현이고 필요한 순간마다 뇌가 1% 정도를 대체한다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눈앞에 보이는 것과 기억하는 것과 기대하는 것 사이에서 끊임없이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그 세 가지 사이에서 도는 정보를 취합해 현실로 인식한다고 할까요?
1: 놀랍게도 이렇게 편집된 현실은 그 한계에도 불구하고 매우 유용합니다.
3: 정보가 겨우 1%밖에 없는데 밖에서 운전이나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고 묻기도 하죠. 그런데 정보가 1%뿐이라도 상당히 많은 양이라는 걸 먼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도로에 있는 모든 걸 다 보느라 집중해야 한다면 핸들을 왼쪽으로 돌릴지 오른쪽으로 돌릴지 결정하는데 몇 분, 아니 그보다 더 오래 걸릴지도 몰라요.
1: 감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면 우리 의식 뒤에서 뇌가 무엇을 하는지 그 이면을 엿보는 게 가능해집니다.
2: 우리는 우리의 주변 환경, 우리를 둘러싼 세상에 대한 극소량의 정보를 기반으로
4: 일종의 거대한 가상세계를 건설하지요. 그래도 진짜 같아요. 아는 게 그게 다니까요.
1: 보통은 모두가 그 가상세계에 동의하지만 가끔은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데요.
2: 저 드레스 기억하시죠?
1: 그럼요.
5: Did you see this dress or this one?
6: It's a simple question, but the answer has divided friends and family. White and
1: gold. 한동안 꽤 시끄러웠잖아요.
2: 굉장했죠.
6: A polarizing debate that took over the internet.
2: 실존적 위기를 느낀 사람까지 나왔다니까요. 저게 흰색, 금색이 아니면 자기 인생 전체가 거짓이라고 하더라고요. 논쟁이 치열해져서 언성을 높이는 경우도 봤어요.
7: This is white, white? That is dark blue. It's purple blue.
2: 이 논쟁 때문에 이혼한 부부까지 나왔대요.
1: 과학자로서 이 드레스를 처음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2: 처음 드레스를 봤을 때 파랑 검정으로 보였고 인터넷에서 장난을 치는 줄 알았어요.
1: 네, 전문가로서 단번에 확신하셨군요.
2: 아, 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보니 흰색, 금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투지가 불타올랐어요. 어느 쪽이 진실인지 확실하게 확인을 해야겠더라고요. 곧장 작업에 들어갔죠. 드레스 사진을 오려낸 다음 여기저기 붙여봤는데요. 갑자기 또 흰색, 금색이 되는 거예요.
1: 와,
2: 지금 보시는 저 드레스 복사본의 화소도 원본하고 똑같아요.
1: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겐 시각적 맥락이 큰 차이를 만들어내죠.
2: 다른 거라곤 피부를 푸르스름하게 만들고 배경에 푸른 조명을 더해주고 큐브 그늘에 세워놨다는 정도죠. 여기선 눈으로 들어오는 푸른빛이 너무 많으니까 뇌에서 조금 덜어내도 되겠다고 생각하게 되고 그 결과 흰색과 금색이 남아요.
1: 그런데 배경을 바꾸면?
2: 똑같은 드레스를 다른 배경에 붙여볼게요. 이번엔 피부도 노르스름하고 배경도 노르스름하고 그늘이 아닌 밝은 곳에 세웠더니 짠! 파랑, 검정.
1: 놀랍네요. 놀라워요. 여기서도 드레스 화소는 똑같은 거죠?
2: 네네.
1: 이는 뇌가 색깔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죠. 색채를 우리가 머릿속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니면 실제로 존재하는 거 맞나요?
2: 색은 뇌에서 생성됩니다. 그걸 증명하는 재미있는 착시현상을 하나 준비했어요. 여기 자동차 4대가 있는데요. 무슨 색으로 보이는지 말씀해 주세요. 왼쪽 위부터요.
1: 왼쪽 위는 빨간색, 그 옆은 파란색, 그리고 저기 왼쪽 아래에 있는 건 녹색, 그리고 그 옆은 주황색이요.
2: 네. 그런데 이 자동차는 모두 회색이고 심지어 똑같은 회색이에요.
1: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는 우리 눈으로 들어온 빛이 학교에서 배웠던 것과는 달리 색깔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색깔은 뇌가 해석한 결과물이죠.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빛이 물체에 닿으면 반사된다는 건 잘 알려져 있죠. 빛은 색깔에 따라 각기 다른 파장을 지니는데요. 거친 표면, 매끈한 표면 등 표면의 종류에 따라 이 파장이 바뀐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 신호는 물체의 반사도와 해당 물체에 반사된 빛의 파장이 합쳐진 결과물이죠. 이 신호는 눈 안쪽에 위치한 망막으로 들어가는데 망막에는 1억 3천만 개의 감광체가 모여 있습니다. 그중 원추세포라 불리는 세 종류의 세포가 빛의 장파, 중파, 단파의 반응, 색을 감지하죠. 그러나 이 빛은 아직 색이 없습니다. 색이 생겨나려면 뇌가 망막으로부터 3종의 코드를 받은 다음 원추세포를 활용해 색을 조합해야 하죠. 우리는 신호가 시각피질 중 V4라 불리는 영역에 도달한 뒤에야 비로소 우리에게 익숙한 개념의 색채를 인식하게 됩니다. 우리 뇌는 왜 이렇게 발달한 걸까요?
2: 이런 식으로 색을 인식하지 않으면 빛에 따라 물체의 색깔이 매번 달라질 위험이 있죠. 그렇게 되면 색깔 자체가 우리에게 별로 쓸모가 없는 정보가 되고 말아요.
1: 이는 빛의 조건에 따라 물체가 다른 파장을 쏘기 때문입니다. 뇌가 이를 조절해주지 않으면 빨간 열매가 동굴에선 회색, 아침엔 파랑, 저녁 땐 주황으로 보이게 될 텐데요.

0: 뇌가 경험에 기반해 보정을 해주는 덕분에 늘 같은 색을 보는 게 가능하죠. 다른 동물 역시 필요에 따라 시각을 조정합니다.
1: 각 종마다 색을 다르게 인식합니다. 서식하는 환경에 맞게 또 필요에 맞게 생존에 유리한 쪽으로 발달한 거죠.
0: 후각에 의존하는 개는 원추세포가 적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보이죠. 새들은 멀리서도 색깔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원추세포가 더 많고 색깔도 더 많이 감지하죠. 꿀벌은 단물이 많은 꽃을 찾아야 하므로 우리는 감지하지 못하는 자외선을 활용합니다.
2: 색채는 여러 가지 귀중한 정보를 알려주죠. 우린 이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걸 취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합니다.
0: 그럼 우리가 보는 색깔은 실제 그대로의 색이 아니라 우리 입맛에 맞게 어느 정도 조작된 색깔이라는 뜻이 되겠네요.
2: 맞습니다. 그 좋은 예시가 바로 저 드레스인 거죠. 우리 뇌의 색채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0: 사람들은 이 드레스에서 각기 다른 색깔을 보죠. 이는 빛에 따라 뇌의 추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노란 빛이 줄을 이루는 실내에 인공 조명 밑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일수록 드레스가 파랑과 검정이라고 주장하죠. 드레스가 인공 조명을 받고 있다고 추정해 노란색을 제거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푸른기가 더 많은 자연광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이 드레스를 흰색과 금색으로 보죠. 저 드레스가 실제로는 무슨 색인데요?
2: 잠깐만요. 제가 한 벌을 챙겨왔거든요. 무슨 와. 색일까요?
0: 제가 맞았네요. 검정의 파랑이요.
2: 검파팀의 승리예요.
0: 네. 네. 이게 바로 문제의 드레스였군요. 뭐랄까, 유명 인사를 만난 기분인데요.
2: 박물관에 걸어야 할 것
0: 네.
2: 같죠?
1: 드레스 논쟁 전까지는 사람들이 개인 간의 차이를 크게 느끼지 못했어요. 물론 외면적인 차이에는 다들 익숙한 편이죠. 피부색이나 키나 생김새가 다 다르니까요. 우리는 외면이 다른 만큼 내면적으로도 차이가 많습니다. 이런 내면적 다양성도 대단히 중요해요. 내가 보는 게 다가 아니니까 조심하게 되거든요.
0: 착각은 뇌가 어떻게 세상을 구축하는지를 엿볼 수 있게 해주죠. 여기엔 시각 이외의 감각도 포함됩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브레인스톰, 맞죠? 간단하네요. 자, 이것도 들어보실까요? 그린 니들. 이게 뭔가 의아하실 텐데요. 사실을 말씀드리면 지금 방금 들으신 두 개의 클립은 완전히 동일합니다. 한쪽 단어를 보고 있으면 그 단어로 들린다는 게 정설이죠. 잘 모르시겠다고요? 자, 다시 해봅시다. 이번엔 한쪽만 봐주세요. 자, 이번엔 다른 쪽을 보면서 들어주세요. 저도 처음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원리를 알고 있었는데도요. 우리 뇌는 불확실한 것과 만나면 최선의 추측으로 그 틈새를 채웁니다. 방금 들으신 클립이 그 예로 불분명한 음성에 특정한 단어를 제시해주면 뇌가 그에 맞춰 소리를 듣죠. 즉 우리 중 대부분은 우리가 듣고 싶은 걸 듣습니다. 더 놀라운 예도 있는데요. 자, 같이 보시죠. 이 클립도 인터넷에서 엄청난 논쟁을 일으켰었죠.
3: 예리, 예리, 예리.
4: Once and for all, is it Yanni? Is it Laurel?
5: It's not Yanni, it's Laurel.
6: It's Yanni.
7: Did you hear Yanni? Who heard Laurel?
8: It is Laurel and not Yanni.
9: Yanni, Yanni, Yanni.
10: It's like that stupid dress again, all over but in audio form.
11: This is not saying Laurel, this is only saying Yanni.
12: Exactly, it's Laurel.
0: 여러분 중 절반은 야니로 또 절반은 로럴로 들리실 거예요. 그런데 좀 전에 첫 번째 클립과는 달리 여러분이 두 가지 단어를 다 들으실 수는 없습니다. 각자 귀에 들리는 대로가 전부죠. 전문가들도 이유를 모릅니다. 다만 우리 중 일부는 저주파인 로럴에 그리고 일부는 고주파인 야니에 더 민감한 게 아닐까 추측할 뿐이죠. 확실한 건 이 오디오 파일이 고주파와 저주파로 만들어진 불분명한 신호라는 점입니다. 혹시 여기서 주파수를 조정하면 다르게 들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고주파, 저주파, 이는 우리 뇌가 감각에 적극적으로

0: 개입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인식하는 외부 세계는 사실 생각만큼 객관적이지가 않죠.
1: 이 세상이 진짜인 건 맞지만 우린 거기에 살지 않아요. 네, 우린 우리 마음 속에 살고 있습니다. 단백질이 가득 담긴 소금물 주머니인 뇌세포가 전기 화학 신호를 통해 걸러낸 세상을 보고 있을 뿐이죠. 우리 뇌가 보여주는 세상이 실제로 존재하는 세상과 일치하는지 아닌지는 누구도 확실하게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0: 아직도 이해가 잘 안 가신다고요? 자, 녹색점이 깜빡일 때 잘 봐주세요. 적색점과 일치하나요? 보통은 적색점이 약간 더 앞에 있다고 말하는데요. 자, 다시 보죠. 사실 적색점과 녹색점의 위치는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뇌의 임무가 세상을 정확하게 보는 게 아니라고 주장하죠. 뇌의 임무는 다음 행보를 예측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기대하는 걸 보죠. 동선을 예측하는 건데요. 이게 바로 우리가 홈런을 날리고 주먹이 날아오는 순간 찡그리는 이유입니다.
2: 뇌는 일종의 예측 장치입니다.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이후 어떻게 전개될지를 추측하죠. 지금 여기서 다음으로 벌어질 상황 중 가장 가능성이 큰 게 어떤 것일지를 가늠합니다.
3: 뇌는 다양한 감각 정보를 활용해서 예측에 맞게 우리를 정비하고 갱신하고 조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현실에 대응하도록 해주는데 이때 정확한 사실에 집중하기보다는 무수한 옵션 중에 어떤 예측이 우리의 생존을 유지하는 데 더 유용한가를 우선시하죠.
0: 뇌가 잠재적 위험 신호를 찾도록 진화해온 것도 생존 때문인데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통증이죠. 신경과학자인 그리피스와 통증 역시도 착각일 수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이게 다 뭔가요?
4: 이건 열선을 붙여놓은 판이에요.
0: 네.
4: 이 장치로 뇌가 통증을 어떻게 조작하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0: 뭘 막 붙이고 하니까 좀 긴장되는데요.
4: 걱정 마세요. 전부 환각이니까요.
0: 좋아요.
4: 여기 나란히 배치된 금속 막대 중엔 따뜻한 것도 있고 차가운 것도 있어요. 자, 첫 번째 막대를 만져보세요. 따뜻하죠?
0: 네.
4: 네. 다음 건요? 차갑죠?
0: 네.
4: 다음 건 따뜻해요. 냉온, 냉온으로 맞춰져 있죠?
0: 네.
4: 이제 손바닥 전체를 대보시겠어요?
0: 안 하고 싶어요.
4: 해보세요.
0: 네. 해볼게요. 아...
4: 어때요? 와, 흥미롭죠?
0: 네, 어떻게 된 거죠? 처음엔 차가웠는데 갑자기
4: 엄청 뜨겁게 느껴졌을 거예요.
0: 네, 맞아요. 손이 될 것처럼 뜨거웠어요.
4: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확실히 밝혀지진 않았어요. 하지만 추정하기로는 아마도 뇌에서 잠시 혼란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싶어요.
0: 네.
4: 손에 열과 냉기가 동시에 느껴질 때 두 가지 신호의 조합을 통증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0: 전문가들의 가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손에는 열과 냉기와 통증 센서가 따로 존재하죠. 보통 약간 차가운 걸 만지면 냉기와 통증 센서가 활성화되는데 이때 냉기 센서가 통증 센서를 차단, 뇌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알려줍니다. 그런데 냉온교차 실험판을 만지면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열과 냉기를 동시에 접촉하게 되죠. 이런 경우는 열 센서가 냉기 센서를 차단하고 통증 센서는 남겨 뇌에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죠. 그 말이 맞는다면 통증이 진짜일까요? 아니면 뇌에서 조작한 환각일까요?
4: 아, 좋은 질문이에요. 우리 몸을 침해하는 유해 자극은 진짜가 맞아요. 끓는 물이 손에 닿으면 매우 불쾌한 자극이 느껴지죠. 즉, 유해 자극이란 인식 자체는 진짜가 맞지만 통증은 구성된 것에 가깝고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5: 통증은 뇌가 만들어낸 감각이죠. 어떻게 아느냐고요? 날카로운 바늘에 손가락을 찔리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 머릿속에 그림이 있거든요. 우리 몸엔 이게 통증임을 알려주는 경로가 정교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뇌가 통증이라고 통보를 해줘야만 이를 인식하죠.
0: 통증 역시 색깔과 마찬가지로 뇌가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하지만 뇌가 조작한 감각이라고 해서

0: 덜 중요한 건 절대로 아니죠.
1: 통증은 아이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학습 도구입니다. 어떤 행동은 해도 괜찮고 어떤 행동은 하면 안 되는지를 구분하게 해주죠. 해선 안 되는 행동을 하면 다치거든요. 통증을 관장하는 건 특정 단백질로 여기에 변이가 일어나면 통증을 전혀 느끼지 못해요. 그런 이들은 어릴 때부터 입술이나 손가락을 물어뜯기도 하고 더 나이가 들어서도 위험한 행동을 할 수가 있죠. 통증은 우리 생존에 꼭 필요한 감각이에요.
2: 착각은 흥미롭죠. 매트릭스에 생긴 균열 같아요. 우리가 인식하는 모든 것이 반드시 원래 그대로의 모습은 아니라는 걸 알려준다거나 할까요?
3: 착각은 우리가 쌓아놓은 단단한 성체에서 틈새를 찾게 해주죠. 우린 그 틈새를 통해 세상이 실제로는 어떤지, 우리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파악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뇌가 재구성한 세상이 실제와 어느 정도는 같을 거라 여기지만 그렇지 않아요. 뇌는 세상으로부터 극소량의 정보를 수집한 다음 이를 기초 삼아서 이 세상을 반영한 거대한 모형을 건설합니다.
4: 우리에겐 우리 감각기관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엄청난 양의 정보를 처리할 능력이 없어요. 착각은 이를테면 지름길 같은 거죠. 지름길을 활용하면 적은 정보로도 더 빨리, 효율적으로 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조각조각 모아들인 소량의 정보를 바탕으로 뇌가 한층 더 복잡한 가상현실을 구축하는 건 그 때문이죠.
3: 그 가상의 세계를 우린 의식이라 부릅니다.
0: 의식.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우리의 뇌는 모든 감각 정보를 취합합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기차 소리, 커피 향기, 햇살의 온기. 이게 우리가 느끼는 세상이죠. 이런 경험, 즉 이런 식으로 세상을 인식하는 것을 학자들은 의식이라고 부릅니다.
4: 신경과학에서 의식은 성배나 다름없죠.
2: 인류가 의식에 매료된 지는 벌써 수천 년도 넘어요. 더 길지도 모르고요.
0: 의식이라는 단어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잠든 상태와 대비되는 깨어있는 상태를 뜻하기도 하고 자각이나 생각의 알맹이로 보기도 하는데요. 우리 신경과학자들의 의견은 좀 다르죠. 학자들에게 의식은 좀 더 단순한 개념입니다. 의식이란 내면적 경험이죠. 빨간색을 보는 것도 그중 하나입니다. 딸기를 맛본다거나 천둥 소리를 듣는 것도 마찬가지죠.
2: 우리는 복잡한 생물체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특징을 꼽는다면 의식을 지닌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뇌가 단순히 시각 정보만 처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변 환경을 경험합니다.
0: 그런데 앞에서 본 바로는 우리가 경험한 현실이 실제와는 사뭇 달랐죠. 만약 의식이 개인적 경험에 기반한 탓에 결함이 있다면 의식을 믿고 의지해도 되는 걸까요?
5: 이리 앉으세요.
0: 첫 실마리는 환자로부터 나왔습니다.
5: 머리를 대주시고요.
3: 부분적 뇌 손상을 입은 환자들에게서 귀중한 정보를 많이 얻었죠. 어떤 손상을 입은 환자가 어떤 부분에 어려움을 겪는지 분석하는 과정에서 뇌의 어느 영역이 의식에 관여하는지 알게 됐거든요.
5: 눈부터 점검할게요.
2: 그 좋은 예가 바로 맹시 현상입니다.
5: 여기 이분은 뇌졸중으로 후두엽 시각피질 영역에 손상을 입은 환자인데요. 그 때문에 시야에 문제가 생긴 상태입니다.
0: 3년 전 문득 머리가 욱신거렸죠.
4: 편두통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응급실로 갔죠. 돌아다니는데 앞이 잘 보이지가 않았어요.
0: 시각을 관장하는 영역에 손상을 입은 탓에 시야에 맹점이 생겼습니다.
4: 맹점 때문에 운전을 할 때면 앞에서 달려오는 차가 잠깐 완전히 사라져요. 아무래도 좀 불안하고 걱정도 되고 그렇죠.
0: 눈을 움직여서 보면 일상에는 지장이 없는데요. 만약 시선을 고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경과학자 바텔리는 이 환자의 맹점이 시야를 얼마나 가리는지 알아보기 위해 몇 가지 기발한 실험을 고안해냈습니다.

0: 눈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환자의 시선을 고정했어요.
1: 이번 실험에선 초점을 중앙의 점에 맞춘 채로 삐 소리가 날 때마다 동그라미 속 작은 점이 어느 쪽으로 이동하는지 말해야 하죠.
2: 왼쪽.
1: 시선은 추적기로 체크합니다. 이런 실험을 할 때 맹점이 확실하게 느껴지는지 궁금해요.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2: 실험 중에 맹점이 있는 부분에 점이 뜨면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왼쪽.
1: 환자는 맹점에선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정답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2: 오른쪽.
1: 공구를 고르는 실험에서도 안 보인다고 하면서도 정답을 맞췄죠.
0: 눈에 보이지만 그걸 인식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1: 어쨌든 정보가 들어와서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군요. 시각 정보를 의식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에도요.
2: 네, 망치로 할게요.
1: 이런 사례가 나오기 전까지 의식적 경험과 인식은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는 어떤 것으로 간주됐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 뇌 속에서 인식과 의식은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해지는데요. 만약 의식하지 않고도 시각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면 왜 굳이 의식이 필요할까요? 의식이 왜 있는 거죠? 그래서 아기를 만났습니다.
2: 아기는 의식을 지닌 채로 태어납니다. 태어나자마자 정보를 받아들이는 건 확실해요.
0: 아주 어릴 때부터 무엇을 학습할지를 합리적으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주변 환경이나 엄마, 아빠 등 중요한 이들을 기억하고 자료를 쌓아나가죠. 행동에 그게 드러나요.
1: 이런 활동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2: 뇌는 대단히 값비싼 장비입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상태에서도 우리가 가진 칼로리의 20%를 가뿐하게 소모할 정도니까요. 두 살짜리 아이의 경우는 뇌가 전체 칼로리의 60%를 소모합니다. 아이가 먹는 게 전부 다 고스란히 뇌로 들어가는 셈이에요.
1: 아이의 뇌가 왜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지 궁금하다면 어른과 아이의 뇌를 비교해보면 됩니다. 두 살짜리 아이의 뇌에는 약 1,000조 개의 시냅스가 있죠. 이 숫자는 어른이 되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2: 아기의 뇌,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뇌와 어른의 뇌는 확실히 달라요. 아이의 뇌는 시골길과 같습니다. 마을과 마을 사이를 잇는 작은 길이 꼬불꼬불 무수하게 많죠. 딱히 효율적이진 않아요. 교통량도 적고 속도도 느리지만 대신 여기저기 연결돼 있죠. 어른의 뇌는 고속도로라서 이 지점에서 저 지점으로 빨리 이동할 수 있고 교통량도 많습니다. 하지만 연결된 장소가 적은 편이에요.
1: 우리는 나이가 들면 효율을 위해 유용한 연결은 강화하고 나머지는 정리해버립니다.
3: 필요가 없는 뉴런은 제거하죠. 그 결과 뇌는 가뿐한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특정 임무에 집중하죠. 심지어 아주 잘 해내요.
2: 어린아이의 뇌는 호기심이 넘치고 잠재력도 크고 가능성도 많지만 아침에 옷을 챙겨 입고 어린이집에 가는 건 잘 못해요. 어른의 뇌는 이것저것 다 잘하는 대신 변화를 좋아하지 않고 새로운 정보나 시도에 별로 적극적이지 않죠.
1: 이로 미루어 의식은 그때그때 우리가 어떤 것을 인식해야 하는지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걸로 보입니다.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주는 거죠.
2: 어른의 경우는 의식이 한 지점을 환하게 밝혀줘요. 주변부는 어둡고요.
1: 반면 어린아이들에게 의식은 사방을 밝혀주는 환한 조명입니다.
2: 그래서 주변 상황을 더 많이 인식하죠.
1: 잡음을 낮추고 중요한 신호를 강조해준다는 점에서 의식을 증폭기로 보기도 하는데요.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은 혈류의 변화를 감지해 뇌의 활동을 측정하는 장비로 이를 활용하면 뇌가 어떤 활동을 할 때 어디에 혈류가 집중되는지를 알 수 있죠. 의식은 뇌 어느 영역에 있을까요? 또 어떻게 작동할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신경과학자들이 일련의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먼저 모니터에 한 단어를 0.03초간 띄웁니다.
4: 아주 잠깐 뜨기 때문에 단어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단어가 없다고 생각하죠.
1: 하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했음에도 스캐너로 보면 시각 피질이 활성화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그렇다면 경계점이 어디일까 궁금해질 수밖에 없죠. 사람들이 무언가를 봤다고 의식적으로 자각하는 그 순간이요.
4: 모니터에 단어를 조금 더 오래 띄우면 갑자기 사람들이 방금 단어를 보았다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번엔 확실히 보이니까요. 둘 중 하나예요. 확실히 보거나 전혀 보지 못하거나.
5: 단어를 보는 순간 의식이 신경의 상관 영역으로 통하는 창이 활짝 열립니다.
1: 단어를 인식하는 순간부터 뇌의 각기 다른 영역이 갑자기 활성화되죠. 감각을 관장하는 두정엽, 충동과 의사결정을 조절하는 전측 대상회, 이성적 사고와 고도인지를 담당하는 전전두엽 피질이 모두 반응하는데요.
4: 뇌의 광범위한 영역이 문득 활성화되면서 서로 긴밀하게 의견을 주고받고 다른 영역에도 정보를 뿌리죠. 우리는 이를 의식적 인식이 일어나는 동안 생기는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1: 일부 전문가들은 뇌의 영역 간의 이런 소통이 의식의 특징이라 말하죠. 이 특징을 잘만 활용하면 생명을 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의식을 측정하기까지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죠.
5: 연구를 하다 보면 불가사의한 현상과 맞닥뜨리곤 하는데요. 이를 풀어내려면 측정이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수백 년 전엔 열이 그런 미스터리 중 하나였죠. 그런데 온도계로 측정이 가능해지면서 열을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의식도 측정이 가능할까요? 의식 측정기 같은 걸 만들어서 의식의 정체를 더 깊이 파헤칠 수 있을까요?
1: 의식에 대한 이해는 뇌손상 환자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죠.
5: 해마다 100만 명이 넘는 이들이 반응도 의식도 없는 상태로 중환자실로 들어옵니다. 이때 문제가 되는 건 병상 문진이죠. 눈을 떠보라거나 자극을 줘서 반응을 보거나 팔다리를 움직여보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진료가 기본적인 단계에서부터 막혀버려요.
1: 심지어 의식이 있는데도 놓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지원자와 실험을 해보기로 했죠. 환자가 반응이 없을 경우 의식이 있는지 확인하는 게 가능할까요?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팀에선 새로운 진료 기법을 개발 중입니다. 지금 뭘 하시는 거죠?
5: 자기 펄스로 뇌를 자극해서 전기적 반향이 있는지 보고 있어요.
1: 이는 경두계 자기자극법이라는 신기술이죠. 자극을 해도 반향이 금방 사라진다면 의식이 없다는 뜻으로 수면이나 혼수, 마취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반향이 뇌 전체에서 감지되고 그 양상이 더욱 복잡하다면 비록 반응이 없더라도 환자의 의식이 살아있고 깨어있는 상태일 수 있죠.
5: 비유하자면 호수에 돌멩이를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돌멩이가 자기 자극이고 떨어진 돌멩이에 의해 수면으로 퍼지는 물살은 우리가 준 자극의 반응에 뇌에서 내보내는 반향이 되겠죠. 이때 물살이 더 복잡할수록 그리고 더 오래 지속될수록 환자의 의식이 살아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1: 연구팀은 뇌의 전기적 활동을 측정하는 특수 장비를 활용해 뇌파를 감지, 환자의 뇌가 얼마나 많은 방향을 돌려보내는지를 측정하는데요. 원리는 이렇죠. 모든 뉴런은 자기 자극을 받으면 이런 형태의 전기 신호를 되쏩니다. 바로 뇌파죠. 그런데 주변의 뉴런이 정상이 아닐 경우 뇌파가 멀리 퍼지지 못합니다. 반대로 의식이 있는 환자의 경우는 신체적으로 반응이 없는 상태라도 이 뇌파가 뇌 전체로 골고루 퍼질 뿐만 아니라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죠. 음악에 비유하면 몇 개의 뉴런이 연주하기 시작한 단조로운 음 하나가 수백만이 합류해 함께 합주하는 교향악으로 변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4: 연구를 해보니 의식이 있을 때만 복잡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더군요. 이 복잡성, 즉 뇌의 다른 영역끼리 소통하는 방식이야말로 의식만이 지닌 특징입니다.
1: 연구팀은 마취, 혼수 등 다양한 상태에 있는 수백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 의식 측정표를 개발했습니다. 점수가 의식 경계선 위라면 의식이 있거나 의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봐도 좋죠.
5: 연구에 의하면 반응을 보이지 않는 환자, 진료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 중 15%에서 20% 정도가 의식이 살아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1: 이런 연구가

0: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을까요?
1: 환자 가족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물으면 현재 환자의 의식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의식을 회복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꼽습니다. 환자 가족이 환자의 의식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된다면 치료를 계속할지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2: 진료실에선 실질적이고도 신속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죠. 이제 의식의 비밀이 풀릴 날이 머지않았다고 봅니다.
0: 우리가 뇌에서 의식적 인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몇 가지 실마리를 찾아낸 건 사실이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하죠. 의식의 조각이 어떻게 나라는 개인으로 통합되는지, 나라는 존재를 자각하게 하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뇌가 감각 정보를 조합해 내면적 경험을 생성하고 예측을 통해 추측으로 빈 공간을 채운다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이죠. 그렇다면 예측의 기반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억입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든 되새길 수 있는 경험으로 가득하죠. 내가 태어난 고향, 어릴 때 다닌 학교, 사랑의 추억, 기억은 우리 정체성의 주춧돌입니다. 그런데 그 기초가 의외로 허술하다는 게 문제죠.
3: 정말로 거짓말 탐지기를 전부 통과할 자신이 있었거든요.
4: 맞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래요.
1: 간절히 바랐지만 일어나진 않은 일이더라고요.
5: 우리가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또는 기억은 사실 조작된 겁니다. 우리가 직접 만들어낸 건데 대단히 역동적이어서 계속 달라져요. 살아오면서 겪은 일들을 계속 수정하고 고치면서 사는 셈이죠.
1: 우리의 기억은 더 자주 회상할수록 객관적 진실과 더 멀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0: 우리가 하나의 기억을 꺼내볼 때마다, 이를테면 첫 키스도, 벅찬 졸업식도, 슬픈 장례식도 회상하는 행위에 의해 변형에 취약해지죠.
5: 새로운 일을 경험하고 나면 뇌에 저장됩니다. 예전엔 훗날 그 일을 생각할 때마다 애초에 저장된 것과 똑같은 기억이 출력된다고 생각했는데요. 지난 수십 년간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가 끄집어내서 회상을 할 때마다 기억이 불안정한 상태로 되돌아간다고 해요.
0: 2000년 에릭 칸델은 새로운 기억이 저장될 때마다 연결고리인 시냅스가 새로이 생성된다는 사실을 증명해 노벨상을 수상했죠. 그렇다면 회상의 원리는 뭘까요?
2: 회상을 할 때마다 그 기억을 현재 작동 중인 기억 장치로 끄집어내 인식하는 대신 장기 기억을 폐기하게 됩니다. 이때 회상한 기억은 다시 장기 기억 장치에 보관해야 해요. 결국 회상을 할 때마다 잡음이 추가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실제로 일어난 일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0: 재통합이라 불리는 이 메커니즘은 신경과학자들이 설치류의 기억 회상 과정을 연구하던 중 처음 발견했습니다. 기억이 다시 장기 저장 장치로 되돌아가려면 뉴런 간의 연결고리를 다시 재건해야 하죠. 최근 진행된 실험에 의하면 인간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재통합을 방해하는 특정 약물이 인간의 기억 역시 바꿔놓은 게 확인됐기 때문이죠.
2: 우리를 괴롭히는 의문 중 하나가 뭐가 진짜냐, 뭐가 사실인지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인데요. 어쩌면 우리 기억 중에 일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을지도 모릅니다.
5: 만약 우리의 기억이 실제로 일어났던 일 그대로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좀 무서워지죠. 나는 뭔가 싶으니까요. 제 생각엔 좀 더 유연해져도 될 것 같아요. 원래의 기억 그대로를 되살리는 데 너무 집착하면 과거에 갇혀버릴 테니까요.
0: 우리의 의식처럼 자아도 역동적이며 현재에 집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1: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자신에 대한 경험 또한 조작된 부분이 많죠. 우리의 뇌는 이런저런 조각을 모아 이야기를 만드는 걸 좋아합니다.
2: 우리의 뇌는 이야기 주머니예요. 뇌는 머릿속에 가득한 이야기를 활용해 예측을 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야말로 우리가 만들어낸 가장 큰 허상이에요.
6: 나는 이런 사람이야 자체가 환상입니다. 다른 게 그렇듯 우리도 예외가 아니지요.
0: 우리 자아가 환상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뭘까요?
6: 환상을 믿으세요.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를 꼽는다면 우리가 인식하는 것과 실제 현실이 다르다는 것뿐입니다.
0: 내 머릿속의 생각이라는 것이 어디에 기원하는지, 그리고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저는 뇌가 현실이나 정보의 정확성보다는 생존에 중점을 둔 대단히 정교한 인식장치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 머릿속에 들어있는 세상을 구축한 건 바로 뇌죠. 우리가 보는 세상은 의식적 경험을 생성하기 위해서 감각 정보와 기억을 조작한 결과물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니 뇌에 대한 궁금증이 더 커지는군요.
1: 눈을 뜨고 세상을 인식하는 단순한 행위는 사실 단순한 행위가 아닙니다. 이건 기적이죠. 우리에게 소소한 경험 하나를 안겨주기 위해 뇌가 머릿속에서 벌이는 그 많고 복잡한 작업을 생각해 보세요. 뇌는 우리 삶에 가치와 의미와 깊이를 더해줍니다.
7: 사실 인류가 부상한 건 우리 머릿속을 가득 채운 말랑말랑한 단백질 덩어리 덕분이죠. 따라서 좀 겸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진화가 설계하고 빚어낸 탁월한 존재입니다. 환경과 교육, 가족 등도 한몫을 했고요. 그 모든 게 우리 뇌에 집약돼 있습니다.
5: 이따금씩 삶을 살고 있는 게 정말로 내가 맞는지 궁금해져요. 어떻게 뇌 속의 세포를 바쁘게 오가는 전기 신호의 시공간적 패턴이 내가 될 수가 있죠? 그게 진짜 나라고요? 아, 그런데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또한 나니까 살아갈 이유는 충분한 것 같아요.
8: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수능 국어의 기본, 윤여정의 개념의 나비효과.
1: 내가 다닌 중학교는?
2: 군남중학교.
1: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2: 강숙현 과학선생님.
1: 가장 망친 시험 점수는?
2: 음악 70점.
1: 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2: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단어는 없다.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2: 악기를 배워라.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엔진 개발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영민입니다.
1: 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2: 학생 때는 로봇이나 비행기를 만든 과학자가 우선 되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 선수도 되고 싶다 얘기도 했었고 의사도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1: 과학의 여러 분야 중에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2: 고등학교 때 제가 무인 가로등 제어라는 거를 하게 됐거든요. 밤에 이제 햇빛이 없어지면 자동으로 이제 가로등이 켜지는 그런 걸 했는데 그때 보면서 제가 이런 공학에 의해서 그 어떤 만들어진 기계 장치들이 사람을 되게 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한테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1: 과학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 있다면 뭘까요?
2: 우선 전문 지식이 있어야겠죠. 그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겠고 두 번째가 끈기 그리고 성실성.
1: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2: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하늘을 나는 항공기나 드론, 그다음에 우주에서 작동하고 있는 인공위성이나 그다음에 달 탐사사 같은 우주선, 그다음에 이런 인공위성이나 탐사선을 우주로 보내는 우주발사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1: 현재 하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뭔가요?
2: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게 가장 힘든 거고요. 두 번째는 우주발사체가 가격이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시험을 해야 되는데 잘못 시험하면

0: 일 중에 가장 뿌듯했던 성과는 뭔가요?
1: 누리호에 들어갔던 70어톤 엔진 개발을 했던 게 가장 뿌듯한 거고요. 그걸 가지고 지난 6월 달에 누리호 발사 성공한 것이 더 뿌듯한 일인 것 같습니다.
0: 누리호 발사를 성공시키는데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1: 시험 설비든 어떤 기술적 문제 해결할 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 사람들 간의 의견이 달라서 많이 충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사람들 사이에서 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0: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한마디로 정의해 주세요.
1: 우주 발사체 생명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0: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까요?
1: 우주 분야로 보면 앞으로 2030년대에는 아마 달에 사람이 가서 상주도 하고 달에 이제 루나 게이트에서 우주 정거장 달 기지를 만들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우주 발사체로 달 착륙선을 보내서 달을 탐사할 거예요. 30년대는. 40년대는 더 발전해서 우주 선진국이 화성에 사람을 보내서 화성 탐사를 하게 될 거고 우리나라도 달 화성 어떤 탐사선을 보내는 그런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컴퓨터와 그 다음에 인터넷이 보급된 지 지금 3, 40년 됐는데 세계가 급변화했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더 많이 급변할 거고 여러분이 아시는 뭐 4차 산업의 뭐 인공지능이나 그 다음에 뭐 자율주행, 아니면 3D 프린팅 이게 되면 아마 10년, 20년은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는데 우주도 굉장히 급변하게 변할 거거든요. 아마도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게 될 것 같습니다.
0: 미래의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우선 제가 우주 그 발사체를 하다 보니까 우주에 관심을 가지고 좀 이쪽으로 많이 오시면 저희는 우주 용토라고 그러는데 정말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우주 자원이나 우주 관광이나 또 어떤 우주라는 거는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인간 호기심을 작용하잖아요. 그런 호기심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주로 많이 와서 우주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많이 하면 좋겠는데 먼저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어떤 분야에 대한 어떤 그 생각들을 또 꾸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많이 꾸며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런 꿈만 꾸는 게 아니라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캠프나 그다음에 과학관들 많이 가서 그걸 접해봐야 되잖아요. 그냥 꿈을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행동이나 실천을 따라야 된다고 합니다. 불가능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어제의 꿈은 오늘의 희망이고 내일의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0: 물가 상승에 숨이 턱턱 막히는 요즘 숨통 확 트이게 해주는 김선영의 알뜰살뜰 레시피 영양만점 달걀로 푸짐한 일품 한상 토마토와 달걀이 만나면 맛이 없을 수가 없다 부들부들 토마토 오믈렛부터 달걀에 부추만 넣어도 훌륭함 그 자체 남녀노소 모두의 인기 반찬 치즈가 쭉 흘러나오는 달걀말이까지 집밥의 여왕 김선영 요리연구가가 알려주는 밥상 물가 안정 맞춤 레시피 지금 공개합니다.
1: 안녕하세요. 최유비 아들 광희입니다.
2: 안녕하세요. 김선영입니다.
1: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네. 요즘 물가가 하루가 다르게 뛰어올라서요. 네. 이 고기보다는 채소를 고르고 조금 더 가격대가 낮은 가성비 재료를 찾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선생님께서 특별히 준비해 주신 게 있다고 했죠?
2: 네. 달걀이 올랐다 해도 그래도 아직까지는 가격 대비 훌륭한 식재료인데요.
1: 맞아요.
2: 10개들이 달걀이 대형마트 기준으로 네? 한 5,000원 정도 저는 4,800원 주고 구입해 왔습니다.
1: 네.
2: 자, 뛰는 물가도 잡고 입맛도 잡는 오늘의 달걀이 주인공 달걀입니다.
1: 맞습니다. 냉장고에 없으면 불안해지는 게 달걀이잖아요. 저도 마땅히 재료가 없을 때는 이 달걀을 찾게 되는데 가성비로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토마토 오믈렛에 필요한 재료를 한번 볼까요?
2: 달걀 한 4개 정도 필요하고요.
1: 네.
2: 토마토, 완숙 토마토 하나, 그다음에 맛을 더해줄 김, 네. 슬라이스 체더치즈, 가니델 양념, 소금과 버터가 필요합니다.
1: 네, 재료는 저렴하지만 맛은 보장되는 요리 같은데요. 무엇보다 김선영 선생님의 지혜로운 노하우가 기대가 됩니다.
2: 네.
1: 자, 그럼 오늘의 요리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0: 있습니다. 토마토 네. 오믈렛 시작해 볼 텐데요. 자, 일단 달걀이 준비됐어요. 네. 보기만 해도 든든해요, 선생님, 진짜로.
1: 그렇죠. 냉장고에 달걀 없으면 약간 저는 불안할 정도로 달걀을 정말 좋아합니다.
0: 저도 마찬가지예요.
1: 네, 오늘 요 달걀 한 4개 정도 해서 달걀 토마토 오믈렛을 시작할 네. 거고요. 자, 그러면 달걀이 이렇게 지금 제가 4개 준비를 해놨고요. 네. 자, 이제 완숙 토마토 한번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완숙 토마토.
1: 네. 요 끝은요. 예. 제가 좀 이따 먹을 거고요. 네. 자, 이렇게 한 0.7에서 한 1cm 정도 네. 이렇게 썰어주는데 오늘 저는 한 3 토막만 쓸게요. 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수분이 많이 나왔죠. 완숙 토마토라. 네. 네, 수분을 좀 빼줄게요.
0: 사실 선생님, 네. 이 토마토는 달걀과 정말 잘 어울리는데 이 오믈렛에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오믈렛이랑 같이 드시면은 네. 색감도 예쁘고 또 이 토마토가 지용성이기 때문에 네. 기름에 볶아 먹으면 좋고 또 달걀에 또 지방 성분이 약간 있잖아요. 네. 그래서 훨씬 더 소화 흡수가 잘 되죠.
0: 근데 지금 소금을 뿌려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1: 토마토에 소금을 약간 해서 간을 좀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네. 요거는 넣어두고 제가 또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 네. 바로 김이에요.
0: 김이요?
1: 제가 그냥 토마토랑 이제 달걀만 해서 오믈렛을 해서 먹다가 네. 식탁에 김이 하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김을 갖다 넣어서 먹어봤더니
0: 어울려요.
1: 간을 안 해도 되고 맛도 있고 해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김을 넣은 토마토 오믈렛을 좀 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0: 맞아요. 사실 선생님 이 김은요 남녀노소 네. 가릴 거 없이 너무 좋아하잖아요.
1: 밥 먹을 때 예? 이거 꼭 있으면은 네. 다른 반찬 먹더라도 이걸 꼭 먹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 네, 부셔줄게요.
0: 선생님께서 이제 이번 주부터 준비해주신 네. 음식들이 가성비 좋은 또 건강에 좋은. 그런 요리들이잖아요.
1: 네, 제가 네? 이번 주에 특히 신경 쓰는 부분은 뭐냐면 네? 우리 주부님들 마켓에 가보면은 식재료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0: 맞아요. 네. 여러 가지 지금 상황 때문에 많이 올라 있어요.
1: 저도 정말 너무 체감하거든요.
0: 그러게요,
1: 그래서 좀 더 조금 그 식재료에 충실하면서 네? 부재료들은 웬만하게 좀 지양하면서 네?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제가 맛의 노하우 알려드릴게요.
0: 네. 이게 요 김일 것 같은데 네. 여러 가지 채소가 들어가면 뭐 좋겠지만 네. 요 김가루만 들어가도
1: 훨씬 더 네? 네, 김이 주는 또 맛도 있고
0: 맞아요.
1: 이 김에서 간이 돼 있어가지고 네. 특별히 간을 안 해도 되더라고요.
0: 그러게요.
1: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달걀 풀어서 같이 섞어주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런데 요거 이제 빨리 이제 녹이려고 하면은 이게 김에 달걀이 잘 안 풀어지더라고요.
0: 맞아요. 네. 지금 바삭바삭한 상태라.
1: 네, 그래서 물을 요건 조그만해. 그래서 한 두 스푼 정도, 두 수저 정도 이렇게 넣어가지고 잠시 두면 네. 부드러워지거든요.
0: 자, 밥숟갈로 두 스푼 정도.
1: 네, 두 스푼 정도.
0: 아, 약간 풀어주는 거예요?
1: 네, 약간 풀어줘야지 네. 달걀이랑 훨씬 잘 섞이더라고요.
0: 아,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물기를 조금 짜내셨나봐요?
1: 아니, 안 짜냈어요. 이거 그냥 수분을 흡수한 거예요. 이렇게. 오. 그리고 물기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0: 아, 이렇게 머금은 거예요?
1: 네, 이걸 머금은 거예요. 네.
0: 되게 부드러워졌어요. 색도 진해지고.
1: 네, 맞아요. 지금 요거는 조미김이랑 네. 사실은 기름에서 소금해서 구운 거잖아요. 네. 그래서 뻣뻣한데 조금 있으면 이렇게 부드럽게 돼요.
0: 맞아.
1: 네, 이렇게.
0: 이렇게, 뭐, 이렇게 바삭한 김도 맛있을 때가 있지만 네. 왜 우리가 떡국 먹을 때 김가루 올렸을 때 이 김이 잘 풀렸을 때 정말 맛있잖아요.
1: 맞아요. 네.
0: 자, 이렇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네.
1: 자, 그리고 이제 네. 여기다가 달걀을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0: 달걀을. 네. 자.
1: 달걀을 이렇게 넣고 자 풀어주도록 할게요. 네. 자 이제 저는 이때 간이 사실은 맞아요. 근데 그거는 기호대로.
0: 맞아요. 네.
1: 자 저는 오늘 안 넣을게요.
0: 네.
1: 네 자 이렇게 하고 김 불린 거를 이렇게 넣어주도록 할게요.
0: 김 불린 거 저희가 네. 한 몇 장 저희가 불렸죠?
1: 한 장.
0: 한 장?
1: 전장 하나.
0: 전장 하나. 네.
1: 그리고 왜 이렇게 식탁김이라 그래가지고 잘라져 있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는 한 번.
0: 야, 오늘 있잖아요. 네. 무엇보다 물론 뭐 우리가 뭐 재료가 없다고 해서 뭐 좋아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스튜디오 들어오는데 네. 재료를 준비하는 그 섹션이 굉장히 네. 아주 그냥 컴팩트하더라고요.
1: 맞아요. 네. 여태까지 보던 거. 많이 컴팩트 왔죠.
0: 맞아요. 그렇지만 네. 또 음식은 푸짐하다고 들어가지고 네. 많은 분들 기대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 김가루를 풀었고요.
1: 네. 자, 여기 이제 버터 있고요. 네. 슬라이스 체더 치즈는 이렇게 있다가 바로 놓을 거니까 요거는 이제 광희 씨가 까주고 네. 자, 저는 이제 불로 이동해서 네. 조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자, 그러면 자, 토마토 네. 오믈렛, 달걀 토마토 오믈렛 본격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1: 네. 자, 그러면은 자, 불을 켜는데 네. 불을요. 줄일게요. 왜냐면 네. 달걀은

0: 67도에서부터 익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강불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약한 불에 한 집에서 요 정도에는 중약불 정도.
1: 예. 네,
0: 버터 둘러도 되고요. 아니면 네. 아니면 오일 두르셔도 돼요.
2: 근데 선생님, 네. 저희가 평소에는 뭐 오일 두르거나 식용유 넣잖아요. 네. 근데 오늘은 특별히 버터를 넣으신 이유가 있나요?
0: 좀 더 풍미가 좋으라고 넣었는데
2: 네.
0: 사실은 요 정도 넣었는데 만약에 버터 없다 그러면은 그냥 오일로 해 먹을 때도 많아요.
2: 맞아요. 네. 근데 선생님 이게 한 끗 차이인데 버터가 조금만 들어가도 그 다르더라고요.
0: 예, 버터의 풍미가 좀 있죠.
2: 맞아요.
0: 네. 자, 이렇게 토마토를 넣고 예? 익혀주도록 할게요.
2: 근데 토마토로 또 따로 이렇게 익혀주시는 거예요? 구워서?
0: 아니에요. 살짝만 구울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2: 예.
0: 자, 지글지글 하면은 제가 바로 뒤집고 네. 요 달걀물을 넣어줄 거예요.
2: 선생님, 또 궁금한 게.
0: 네.
2: 이 토마토는 생으로 먹을 때랑 익혀서 먹을 때랑 뭐가 다른지.
0: 익혀서 먹는 게 훨씬 더 좋은데.
2: 예.
0: 이 토마토에는 지용성 비타민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2: 예.
0: 그래서 기름에 한 번 기름이랑 같이 섭취하면은
2: 네.
0: 그 영양성분을 더 효율적으로 섭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볶아서 드시는 거를 더 추천드려요. 이렇게 해서 살짝 이렇게 지글지글 했다르면은
2: 네.
0: 바로 이렇게 뒤집어 주시고요.
2: 향이 너무 좋네요, 선생님.
0: 자리를 딱 이렇게 잡으세요. 이제 이게 완성으로 될 거거든요.
2: 달걀물이 올라갔을 때?
0: 네네. 자, 달걀물이 올라갔을 때니까 이렇게
2: 네.
0: 놓고.
2: 네.
0: 자, 이제 달걀물 들어갈게요.
2: 네.
0: 자, 이렇게 해서 구워줄게요.
2: 되게 간단하네요, 선생님.
0: 예, 어렵지 않아요. 오믈렛 하면은, 자, 이렇게 됐죠. 그런데, 이때 제가 요령을 좀 알려드릴게요.
2: 예?
0: 이게 달걀 4개라,
2: 예.
0: 4개가 익을 때까지 하게 되면 달걀이 탈 수가 있어요.
2: 맞아요, 맞아요.
0: 그쵸.
2: 아래면 탈 수가 있어요.
0: 그렇죠.
2: 위에 안 익었는데.
0: 네, 그래서, 불은 약불로 해주시고,
2: 네?
0: 이렇게 저어서 해주시게 되면, 두꺼운 달걀을 빨리 익힐 수 있는 방법이 돼요. 이렇게.
2: 이렇게 젓가락으로 중간중간 네. 계속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0: 네. 자,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슬라이스 치즈를 놔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토마토하고 달걀하고 쫙 달라붙는 효과가 있겠죠.
2: 흡착이 되겠는데요, 선생님.
0: 그렇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싹 이렇게도 놔주고 이쪽도 이렇게 놔주고.
2: 집에서도 진짜로 분위기 낼 수 있겠어요, 이 오믈렛으로.
0: 맞아요. 이렇게 해서
2: 예.
0: 하는 것도 시간 별로 안 걸리니까 이렇게 해서 드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자, 그러면은
2: 네.
0: 이제 이렇게 됐죠.
2: 네.
0: 그런 다음에 뚜껑을 덮어가지고
2: 네.
0: 한 5분 정도 약불에
2: 네.
0: 그대로 둘게요. 그러면 이제 밑에가 꾸둑꾸둑하게 이제 익거든요.
2: 예.
0: 근데 이때 사실은 토마토가 약간 뭐 약간 꺼뭇꺼뭇하게
2: 예.
0: 좀 될 수가 있으니까.
2: 약간 그을릴 수 있으니까.
0: 네네. 불은 좀 약하게 하시는
2: 예.
0: 게 좋아요.
2: 약불로.
0: 네, 약불로.
2: 예.
0: 해가지고 한 5분 정도 이렇게 두면은
2: 네.
0: 위에가 좀 꾸둑꾸둑할 거예요.
2: 네. 한번 맛있게 한번 익혀볼게요.
0: 네.
2: 자,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 아주 맛있는 향이 나요.
0: 네. 자, 그러면은
2: 네.
0: 지금 이렇게 됐거든요.
2: 오,
0: 좋아요. 네. 자, 그러면 제가
2: 예.
0: 접시에다가 덜어볼게요.
2: 자, 지금 아래쪽은 익은 것 같은데 위에가 지금 안 익었어요.
0: 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덜어볼게요.
2: 네, 지금 한 4분 정도 지났는데.
0: 네. 이렇게. 네. 자, 이렇게 됐어요.
2: 예.
0: 자, 그러면은 요거를 팬에다 이렇게 댈게요.
2: 예.
0: 팬에다 대고, 제가 대고, 짠! 이렇게 해서.
2: 예.
0: 자, 그럼 이렇게 됐죠.
2: 오~
0: 네. 네, 자, 좋아요.
2: 예,
0: 네.
2: 색깔이 너무 예쁘게 났어요.
0: 네.
2: 노릇노릇하게.
0: 네, 좋아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2: 네.
0: 한 뭐 1분만 더 익히시면은 완성입니다. 왜냐면 아까 지금 위에 꾸둑꾸둑 했잖아요.
2: 맞아요, 맞아요.
0: 네, 그래서 거의 다 됐기 때문에,
2: 예.
0: 네. 자, 1분만 살짝만 더 익혀줄게요.
2: 그리고 사실 이 오믈렛은 이제 저희가 이제 뭐 놀러 갔을 때 뭔가 이렇게 호텔이나 뭐 리조트에서 뭔가 이렇게 그 아침 조식으로 먹는 거잖아요.
0: 네, 많이 드셨죠.
2: 예, 근데 지금 집에서 이렇게 먹으니까 또 분위기가 날 것 같아요.
0: 네. 자, 그러면 제가
2: 네.
0: 밑에가 이제 다 익었을 것 같아요. 자,
2: 네.
0: 불 끌게요. 네. 자, 네. 완성입니다.
2: 자, 그럼 완성을 좀
0: 네.
2: 옮겨 담아볼까요?
0: 네.
2: 야, 너무 근사하게 우리가 브런치 카페에서 먹는 오믈렛이 완성이 된 것 같아요.
0: 네, 제가 이렇게 담아서 짠! 네.
2: 또 이렇게 접시에 담아놓으니까 분위기가 더 나는 것 같은데요, 선생님?
0: 네, 여기다가
2: 네.
0: 저는 이제 그냥 먹는 걸 추천드리는데
2: 네?
0: 저희 아들은 일단 칠리소스를 뿌려 먹는 걸 좋아해요.
2: 기호에 따라?
0: 네, 기호에 따라.
2: 자,
0: 네.
2: 오믈렛은 정말 즐겨 먹던 메뉴인데요.
0: 네.
2: 이 토마토 하나로 이렇게 품격 있게 바뀔 수가 있네요.
0: 네.
2: 자, 간단하게 만들어 맛있게 즐기는 일품 요리 토마토 오믈렛이 완성됐습니다.
3: 오늘의 요리 토마토 오믈렛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완숙 토마토를 1cm 두께로 슬라이스하고 소금을 뿌려주세요. 비닐봉지에 조미김을 넣어

0: 부순 뒤 뜨거운 물을 넣어 불려줍니다. 그런 다음 달걀을 풀고 불린 김을 넣어 섞어주세요. 팬에 버터를 두르고 토마토를 올려 앞뒤로 굽다가 달걀물의 절반만 부어 저어가며 익혀줍니다. 이렇게 젓가락으로 저어가며 골고루 익혀줘야 바닥이 타지 않고 맛있게 익어요. 어느 정도 익으면 슬라이스 체더 치즈를 올린 뒤 남은 달걀물을 붓고 뚜껑을 덮어 약불에 5분 정도 익혀주세요. 그런 다음 뒤집어 1분 정도 더 익혀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토마토 오믈렛이 완성됩니다.
1: 밥상 물가를 책임지는 두 번째 요리. 네. 자, 식어도 맛있고 도시락 반찬으로 제격인 달걀말이를 만들어 볼 텐데요. 네. 재료를 살펴볼까요?
2: 네. 재료만 있어도 맛은 충분한 달걀말이가 되는데요. 네. 달걀 5개, 네. 슬라이스 체더치즈, 부추나 쪽파 아니면은 대파도 괜찮아요. 네. 양념으로는 청주, 식초, 소금, 참기름이 필요하고요. 네. 이따가 토핑으로 고운 고춧가루하고 통깨가 필요합니다.
1: 네. 네. 이 가장 만만하면서도 든든하고 맛있는 네. 달걀말이 네.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2: 네, 일단은 네. 부추를 먼저 좀 썰을게요.
1: 볼까요? 네. 자, 선생님 사실 달걀말이 하면 네. 들어가는 채소들이 뭐 당근도 들어가고 쪽파도 들어가고
2: 저는 파프리카도 어떻게
1: 예, 맞아요, 넣고. 맞아요. 네. 여러 가지 채소들이 들어가는데 오늘은 부추로.
2: 근데 부추 없다 그러면은 네. 저는 대파도 다져서 넣으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1: 대파를 다져서 네. 넣는 것도.
2: 네. 자, 이렇게 해서 이 정도만 쓸게요.
1: 그럴까요?
2: 네. 자, 일단 넣을게요.
1: 네.
2: 이렇게 넣고 네.
1: 부추가 정말 향이 좋아서
2: 네. 부추 향이 참 좋네요. 잘 어울려요. 네. 자, 그 정도만 쓸게요.
1: 네. 자, 이제 저희가 달걀을 또 준비해 왔는데요. 네. 저희가 아까 달걀 4개를 썼죠?
2: 4개 썼고 예. 지금 5개. 예? 이제 하나 남았는데 네. 예, 자, 일단 5개를 사용해서 달걀말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1: 지금 달걀 10개 한 세트에 우리가 좀 두께가 나온 거예요.
2: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자, 달걀 5개 넣고요. 예. 자, 여기다가 네. 이제 소금을 약간 넣어 줄게요.
1: 소금 넣고요.
2: 소금 약간 한 2분의 1 정도? 예. 네, 그렇게 넣고 달걀은 사실은 그대로 놔두면은 비린내가 안 나는데 네. 건들기 때문에 비린내가 난대요. 그래서 오. 비린내가 나는 거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럼 최대한 비린내가 안 나게끔 해야 되니까 네. 여기다가 참기름 네. 약간 넣어 주고 여기다가 청주
1: 청주를
2: 네, 청주 약간 넣어주고요. 예. 자, 여기 이게 뭐냐면 식초예요.
1: 식초요?
2: 네, 식초를 한 작은 술 정도 넣어주잖아요. 예. 그러면은 달걀말이 할 때 자칫하면 조금 찢어질 수가 있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경우 굉장히 많죠.
2: 그거를 방지할 수가 있어요.
1: 아, 식초가 그런 역할을 해주나요?
2: 네, 맞아요. 식초가 단백질을 좀 약간 단단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조금 넣어주면 효과를 볼 수가 있다.
1: 야, 식초 몇 방울에 그런 효과를 해준다고요?
2: 맞아요. 네.
1: 사실은 저도 이제 요리 프로그램 오래 했지만 달걀말이 만드는 법 제대로 모르거든요. 왜냐면 네. 네. 어깨너머로 봤었기 때문에. 네. 근데 이번 기회에 확실히 배워드리려고요.
2: 네. 자, 이렇게 달걀 풀었으면은 요즘은 네. 이제 부추 넣어주도록 부추? 할게요. 네, 부추 향이 너무 좋네요.
1: 그렇죠. 네. 오늘 있잖아요. 이 네. 부추도 그냥 자투리로 넣었어요. 그냥 네. 있는 거 조금 해서.
2: 네. 자, 이렇게.
1: 집에 있는 채소 아무거나 넣어도 되겠죠? 잘 맞아요. 어울리는.
2: 네, 냉장고에 있는 채소 다 이용 가능합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준비는 끝나고 네. 불로 이동해서 조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치즈 갖고 오시고.
1: 달걀말이 해볼게요.
2: 네.
1: 선생님, 이제 지금부터가 또 중요한 것 같아요. 달걀말이는.
2: 자, 달걀말이는 예. 사실은 딱 두 가지만 주의하시면 돼요. 네. 불을 줄이고 성질도 줄이고 네. 저 성격 되게 급하거든요. 근데 이 달걀말이 할 때는 제가 겸손하게 왜냐하면 불이요 세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달걀 아까 얘기했잖아요. 67도 속도
1: 맞아요, 맞아요.
2: 하기 때문에 높은 온도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불을 그러니까 여기 히닝할 때도 네. 지금 달걀말이 팬을 약간 예열을 하는데도 이때 강하게 해서 불 줄이고 해야 되지 하면 되지 않나 하시는데 안 돼요.
1: 아예 히팅할 때도
2: 네 처음부터 예열할 때부터 그냥 불을 온도를 네, 중약불 정도로 해서 하시는 게 중요해요.
1: 네, 네 아무리 급하더라도 이때만큼은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때 불 조절을 못 해가지고 분명히 내가 불 세게 이제 해서 예열을 하고 불을 줄이고 했는데 겉면이 타버려가지고
2: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달걀말이는 달걀 요리는 네. 불이 강한

0: 물이 필요 없는 게 달걀 말이다. 네. 자,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 테스트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네.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불이 올랐나 안 올랐나 하는데 네. 많은 분들이 아, 이게 됐나 안 됐나 하려면 이렇게 하나를 딱 놓으면 어, 지금 지직하죠?
1: 예.
0: 네, 됐어요.
1: 아, 이제 부글부글 끓으면 되는 거예요?
0: 맞아요. 이렇게 해서 쫙, 왜냐면 광희 씨, 이게 네. 도톰한 게 잘 말릴까요? 얇은 게 잘 말릴까요?
1: 자, 얇은 게요.
0: 그렇죠. 예. 얇은 게 잘 말려요. 그래서 두껍지 않게 이렇게 예. 봐가면서 부족한 데는 내가 이렇게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1: 아, 이렇게 조금씩 부어가면서 팬을 돌려가면서.
0: 맞아요. 이렇게 해서 얇아야지 빨리 익지. 두꺼우면은 밑에서 익으면서 탈 수가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조금. 꾸덕꾸덕할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1: 맞아요. 사실은 이제 맛있게 만들려면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0: 맞아요.
1: 근데 저는 또 이제 이 달걀말이 하니까 네. 생각이 나는 게 이 달걀말이는 들어가는 달걀 개수에 비해 이렇게 부피가 좀 퐁퐁하게 만들기를 많은 분들이 원해하시잖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0: 그래서 이거를 얇게 자주 돌려주셔야 돼요.
1: 얇게.
0: 네, 얇게.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네. 처음에가 여기를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네. 옛날에 제가 한번 실수했던 거는 네. 여기가 처음부터 이렇게 기울어서 이렇게 사선으로 해서 네. 접으니까 나중에 그게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예. 이렇게 직선으로 해서 이렇게 갖고 오세요. 네. 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됐죠. 자, 괜찮아요. 예. 끌고 오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1: 한 겹을 말아봤어요 저희가.
0: 네. 자, 그럼 달걀을 또 이번에도 붓는데 어떻게 두껍게 얇게. 근데 이제 조절이 잘 안 된다 싶으면은 그냥 얇게 해놓고 이렇게 풀려가면서 예? 부족한 데는 내가 숟가락으로 채워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1: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 조금 더 쉬워지는 것 같고 네. 마음이 편해지네요.
0: 예? 할 수 있을 것 같죠. 예. 자, 이때 이제 저는 치즈를 좀 넣어주는 걸 좋아해요.
1: 이 타이밍에?
0: 네. 왜냐하면 달걀 말이도 맛있지만 치즈의 그 향과 그 풍미와 뭐 그런 그 짭조름한 맛이 네. 저는 좋아요.
1: 이 치즈 달걀말이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거든요. 네.
0: 그래서 좀 넉넉하게 넣을게요.
1: 자, 이 달걀말은 진짜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정말 국민이 사랑하는 국민 반찬 아니겠습니까? 국민 요리, 국민
0: 맞아요.
1: 음식.
0: 네, 그리고 또 음식점 가더라도 요거, 요거는 서비스로 하나 그냥 시켜서 먹을까? 뭐 이런 분들도 많아요.
1: 맞아요. 네.
0: 자, 물을 조금 이제 넣어주고 네. 자, 이제 또 말아볼게요.
1: 네. 오. 근데 선생님, 달걀물이 네. 금세 이렇게 조금 익는 이유가 네. 저희가 물론 채소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뭐 양파도 들어가고 그다음 당근도 들어가면 익히기가 쉽지 않아요.
0: 맞아요.
1: 근데 오늘 부추만 들어가기 때문에 아주 그냥 빠른 시간 안에 잘 익는 것 같아요.
0: 네. 저희 집보다도 불이 더 세서 금방 돼서 예? 기쁘네요. 네. 네. 자, 요 끝에도 만약에 요 끝에까지 왔다 그러면 이렇게 살짝 들어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1: 이렇게 약간 붙여주네요, 그렇죠?
0: 네, 네, 네.
1: 선생님, 달걀말이는 저는 또 이게 뜨끈할 때 먹어도 맛있지만 이게 차게 먹어도 맛있더라고요, 저는.
0: 예. 저
1: 시원하게.
0: 이거 냉장고에 넣어놨다 먹어도 괜찮아요.
1: 맞아요. 예.
0: 그냥 언제 먹어도 맛있는 것 같아요, 달걀은. 그리고 영양가도 풍부한데 예? 가격은 저렴한. 이 시기에 딱 맞는 예? 식재료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1: 맞아요.
0: 이렇게 꾸둑꾸둑 할 때 말아주도록 할게요.
1: 네.
0: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1: 야.
0: 네, 자, 이제 불 끌게요.
1: 예.
0: 네, 자, 이렇게 해서 갖고 와서요.
1: 예.
0: 자, 이렇게 이제 네모나게 네.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이 끝에가 네. 접은 부분이 접착이 안 될 수가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이렇게 세워가지고 살짝만 이렇게 둘게요.
1: 살짝만.
0: 네, 그러면은 되고요.
1: 네.
0: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네모나게 됐으면은
1: 네.
0: 달걀말이는 사실은 뜨거울 때는 조금 이렇게 써는 것보다 한김 식은 다음에 써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살짝 한김 식은 다음에 네. 썰어보도록 할게요.
1: 요것만 이 달걀말이 하나만 있어도
0: 네.
1: 한 끼 식사 뚝딱이에요. 정말 이 달걀말 있잖아요. 그 어린 네. 친구들도 네. 반찬 투석 잘하네요. 그쵸?
0: 이거는 다 남녀노소 다 좋아하는 거 같아요.
1: 맞아요. 네. 이 취향에 따라 네. 여러 가지. 저는 청양고추를 살짝 넣어도 맛있을 것 같아서 전 좋아하거든요.
0: 이쪽 굿 아이디어.
1: 괜찮았어요?
0: 네네.
1: 자,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식은 것 같은데
0: 네.
1: 썰어볼까요?
0: 네, 지금 썰어야 되니까 썰어볼게요. 네.
1: 이야.
0: 어때요?
1: 선생님, 치즈가 그냥 아주 부드럽게 살짝 네. 녹아가지고 너무나 먹음직스러워 보여요. 여기에 이제 본인이 원하는 소스 있잖아요. 저는 케첩 좋아하니까 케첩 찍어 드셔도 되고.
0: 뭐, 또 칠리소스 좋아하면 칠리소스 해서 드셔도 되고.
1: 네?
0: 뭐,

0: 예를 들어서 뭐 약간 마요네즈 들어간 거 요새 소스 되게 잘 나오더라고요.
1: 여러 가지가 많죠. 취향도 네. 다양하고.
0: 네, 그런 소스 활용해가지고 드시면은 좀 더 새롭게 네. 드실 수가 있죠.
1: 자, 오늘 뭐 달걀 요리 해봤는데 네. 달걀 가격이 어느 정도 괜찮고 그리고 퀄리티도 높은 반찬들이 많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너무 마음이 지금 뿌듯합니다.
0: 10개들이 샀는데 우리 아직까지도 하나 남았죠.
1: 그렇죠. 그 하나는 달걀 프라이 해먹어볼게요. 네, 달걀 프라이.
0: 좋다. 예. 달걀 프라이 좋다. 네. 자, 그럼 이제 접시에 담아보도록
1: 네.
0: 할까요?
1: 네. 네.
0: 반찬 가게에서도 요 달걀 메리는 손이 가서 그런지 좀 비싸게 팔거든요.
1: 오.
0: 네. 그래서 그냥 10개들이 사면은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게 네. 드리는 거로 비해서 굉장히 이렇게 가격 대비 효율적으로 많이 할 수가 있으니까
1: 네.
0: 이렇게 만들어 드시는 거를 더 추천드려요.
1: 치즈가 너무 맛있어 보이네요, 선생님.
0: 그렇죠. 이게 지금 완전히 식었으면 이렇게 세울 텐데
1: 네.
0: 조금 덜 식어서
1: 지금 너무 좋아요, 선생님.
0: 네.
1: 치즈가 네. 이 정도가 제일 맛있는 정말
0: 여기까지만 나야 될 것 같아요. 예. 요거 다 못 넣을 것 같아요.
1: 예.
0: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다가 예. 조금 뿌려볼게. 통깨 이렇게 뿌리고요.
1: 예.
0: 통깨 이렇게 뿌리고.
1: 고춧가루 이렇게 고명이 올라갈지 몰랐어요.
0: 아, 그랬죠?
1: 예.
0: 보세요.
1: 살짝 간도 되고 맛있겠는데요?
0: 이렇게 뿌리면은 그 노란색에 빨간 색깔이 들어가서
1: 예.
0: 훨씬 더 어때요? 색스럽죠?
1: 예, 정말 먹음직스러워 보여요.
0: 예, 요 정도까지만. 이렇게. 네.
1: 자, 이렇게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하는 달걀말이가 완성됐습니다.
2: 달걀말이를 요약해보겠습니다. 우선 부추를 잘게 다져주세요. 달걀에 소금, 참기름, 청주, 식초를 넣어 섞은 뒤 부추를 넣어 섞어줍니다. 중약불로 팬을 달군 뒤 식용유를 두르고 달걀물을 얇게 부어 익힌 뒤 돌돌 말아주세요. 다시 달걀물을 부은 뒤 슬라이스 체더 치즈를 올려 말아줍니다. 남은 달걀물도 붓고 말기를 반복해주세요. 다 익은 달걀말이는 한김 식힌 뒤 한입 크기로 썰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달걀말이를 담고 통깨와 고운 고춧가루를 뿌리면 달걀말이가 완성됩니다. 다음 시간엔 양배추의 달달한 풍미와 새우의 감칠맛이 어우러진 양배추 새우 볶음밥부터 달큰하고 구수한 맛이 좋은 양배추 된장국까지 집밥의 여왕 김선영 요리연구가가 알려주는 밥상 물가 안정 맞춤 레시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오리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오리고기 세트를 드립니다.

0: 우와!
1: 이게 뭐지? 어! 5월 친구들을 초대합니다. 야자수 도보로 공연장에 있는 파이브스타 무대로 오세요. 반짝이 머리 떼하고 가야지.
2: 야자수 두그루? 그게 어디지?
3: 잠깐! 5는 어디 있어?
4: 5와 친구들 밴드인데 5가 없으면 안 되지.
1: 어? 뭘 기다리고 있어. 눈 뜨고 잘 보라고. 5는 내 안에도 있다고. 준비됐지? 난 6! 난 5! 그리고 1! 5! 아, 1!
5: 내 안에도 5가 있다고. 난 7! 난
1: 5!
2: 그리고 2!
1: 5!

0: 난 8. 난
1: 5. 그리고 3. 5와 3.
2: 난 9. 난 5.
0: 난 4.
1: 5와
0: 4.
1: 그리고 난 10. 나는 5. 그리고 또 다른 5. 하이파이브. 5와 5. 저길 좀 봐. 다섯 쌍둥이야. 하이파이브. 옆으로, 위로, 밑으로, 나무 늘어.
3: 잠깐만 얘들아. 5는 이제 충분히 많은데 6, 7, 8, 90은?
1: 친구들이 다 모여야 공연을 시작할 수 있어. 우리가 가서 찾아보자.
3: 아, 여긴가 봐. 야자수 두 그루야.
1: 저기 봐. 다섯 쌍둥이야.
4: 하이파이브.
1: 옆으로, 위로, 밑으로, 너무 느려.
5: 6, 7, 8, 9, 10은 어디 있지?
1: 친구들이 다 모여야 공연을 시작할 수 있어.
6: 얘들아, 우리가 친구들을 만들자. 준비됐지?
1: 5.
6: 와 1은?
1: 6. 5.
3: 와 2는?
0: 7.
1: 5.
6: 와 3은?
0: 8.
1: 5.
0: 와 4는?
2: 9.
1: 하이파이브. 5와 또 다른 5는 10. 이제 공연을 시작하자.
3: 잠깐. 1, 2, 3, 4, 5는 어디 있지?
1: 어디 갔지? 여기! 반짝이 머리띠 위를 봐. 이제 뭘 할지 다들 알지? 준비됐어?
7: 난 6! 난
1: 5!
6: 와 1!
0: 난 7!
1: 난 5!
3: 와 2!
0: 난 8! 난
1: 5!
6: 와 3!
2: 난 9!
1: 난 5!
0: 와 4!
1: 난 10! 난
4: 5와 또 다른 5! 하이파이브!
3: 아니 잠깐! 6, 7, 8, 9, 10은 어디 있지?
1: 우리가 가서 찾아보자.
4: 하이파이브!
1: 옆으로, 위로, 밑으로, 나무 늘려.
6: 6, 7, 8, 9, 10은 대체 어딨어?
1: 우리 위로 올라서 봐. 준비됐지? 5.
6: 와 1은?
1: 6. 5.
3: 와 2는?
0: 7.
1: 5.
6: 와 3은?
0: 바로 8.
1: 5.
0: 와 4는?
2: 9.
1: 하이파이브! 오와 또 다른 오.
6: 네, 10!
1: 이제 공연을 시작하자.
3: 잠깐! 1부터 5까지는 어디 있지?
6: 1, 2, 3,
0: 4,
1: 5와 또 다른 오. 하이파이브.
3: 아니 잠깐! 그럼 6부터 10은?
1: 다시 찾으러 가보자.
4: 하이파이브.
6: 6부터 10은 어디 간 거야?
1: 우리 위로 올라서 봐.
0: 6, 7,
2: 8, 9,
6: 오와 또 다른 오.
1: 이제 우리 공연을 시작하자고!
3: 잠깐! 1부터 5는 어디 있어?
4: 여기 있지!
8: 그렇다면 6부터 10은 또 어디 있어?
9: 여기 있지!
1: 친구들이 다 모였네? 그럼 이제
8: 공연을 시작하자!
1: 하이파이브!
3: 위로, 밑으로,
1: 너무 느려.

여기 있었구나. 우리 귀여운 아가. 엄마한테 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거니? 이게 뭐야? 이건 가지고 놀면 못 써. 안 되지 그럼. 아가한텐 유아용 접착제가 딱이야. 이런 건

나가줘야지. 고마 제발 우리 좀 도와줘. 내가 엄마가 되고 얘가 아가가 돼야 해. 알겠다. 제비뽑기를

뭐지? 돼지가 엄마가 되는 거야? 알았어. 그렇게 하지 뭐. 그럼 난 아가가 될게.

엄마는 딴 생각하느라 정신이 없다고. 봐, 저기 좀 뭐라니까.

0: 엄마가 완전 지쳤네. 이제 집에 가는 게 좋겠어.
1: 자, 하나, 둘, 셋, 넷. 자세 바로 하고. 그렇지. 아! 좋아요.
0: 그래서 오늘은 누가 엄마를 할 거야?

너희 초콜릿 먹으러 온 거야? 야호! 음악이 다시 나온다! 근데 초콜릿이 다 떨어졌어.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데? 엄마, 구급차를 부르는 게 좋겠다.

0: 여기 보니까 너무 많이 먹어서 운동이 필요하다는데? 그래, 좋은 방법이 떠올랐어. 곰마, 운동을 하려면 초콜릿이 필요해.
1: 자, 이제 라디오 운동 교실을 시작합니다.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팔을 옆으로 쭉 뻗으세요. 하나, 둘, 셋, 넷. 편하게 숨 쉬면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세 유지하면서 힘내요. 할 수 있어요, 친구들.
0: 이거 봐봐. 초콜릿 없이는 안 된다니까.
1: 이제 다음 동작으로 넘어갈까요? 옆구리 운동 시작. 자, 하나, 둘, 셋, 넷. 조금 더 굽혀서.
0: 안녕, 곰마.
1: 더 굽히세요. 하나, 둘, 셋, 넷. 이제 반대쪽으로.
0: 잘난 척만 하기는 운동도 제대로 못하면서.

0: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데.
1: 저기 꼬마, 빨리 구급차 불러.

아직도 진짜 모르겠어? 초콜릿 좀 달라니까.

좋은 게 생겼잖아. 너도 살 빼고 싶지 않아?

0: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TV 분수 동전 실종 사건.
1: 거기?
0: 어? 봉반장이네.
1: 트레비 분수의 동전들이 모두 사라졌어. 도움이 필요해.
0: 지금 바로 갈게.
2: 좋았어. 꽉 잡아 호기. 사람들의 소원이 담긴 동전을 찾으러 출발.
3: 무슨 일이야?
4: 어디로 간 거지?
3: 동전이 다 어디 간 거야?
1: 누가 신고하셨죠?
5: 나야. 내가 있어.
1: 잘했어. 이제 나한테 맡겨. 아, 흔적도 없이 싹 사라져버렸네. 어젯밤까지 동전이 있는 걸 봤다고?
5: 응, 어제 소원을 빌려왔었거든. 근데 오늘 아침에 다시 와보니까 동전이 하나도 없었어.
1: 멈춰!
2: 어? 어?
1: 여긴 들어오면 안 돼.
2: 미안해. 동전이 없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오느라.
1: 그걸 어떻게 알고 온 거지? 혹시 네가 가져간 건 아니고?
2: 아니야, 난 안 그랬어.
0: 봉반장, 맥스는 범인이 아니야.

0: 장난을 치고 있는 것 같은데?
1: 골든보이가 강력한 힘을 갖게 된 후로 전 세계에서 이상한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
2: 얘들아, 증거도 없이 섣불리 결론부터 내리면 안 돼. 먼저 제대로 된 증거를 찾아보자.
1: 잠깐! 나도 수사하는 거 도와주고 싶어.
2: 그건 곤란해. 경찰 수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아빠도 허락 안 하실 거야. 그렇죠?
3: 괜찮을 것 같은데. 지지는 집에서도 물건을 아주 잘 찾거든.
2: 네?
0: 사건을 빨리 해결해야 하잖아. 지지는 로마에 사니까 로마에 대해 잘 알 거고 그만큼 도움이 될 거야.
2: 알았어, 알았어. 장난치면 안 돼. 알았지?
1: 그럼 진지하게 수사에 임할게. 아빠, 다녀올 테니 집에서 기다려주세요.
3: 알았다. 조심하렴.
2: 이 만능 도구에는 돋보기가 달려있어. 이걸 이용해서 증거를 찾아봐.
1: 네, 반장님. 샅샅이 살펴서 꼭 증거를 찾을게.
2: 슈퍼윙스, 장난 그만. 얼른 증거를 찾아와.
4: 예, 반장님.
1: 캐스티라노.
2: 조심해. 괜찮아, 지지?
1: 이거 봐, 이런 걸 찾았어.
0: 그마라니. 역시 골든보이가 범인이었어.
2: 단정하긴 일러.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1: 하지만 이 그마 진짜 수상한 느낌이 드는걸.
2: 경찰 수사의 첫 번째 원칙을 알려주지. 절대 느낌만으로 수사를 해서는 안 되는 법이야.
1: 알겠습니다, 반장님.
2: 허기, 아리,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봐.
1: 우리만 믿어.
2: 지지, 맥스, 나랑 증거를 찾으러 가자.
4: 좋았어. 그럼 수사 시작!
0: 실례합니다. 어제 수상한 사람 못 보셨어요?
1: 혹시 수상한 사람 못 보셨어요? 우와, 이거 봐, 동전이야.
5: 우와,
6: 이거 봐, 동전이 한쪽을 향하고 있어.
2: 저기 동전이다. 지지, 잘했어.
1: 야호! 동전을 찾았어!
2: 이제 이 동전들을 트레비 분수에 되돌려 놓자.
7: 그거 내려놔, 봉반장. 그 동전은 가져갈 수 없어.
2: 골든보이, 역시 네가 훔친 거였구나.
7: 그냥 옮겨놓은 것뿐이야. 내 소원 동전만 남겨둬야 하니까.
1: 네 소원이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들 소원도 똑같이 중요해.
2: 이 동전들은 분수에 되돌려 놓을 거야.
7: 하! 그렇게는 안 되지. 나 그 골든 주막 가라!
2: 안 돼! 돌려줘, 골든보이!
7: 그렇게 원한다면 직접 와서 가져가 봐.
1: 우리도 가서 도와줘야 해. 따라잡아줘.
7: 알았어. 꽉 잡아치지.
0: 야, 여기저기 물어봤는데도 단서를 전혀 찾지 못했어.
2: 멈춰.
1: 어?
2: 당장 거기서, 골든보이.
0: 동반장, 어서 잡자, 골든보이야.
7: 혹이랑 아리까지. 일이 더 재밌어지는데. 여기 내 선물이야. 치, 그럼 이건 어때?
0: 아리!
7: 느린보 녀석들.
0: 느린보는 너지. 잡았다.
7: 이건 뭐야.
2: 한국

0: 항복? 누가 항복하는지 보자고! 자! 잘 가, 슈퍼 윙스! 다크 골든 타이탄! 벌써 포기하는 거야? 너흰 항복이 빠르구나.
1: 슈퍼윙스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 포기! 섀도우 스피드!
0: 어? 가라! 다크 골든 타이탄! 내가 동전을 넘겨줄 것 같아? 다크 골든 임팩트! 가다! 다크 골든 주먹! 주머니를 가져와! 이제 이 동전은 전부 내 거야! 승리의 기념으로 내가 가질게!
1: 그래, 마음껏 웃어, 골든보이! 마지막에 웃는 건 우리가 될 테니까!
0: 오늘의 승자는 바로 나.
2: 환영합니다, 골든보이 주인님.
0: 드디어 슈퍼윙스를 이겼어, 골든 AI. 트랩이 분수해서 소원을 빌었더니 진짜로 이루어졌어. 하, 이거 봐. 어? 왜 이렇게 가볍지? 어? 이게 뭐야? 동전이 어디로 간 거지? 어떻게 된 거야? 슈퍼윙스!
1: 어떡하지? 골든보이가 포기를 안 하네. 어? 지지! 맥스!
3: 포기!
1: 지지, 골든보이를 속일 방법이 없을까?
4: 좋은 생각이 있어. 이 주머니를 그렇게 원한다면 넘겨주자고.
1: 아하! 좋은 생각이야!
4: 행운을 빌어!

0: 어? 경찰 방패. 반대 직시.
1: 최고의 장면인데?
0: 좋았어!
2: 동전 되찾기 작전
0: 대성공!
3: 지지, 네 덕분에 문제를 해결했어. 그래서 널 슈퍼윙스 명예홍보대사로 임명하려고 해.
2: 슈퍼윙스 명예홍보대사? 내가?
3: 그래, 넌 충분히 자격이 있어. 맥스, 준비됐어?
4: 물론이지. 조금만 기다려, 지지.

0: 여기 너만의 특별한 슈퍼윙스볼이야.
1: 우와, 경찰 배지잖아. 내 소원이 이루어졌어. 어제 경찰이 되고 싶다고 빌었거든.
2: 지지, 이제 네가 트레비 본수를 지켜줘.
1: 네, 알겠습니다, 봉반장님.
3: 버키, 지금 쫓기고 있어. 도와줘.
0: 버키! 버키한테 무슨 일이 생겼나 봐. 가서 도와줘야 해.
1: 안녕. 갈게.
4: 그럼 출발해볼까? 버키를 만나러 브라질로 출동!

0: 가정 내 어린이 낙상 사고 예방법.
1: 아들!
2: 어, 위험해!
0: 아이들이 딛고 올라갈 수 있는 침대 및 가구는 창문에서 멀리 설치해 주세요. 창문에는 낙상 방지용 난간이나 안전바를 설치해 주세요. 가구에 부딪혀 다치지 않도록 모서리에는 보호캡을 붙여주세요.
3: 아빠 우리 손 씻고 간식 먹자. 간식 가자.
1: 잠깐만.
0: 미끄럼 방지를 위해 목욕용품은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 주세요. 화장실 등의 장소에선 미끄럼 방지 타일을 사용하거나 매트, 스티커를 부착해 주세요.
1: 괜찮아?
4: 응, 괜찮아.
5: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꽂던 피터. 저런, 감전되고 말았어요.
6: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전기기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1번, 플러그를 잡고 뽑는다. 2번,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뽑는다. 정답은 1번.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단단히 잡고 뽑아야 해요.
5: 한 콘센트에 너무 많은 플러그를 꽂으면 과열로 인해 화재가 날 수 있어요.
6: 로보카폴리랑 꼭꼭 약속! 로보카.

0: 이집트 왕자와 피라미드 대모험.
1: 우와, 여기가 고대 이집트구나. 내가 시간 여행을 하게 될 줄이야.
2: 궁전이 정말 멋지다.
1: 어? 밖에 무슨 일이 있나 본데?
3: 분명 하늘을 나는 주먹 여섯 개랑 관련된 일일 거야.
0: 가서 확인해보자. 도망쳐요, 어서!
3: 무슨 일이지? 사람들이 혼란에 빠졌어. 어떻게 해야 하지?
0: 왕자님! 왕자님! 지금 피라미드 근처에서 금색과 검은색 몸으로는 괴물이 소란을 일으키고 있어요. 왕자님도 얼른 피하셔야 해요.
4: 금색이랑 검은색? 골든보이가 틀림없어.
2: 우리가 막아야 해.
3: 하지만 너희는 너무 작잖아. 그렇게 무시무시한 괴물을 어떻게 막아?
1: 걱정하지 마. 우린 늘 방법을 찾아내니까.
0: 그래, 맞아. 피라미드로 가자.
1: 좋아. 감히 이 골든보이의 앞길을 방해하려 하다니. 다크 골든 주먹, 가라!
5: 막아!
1: 너희는 내 상대가 안 된다고! 차, 차!
5: 괴물이다! 못해, 못해!
1: 난 괴물이 아니야. 위대한 골든보이지!
0: 골든보이! 역시 너였구나! 여기서 뭐 하는 거야?
1: 그 조그만 몸으로 여기까지 날 따라온 거야? 정말 끈질긴 녀석들이구나. 그만 가.
3: 잡았다.
1: 너무 작고 약한데?
2: 골든보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1: 그렇게 궁금하다면 알려주지. 난 피라미드에 숨겨진 보물을 찾을 거야. 거기 엄청난 힘이 들어있다고 하더라고.
3: 뭐? 피라미드의 보물을 찾을 거라고?
4: 보물이라니? 무슨 보물?
3: 전설로 전해지는 왕가의 보물이야. 정확히 뭔지는 나도 몰라. 하지만...
1: 맞아. 바로 그게 내가 찾고 있는 보물이야. 피라미드 안에 있지. 가라, 다크 골든 주먹!
3: 이제 어떡하지?
0: 저리 가, 이 주먹들아!
2: 어? 호기, 저기 좀 봐! 골든보이가 보물을 가지러 가나 봐!
1: 난 이만 갈게. 너희랑 놀아줄 시간이 없거든. 돌아와, 골든 주먹! 전설의 피라미드 보물을 찾으러 가야지!
3: 왕가! 왕가의 보물이!
2: 골든보이를 쫓아가자!
1: 이제 전설의 보물은 내 거야!
3: 이런...
0: 빨리 따라잡아야 해!
3: 잠깐! 정말 피라미드 안으로 들어가려고? 좀 무서워 보이는데...
0: 걱정할 거 없어! 우리랑 있으면 안전해! 그리고 보물을 빼앗길 수는 없잖아!
3: 맞아! 여기 너무 으스스해.
2: 어두워서 앞이 제대로 안 보여.
4: 골든보이는 어디 있을까?
3: 이런. 서둘러야 해.
4: 괜찮아? 안 다쳤어?
3: 난 괜찮아. 어디 걸려 넘어졌나 봐.
2: 무슨 일이지?
1: 세상에, 이건...
0: 함정이야!
3: 도망쳐! 어서!
2: 출구를 찾아야 해!
4: 피할 곳이 안 보여!
1: 어? 틈 사이로 바람이 들어오고 있어. 반대쪽에 빈 공간이 있는 거야. 다 같이 벽을 밀어보자, 어서! 이쪽이야, 빨리!
3: 저건 또 뭐지?
0: 괜찮아, 진정해. 이럴수록 침착해야지.
3: 어?
1: 작아서 다행이다. 가끔은 곤충처럼 작아지는 게 도움이 된다고.
2: 얘들아, 좋은 수가 있어. 구조용 루프 액션! 다들 준비됐지? 당겨!
3: 됐어! 고마워, 슈퍼윙스. 하지만 나 더 이상은 못하겠어. 그냥 돌아가자.
4: 뭐?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1: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포기할 순 없어.
3: 그치만 나 여기 너무 무서워.
6: 솔직히 말하면 나도 무서워. 근데 왕자님도 무서워할 줄이야.
3: 난 왜 이렇게 겁이 많지? 이집트의 왕자인데.
0: 겁이 많아도 괜찮아. 중요한 건 계속 나아가는 용기를 갖는 거야. 겁이 날 때조차도.
2: 맞아. 힘내. 할 수 있어.
3: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0: 당연하지. 골든보이가 왕가의 보물을 가져가지 못하게 막아보자.
3: 좋았어. 어서 가자.
1: 그래.
7: 보물이 어디에 있을까? 이 근처에 있을 텐데. 와! 어? 와! 이게 뭐지? 어? 뭔가 이상한데? 이럴 줄 알았어! 안 돼, 안 돼, 안 돼! 으아! 골든 주먹! 어서 모래를 파줘! 이런... 작동을 안 하네! 도와줘!
4: 이 길이 맞는 것 같은데?
7: 도와줘!
3: 어떻게 된 거지?
7: 누가 나 좀 여기서 꺼내줘!
4: 골든보이?
7: 슈퍼윙스! 다시 만나니까 반갑네.
2: 거기서 뭐 하는 거야? 갇혔어?
7: 보시다시피. 근데 말이야 얘들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왕가의 보물이 뭐 꼭 나한테 필요한가 싶네.
4: 이제 와서?
7: 보물을 찾더라도 딱히 쓸 데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나 좀 꺼내줄래?
3: 네 말을 어떻게 믿어?
7: 진심이야. 여기서 꺼내주면 이 배지도 전부 돌려줄게.
6: 아, 내 배지. 모래 속에 빠지면 안 되는데.
7: 그럼 얼른 날 꺼내줘.
3: 어떡하지? 저대로 두고 갈 순 없어.
4: 맞아. 골든보이를 한 번만 더 믿어보자.
7: 어서 서두르라고.
4: 알았어, 좀 기다려. 지금 꺼내줄게.
2: 얘들아, 당겨!
3: 슈퍼윙스!
4: 골드보이! 모래 함정에서 꺼내줬으니까 약속대로 배지를 돌려줘!
7: 약속이라니? 무슨 약속? 난 그런 거 한 적 없는데. 대신 이거나 받아! 가라! 다크 골든 주막!
2: 널 믿는 게 아니었어!
7: 믿으라고 한 적 없거든!
2: 슈퍼윙스!
7: 이리 와! 넌 나랑 같이 가자!
2: 안 돼!
7: 너희는 여기 있어! 호기, 너 생각보다 순진하구나. 진짜로 내 말을 믿다니.
3: 이거 놔!
7: 그냥 얌전히 있어. 어차피 나랑 같이 가야 하니까.
4: 우린 걱정하지 마!
7: 가자고!
4: 잊지 마! 골든보이한테서 보물을 꼭 지켜야 해!
3: 보물을 지키라고? 알았어!
7: 왕자를 데리고 있으니 이제 왕가의 보물을 찾는 건 시간 문제야. 어? 여긴 뭐하는 방이지? 뭔가 특별해 보이는데? 여기가 내가 찾던 곳인가? 바로 저게 고대 이집트의 보물?
3: 저건
7: 황금 딱정 벌레잖아. 이 골든보이랑 딱 어울리는데.
3: 그만둬. 이 보물은 가져갈 수 없어.
7: 아 그래? 한번 해보자 이거지. 덤벼. 어떻게 된 거야? 이 빛은 뭐지?

0: 오래전 그날 난 쓰레기통을 한참 뒤지고 있었지.
1: 뭐야? 어? 생쥐잖아. 이 조그만해서 안 보였네.
2: 어? 어머, 다 잡아먹힌 줄 알았는데. 어, 귀여워.
1: 아유, 만지면 안 돼. 지지,
2: 잠깐만.
1: 지지.
2: 어, 생쥐 안녕.
0: 미안하단 말도 없이 가버리다니. 바로 그때.

지구에서 실수로 암흑 포털을 열어 이곳에 떨어진 박사. 이봐, 고소한 냄새 맡고 정신 차리라고.

0: 먹으라고 나는지.
1: 그때 난 죽은 아내를 살리려고 시간을 되돌리는 장치를 만들었었어. 하지만 아내는 살리지 못하고 괴물들이 살고 있는 암흑 포털만 열어놨지.
0: 그 암흑 포털에서 네 목숨을 구해준 게 나야, 이 조그마 왕. 근데 나를 배신해?
1: 이봐, 나를 먼저 배신한 건 조그마 왕 너야. 네가 나를 구하고 얼마 뒤 일이었지.
2: 조그마 왕, 뭘 그렇게 열심히 봐?
0: 암흑 포털 근처에서 암흑 에너지가 발견됐다는데? 근데 암흑 에너지로 뭘 할 수 있다는 거지?
2: 암흑 에너지를 아주 많이 모아서 단단한 형태로 만들면 강력한 무기가 될 수도 있겠지.
0: 강력한 무기?
2: 무기.
1: 넌 그 말을 듣자마자 찍찍 마법으로 날 좁은 방에 가두고 강제로 암흑 보석검을 만들게 했어. 그래야만 날 지구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준다면서.
0: 사둘러 박사, 우주를 정복할

0: 마지막 보석금. 다 만들기 전에는 거기서 꼼짝도 못하는 거지.
1: 난 정말 몰랐어. 이렇게 오랜 세월.
2: 아빠 어딨어?
1: 내 아들과 만나지 못하게 될 줄은.
2: 박사 네가 빨리 만들었으면 됐잖아.
3: 암흑보석검이 뚝딱하면 나오는 줄 알아.
2: 그래서 나한테 화가 나서 암흑보석을 노사랑 그 꼬마한테 쓱 밀어줬다.
3: 맞아. 암흑보석 너한테 줄 생각 처음부터 없었어.
2: 그래봐야 남은 반쪽을 찾는 건 시간 문제야. 난 슈퍼 크드라마 왕대야. 우주를 정복할 거라지.
3: 아니, 넌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 번개맨이 그걸 가만두고 보진 않을 테니까.
2: 네, 뭔데? 지구 영웅 번개맨 아빠라도 되냐? 응? 더는 헛소리 못하게. 찍찍마다!
4: 조그만 날 꺼내! 내 꺼내줘서! 조그만 꺼내줘!
2: 안들린? 나의 우주 정복을 방해한 자다.
5: 10화 지구로 온 조그마와.
6: 노사랑, 내 말 잘 들어. 번개맨이 쥐아본부로 갔지만 그 사이 악당들이 암흑보석을 찾아 이곳에 올 수도 있다. 그러니 우린 이제부터 함께...
7: 핑키! 잘 됐어, 핑키?
8: 근데 한번개쌤이 유행 가면서 핑키를 왜 하필 너한테 맡기셨지?
6: 저기, 내가 사랑이를 맡은 거거든.
7: 나를 어떻게 믿긴. 내가 핑키랑 얼마나 친한데. 그치, 핑키야.
8: 핑키, 언니랑 더 친하게 지내자.
7: 제 친하게 지내자.
8: 왜 저래? 동생한테 하면 내면 안 돼. 넌 나를 화나게.
7: 핑키야.
8: 아, 만지지 마.
9: 핑키가 네 강아지야?
8: 그럼 언니 강아지야?
9: 너도 만지지 말라고.
8: 아, 싫다고. 아!
10: 사랑이 왜 아직 잠옷이야?
8: 이번도 잠옷인데요?
10: 언니 이따가 태권도 대회 있어서 오늘 학교 안 가거든. 사랑이 유치원 가야지. 얼른 준비하고 나와.
9: 아빠, 우리도 강아지 키우면 안 돼요?
8: 맞아. 강아지 아니면 아, 다른 동물이라도.
7: 아빠!
10: 강아지! 나중에 엄마 오면 엄마랑 얘기하자. 어, 잠깐, 아빠 지금 전화하고 있어. 잠깐만. 어, 사랑아, 빨리 준비하고 나와.
8: 핑키도 언니랑 밥 먹으러 가자. 어?

0: 누구야? 이거 왜 두고 갔어?
1: 엄마가 준 머리핀. 이게 있어야 태권도 이길 수 있어. 그게 내 징크스라고.
0: 이거 오늘은 내가 필요해. 나 암흑보석을 지켜야 하니까.
2: 자, 모두 지구로 떠날 준비됐지?
3: 네, 네, 주구마님.
2: 좋았어. 그럼 가자.
3: 가자.
2: 지구로.

0: 암흑 보석이 숨겨져 있을지도 몰라. 뭐야? 얘네들 내 팬이야? 참나.
1: 개미니? 우리 아들 말이 컸구나. 개미야. 아빠야. 아빠 여기 있어, 개미야. 개미야. 아빠 여기 있어, 개미야. 개미야. 개미야. 아빠 여기 있어, 개미야.

0: 지킬 수 있어. 봉개민이 도달 때까지만 무사히.
1: 어머나, 저게 뭐야?
0: 뭐지? 봉개민이 지하문 보러 갔는데? 못 걸렸나?
2: 저 사람들 지난번에 왔던 그 악당들이야.
1: 너희들 좋은 말로 할 줄 알아서 가버려. 어쭈? 안 가? 아고.
3: 아주머니 빠지시지. 우린 너 사랑 저 녀석의 암흑보석만 가져가면 되지.
2: 사랑이도 암흑보석 가지고 있었어?
0: 어, 맞아.
3: 마해! 알린 작업 패션!
4: 네, 조종장님!
1: 백조회장!
5: 저 원래 이런 강아지예요! 다들 안으로 뛰어요!
1: 어, 얘들아! 어서 들어가서 숨어! 너희들 말 좀 봐라, 약속들아!
6: 연구실이다. 누군가 여기 갇혀 무언가를 연구했어.

0: 에어포스컴을 만든 사람이 아버지?
1: 근데 우리 여기 숨어있으면 안전한 거 맞아? 그러게. 우리 여기 있는 동안 악당들 때문에 지구가 망하는 거 아니야? 내가?
2: 헐, 그럼 지구 망하기 전에 고백해야지. 지구야, 나 너 좋아해.
1: 뭐야,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야. 너 예전부터 지구 좋아했잖아. 그치?
3: 응.
1: 우리 이럴 때가 아니야. 이러다가 악당 오면 어쩌려고 그래.
4: 미안해. 나 때문에 다 이렇게 돼서.
1: 괜찮아. 우린 다 친구잖아. 암흑보석 우리가 같이 지켜줄게.
3: 그래, 우리가 지켜줄게.
4: 얘들아.
5: 푹 주무세요. 대장 대장.

0: 연대 유치원 원장실은 이 조그마왕이 접수했지. 이제 유치원에 남아있는 건 누구?
1: 자꾸 힘없는 꼬맹이들 뿐이지요.
0: 그렇다면 너 사랑의 암흑보석을 뺏는 건?
2: 쉬워도 너무 쉽겠지요.
3: 근데 밖에 왜 이렇게 조용한 거지? 팽원장님이 다 물리쳤나?
4: 너희들 여기 있어봐. 내가 다녀올게.
5: 괜찮겠어?
4: 응. 나한텐 이게 있잖아. 반쪽이긴 해도. 안녕.
5: 조심해, 사랑아.
6: 조심.
3: 뭐지? 학당들 정말 다 갔나?
7: 까꿍!
1: 알지는 다 알지. 이제 암흑보석은
2: 우리까지.
8: 사나이가 이 암흑보석을 잘 지킬 거라고 나는 믿어.
9: 번개맨, 미안해요. 나 암흑보석을 지키지 못할 것 같아요.

0: 흙물이 줄줄.
1: 모모아!
2: 어? 마스크 쓰고 왔네? 오늘 꽃가루가 심하대. 맞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오늘 밖에서 놀지 말랬는데.
1: 난 꽃가루 알레르기 없어서 괜찮아.
2: 나도 그래.
3: 사람들이 좋아하는 꽃 다 떨어뜨려주마. 으잇! 바람!
0: 어?

0: 바람에 날려 다 떨어져라. 분위기 깨게 뭐 하는 거야?
1: 전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어서 이런 날 나오면 안 되는데 대장님 때문에 괜히 나와서.
0: 그만 좀 훌쩍대지.
1: 아, 전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다니까요.
0: 어, 좋은 생각이 떠오르는군.
2: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 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0: 히어 우 릴 풀 쌍지으 어 기억 쩍 훌쩍 훌쩍.
2: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3: 희읍과 미음이 들어간 글자가 파괴되었어.
4: 태양대님, 바로 출동해 파괴된 한글을 찾아오겠습니다.
3: 부탁합니다, 한글 용사 아이야. 어서 가서 희읍과 미음이 들어간 글자를 찾으세요.
5: 콧물이 계속 나. 나도 글자 훌쩍훌쩍.
4: 모마 자마, 너 이 코가 왜 그래?
5: 코를 하도 풀어서 훌쩍훌쩍. 아, 코 아파.
6: 너 이 둘 다?
7: 설마 작은 꽃가루가 코에 들어가 재채기, 콧물, 코막힘, 가려움을 일으키는 꽃가루 알레르기?
6: 너희 원래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었어?
5: 아니요, 없었는데 조금 전부터 갑자기 콧물이 훌쩍훌쩍.
4: 꽃가루 알레르기가 없는데 콧물이 난다는 건,
6: 아, 오늘 천지가 파괴한 글자는 키읔과 미음이 들어간 콧물이야.
8: 속보입니다. 이비인후과에 갑작스레 콧물을 흘리는 환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5: 전기 때문에 콧물이 나는 거였다니.
7: 어서 콧물 글자를 찾으러 가자.
4: 잠깐, 내가 예전에 콧물 글자를 본 적 있어.
5: 어디서요?
4: 한글 세계에 있는 코바위라는 곳이야.
5: 코바위?
4: 응, 어서 거기로 가보자.
9: 네! 자음! 모음! 변신!
6: 모음아, 자음아, 휴지는 잘 챙겨왔지?
9: 가져왔죠.
5: 어? 저기 봐. 바위가 꼭 코같이 생겼어.
4: 어? 저게 코바위야. 저 바위 안에 콧물 글자가 숨어있지.
5: 어서 찾아요.
9: 모음아, 마법진을 열자.
5: 그래.
9: 천지? 천지?
0: 콧물 글자를 찾을 수 있을까? 줄줄 콧물이 줄줄.
7: 모두 피해!
10: 왜 콧물이 나까지?
6: 어, 이러다 한글 세계가 콧물바다가 되겠어.
7: 천지, 그만둬!

0: 태극봉 바람 가르기.
1: 콧물이 여기까지 차오를 것 같아요.
0: 야용사와 이용사가 싸우는 동안 콧물을 멈추자. 너희들도 같이 할 수 있지?
2: 네, 아용사님.
1: 자음 마법진, 모음 마법진.
0: 미음, 어, 미음, 멈.
1: 시읒, 우, 추. 이긋, 아, 하. 멈추다.
0: 콧물이 멈추다.
1: 우와! 콧물이 멈췄다!
3: 잘했어!
4: 어? 어? 우와! 나도 콧물이 멈췄다! 우와!
5: 이렇게 쉽게 끝낼 순 없지. 꽃가루, 꽃가루가 난리다!
0: 이건 꽃가루?
1: 응? 어? 저기 봐! 콧물이 다시 나오고 있어!
4: 어? 대장님! 저 꽃가루 알레르기 있다고 했잖아요! 아! 휴지 다 떨어졌다! 그럼 전 이만!
5: 개벽, 정말 도움이 안 되는군.
6: 이 꽃가루를 없애야 코바위의 콧물이 멈출 것 같아.
0: 꽃가루가 어디서 오는 거지? 내가 찾아볼게. 헛! 어? 저기 있군. 시들다! 꽃이 시들다!

0: 멈췄어.
1: 다행이야. 어서 한글을 찾자.
2: 응. 하! 돌아와 한글!
3: 나머지는 내가 쓸게. 흡! 뿅망치로 오! 한 번 더! 흡! 쭉! 뿅망치로 오!
1: 모음아, 자음아, 어서 바르게 읽어줘.
4: 네! 네.
5: 키읔이 우와 시옷을 만나 곧! 이음이 우와 이을 만나 물!
6: 콧물! 파괴된 한글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0: 콧물 나서 정말 힘들었어. 이제 안 나니까 진짜 좋다. 할아버지?
4: 할아버지!
7: 그래, 자미무미. 오늘 꽃가루가 심한데 밖에서 논 거야?
0: 잠깐이야.
7: 이렇게 꽃가루가 심한 날엔 웬만하면 집에서 놀고 밖에 나갈 때는
0: 마스크를 꼭 써야죠.
7: 그래, 그래, 맞았어. 마스크를 꼭!
4: 마스크를 꼭! 마스크를 꼭! 이렇게.
7: 마스크를 꼭 쓰세요.
4: 마스크를 꼭! 꼭!
7: 한글 과자로 어떤 글자를 만들까?

0: 이야기해 주실 수 있어요?
1: 좋아. 그럼 골디락스는 어때?
0: 만세! 웃기게 해주세요.
1: 그럼 당연하지. 좋아. 옛날 옛적에 곰 세 마리가 있었어. 아빠 곰, 엄마 곰, 그리고 아기 곰. 엄마 곰이 죽을 맛있게 끓였는데 가족 모두에게 강조하면서 말했어. 죽이 뜨거우니까 조심해야 돼. 꼭 식을 때까지 기다려야 해.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지. 아기 곰은 만화 영화 같은 걸 보고 있었고 아빠 곰은 스포츠 신문을 보고 있었어. 얼마 후 아기 곰이 죽을 먹어버리고 말았어.
2: 아우 너무 뜨거워. 아우 내 형.
1: 엄마 곰은 화가 나서 말했어.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 죽이 식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분명히 말했잖아.
2: 그런 말 안 했어요.
1: 말했어. 만화 영화 보느라고 안 들은 거잖아.
2: 아니 아니에요.
1: 아무도 여기서 내 말을 안 듣는 것 같아. 그리고 아빠 곰도 죽을 먹어버렸어. 야하 너무 뜨거워. 엄마 곰이 화가 나서 지금 나랑 장난해? 지금 나랑 장난해? 아, 아빠 곰은 혀를 수도꼭지 밑으로 갖다 댔고 엄마 곰은 아빠 곰을 잡고 놓아주지 않았지. 아빠 곰은 아 진정해 여보. 아기 곰이 말했어.
2: 그만요 그만 싸우세요.
1: 아무튼 아침 내내 싸움이 벌어졌고 엄마가 먼저 도망쳤어. 아빠가 따라가면서 어우 미안해 여보 돌아와. 아기 곰도 같이 따라갔어. 그렇게 모두 밖으로 나가게 됐는데 멀리서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골디락스가 나타났어. 골디락스가 창문 너머에 죽이 있는 걸 발견했어. 오 맛있게 보이네. 그리고 일을 해서 열심히 번 돈으로 저축도 하고 쌀도 직접 사서 죽을 끓이는 대신에 골디락스가 어떻게 한 줄 알아? 아빠가 이제 들려줄게. 골디락스는 곰 세 마리 집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곰 세 마리의 죽을 훔쳤어.
0: 그래서요?
1: 골디락스는 나쁜 죽도둑이지. 근데 뭐 우린 이런 거 상관없잖아.
3: 여보.
1: 알았어. 그래서 이 도둑 골디락스가 죽을 먹고 있는 동안 집 문이 열렸어. 엄마 곰이 소리쳤지. 나 이제 우리 동생 집에 가서 살 거야. 아빠 곰이 말했어. 아유 저기 여보 말로 풀어보자니까. 아기 곰이 말했어.
2: 그만 싸워요.
1: 그리고는 갑자기 팡! 죽을 몰래 먹고 있는 골디락스를 주방 식탁에서 발견했어. 그리고 엄마 곰이 소리치며 말했어. 여보! 남자답게 이번에 뭐 좀 보여줘. 어떻게 좀 해봐. 아빠 곰이 말했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넌 누구지? 그리고 골디락스는 태권도 자세를 하고 있었어. 야! 오늘 내가 본때를 보여주겠어. 아빠 곰이 물러섰지만 엄마 곰은 머리로 밀면서 아빠 곰을 앞으로 밀어넣었고 그렇게 태권도 결투가 시작됐지. 서로 태권도와 쿵푸를 하고 있었고 아기 곰은 뒤에서 긴장 표창을 던져주고 있었어. 엄마 곰의 발차기는 너무 높았고 아빠 곰의 발차기는 너무 낮았어. 그래서 골디락스가 이기고 있었지. 힘이 좀 세거든. 골디락스가 곰 세 마리를 묶었고 아기 곰이 말했어.
2: 근데 우리가 왜 이러고 있죠? 우린 곰이니까 발톱이 있잖아요.
1: 엄마 곰이 말했어. 어 그래 맞아 그거야 아기 곰. 그렇게 곰발톱을 꺼내서 곰처럼 싸우기 시작했고 골디락스는 겁에 질려 도망가기로 했어. 창문 밖으로 슝 하고 나갔어. 바닥에 떨어져서 달리기 시작했지. 아! 곰 세 마리는 신이 나서 서로 하이파이브를 했어. 우와 아주 잘했어 아기 곰. 그리고 엄마 곰이 아빠 곰에게 말했어.
2: 어 여보 정말 잘했어. 남자다우고 멋졌어.
1: 아빠 곰은 어 고마워 여보 당신도 잘했어. 그 후에 곰 세 마리는 집에서 옷을 입고 죽을 끓여 먹으면서 사람처럼 사는 건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했대. 그래서 집을 팔고 숲속으로 이사가서 산딸기랑 연어를 먹으면서 평생 동안 행복하게 살았대요. 이야기 끝.

0: 나는 이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게임 나와줘야겠어.
1: 나도.
0: 오늘은 뭐 해볼까? 어? 르네상스? 뭐지? 사람 이름인가? 뭔가 멋있는 것 같은데? 르네상스.
1: 오, 형아 빨리 해보자.
0: 그래?
2: 왜 10만 생각했을까? 시간을 달리는 르네상스 이야기. 1400년. 어?
3: 조각 보러 왔는데 여기가 어디야?
4: 근데 얘들은 누구야?
3: 나 모르지. 나도 여기 처음 왔는데.
0: 안녕하세요. 전 영길이고요.
5: 전 승환이에요.
0: 근데 누구세요?
3: 우린 화가들인데.
6: 네,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퀴즈 쇼쇼쇼. 시간을 달려오신 걸 환영합니다.
3: 시간? 난 지금 뭔 소리인지 모를 뿐이고.
0: 아, 저희가 게임을 해서요, 이 말이 마지막 가문을 통과하면요
5: 원래 시대로 돌아갈 수 있어요.
3: 진짜?
6: 네, 맞습니다. 친구들, 오늘도 도전하시겠습니까?
7: 네, 도전!

0: 무엇일까요?
1: 근데 르네상스가 뭐예요?
2: 아, 르네상스란 그 고대 그리스와 고대 로마 시대로 되돌아가자! 뭐 그런 의미야.
0: 오? 옛날로 왜 돌아가요?
2: 혹시 그 십자군 전쟁 알아?
0: 어, 알아.
2: 아유, 알아서 천만 다행이다. 그러니까 십자군 전쟁 전까지 유럽은 거의 천년 동안 교회에서는 신만 생각하라고 했어.
3: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늘 하나님만 생각하세요. 그래야지 천국에 갑니다. 딴 생각하면 지옥!
2: 안 그럼 천국을 못 간다고 했지. 그래서 신이 생활의 중심이었어.
4: 천국 가야 돼.
5: 하느님 말씀을 널리 퍼뜨려야지.
6: 죄 짓지 말자.
2: 그림도 음악도 다 신에 대한 것뿐이었지.
0: 신이 원하신다! 신이 원하신다!
2: 그러다 200년 동안 십자군 전쟁이 벌어지면서 거들떠도 안 봤던 이슬람의 발달된 문화들도 들어오고 사람들의 생각이 슬슬 바뀌기 시작했어.
7: 안 뿌린 고기는 안 먹어. 냄새난다고.
8: 그놈의 후춧가루. 후춧가루 얼마나 비싼지 알아요? 여보!
2: 특히 상인들이 많았던 이탈리아의 도시에서는
9: 전쟁이 나면 돈 좀 벌겠네.
2: 십자군 전쟁이 끝나고 돈을 많이 번 부자들이 생기면서 새로운 현상이 벌어진 거야.
10: 이번에 집을 새로 지어야겠어. 으리으리하게.
11: 집을 짓기만 하면 뭐해요. 집을 예쁘게 꾸며야지.
12: 화가들한테 돈 주고 그림 그려보라 해요.
13: 우리가 있는 게 뭐야.
14: 돈 아니야.
15: No. 유행에 참 떨어지는 소리.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 조각상 정도는 딱 갖다 둬야죠.
16: 네? 고대 그리스 로마?
2: 이렇게 부자들이 집을 꾸미면서 고대 로마와 고대 그리스 시대 유물들이 사람들 눈에 띄게 됐지. 이탈리아는 고대 로마의 중심지여서 유물들이 많았거든.
9: 왜 이때 멋있지?
12: 이 멋진 건 어디서 났대?
9: 아니, 그 집 짓려고 땅 파는데 뒷마당에 있더라고.
12: 좋겠네. 근육 좀 봐봐.
2: 그동안 인간의 모습은 아름답지 않고 신이나 신을 생각하는 마음만 아름답다고 했는데 아니었던 거지.
12: 돌로 만들었는데 옷의 주름까지 아름답네.
8: 저 얘기 좀 보세요. 너무 귀여워.
2: 인간의 아름다운 모습뿐만 아니라
3: 왜 신만 생각했을까? 왜 인간은 생각하지 않았지? 왜? Why?
2: 인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하기 시작해. 그러면서 헬레니즘 문화와 철학과 사상도 연구하고
17: 인간의 모습도 그릴 거야. 사람의 감정도 표현해야지.
18: 그래, 이제부턴 사람들의 이야기를 쓸 거야.
2: 이렇게 인간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는 르네상스 시대가 오게 된 거지.
3: 아, 정답!
19: 무엇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하면서 르네상스 시대가 오게 될까요?
3: 인간! 정답 맞습니다. 예!
19: 천년 동안 신을 중심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인간을 새롭게 보면서 그림, 조각과 같은 예술은 물론 철학, 과학, 문학 같은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0: 근데 어떻게 바뀌었단 거지?
2: 그림만 봐도 확 달라진 게 보일걸? 중세 때는 성경의 내용을 알려주는 그림이어서 평면으로 그렸지만 르네상스 시대에는 사람들의 시선으로 본 것처럼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원근법을 사용해서 입체적으로 보이게 했지. 그 그림을 본 사람들은 천장이 뚫려있다고 생각했다니까. 오.
19: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계속해서 다음 문제를 풀려면 주사위를 던져 주세요.
20: 이번엔 제가 던져볼게요.
2: 잘해.
20: 잘 굴려. 이야. 오, 일곱 칸.
0: 오, 많이 나.
19: 요. 자, 그럼 여기서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21: 사람의 아름다운 몸만 표현한다고

0: 생각이 아니지. 그 안에 영혼이 다 들어가 있어야 해.
1: 르네상스 문화의 여러 분야 중에서 미술도 크게 발전하게 되는데요. 르네상스 미술의 3대 거장은 누구일까요?
2: 응? 3대 거장?
3: 응. 르네상스 시대 때 어마어마한 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가 누구냐면 말이야.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분인데 이분은 베로키오라는 화가의 제자 때부터 실력이 뛰어나가지고
4: 레오나르도, 내가 그리라고 했던 천사는 다 그렸나?
5: 네, 스승님.
4: 그래, 그럼 어디 한번 보자고. 어디? 이런 정령 레오나르도 네가 그렸다고?
5: 예.
4: 저 천사의 표정을 봐. 저 하늘 살아있는 머리카락. 저 옷의 결을 봐. 아주 살아있어.
3: 스승까지 감탄하게 할 정도였어. 레오나르도는 경계선을 뭉개서 그리는 스푸마토 기법을 사용해 표정과 동작이 살아있는 듯한 그림을 그린 거로 유명하지. 벽화인 최후의 만찬이 나왔을 때는 모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어. 한마디로 대단하셨지. 그리고 또 한 분은
6: 미켈란젤로. 너는 우리 성에 있는 모든 조각상을 따라해서 훌륭한 조각상을 만들어야 한다.
7: 예, 대공전하.
6: 내 후원은 아낌없이 해줄게.
3: 피렌체를 다스리던 로렌초 메디치가 실력을 알아보고 아낌없이 후원했던 미켈란젤로. 이분도 어마어마하셨어.
0: 사람의 아름다운 몸만 표현한다고 조각이 아니지. 그 안에 영혼이 다 들어가 있어야 해.
3: 그 딱딱한 대리석이 이분 손에 들어가면 그냥 슬픔이 뚝뚝 묻어나는 피에타 같은 작품으로 나오게 되는 거야. 조각만 잘하냐? 설계면 설계, 그림이면 그림, 못하는 게 없었지.
4: 어머, 저 높은 천장에 그림을 그리다니.
8: 천지가 막 창조되는 그런 느낌이야.
3: 정말 최고였어. 그런데 레오나르도와 미켈란젤로 두 분이 없었다면 이분도 없었지. 바로 라파엘로야.
9: 피렌체로 오길 잘했어. 훌륭한 두 선배님들의 장점만을 쏙쏙 뽑아서 내 걸로 만들 거야.
3: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미켈란젤로 두 선배를 존경했던 라파엘로는 두 사람의 장점을 흡수해 매우 뛰어난 작품을 많이 남겼고 바티칸 성당의 벽화와 천정화 그리고 성당의 설계까지 이분도 못하는 게 없는 분이었지.
6: 라파엘로, 너 덕분에 일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어쩜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니?
9: 감사합니다, 교황성아.
3: 특히 원근법을 아주 잘 살리고 르네상스의 정신이 잘 표현된 아테네 학당도 그렸는데.
4: 저기 플라톤 좀 봐. 레오나르도 다빈치 얼굴 아니야?
10: 맞네. 어머, 여기 이 사람은 딱 봐도 미켈란젤로인데?
4: 저기 라파엘로. 자기 얼굴을 그려넣었네?
11: 진짜 르네상스의 자랑이 다 들어있네.
2: 그러네.
3: 두 선배를 무척 존경했던 라파엘로 덕분에 르네상스의 3대 거장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미켈란젤로, 라파엘로가 한 그림에 담기게 됐지.
1: 정답! 르네상스 미술 3대 거장은 레오나르도 다빈치,
12: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1: 정답입니다. 200년 정도 진행된 르네상스 시대를 통틀어 가장 뛰어난 그림을 그렸던 이 세 사람을 르네상스의 3대 거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피렌체에서 꽃피운 르네상스는 유럽 전 지역으로 퍼지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게임이 끝났습니다.
13: 끝났다. 애들 안녕.
14: 잘 있어. 너희들 아니었으면 나 못 갔다.
13: 빨리.
1: 네, 오늘 어땠나요?
12: 재밌었어요!
1: 예, 우리 친구들이 세계사를 모두 할 때까지 시간을 달리는 퀴즈 쇼쇼쇼는 계속됩니다. 와, 르네상스 진짜 멋지다.
12: 난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는 게 이렇게 대단한 일인지 몰랐어.
5: 영길아, 승환아, 내려와, 밥 먹게.
12: 빨리 가자, 내가 먼저 갔어.
1: 성아, 같이 가. 성아, 같이 가.

0: 있겠다.
1: 와, 아, 신난다.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게임하자.
0: 나도 신난다. 빨리 찾아보자.
2: 어? 왜 형아?
3: 혁명이야.
0: 청교도 혁명?
3: 어느 나라에서 일어난 거지?
0: 한번 알아보자.
3: 그래.
4: 여러분 보십시오. 찰스 왕이 이렇게나 많은 잘못을 했습니다.
5: 아니!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이야!
6: 시간을 달리는 청교도 혁명 이야기. 1625년.
0: 뭐? 찰스 왕이 잘못을 많이 했다고?
1: 빨리 가봅시다.
5: 어? 야! 같이 가! 어?
7: 여긴 어디야?
8: 어, 그러게. 아니 그리고 너희들은 누구야?
9: 안녕하세요. 전 기리기리 연길인데요.
10: 저는 환희환희 승환이고요.
0: 오?
4: 네,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퀴즈 쇼쇼쇼. 시간을 달려오신 걸 환영합니다.
0: 시간?
9: 네, 이제 게임이 시작될 거네요. 이 말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면 원래 시대로 돌아가실 수 있어요.
0: 오.
4: 네, 맞습니다. 친구들 오늘도 도전하시겠습니까?
9: 네, 도전!
4: 그럼 주사위를 던져주세요.
9: 야!
0: 이야, 신기하다.
9: 신기하죠?
4: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0: 이게 뭐야?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세금을 올릴 수 있다고?
4: 영국은 의회가 있는 나라인데요. 영국의 왕 찰스 1세가 이것에 사인을 해놓고 나중에 무효라고 하면서 의원들의 분노를 사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0: 영국에서 일어난 이야기구나.
11: 저 때는 잉글랜드 왕국의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죽으면서.
0: 엘리자베스 1세?
1: 어? 너희도 엘리자베스 1세를 알아?
11: 네. 아무튼 잘 됐네. 엘리자베스 1세가 죽으면서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1세가 왕을 물려받아 두 나라가 한 왕의 지배를 받게 된 거야. 그리고 제임스 1세의 아들 찰스 1세가 왕이 되었을 때였어.
0: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내 맘대로 할 거야. 왜? 왕은 하늘에서 내렸으니까.
11: 바로 이게 문제였어. 아버지 제임스 1세 때부터 왕은 하늘이 내렸다며 왕 마음대로 하려고 했지. 하지만 당시 잉글랜드 의회는 귀족보다 젠틀리 계층이 더 많았어.
5: 아니, 왕이 프랑스 공주랑 결혼을 한답니다.
0: 거긴 가톨릭이 아닙니까? 이러다 영국 국교도 버리고 다시 가톨릭.

0: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1: 제임스 1세 때 우리 청교도가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산 넘어 산이군요.
2: 오죽하면 우리 청교도들이 미국 식민지로 이주를 했겠습니까?
3: 청교도는 기독교의 한 종류인 청교를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젠트리 의원들 중에 청교도들이 많았어.
4: 행아 아니되옵니다.
0: 아유 시끄러워. 아이 왕이 결혼하겠다는데 왜 신하들이 하라 말아야. 나 그냥 할 거야.
3: 찰스 1세는 여론이 반대하는데도 프랑스 공주와 결혼을 하고 에스파냐의 전쟁을 선포하기까지 하지.
0: 에스파냐 땅이 무서워할 줄 알아?
3: 칼레 해전에서도 이겼고 우리가 지금은 그때보다 더 막강한 해군이라고.
5: 근데 폐하, 전쟁을 치를 돈이...
0: 세금을 더 거두면 되잖아.
6: 그러려면 의회를 소집해야 하는데.
0: 뭐가 문제야? 소집해! 어? 소집해! 소집해!
3: 이렇게 해서 의회가 소집이 되는데
7: 왕이 우리 의회 눈치도 안 보고 너무 마음대로 해.
8: 맞습니다. 법을 강화해서 왕이 마음대로 못하게 해야 합니다.
9: 맞습니다.
1: 이번이 기회입니다. 세금을 올려주면서 조건을 겁시다.
3: 이때 의원들이 왕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어서 찰스 1세한테 제출했어.
0: 뭐? 권리청원?
10: 예.
0: 이게 뭐야?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세금을 올릴 수 있다고?
10: 네. 우리 잉글랜드는 대헌장이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법으로 더 확실하게 명시를 해야겠습니다.
0: 뭐? 400년 전 그 법?
3: 그랬어. 영국에는 1215년에 국왕과 의회 사이에 합의된 마그나 카르타라고 하는 대헌장이 있었는데 의회에서는 대헌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세금과 인권에 관한 문제를 왕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내용의 권리청원을 올렸던 거야.
0: 그럼 사인하면 세금도 올려준다는 거지?
11: 네.
3: 전쟁해야 되니까 서명은 해준다만 나중에 안 지키면 되지 뭐. 전쟁 자금이 급했던 찰스 1세는 권리청원에 사인을 해줬지만 지킬 생각이 없었지. 그리고 1년 뒤 새로운 세금을 거둬야 하는 일이 생겨서 의회를 다시 소집을 했는데
8: 봐봐요. 계속해서 전쟁에서 지고 또다시 세금을 걷는다니 반대합시다.
0: 그럽시다.
8: 그럽시다.
0: 좋아요.
8: 그럽시다.
0: 반대합시다.
8: 좋습니다.
0: 뭐? 반대하겠다고?
8: 세금을 더 올려드릴 수 없습니다. 권리청원을 지켜주십시오.
0: 뭐 권리청원? 그게 언제적 얘기야? 내가 급해서 사인한 건데 나 그거 안 지킬 거야. 나 왕이야.
8: 지켜주십시오. 안 그러면 세금 못 올립니다.
0: 나 안 지킬 거야. 지켜. 할 거야. 아, 나 분명히 안 지킨다고 얘기했다. 어? 나
3: 이렇게 권리청원을 지키라는 의원들에게 화가 난 찰스 1세는
12: 못 들어갑니다.
8: 주원법이 어디 있어?
12: 들어갑시다.
8: 들어갑시다.
12: 들어갑시다.
8: 들어갑시다.
3: 3일 만에 의회를 해산시키고 권리청원을 무시한 채 11년 동안 의회 없이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게 돼.
0: 아, 정답. 찰스 1세가 사인을 하고도 지키지 않았던 것은
13: 권리청원.
0: 네, 정답 맞습니다.
8: 예! 맞다, 맞다.
0: 권리청원은 청원. 그러니까 부탁하는 형식으로 만들어진 법이었어요. 프랑스 혁명과 미국 독립전쟁, 그리고 많은 나라의 혁명에 아직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8: 아~
0: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14: 보너스?
8: 많이 가! 많이 가!
0: 많이 간다!
8: 우와!
0: 자, 계속해서 다음 문제를 풀려면 추사위를 던져주세요.
5: 이번엔 제가.
0: 오, 이거 가!
5: 잘했어, 잘했어.
0: 그럼 여기서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들어줄게, 들어줄게. 찰스 1세는 11년 동안 의회를 열지 않았지만 또다시 전쟁을 치러야 해서 의회를 소집하게 됩니다. 이때 일어나는 큰 사건은 무엇일까요?
8: 큰 사건?
3: 그 아까 찰스 1세가

0: 잉글랜드랑 스코틀랜드 그 두 나라 왕이라고 했잖아. 어? 그런데 스코틀랜드에서 반란이 일어났던 거야. 찰스 1세는 전쟁 자금도 없이 군대를 보냈지만 패배하고 말았어. 그래서 배상금과 전쟁 자금이 필요해진 찰스 1세가 의회를 다시 소집을 하는데
1: 이번에는 확실하게 못을 박아야 해요. 왕 마음대로 의회를 소집했다 해산했다 못하게.
2: 맞습니다. 권리청원을 더해서 우리 의원들의 동의 없이는 절대 결코 우리 의회를 해산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0: 11년 만에 의원들이 모였으니까 어땠겠어. 다들 왕에 대한 그냥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야.
2: 그리고 새로운 왕이 오더라도 신교도들 탄압 못하게 해야 합니다.
3: 야, 이 새로운 왕이라뇨. 그래도 지킬 건 지킵시다.
2: 그렇지. 내가 못할 말했어. 거창 거창 거창.
4: 자, 진정들 하시고 일단 세금은 꼭 우리 의원들 동의를 얻어야 거둘 수 있다고 합시다.
0: 그리고는 왕의 잘못을 적은 문서를 올리고 고쳐달라고 요구했지. 전쟁 자금이 무척 필요했던 찰스 1세는
5: 들어줄게 들어줄게.
0: 어? 3년마다 의회 꼭 열고 세금도 의회 동의 꼭 받고. 그치?
6: 네, 해야.
0: 의회의 요구를 다 들어주기로 하지.
2: 가톨릭 왕비도 탄핵합시다. 왕비가 가톨릭이라 왕이 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3: 맞습니다. 맞습니다.
7: 저도 그렇게 생각하오.
0: 이 소식을 들은 찰스 1세는 화를 참지 못하고 사실이
5: 진짜요?
0: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말지.
3: 왕이 돌아가신다. 질 미쳐라.
8: 나 무시한 죽음자들 어디 갔어?
0: 영국 왕으로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군사들을 이끌고 의회를 쳐들어간 거야.
8: 나 화 많이 났어. 진짜 화났다.
0: 믿을 거 알아야 돼. 하지만 주동자들은 모두 피해 있었고 찰스 1세는 소득 없이 돌아가고 말지.
1: 왕이 의회에 군사들을 데리고 들어오다니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될 일이 일어났어.
3: 그냥 넘어가선 안 됩니다.
0: 이 일로 의원들이 크게 분노했고 이때
2: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왕을 물리치. 군대를 모아!
3: 뭐? 군대를 모아?
8: 왕을 지켜야겠어!
2: 우리도 군대를 모아!
0: 의회가 중요하다는 의회파와 왕을 지키려는 왕당파로 나뉘어 세 번에 걸친 전쟁이 일어나게 돼!
2: 왕을 지키자! 공격해라!
0: 말과 병사들을 소유하고 있던 왕당파가 유리했지만 잘 훈련된 군사들을 데리고 온 크롬웰이 의회파에 합류하면서
2: 우리는 강철처럼 강한 설기군이다! 도전! 도전!
0: 찰스 1세와 왕당파를 물리치고 전쟁에서 이기게 돼! 찰스 1세와 왕당파는 두 번째 전쟁에서도 지고 찰스 1세는 처형을 당하고 말지.
2: 우리가 이겼다!
0: 이겼다! 그리고 모든 전쟁이 끝나고
2: 의회가 이겼다! 이제 왕은 없다!
0: 1653년 의원들은 올리버 크롬웰을 호국경으로 선출하고 공화정을 만드는데 이때 크롬웰을 비롯한 의회파 의원들 대다수가 청교도라 청교도 혁명이라고 해.
9: 아, 정답! 영국의 찰스 1세 때 일어나는 큰 사건은
10: 청교도 혁명!
9: 네, 정답입니다! 예! 청교도 혁명으로 영국은 공화정이 되었지만 호국경이 된 올리버 크롬웰이 군사들을 데리고 독재 정치를 하는 바람에 영국은 다시 왕정 시대로 돌아가게 된답니다.
11: 여러 사람의 뜻을 모아 정치하는 민주주의가 되는 게 정말 힘들지?
9: 네,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게임이 끝났습니다. 이야!
0: 아이 얘네들아, 가위바위보로 누가 먼저 갈지 결정해. 가위바위 내가 먼저 갈지.
7: 같이 가.
10: 안녕하세요.
9: 네, 오늘은 어땠나요?
10: 재밌었어요.
9: 우리 친구들이 세계사를 모두 할 때까지 시간을 달리는 퀴즈 쇼쇼쇼는 계속됩니다. 와요. 오늘 그 진짜 재밌었다.
10: 맞아 맞아.
7: 얘들아, 짜장면 왔다. 얼른 내려와.
0: 어, 짜장면? 내가 먼저 갈 거야.
10: 내가 먼저 갈 거야.
0: 아, 같이 가.

여름이면 산으로 바다로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죠? 오늘은 조금 다른 여행을 떠나봅니다. 책 한 권 들고 1박 2일 마음 편히 머무는 이곳. 짐을 내려놓고 둘러보니 온 사방이 책이네요. 오늘 하루는 이 책과 함께 지내보려고요. 창밖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방 안엔 책장 넘기는 소리. 읽다가 멈추고, 쉬다가 다시 읽고, 잠깐 걷기도 하고, 기지개도 켜고.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 나만의 독서니까. 온종일 책과 함께 보내는 시간.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어쩌면 독서는 글을 읽는 일이 아니라 잠시 멈춰 나를 쉬게 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지구에서 가장 때묻지 않은 자연을 지닌 장소 중에는 접근이 어려운 곳이 많은데요. 이번 시간엔 위기의 오지를 찾아 수중과 육지와 해안을 둘러봅니다. 자, 지구 탐사 이야기와 함께 출발하시죠. 이곳은 피지 서부에 자리한 약 20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야사와 열도. 섬들이 작은 편이라 거의 대부분 포장도로가 없고 탈 것도 필요하지 않죠. 이 열도에서 드라와카 섬을 찾으려면 지도를 자세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드라와카는 여러모로 신비로운 섬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멋진 생물 중 하나가 남태평양에 흩어져 있는 수천 개의 섬을 제쳐놓고 이곳 드라와카 섬의 해안의 모습을 드러낼 때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연구에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인다고 하는데요. 생물학자인 롭 맥팔렌이 오지인 이 섬에 자리를 잡은 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죠.
1: 여기가 연구소입니다. 해양과학센터죠.
0: 멋져요. 굉장한데요. 이런 외딴 섬에 연구소가 있을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1: 쉽지는 않았어요.
0: 여기에 이런 연구소를 세운 이유가 있을 텐데요.
1: 첫 번째는 환경보호활동과 학술적 연구를 수행하는 게 목적이고요. 그리고 따로 교육과정을 마련해서 피지의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바다에 대한 열정과 애정을 키워주고 아이들이 일상적으로 대하고 있는 자연이라는 자원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도 알려주고 있죠.
0: 애정이 있어야 보호할 수 있고 애정을 가지려면 알아야 하거든요. 여기서 바다 생물에 대해 배울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일은 없겠어요. 드라와카 섬의 또 다른 별명은 베어풋 만타 섬.

0: 만타카오리가 자주 출몰해서 붙은 이름이죠. 여기에 프로그램이 하나 더 있다고 들었는데요. 정말로 기대가 큽니다. 제가 해양생물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만타가오리거든요.
1: 만타가오리는 아름답고 신비로운 종이죠. 그런데 문제는 녀석들이 어디로 가는지 뭘 하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섬 부근에 모이는 동안만 연구를 할 수 있거든요. 모여서 어떻게 교류하는지 그리고 생물학적 특징에 대해 조금 알아보는 정도죠.
0: 롭은 여기서 수집한 자료를 오로지 만타가오리 연구에 헌신하고 있는 가장 큰 연구 단체 중 하나인 만타가오리 기금과 공유합니다. 해마다 약 6개월간 섬에 머물며 매일 바다에 나가도 만타가오리를 만날 수 있는 건 조건이 맞아 떨어질 때뿐이죠. 오늘은 배를 몰고 해협 한복판으로 나가보기로 했는데요. 마침 만타가오리가 이 부근으로 이동하는 시기라는 말에 기대를 걸었죠. 정확하게 뭘 조사하는 거죠?
1: 개체 수가 얼마나 될까? 어디서 시간을 보낼까? 여기서 6개월을 머문다고 쳐도 다른 땐 어디서 지낼까? 어떤 습성을 보일까?
0: 만타가오리가 굳이 여길 찾는 이유가 있을까요?
1: 무엇보다 먹인 플랑크톤이 풍부해요. 플랑크톤엔 두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식물성 플랑크톤이고 하나는 동물성 플랑크톤이죠. 식물성 플랑크톤을 잡아먹고 영양이 풍부해진 동물성 플랑크톤을 만타가오리가 먹이로 삼고 있어요.
0: 지형을 보니까 해협이 깔때기 모양이네요. 지형적 특성 때문에 플랑크톤이 좁은 해협으로 모여들 수밖에 없고 만타가오리는 그냥 와서 배를 채우기만 하면 되겠군요.
1: 네.
0: 만타가오리식 드라이브스루 식당이네요.
1: 네, 정확한 비유네요.
0: 해협은 물살이 아주 강했습니다. 스노클을 쓰고 물에 뛰어들자 몸이 휩쓸리는 느낌이었죠. 일단 바다에 들어가 보니 상태가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플랑크톤이 좀 있기는 했지만 침전물과 조류도 제법 많아서 만타가오리가 선호하는 조건과는 맞지가 않았죠. 안타깝지만 바다가 허락하지 않는다면 방법이 없었습니다. 우린 만타가오리가 많이 모여든 날엔 어떤 연구에 집중하는지 롭의 얘기를 들어보기로 했죠.
1: 녀석들이 무리로 모여서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관찰해요. 그리고 개체 수가 얼마나 되는지와 개체군 동태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요. 부근에서 행해지는 다른 프로젝트와 협업을 하면 이동 패턴을 파악하는 게 가능하고 녀석들의 습성에 대한 대략적인 그림을 그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0: 위쪽에선 엇비슷해 보이지만 만타가오리는 배에 우리로 치면 지문과도 같은 독특한 무늬를 지니고 있는데요. 따라서 사진이나 영상만 있으면 이 해협을 찾아오는 개체를 각각 추적하는 게 가능하죠. 물에서 한참을 기다렸건만 만타가오리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시간을 허비한 건 아니었죠. 며칠씩 검색을 하고 물이 들고 나는 때를 기다리고 조류를 살피고 플랑크톤의 양을 점검했는데도 결국 만타가오리를 만나지 못했어요. 나름 열심히 노력했는데 말이죠.
1: 그래도 자료는 얻었는걸요. 지난 며칠간 바다의 상태를 꼼꼼히 기록해뒀거든요. 만타가오리는 보지 못했을지 몰라도 바다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으니까 괜찮아요.
0: 우리 눈이 없었지만 학술적인 관점에서 보면 나중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은 거니까 나쁘지 않네요. 오늘 수고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곧이어 하와이 외딴 섬에서 벌어지는 복원 작업을 추적해봅니다.
2: 잔해가 많아요. 폭격이 심했었나 봐요.
0: 그리고 버지니아주로 가서 과거 접근이 불가능했던 곳을 공략하는 드론의 활약을 살펴봅니다. 산랑이는 야자수와 아름다운 해변. 하와이를 생각하면 저절로 떠오르는 전형적인 이미지라 할 수 있는데요. 하와이를 구성하는 주요 섬은 모두 8개. 그중 우리가 찾은 섬은 다른 섬들과는 달리 비극이 깃든 곳이죠.
2: 20mm 포탄이 여기도 있네요. 잔해가 많아요. 폭격이 심했었나 봐요.
0: 카호올라웨는 일반적인 하와이 섬과는 다릅니다. 이 섬의 일부는 아직도 과거 치열했던 전쟁의 흔적으로 뒤덮여 있죠.
2: 이건 로케포의 잔해입니다. 대부분 1940년대와 50년대 전투의 흔적이죠. 59경 기관총 총탄도 있고 20mm 포탄도 있고.

0: 있어요.
1: 진주만 공습 이후 미 해군이 카호올라웨 섬을 접수, 1990년대까지 군사훈련 및 폭격훈련장으로 활용했습니다.
2: 한때는 태평양에서 가장 많은 폭격에 시달렸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260일간 매일 폭격을 당한 적도 있을 겁니다. 화학무기와 핵무기만 빼고 다 떨어졌다고 보면 되죠.
1: 카호올라웨 섬은 그전에 이미 목장으로 쓰였고 한때는 약 5만 마리의 염소가 수많은 토종식물을 소진하는 고초를 겪었죠. 결국 오랜 시간에 걸친 훼손 끝에 섬의 많은 부분이 황무지로 변해버렸는데요. 2003년 미 해군이 섬을 하와이주에 반납했을 때 이곳은 세 구역으로 나뉘었습니다. 1구역은 표면에 잠재적인 불발탄만을 제거한 땅. 섬의 약 61%가 1구역에 해당되죠. 2구역은 표면뿐 아니라 지하 1.2m까지 불발탄을 찾아 제거한 구역을 말합니다. 이는 섬 전체의 14%에 불과하죠. 즉, 카호올라웨의 25%는 위험구역으로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이 구역은 불발탄 폭발 가능성으로 인해 통제구역으로 묶여있죠. 일반인이 합법적으로 이곳 통제구역에 가려면 섬의 보전단체 중 하나와 배를 타고 들어가는 방법뿐입니다. 우린 다행히 카호올라웨 보전협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죠.
0: 우리 카호올라웨 보전협회의 임무는 섬의 자연을 보호하는 거죠. 여기엔 우리 섬뿐 아니라 주변 3.2km 바다까지 포함됩니다. 우린 자원봉사자들을 교육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자원봉사자들이 우리에게 교육을 받고 각 마을로 돌아가 우리 섬에 대해서 알릴 수 있도록요. 그러면 여길 방문하지 않은 사람도 상황을 알 수 있으니까요.
1: 우린 카호올라웨 섬에서 운 좋게도 마우이 섬에서 온 지역 문화단체와 만날 수 있었는데요. 사흘간의 여정은 관광과는 거리가 멀죠. 이들은 사흘을 꼬박 자원봉사 활동에 투자, 한 포기 한 포기 식물을 심으며 자연을 복원하는 데 일조합니다.
2: 2006-2007년에 묘목을 심었던 곳에 다시 심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일부 식물이 죽기 때문에 그 자리를 메우려면 다시 심어야죠.
1: 폴 히가시노 역시 보전협회 회원으로 여러 단계의 복원 작업을 책임지고 있죠. 작업은 쉽지 않습니다. 카호올라웨의 면적은 2만 8천 에이커 이상. 그래서 도움의 손길이 간절합니다.
2: 우리의 목표는 토종 식물을 많이 심어 퍼뜨려서 침식을 가능한 한 줄여나가는 겁니다. 2006-2007년만 해도 여긴 완전히 황무지였어요. 그런데 10년, 12년쯤 지나니까 60에서 70%는 다시 식물이 자리를 잡더라고요. 아마 시간이 걸리겠죠.
1: 하룻밤에 이루어지는 건 없습니다. 뭐든 하기 위해선 오랜 준비 단계가 필요하죠.
2: 워낙 외딴 곳이라 뭘 가져오기도 힘들어요. 사람들을 데려오기도 어렵고요. 가끔은 날씨까지 안 도와줘요.
0: 포장도로도 없고 신호등도 없어요.
3: 여기선 뭘 깜빡 잊고 안 가져왔다고 철물점에 뛰어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안 돼요.
1: 카호올라웨 보전협회 측은 복원 작업을 위해 낡은 군 건물을 스태프와 자원봉사자가 머물 수 있는 베이스 캠프로 개조했죠. 낡은 트럭과 ATV는 비포장 도로를 오가는 유일한 운송수단입니다. 여기서 지내는 건 힘겹죠.
2: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떻게 견디느냐입니다. 우리가 해결하려 애쓰는 이곳이 가진 문제점이 힘든 게 아니라 여기 자체가 힘들어요. 눈앞에 닥친 사소한 일들이 더 어려워요.
1: 곧이어 흙을 파내는 게 허락되지 않은 구역에 어떻게 식물을 심어야 하는지 그 해결책을 알아봅니다. 이야기를 계속해볼까요? 전쟁이 남긴 상처가 아직도 깊이 남아있는 카호올라웨 섬. 파괴된 자연을 복원하기 위한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0: 우리가 원하는 건 다양한 식물군을 원래 이 섬에 무성했던 상태 그대로 복원하는 겁니다. 물론 힘들 거라는 건 압니다.
1: 카호올라웨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땅속에 박혀있는 불발탄 등의 위험요소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땅이 아직도 약 86%에 달한다는 거죠. 그러나 흙을 파선 안 된다고 해서 헐벗은 땅으로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죠. 협회 측에선 국립 끝에 돌을 모아 둥그렇게 쌓아두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바람에 날린 흙이 가운데 모이게 될 터 거기에 약간의 흙과 거름을 더해주고 빗물 호스를 설치한 다음 식물을 심자는 계획인데요.
2: 이렇게 심어놓은 식물 중에 대략 85에서 90%는 살아남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여기서 식물이 자라면 그 식물이 씨앗을 맺고 그 씨앗은 여기저기 퍼지게 돼 있어요. 바람을 타고 식물이 퍼지는 거죠.
1: 앞으로 도랑이나 배수로 등 침식으로 흙이 모인 곳에 씨앗을 심는 계획도 잡혀 있습니다.
2: 흙을 팔 수 없는 구역에선 이 방법이 상당히 효과가 있어요.
1: 워낙 외따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라서 매일매일 식물을 심을 순 없지만 자연은 늘 알아서 자리를 잡죠.
3: 당장 다음 주나 다음 달에 눈에 띄는 변화가 생기진 않겠지만 천천히 달라질 거예요.
2: 저는 1980년 무렵부터 꾸준히 이 일을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게 우리가 함께 돌을 쌓고 한 폭이라도 심어놓지 않으면 황무지를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1: 쉽지는 않겠지만 하와이에서 나고 자란 이들에게 이 섬은 엄연히 하와이 문화의 일부이고 보고는 훨씬 더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2: 카호올라웨 섬의 땅은 오랫동안 지속적인 파괴와 훼손에 시달려 왔습니다. 이 땅을 복원하는 게 우리가 어린 시절에 알던 그 하와이를 복원하는 거예요.
0: 이제 우리 손으로 땅의 자연을 되돌려줄 차례입니다. 이곳으로 와서 흙에 식물을 심으면서 땅을 도와줘야 해요. 직접 와서 보면 땅이 얼마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알 수 있어요.
2: 복원까지는 여러 세대를 넘겨야 할 겁니다. 저는 18년째 이 일을 해오고 있는데 이제 겨우 시작한 기분이에요.
3: 그냥 계속해야 해요. 이 섬은 이미 너무 많이 훼손됐고 그 상처는 헤아릴 수 없이 깊어요. 그걸 잘 기억하고 평소 일상에서부터 자연을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야 해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 환경부터 지키고 또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지켜야 해요.
1: 곧이어 채서 피크만으로 가서 최첨단 드론을 활용해 외딴 지역으로 접근하는 법을 알아봅니다. 채서 피크만은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물길 중 하나입니다. 깨끗한 물을 필요로 하는 동부 해안의 거대한 생태계가 여기 들어앉아 있죠. 그런데 채서 피크만이 너무 커서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번 시간엔 오지에서 벌어지는 연구 활동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곳 버지니아 해양과학연구소에선 드론 기술을 활용, 과거엔 접근이 불가능했던 곳을 뚫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리디아 비엔라인에게 드론은 곧 새로운 자료 수집을 의미하죠.
4: 이쪽 드론은 빨리 내보내서 뭔가를 점검해야 할 때 유용해요. 영상도 제법 괜찮은 편이긴 한데 솔직히 성능은 저쪽 드론이 더 나아요. 조종이 조금 더 쉽거든요. 센서는 원하는 대로 달면 돼요.
1: 리디아와 동나이공 교수는 채서 피크만의 조류 이상 발생 현상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4: 조류는 원래 자연적으로 생겨요. 어떤 환경에나 있죠. 문제는 갑자기 폭발적으로 번식하거나 일종의 독소를 뿜어낼 때죠. 우리는 드론을 활용해서 언제 어디서 갑자기 조류 이상 발생 현상이 생기는지 감시하고 있어요.
1: 이상 발생을 일으키는 이유는요?
4: 너무 많은 양분이 채서 피크만으로 유입될 경우요.
1: 비료 같은 거 말이죠. 질소나
4: 네.
1: 인 등이요.
4: 네.
1: 조류도 식물이니까
4: 맞아요.
1: 다른
4: 네.
1: 식물처럼 비료를 좋아하죠. 물에 너무 많은 비료가 풀리면 이상 발생을 일으키는 거고요.
4: 네. 네. 그리고 또 채서 피크만의 온도에 변화가 있을 때도 해당돼요. 조류는 따뜻한 물을 좋아하고 비료도 좋아하죠. 조류 이상 발생 현상은 점점 잦아지고 있어요.
1: 이상 발생은 일시적일 때가 많아서 이를 연구하기 위해선 접근이 어려운 곳도 빨리 도달해야 합니다.
4: 드론이 나오기 전엔 경비행기를 타고 나갔어요. 어디쯤인지 대략 추측해서 사진을 찍어오는 게 다였죠. 가까이에서 봐야 할 때는 배를 타고 나가서 샘플을 채취했고요.
1: 그 비용이란...
4: 네.
1: 그런데 드론이 등장하면서 모든 게 바뀌었죠.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시범을 보여주시죠.
4: 좋아요.
1: 둘이 조정하는군요.
5: 네.
4: 네. 네.
1: 이쪽이 카메라,
4: 네.
1: 이쪽이 드론.
5: 네.
1: 과학은 위대하네요.
5: 그렇죠.
4: 드론의 장점은 바로 내보낼 수 있다는 거죠. 비행기를 띄우는 것보다 훨씬 저렴해요. 근접 촬영도 가능하고 조류 덩어리가 어떤 형태를 이루는지 어떤 식으로 이동하는지도 빨리 알아낼 수가 있어요.
1: 현재까지 연구 결과는 어떤가요?
4: 확실히 변화가 감지되고 있어요. 조류의 종류에 변화가 있다기보다는 농도가 걱정인데요. 농도는 정말로 큰 문제예요.
1: 네.
4: 지금은 혹시 다른 종이 출현했는지 다른 지역에도 이상현상이 발생하는지 보고 있어요. 체서피크만에선 모두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죠.
1: 듣고 보니까 조류 연구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군요. 그런데 드론을 날리는 게 재밌기도 하네요.
4: 네.
5: 잘 아시겠지만 원래 과학이 재밌는 거잖아요.
1: 그렇죠. 체서피크만 구석구석을 날아다니며 자료를 모아주는 드론의 활약을 앞으로도 기대해봅니다. 곧이어 일명 유령의 숲으로 자리를 옮겨 독특한 관찰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자,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버지니아 해양과학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타일러 메셔슈미트는 접근이 어려운 지점을 연구하고 있죠. 오늘은 저도 타일러와 동행, 체서피크만의 바다로 나왔는데요. 바다에 나온 이유는요?
0: 해안의 숲을 관찰하려고요. 조금씩 죽어가고 있어서 유령의 숲이라 불리죠.
1: 어쩐지 으스스하네요.
0: 이름은 좀 그런데 이렇게 거리를 두고 보면 그런대로 또 괜찮아요.
1: 저게 죽은 나무죠?
0: 네, 맞아요.
1: 유령의 숲이란 정상적으로 잘 자라고 있다가 뿌리에 짠물이 유입되면서 속절없이 죽어버리는 나무로 가득한 숲을 말합니다. 이를 염수 침입이라고 하죠. 체서피크만에서 염수 침입이 일어나는 이유는 해수면 상승 때문입니다. 유령의 숲을 가까이에서 연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죠. 이미 물이 들어찬 경우가 많아서인데요. 유령의 숲을 어떻게 추적하고 감시하는지 궁금해요.
0: 드론을 띄워서 숲 위로 보낸 다음에 각각의 나무의 상태가 어떤지를 살펴요. 건강한지, 언제부터 시들며 갈색으로 변하는지, 그리고 언제 죽는지 등등요. 드론을 띄우면 숲이 훤히 내려다보이니까 나무를 한 그루씩 관찰할 수 있어요. 전엔 직접 들어가서 일일이 표시를 해야 했거든요. 몇 시간씩 걸리던 작업이 지금은 20분이면 돼요.
1: 와, 인상적이네요. 이렇게 날씨가 화창한 날을 골라 나온 건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서죠.
0: 사진을 촬영한 다음에 연구실로 가서 그 사진을 조각조각 모아 커다란 이미지로 만들 거예요. 그리고 사진을 꼼꼼하게 살피면서 죽거나 시든 나무를 골라내 표시하고 예전에 촬영한 사진과 비교할 겁니다.
1: 드론이 등장하고부터 해안 삼림의 상태를 추적하고 관찰하기가 한결 쉬워졌죠.
0: 드론을 이용하면 빠르고 저렴하게 더 많이 둘러볼 수 있어요. 전엔 비행기를 타고 멀리서 관찰해야 했는데 지금은 나무를 하나하나 추적하는 게 가능합니다. 비행기에서 찍은 사진은 초록의 덩어리인데 드론으로는 더 넓은 지역을 더 상세하게 조사할 수가 있습니다.
1: 해수면 상승으로 숲이 죽어가는 현상으로 인해 체서피크만도 영향을 받게 될 텐데요. 숲이 사라지고 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거죠?
0: 아마 습지가 줄어들 거예요. 숲이 없으니까요.
1: 습지가 줄면 해안의 생물도 압박을 받겠군요.
0: 습지는 사실 폭풍을 막아주는 역할도 하거든요. 방조제보다 훨씬 나아요.
1: 네. 그래서 이런 연구가 중요합니다. 다행히 드론의 도움 덕분에 이곳 생태에 대한 이해가 넓어져 가고 있죠. 와, 그냥 잡으면 되는군요. 멋진데요.
0: 간단해요. 네. 드론의 묘미죠.
1: 만타 거울이가 지나가는 길목의 작은 섬.
6: 외딴 섬이지만 귀한 손님들이 와주니까 잘 보존해야 해요.
1: 바깥 세상과 단절된 황무지.
7: 자원이 제한적이지만 있는 걸로 꾸려나가면 돼요.
1: 그리고 접근이 어려운 오지 깊숙이에 자리한 물길과 숲. 모두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하는 자연인데요. 모두의 헌신에 첨단 기술의 힘이 더해진다면 본래 모습으로 복원하는 일도 보호하고 보존하는 일도 그리 어렵지만은 않을 겁니다.

0: 산과 들, 바다를 고루 품고 있는 고장 전북 부안. 변산반도로 대표되는 부안의 안쪽에는 굽이굽이 숲길 너머로 비경들을 간직한 내변산이 있습니다.
1: 살면서 한 번쯤은 꼭 오고 싶은 곳입니다.
0: 울창한 숲과는 또 다른 풍경을 보여주는 변산의 바깥쪽. 서쪽 바다에 갠데 가득한 해안가는 외변산으로 불리는데요. 이곳에서는 파도와 바람이 만들어낸 경이로운 풍경을 만날 수 있죠.
2: 너무 신기하고 애들하고 한번 여름 휴가로도 많이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0: 억겁의 세월이 빚어낸 보물을 간직한 곳, 전북 부안의 이야기입니다. 전북 부안, 변산반도의 서쪽 외변산으로 가봅니다. 부안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리적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약 90km에 달하는 해안 지역을 외변산이라고 부릅니다. 백길로 부안을 드나들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 격포항인데요. 해양수산부가 선정한 아름다운 어촌 중 한 곳이기도 하죠. 격포항은 변산반도에서 가장 큰 항구이자 서해안의 섬들과 연계된 해상교통의 중심지입니다. 특히 서해에서 낚아올린 싱싱한 해산물의 집합소인데요. 그러다 보니 전국 각지에서 찾아드는 관광객들로 붐빈답니다. 백합, 바지락 등 청정 갯벌에서 나오는 조개류는 물론 봄 쭈꾸미, 가을 꽃게까지 사시사철 싱싱한 해산물을 만날 수 있죠. 더운 여름이 시작되면 보양식으로 인기 있는 것이 있는데요.
3: 네, 이거는 격포항에서 나오는 자연산 문어입니다. 한 2kg 정도 나옵니다. 이 정도면 사이즈 좀 큰 편에 속해요.
0: 하하, 서해에서 낚아올린 참 문어입니다. 힘이 좋아 보이는 녀석, 바다로 돌아갈 기세인데요. 요즘 격포항 주변에서는 제철 맞은 문어 잡이가 한창이랍니다.
3: 네, 요새 격포항에서 낚시로도 많이들 문어를 잡으러 다니시고요. 그 다음에 농어, 그 다음 민어 철이라 이제 많이들 잡으러 다니세요.
0: 한여름 짜릿한 손맛

0: 네요.
1: 뭐 잡으셨어요? 민어요.
2: 민어 문어철이에요. 민어하고 네? 문어철.
0: 이게 바로 지난밤 낚아올린 문어랍니다.
3: 잠시만요. 이게 무슨 문어예요?
1: 야 은민아, 무슨 문어냐 이거?
4: 네네.
1: 문어 이름 뭐냐?
4: 돌문어.
1: 돌문어. 돌문어?
4: 네.
3: 지금 이게 힘이 좋네요.
1: 네네. 아 얘 예, 빨판이 아주 그냥 단, 보시죠 이게 단단하게 이렇게 잡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직까지 힘이 좋습니다. 아 거의 격방이 우부근에서는 성지라고 할 수 있죠.
3: 왜요?
1: 아 뭐 지금 이제 한참 그 문어 처리기도 하고 그 그런 여러 가지 해산물이나 특히 지금은 문어가 많이 잡히기 때문에 격방으로 많이들 오십니다. 전국적으로.
0: 낚시로 손맛 제대로 보고 싶은 이들은 대여를 목표로 한다는데요. 이맘때 큼직한 어종들이 제법 낚이기 때문이랍니다. 두 사람이 들어 올려야 할 만큼 묵직한 상자를 가지고 내리는데요. 어떤 녀석들이 들었나 했더니 대여네요. 대여입니다. 우와.
2: 손이 좀 무거워요.
3: 너무 엄청 크네요. 네. 이거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2: 이거 민어, 민어.
3: 민어?
2: 예. 무안에 민어철이라 많이 잡혀요. 아, 오늘 그래요? 적게만 잡힌 턱이야.
0: 여름 보양식 하면 빠지지 않는 민어입니다. 헤어를 낚았으니 기념사진이 빠질 수 없죠.
5: 서해는 7월 1일부로 남해는 7월 9일부로 해자가 돼가지고 지금 문어가 철이기 때문에 문어 잡으러 많이 오시고 그다음에 여름고기인 민어 그리고 농어 그리고 개우럭까지 격포항에 많이들 오십니다. 낚시꾼들.
0: 네, 그야말로 격포항은 낚시의 성지랍니다. 보통 해가 뜨기 전 이른 새벽 바다로 향하는 고깃배와 달리 늦은 오후 출항 준비를 하는 낚싯배. 한번 배에 오르면 하루 꼬박 배 안에서 지내야 하기 때문에 챙길 것도 많습니다. 출항을 앞둔 배는 이미 만선입니다. 선상 낚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좋은 자리를 선정하는 것. 자리가 정해지면 낚싯대를 준비합니다.
6: 민어, 농어, 지금 문어 이제 7월 1일부터 문어가 터져가지고 와본 거예요.
3: 근데 지금 시간에 나가면은 밤?
6: 예, 한 3시까지. 새벽 3시.
7: 요즘 여름에는 그 전국에 있는 낚시꾼들이 격포항을 전부 다 목표로 하고 오고 있습니다.
8: 전국에 낚시꾼이 다 와요?
7: 네네.
8: 딴 데를 안 가고?
7: 제주도에서도 놉니다.
0: 여름 날씨만큼 격포항에 모인 강태공들의 열정도 뜨거운데요. 기대만큼 즐거운 낚시 여행이 되길 바랄게요. 해안선을 따라 절경이 펼쳐지는 외변산. 변산 반대 해안 지역은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된 문화유산인데요. 수천만 년의 세월이 켜켜이 쌓여 만든 풍경이 장관을 이룹니다. 격포항 옆으로 치솟은 기암절벽, 전라북도 기념물지 28호로 지정된 채석강입니다. 부안을 대표하는 명소 중의 명소죠. 오랜 세월 파도와 바람을 맞으며 지금의 지형을 만들어냈다는데요.
9: 1억 년 전에 여기가 호수였습니다. 그 격포 분지라고 하는 호수였는데요. 이 호수에 진흙이나 모래가 잔잔하게 물속에서 쌓여서 세월이 지나면서 굳어가면서 암석이 돼서 이렇게 층이

0: 시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아름다운 절벽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1: 마치 수천 수만 권의 책을 쌓아 올린 듯 바닷물에 침식된 피서강이 절벽을 이룹니다. 억겁의 세월만큼 바위에는 나이테가 새겨져 있는데요. 자연이 만들어낸 경이로움을 눈에 담기 위해 채석강은 사시사철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기도 하죠. 그런데 왜 채석강이란 이름이 붙여졌을까요?
0: 채석강이라고 이름이 지어진 거는요, 중국의 시인 이태백이 놀던 바다와 같이 아름답다고 해서 채석강이거든요. 그만큼 아름다운 바다라서 바다라는 이름을 그만두고 강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1: 하하, 아름다운 풍경에 어울리는 이름이네요.
0: 피저감 춥니다 보니까 약합니다, 집안이. 그래서 파도에 의해서 계속 부딪히다 보니까 떨어져 나가게 돼요. 그래서 약한 부분이 떨어져 나가면서 점점 무너져 내리고, 그리고 여기 해안 절벽이 만들어졌는데요. 점점 뒤로 후퇴하게 되는 원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무너져 내리면서 다양한 아름다운 해식동굴이 곳곳에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습니다.
1: 채석강 절벽 아래로 바닷물의 침식으로 만들어진 해식 동굴이 있는데요. 지금도 바닷물이 들고 나갈 때마다 해식 동굴이 만들어지고 있답니다. 물이 빠지는 썰물 때면 동굴 탐사도 가능합니다.
0: 이쪽에서 보면 네. 유니콘이 이렇게 앞발을 내밀면서 하늘로 날아오는 형상입니다.
1: 입구의 독특한 모양 덕분에 해식 동굴은 사진 명소로도 불리는데요. 날씨와 시간대에 따라 색다른 풍경을 담아낼 수 있기 때문이죠.
2: 신기해요. 이렇게 파도가 이렇게 세월이 이렇게 만들어놨다는 것 자체가 저도 지금 사지 평생 여기 변산이라는 데를 처음 와봤거든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고 애들하고 한번 여름 휴가로도 많이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1: 절경을 자랑하는 외변산의 해안. 아름다운 풍경만큼이나 수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 서해바다. 변산의 어부들은 이 바다에 기대 삶을 일구고 양식을 얻어왔습니다. 때로는 강한 바람에 맞서고 성난 파도를 견뎌내야 하는 것이 바닷가 사람들의 삶. 바다를 바라보는 절벽 위에는 안녕을 바라던 어부들의 바람을 담은 작은 당집이 있습니다. 절벽 아래로 깊숙이 파여있는 여울굴은 이곳 주민들에게 당굴이라고 불리던 곳이죠. 부안의 해안 마을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마을 공동 당집 수성당입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도 마을 주민들은 이곳을 지키고 있는데요.
3: 재앙 할머니를 모시는 수성당입니다.
4: 어떤 분을 지칭하시는 거예요?
3: 바다 수호신이에요.
1: 바다를 지켜보는 당집 수성당.

0: 이곳에는 뱃사람들이 경배한 개양 할머니를 모시고 있습니다.
1: 이분이 개양 할머니.
2: 아, 이분이 개양 할머니. 네.
0: 험한 바다로부터 뱃사람들을 지켜주던 수호신 개양 할머니.
1: 이 딸들이 있잖아요. 딸을 이렇게 낳았어요. 예, 팔도에다가 시집을 다 보냈어. 팔도에다가 여덟 개 섬에다 시집을 보냈어요. 딸들을.
2: 왜 여덟 개 섬으로 보냈대요?
1: 거기 가서 자기와 같이 그 어부들을 위해서 그 주민들을 위해서 어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라고 보냈습니다.
0: 전설에 따르면 풍랑이 거세 사고가 날 것 같으면 전날 어부들의 꿈에 나와 미리 위험을 알렸다는 개양 할머니. 꿈을 꾼 어부들은 고기잡이를 나가지 않았다는데요. 너른 품으로 바다와 뱃사람들을 지켰다는 개양 할머니 신화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도와 변산반도 격포 사이 황금 어장을 이루었던 실산바다. 하지만 조류의 변화가 심해 사고가 잦았던 곳이기도 했는데요. 개양 할머니는 이 바다에서 어부를 보호하고 풍어를 관장하기도 했었답니다.
1: 이 개양 할머니한테 와서 손을 빌고 절을 올리고 기도를 하면 아팠던 사람이 이상하게도 나서 마음의 병이 되어서 암양이 되어서 그런 건 몰라도 나오니까 수호신이 된 거예요. 이분이.
0: 세월이 흐른 지금도 매년 음력 1월 14일이면 수성 당제를 지내고 있는데요. 마을 대표로 선정된 재관이 축문과 제사를 올리고
3: 유세타 단기사 선매우실라
0: 마당에서는 바다를 바라보며 용왕굿을 지내고 있습니다. 백길의 안정과 함께 마을 주민들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서죠. 언제부터 이곳에 당집이 있어 왔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안전한 항해를 기원하기 위해 오랜 세월 자리를 지켜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개양 할머니와 여덟 딸이 수호하는 칠산바다. 황금어장의 옛 명성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바닷길을 지키고 있는 수성당. 안녕을 바라는 뱃사람들의 바람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성당이 자리한 언덕 아래로 이어진 해안선. 또 다른 절경을 자랑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적벽강인데요. 약 2km의 층암 절벽과 암반으로 이어진 적벽강은 채석강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으로 지정된 곳이기도 합니다.
4: 여기는 부안군에 위치한 적벽강입니다. 이 적벽강은 붉은 암반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중국의 시인 소동파가 놀던 강과 닮았다 해서 그만큼 아름다운 바다다에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0: 적벽강은 채석강과 달리 암벽이 붉은색을 띠는 것이 특징인데요. 마치 위에서

0: 아래로 쏟아지는 듯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와, 와, 와, 와.
1: 보통 그 전리가 그 옆으로도 되고요, 누워서도 되고 비스듬히도 되는데 여기 주상절리는 수직으로 직각으로 쪼개지기 때문에 마치 쏟아지듯이 연필을 깎아 세운 듯이 모양이 지금 보이는 게 적벽강의 또 특징입니다.
0: 백악기 후기, 호수 아래 퇴적된 층이 솟아올랐다가 침식되면서 만들어진 적벽강. 절벽 위쪽은 붉은 빛을 띠는 기둥 형태의 주상절리로 이루어져 있죠. 적벽강은 여러 형태의 암석을 볼 수 있어 지질학적으로 의미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특히 용암으로 인해 생성된 암석이 독특한 문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0: 적벽강에는 세계에서 희귀하고 아름다운 암석이 있습니다. 바로 이 페퍼라이트인데요. 이 페퍼라이트는 마치 후추를 뿌려놓은 것 같아 해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1: 페퍼라이트는 차가운 퇴적물 위에 뜨거운 산성지대 용암이 흘러가면서 서로 다른 온도 차로 인해 형성된 것인데요. 붉은 암석 위 후추를 뿌려놓은 듯한 무늬가 생겨난 것이죠. 파도로 인해 또 다른 지질 형태가 만들어지기도 하는데요. 암석 중간중간 패여있는 부분을 돌개 구멍이라고 부른답니다.
0: 돌개 구멍이라는 것은요, 돌이 파도에 의해서 계속 이렇게 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점점 돌이 돌면서 이 바닥을 갈게 되죠. 갈게 되면서 항아리 모양의 이렇게 돌개 모양으로 생기게 됩니다.
1: 수천만 년의 세월 동안 만들어진 풍경. 인구의 시간이 빚은 파도의 예술. 자연이 만든 걸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외변산에서 꼭 만나봐야 할 보물 같은 곳입니다.
0: 우리 부안군은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으로서 지질명소로 또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채석강과 이 적벽강뿐만 아니라 곳곳에 지질공원의 그 명소가 지정되어 있는데요. 부안에서 지질공원을 둘러보는 것도 색다른 묘미입니다.
1: 칠산 앞바다를 바라보며 서해를 지켜온 땅 변산반도에는 파도와 바람에 부딪혀 만들어진 해안 절벽과 암석들. 오랜 세월 시간과 자연이 빚어낸 경이로운 풍경이 펼쳐지는 외변산이 있습니다. 계양 할머니가 지켜주고 있는 황금 어장 칠산바다와 이곳에서 살아온 어부들의 삶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서해의 노을 속에 부안 외변산의 풍경도 붉게 물들어 갑니다.

0: 구하는 누나 예수께 주신 것 같습니다.
1: 꿈이 나와가지고 저까지 유명해졌어요.
2: 한국 여행의 디스코스
3: 관으로 오세요.

0: 8월 20일 오후 2시 공습 대비 인방위 훈련을 실시합니다. 공습 경보가 울리면 가까운 대피소로 대피하고 소방차, 앰뷸런스가 오면 꼭 양보 운전해주세요. 적극적인 참여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살아남고 싶은 마음. 저거 가져가야 되는 것 같아요.
1: 이거 외워야겠네.
2: 이거 외워야겠다.
0: 교수님 질문이 너무 많아요. 저 항상 궁금한 게 있었어요.
3: 최후의 인류가 갖춰야 할 덕목, 희생 아닐까요? 벽돌 몇 개 필요해요? 스카로!
1: 귀에다 꽂겠습니다.
4: 써전이죠. 진짜 세상에 나밖에 없다. 그럼 제가 째겠죠. 저는 이비인후과 의사거든요. 몇 년 전부터는 이제 작가로 전업을 해가지고 이거 연고 바르세요.
5: 오래 먹으면 안에 미네랄 같은 거 없어가지고.
4: 할리퀸 한국 사람이야.
5: 라스트 노드?
6: 어두컴컴하고 축축한 기도를 따라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0: 너무 덥고 건조하고 목마르고 왜 사막에서 살아남기 그런 책이 있는지를 알 것 같더라니까.
7: 포스트 아포칼립스.
6: 진짜 지구가 망가져가지고 전혀 다른 모습이 됐구나.
8: 태양광으로 좀 전기를 좀 만들어 보려고.
9: 나는 화학에 미쳤고 즐겁게 지내는 거에 미쳐 있다라고.
8: 그냥 불 지르면 안 될까? 알콜 램프 갖고 와서.
0: 아니 근데 아,
9: 통수가 안 되면 저에겐 도끼가 있죠.
10: 아이 curious brain. 저는 궁금한 뇌를 가지고 있는 뇌과학자입니다. 제가 제일 먼저 들어가면 제가 제일 먼저 죽는 거예요.
11: 되게 고향에 온 기분이었어요. 예전에 지질학 공부할 때 그렇게 밖에서 막 거친 지형을 이렇게 헤쳐나갔던 기억이 많이. 미국 우주 항공 연구를 하는 N사에서 지구 과학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12: Indirect observation, but for yours is a direct.
0: 득템 득템.
11: 저기요, 혹시 실험 기지 찾아가신 건가요?
13: 맞아요.
11: 여기, 저도 여기. 메시지를 받았거든요.
10: 여기 우리가 스케치했습니다.
11: 아.
10: 여기가 저희 목적지.
8: 같이 가면 되겠네. 그러면.
11: 그럼 같이 갈까요? 가볼까요?
10: 가시죠.
8: 쇼가 있네.
10: 오, 여기가 그 기지의 거긴가?
11: 어머, 잠깐만, 왜, 형제! 왜? 저 사람 아니야?
8: 잠깐만, 함부로 가지 마!
11: 괜찮아요. 사람 아니야?
5: 아, 그래.
11: 저 스티브는 누구야?
5: 짐승이야.
11: 어머, 도끼 가지고 있어요.
5: 어?
11: 도끼?
5: 도끼가 있어요.
11: 혹시 기지 찾아가시나요? 아, 네네네, 저희도 찾아가고 있어요.
1: 네.
5: 아, 그쪽도예요?
8: 네. 네.
6: 그쪽에서 우리를 보지 못했다면 모른 척하고 가고 싶었습니다.
0: 길리스트를 입으셨는데 머리도 이렇게 굉장히 휘황찬란하시더라고요.
6: 그래서 아, 이 사람 뭔가 탈영한 사람인가? 군대에서 뭔가 좋지 않은 일로 나왔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1: 전 사실 근데 정장을 입고 오신 분 진짜 쇼킹했어요, 사실. 되게 진짜 놀랐어요.
6: 또 한 분은 되게 멀쩡해 보이는 분이었는데 허리춤에 칼이 있더라고요. 이 세 명이 같이 다닌다는 거는 좋지 않은 느낌이긴 했습니다.
0: 잠깐만, 메시지를 누가 어디서 받으셨어요?
11: 저는 라디오를 항상 틀어놓는데 네. 신호를 돌리다가 거기서 들었어요.
5: 라디오?
0: 여기 선생님. 근데
8: 저도 뭐 전파 같은 거 하다가 갑자기 알 수 없는 코드 같은 게 와가지고.
5: 전파? 뭐 저 메일을 왔어요.
0: 메일이 왔어요?
5: 이메일.
0: 저 아까 얘기했던
1: 현지 왔습니다.
5: 현지로?
14: The exact coordinates of the experimental base will be provided only to those who prove survivability in the desert.
0: 이거 표지판에 못 찾잖아.
11: 저희는 이거 봤거든요.
0: 네.
11: 근데 이게 엄청 건조한 기후고 여기가 일조량이 3천에서 4천 시간이나 되고요. 보니까 강수량이 100mm밖에 안 돼요. 완전 사막. 여기 수도 꼭지가 있긴 한데 계속 돌리긴 하는데 물은 안 나와요.
8: 한 방울도 안 나오는데?
11: 큰일 났는데?
2: 지금 같은 상황에서 우선은 아 진짜 사실 물이 제일 중요하긴 하잖아요. 밥보다는 뭐 숨 쉬는 것보다는 덜하다 해도
7: 목이 너무 말라요.
0: 굉장히 긴박한 느낌? 불안한 느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 이거 빨리 물을 마셔야겠다.
7: 근데 저기 저거가 지금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저게 물탱크인 것 같거든요?
4: 물탱크?
7: 저쪽에 이렇게 돼 있고
3: 아 저기
7: 땅에서
3: 저기.
4: 와 저기 통이 있다.
3: 저기 가볼까요?
0: 가볼까?
3: 아, 눈이 되게 좋다. 아 목 말라 죽겠다.
4: 여긴 땅 파도 물 안 나올 것 같은 느낌인데 이제.
3: 이야 선인장도 막 죽어가고 있는데?
0: 야 너무 건조하다 너무 건조하고

0: 여기 뭐라고 적혀 있는 것 같은데. 엄청나게 덥다. 시간 안에 1리터를 최소한 마시라는데 안 그러면은 탈수 증세가 난다고.
1: 어, 어떡해. 나 지금 안 그래.
0: 지금 꽤 됐는데 시간이.
2: 여기 물이 1리터가 어딨어.
3: 이거 물 탱크 아니에요, 이거?
1: 얘를 어떻게 내려?
0: 어떻게 작동시키는 거예요?
1: 조심하세요. 웨스턴 보이! 웨스턴 보이! 웨스턴 보이! 조심하세요. 조심해요. 웨스턴 보이! 웨스턴 보이 조심해요.
2: 아니 여기서 제일 무거운 사람이 거기까지 올라가면 어떡해.
3: 되게 나빴다 말할게. 아 조심해요.
1: 조심.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3: 가시 박힌 거 아니야?
1: 진짜 가시 박혔을 수도 있어.
4: 나서서 먼저 내가 다치더라도 내가 먼저 다치고 저의 어떤 기질대로 저의 평소에 하던 행동대로 그렇게.
2: 뭐야?
3: 아, 이게 이 관이 아래로 내려오면은 물이 쏟아지는 것 같은데?
2: 그러면 관이 내려와?
3: 요거.
1: 아 그러면 이거를 풀어야 되나? 도르렌가? 네 이걸 풀어서 내린 될 것 같은데요?
3: 우리 거 아닌데 그냥 끊어버릴까요?
1: 아 그러다 못 쓰면 어떡해요? 그 다 내려놔요 여기 다 주세요 내려놔요. 여기 내려놔요.
2: 근데 내려오게끔 안 생기지 않았어?
3: 내려와, 오메, 내려와,
2: 내려와. 어떻게 되는 거야?
1: 어떻게 했어?
5: 잠깐만, 잠깐만. 통 갖고 와, 통. 혹시나 뭐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만약에 물이 있으면.
0: 위치를 좀 봐주세요.
5: 얘가 떨어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1: 나오려나? 어때요? 어때? 아, 없는 것 같아요. 없나 봐.
4: 다들 뭐 어떻게 할 줄을 몰라 하더라고. 뭔가 지금 막혀 있나? 뭐가 좀 답답한가? 그거는 자신 있어요. 어떤 주어진 거에 대해서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는 거는 자신해요.
6: 저도 도와줄게요.
1: 네? 안녕하세요. 예.
6: 아, 나 말고 생존자가 또 있다니.
1: 생존자세요?
6: 네.
1: 아 반갑습니다.
6: 반갑습니다.
0: 혹시 어디 가시는 길인가요?
6: 반갑습니다.
7: 안녕하세요.
3: 네. 아, 반갑습니다. 혹시 가진 물 좀 있으세요?
1: 우리 이렇게 물이 왜
3: 이렇게 때깔이 좋지? 물이 있나?
6: 물은 없는데.
4: 같이 이렇게 물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서 일단 내가 혼자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낫겠다.
1: 우리 열심히 왜요? 저기서 걸어왔어요.
2: 걸어왔어요.
0: 아니 네. 근데 지금 빨리 물을 구하는 게 급할 것 같아요.
6: 아 일단은
1: 네.
6: 그 제가 오다가 뭘 하나 주웠는데
8: 뭘 찾았나요?
6: 정말 물은 없고
2: 우리가 물을 갖고 있는 줄 알았구나.
1: 뭐가 있어요?
6: 먹을 거는 좀 있긴 한데.
1: 와.
6: 아 잠깐 진정해야 돼.
3: 야 탈자다 약탈자.
1: 내가 혼자
6: 하면 안 돼.
8: 저게 탈수 증상이 나타난 대표적인 증상이에요.
2: 정신이 나갔어.
8: 탈수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은 뇌의 판단 능력이 떨어져요.
1: 죄송해요. 죄송해요. 다시 돌아왔어요.
6: 시간당 1리터 이상의 물을 반드시 섭취하라는데 1리터 지금은 뭐 100ml도 물이 아니에요?
3: 어디 뭐 진흙탕이라도 있어야.
1: 여기 주변에 좀 뭘 좀 찾아. 우리가 뭘 좀 찾아봐봐요.
2: 아니 근데 이게 뭐 더러운 물이라도 물이 있어야 되는데.
6: 근처에 뭔가 좀 쓸만한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흩어져서 네. 일단 조금 찾아보는 걸로.
1: 알았어요.
2: 알겠습니다.
0: 다들 좀 갈증이 심한 상태여서 어떻게든 물을 찾아서 식수를 확보를 해보자.
9: 아, 이거 불피하기가 저도 모른다, 여기.
2: 약품이.
6: 어? 뭐 엄청 많은데?
3: 챙겨봐야겠다.
10: 살롱 미용실 아니에요?
0: 살롱은 옛날에는 약간 술집 같은 모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1: 숯도 있고. 아니 생각보다 여기 뭔가 술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게 뭐가 잔뜩 있는 것 같아요.
2: 아 여기 그리고

0: 다들 조심해요, 조심.
1: 저 물, 물을 찾긴 찾았어요.
0: 예?
1: 좀 더러운데 이게 꽃이 떠있고 이런 걸 봐서 그냥 빗물이 조금 고여있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빗물을 받아.
2: 그래도 이거 괜찮다.
3: 솔직히 너무 목말라서 그냥 그 오염수라고 말하던 것도 냄새는 딱히 안 나길래 아, 정 안 되면 이거나 퍼먹어볼까라는 생각까지도 했었던 터라.
4: 아우, 근데 좀 지나치게 더러운 거 아니에요?
0: 근데 이거는 못 먹죠. 그쵸? 뭐야? 그거 뭐예요?
1: 이게 TDS 미터라고.
0: 이걸 어떻게 갖고 오셨어요?
1: 이거 항상 들고 다니는 편이에요. 왜냐면 언능언능 체크할 때 좋은 편이라. 근데 229ppm 이에요.
2: 그럼 먹어도 되는 건가, 그냥?
1: 식용으로는 일반적으로는 200까지가 괜찮고
4: 이거는 뭐가 자라고 있을 것 같아요.
1: 박테리아나 미생물은 잴 수가 없는 거라
5: 일단 조금 뭔가 빠르게 식수를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여과가 그나마 이제 빗물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이 침전물 같은 것만 좀 없애고 하면은 그래도 마실 수 있지 않을까.
1: 이거를 여과를
0: 좀 있습니다.
1: 네네네.
0: 여과하면 박테리아도 걸러지나요?
1: 걸러지진 않아요.
0: 그러면 어쨌든 간에 끓여야 되긴 하죠.
1: 어쨌든 간 끓여야 되긴 하는데 사실 지금 좀 급한 상황이잖아요. 아, 그래서 장기전으로는 좀 기다리실 수 있는 분은 증류수를 안전하게 마시는 게 좋지만 일단은 급한 만큼 여과를 해보고
2: 여과를 하면서 불도 한번 피워보면 되겠는데
1: 증류를 불을 못 피우면 한번 더 없으니까. 할까요? 그러면?
3: 당연히 증류가 무조건적으로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과로는 걸을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고 또 우리가 뭐 마스크 쓴다고 감기 안 걸리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계가 있다 보니까 무조건 증류가 좋다고 생각을 했고.

0: 양복 아저씨 뭐예요?
1: 정말 장기적으로 사막에 생존한다라고 했을 때는 지속적으로 물이 생겨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돼요.
2: 딴 데를 한번 파봐. 여러 개를 만들면 좋으니까 한번 그런 게 좋을 것 같아.
0: 왜 파는 거야 여기다?
1: 완전히 모래만 있는 사막이 아니라 식물들도 많이 자라고 있죠. 그러한 수분이 함유되어 있는 초록빛 잎사귀들을 모으고
2: 촉촉하게 네. 물기가 있을 것 같은 식물들 몇 개만 뜯어와 주세요.
3: 알았어요.
2: 이렇게. 뿌리에서부터.
3: 벌써 잎풀에 약간 촉촉함이 있네.
1: 구덩이를 파서 식물들을 배치해주고
2: 깨끗한 비닐을 찾았어요. 투명하죠?
1: 그리고 비닐을 그 위로 덮으면 이 밑에 있는 식물들에서 증발한 수분이 비닐 위에 이렇게 맺히게 되어 있어요.
2: 여기다가 돌멩이를 놔주면 돌멩이 촉촉한 게
3: 선생님 뒤에 강목 어때요? 강목 그래요?
2: 나 자체가 좀
0: 그거는 뭐 택도 없다 느꼈고요. 왜냐하면 증산작용을 진짜 하려면 그 살아있는 식물을 비닐로 감싸야 돼요. 그래서 걔가 계속 호흡하면서 내뿜는 걸 모아야 되는데 지금은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땅을 파고 식물을 뜯어서 거기다 넣은 거기 때문에 그 내부에 있던 수분 나온 다음엔 더 나올 게 없죠. 아마 기다리다가 7명이면 죽지 않을까 싶어서.
3: 이걸로 여과를 좀 해볼 수 있을까요?
4: 아, 좋아, 좋아.
3: 좀 곱게 깨서 할까요?
2: 아, 잘 깰게요.
3: 조심하세요. 손 조심. 여기 자갈도 있거든요. 걸러서 필터처럼 쓰자라는 거죠? 오.
2: 제가 갈게요.
3: 아, 네네.
2: 저기 저쪽에 쓸만한 게 되게 많아요. 필터? 그걸 발견했는데 그것도 여과에 쓸 수가 있나요?
3: 커피 필터로 발견했다고? 네. 와우.
2: 이거.
3: 아, 이거 좋은데?
2: 네. 커피인가?
0: 충분하겠다.
3: 그러면 이걸로 하면 좀 빠르게 되지 않을까요?
5: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그 해안가 담수 해수 연구를 하면서 그런 필터를 좀 만들어 보고 했었어요. 멤브레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커피 필터를 깔고 점점 입자가 작아지는 거로 가면서 맨 마지막에 이제 활성탄을 넣으면 잘 여과가 되지 않을까.
3: 좋습니다.
2: 네.
3: 오케이. 커피 필터.

0: 색도 확실히 더 맑아지고 향 같은 것도 많이 줄어든 것 같고
1: 훨씬 맑아요.
2: 색이 훨씬 맑죠.
1: 아니 거의 물이 마셨으면 마셔도 되는데.
3: 보일 때뭐 투명하고 색깔이 없으면 깨끗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계곡물 가면 뭐 2급수, 1급수 다 깨끗한 물이잖아요. 뭐 가재가 살수 있으면 1급수라고 하는데 그런 물도 사람이 그냥 식용으로 사용하면 위험할 수 있거든요. 할수 있다면은 좀 증류를 해가지고 더 깨끗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없는 상태의 물을 우리가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
4: This is a classified experimental base. The exact coordinates of the experimental base will be provided only to those who prove survivability in the desert. The gate closes on September 26th, 1700 hours. End of transmission.
1: 일단은 여과하고 계시면 제가 불을 키울게요. 아, 잘수가 진짜 오는구나. 아이고, 어지러워.
5: 불을 우선 붙여보려고.
1: 아, 불을 어떻게 붙여요?
5: 이게 껌조야 은색이니까 네. 전기가 자르거든요? 근데 건전지 양쪽에 연결하면 전기가 흐르면서 여기 열이 발생해서 순식간에 불이 붙어요. 그걸 이제 솜 같은 거 근처에다 하면 불을 옮겨 붙이니까.
6: 그럼 해보자.
5: 우선 되나 안 되나를, 왜냐면 건전지에 전기가 없으면은 못 쓰는 방식이어서. 아, 어떻게든 불은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되나 안 되나만 한번 보면.
1: 되나인데 한 번만.
5: 아, 반대로 해볼게.
1: 아니, 근데
5: 어떻게.
1: 아니, 근데 어떻게.
5: 이거를. 바뀌어야겠다. 이게 건전지가 좀 커, 전기에 비해.
7: 저, 누설미가 조금 있습니다.
8: 불을 피우는 거가 좀 급선무라고 생각을 했어서, 불부터 피워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1: 이거면 되겠다. 저 파이어 스틱을 주웠거든요?
5: 파이어 스틱을 찾았다는데, 근데?
1: 그러면 일단은 이게 되는지 한번
5: 보고. 알리는 것 같아요, 손이.
1: 옛날에 과학 시간에 배웠던 것 같아.

0: 했다. 일단 형수 씨가 했다. 파이어 스틱이랑 그걸로 했어.
1: 파이어 스틱으로는 게 제일 쉽긴 해.
2: 우와.
0: 우와. 파이어 스틱이 있어서 다행이다.
3: 파이어 스틱을 만나고 나선 제 삶이 변했어요. 내 사랑 파이어 스틱.
4: 선생님이 불을 참 잘 피우시는 것 같아요. 완전 파이어 버리셔.
5: not very bad. nice.
4: done.
2: 오, 대박.
6: 비비님은 좀 날카로운 면이 있어요. 뭔가 발견하고 막 불 붙이고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은 되게 손이 엄청 야무진데? 이런 사람이 같이 있으면은 우리가 아예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이 더 올라가겠다.
7: 이 물은 떠왔어요. 해서.

0: 우리는 증류를 할 건데 이걸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수증기가 지나가는 길을 이렇게 터널처럼 만들면 될 것 같은데? 네. 냄비 위쪽에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이쪽에 모이게.
1: 아, 관처럼 만든다. 관. 은박지로. 관을 약간 만드는. 아니 뒷모습 봤을 때는 지금 하고 있으신 모습이 꽃집 사장님 같아요. 혹시 실례가 아니라면 제가 머리를 뒤로 넘겨도 될까요? 네. 아, 확인해 보세요. 귀에다 꽂겠습니다. 왜 엄마들이 어릴 적에 이렇게 머리를 귀에다 꽂은지 알 것 같아요. 그게 사람이 이게 막 일을 하고 있는데 머리가 계속 이렇게 있으면 이게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그 불 앞에서 이거를 하셨기 때문에 이게 자칫 잘못하면 머리가 탄다고요.
0: 수감할 때도 다 이렇게 보통 싸거든요. 버튼. 지금 걸로 될 것 같은데. 호일로 이 수증기가 지나가는 관을 만들어서 다른 데 모이게 해야겠다. 흉물스럽네.
2: 이게 뭐야?
0: 약간 백조 같기도 하고.
2: 와, 그냥 저 물 마시고 싶다.
0: 나올 듯 나올 듯 안 나오네, 뭔가? 이 바람 소리에 물 끓는 소리에. 과학 실험하다 보면 제일 어이없는 게 안 될 이유가 없는데 안 되는 일들이 있어. 무조건 돼야만 하는데 안 돼.
2: 그 이유가 뭐예요?
0: 아무도 몰라요. 이것도 무조건 돼야만 하는 상황이라 안 되면 속상할 네. 것 같아.
1: 나와요?
0: 연기는 여 끝에서 폴폴 나는데 물방울이 떨어지지는 않고. 네. 속에서 엄청 끓고는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게 다 벗겨졌다, 어차피. 접근은 좋았다 보는데 저희가 너무 물리적으로 뜨거운 걸 만지기가 어려워서 못했고 아쉬웠다.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이게 쉽지 않구나. 네. 그 방식으로 하면 되겠구나. 하나를 더 해보면 될 것 같은데
3: 일단은 저희가
0: 이렇게 하면은 뚜껑으로 물이 와서 가운데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받는 거를 아예 이렇게 넣어서 주변에다 물을 넣어. 일반적으로 냄비 뚜껑 닫고 끓이면 위에 맺히는 것처럼 생각해서 맺힌 게 떨어져서 받쳐질 용기를 아예 끓는 물과 함께 넣자.
4: 좀 간절한 마음이 있었죠. 이게 돼야 되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2: 목이 너무 말라.
1: 진짜 언제쯤이면 물을 먹을 수 있을까요?
5: 나 최근에 이렇게 못 말아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6: 해랑 물이랑 마주보다 보니까 생각이 좀 멈춰서.
7: 제가 이런 갈증을 느낀 게 살면서 진짜 처음이었거든요. 진짜 목이 그냥 갈라지다 못해 사람이 좀 멍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것들이 뭔가 물을 마시지 않았을 때 인간한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상 중에 하나이구나.
8: 우리가 목을 마르다고 느꼈다는 건 이미 뇌에서 탈수를 느꼈다는 거고 여기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예를 들어서 뭐 체중의 뭐 1%, 2%가 저하 손실이 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근력도 좀 저하되고 판단력도 저하가 되면서 우리 7명이 지금 막 만난 사이인데 다툼이 벌어질 수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그 덩치 큰 하늘색 정장 그분이 제일 취약해 보였어요.
0: 얘는 위에 맺히기 시작했어요.
1: 진짜요?
0: 네. 뚜껑에
1: 오, 좋아, 좋아.
0: 습기 잔뜩 맺혔어요. 이걸 가져가면 되는데?
1: 다
0: 배터리가 이렇게 되네.
1: 평소에 물 좀 먹어.
0: 뜨끈한 물이 되겠구만.
1: 이거 열어봐도 되나? 열어볼게요. 네. 오,
5: 보였어.
1: 오, 이거 색이 완전 다른데요?
9: 그 냄비 뚜껑 뒤집기가 생각보다 엄청난 아이디어였던 것 같아서 그분의 활약이 좀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8: 정말 기쁜 일이구나. 마지막 방법이 그래도 가장 간편하고 성공적이었던 증류 방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1: 근데 아까 선생님 그거 기계 더 여분이 있어요?
10: 아니 그거 배터리가 더 나간 것 같아요. 근데
1: 네.
10: 제가 아까 보니까 저쪽에 다른 그 컨덕티비티 미터가 있었거든요.
1: 네.
9: 근데 제가 딱 그걸 봤을 때 아 이거는 전해질의 양을 재는 기계겠구나. 그래서 선을 쭉 따라가 보니까 끝에 프로브가 있더라고요.
10: 밑에 보니까 금고

0: 뭔가 있는 걸 봐서 금고 뭔가 열릴 수
1: 재밌겠다.
2: 어디 있어요?
0: 저쪽 뒤쪽에 같이 가볼까요?
1: 그럼 근데 이거 봅시다.
3: 너무너무 흥미롭다. 지금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하는 거에 키가 될 것 같다.
1: 어? 이게 뭔데? 작동이 어떻게 되는 거지?
4: 일단 작동 원리부터 파악을 해보자. 잠깐만, 여기 뭐가 있어?
1: 아! 50, 50보다 작아야 되는데. 우리가 물을 정수해서 50 이하로 만들어야 되나? 지금 숫자라고 이게 그 재는 거잖아.
4: 50 미만.
0: 깨끗한 물을 한 컵 가지고 와볼까요?
1: 아, 이렇게.
0: 조심하세요. 네,
5: 두꺼운 점으로
0: 오케이.
1: 와요,
0: 뭔가 이게 연계가 된 것 같아서.
5: 얘랑 관련이 있는 거
0: TDS를 재려면 끝에. 아! 이 센서가 여기 있네요.
5: 오, 다행이다.
0: 이거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드리프팅이 좀 있는 것 같아서.
1: 여기다가 중요했으니까.
0: 열렸다!
5: 열렸어?
0: 네! 열렸어! 금고가 열렸어!
5: 금고가 열렸어!
0: 어! 물이 있어요!
1: 물이 있어!
0: 와! 대박!
3: 거기서 깨끗한 물이랑 돔 같은 모형이 나왔는데
6: 이게 뭐예요?
5: 선생님 이거 좀 봐봐요.
0: 뒤에 숫자가 있어요.
1: 숫자가 있어? 어? 이거 우리가 신호 받았던 것 같은데? 아, 이게 그거구나.
7: 북위 32.57860, 허위 110.85137. 아. 우리의 목표 기지에 좌표인 것 같아요.
5: 기지 좌표구나.
3: 메시지에서 들었던 그 좌표가 나온 거예요.
1: 너무 목말라.
6: 이물질 없다.
5: 지금 어때요?
1: 나도 옮겨줘.
5: 괜찮아요?
1: 옮겨줘.
5: 와. 다들. 쬐끔쬐끔씩 사이좋게.
7: 우리 한꺼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입을 축이면서
5: 다 마시라. 거짓말 물 이걸 어떻게 마셔요?
0: 이것도 나왔어요.
1: 다 먹어야지.
5: 와.
1: 아, 맛있다.
6: 근데 이거
5: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아, 한 모금 좀 먹었죠?
6: 잠깐만, 근데 이거 증량 것도 마셔도 되죠?
5: 이것도 괜찮아요. 마셔도 돼.
6: 깨끗해서 한번 보세요. 이물질 없나?
1: 한번 먹어보세요.
0: 이물질 없다. 없어요.
5: 어때요? 와. 괜찮아요?
7: 와.
5: 다들 쬐끔쬐끔씩 사이좋게.
6: 뜨뜻한 거 빼면. 뜨뜻한 거 빼면. 물 많다.
0: 기지를 빨리 가봐야 될 것 같아요.
5: 그럼 여러분 짐 챙겨서 갑시다.
0: 네, 네 갑시다.
5: 렛츠 고. 이야, 대박이네. 야.
6: 그래도 너무 힘들게 만든 물인데.

0: 수증기가 많이 맺히긴 했어요.
1: 어플 있어.
0: 이거는 누군가 먹을 거야.
2: 맞아. 다음 조난자가 먹을 거야.

0: 너무 안 말라요?
1: 목 마르고 덥고
0: 그러니까 먹을 걸로는 기절단가?
2: 아 너무 힘들어
3: 뜨거워요
2: 아
1: 이러다가 다 죽어
0: 11km나 걸었어요 우리?
3: 틈틈이 물만 들면서 와.
1: 좀만 버텨요 좀만 버텨 아니 근데 선생님이 들고 계신 거랑 저거랑 좀 동그랗게 생긴 게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2: 저기가 우리가 조달해야 되는 기지인 것 같아요
1: 원시에 같이 생겼네 약간 피라미드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아니 여기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 아니에요?

0: 천막 한가운데 저런 게 있네.
1: 완벽하게 똑같은 것 같은데.
2: 네, 그럼 여기를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1: 들어가야 기지에서.
3: 안 들어가면 죽을 것 같아요.
2: 아, 맞아.
0: 아, 압도적이네.
2: 아니, 그냥 창문이 없네. 네.
3: 들어가면 다시는 안 열리는 거 아닐까?
0: 여기 이거 이게 문이다.
2: 근데 열어도 괜찮은 건가요?
4: 열리긴 해?
5: 근데 돌리는 형태가 아닌 것 같아.
4: 어, 뭐야?
0: 오!
6: 걸리는 게
0: 오! 여기가 어디야? 오, 뭐야?
1: Watch your step.
5: 어, 깜깜해.
0: 들어갈 줄 알아? 이런 게 있네. 오케이, 천천히, 천천히.
4: 들어오세요.
5: 오, 씨, 뭐야? 와.
3: 우주기지 느낌인데 좀?
1: 여기는 생존

0: 뭐가 무서운데요?
1: 근데 제가 제일 먼저 들어가면 죽으면 제가 제일 먼저 죽는 거죠.
2: 아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영화에서나 그런 거 나오는 거예요.
3: 기억할게요.
4: 놀리네?
5: 완전 어두운데?
6: 깜깜한데?
2: 깜깜하다, 진짜.
4: 조심하세요.
7: 외계인 기지 온 것 같은데요?
5: 깜깜해.
6: 무슨 그리드가 있고.
2: 어? 빛이 있는데요?
7: 오.
6: 이거 모형인가 봐요.
2: 어? 이거 그 돔. 돔 여기다가 넣는 거 아닐까요?
5: 아, 이거.
6: 누가 가져와?
2: 오! 오!
6: 오!
2: 힘 사이즈네요.
6: 오! 오! 들어왔다.
5: 오! 오!
8: 기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9: 여기 우주선이야? 영화 같은 곳에서 왜 냉동 인간이 이렇게 눈 감아도 이렇게 뜨는 면 막 있는 공간 있잖아요.

0: 뭐지?
1: NOS.
2: 본 실험 기지는 자급자족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이 도만에서 여러분은 지구 밖 생존의 가능성을 시험하는 네 번의 관문을 지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겹겹이 숨겨진 질문들이 여러분을 멈춰 세울 것입니다. 명민한 지성과 따뜻한 가슴, 성실한 육체를 총동원해 각자의 답을 찾으십시오. 그 노력이 진실에 닿는다면 보상으로 시드가 주어집니다. 시드는 하나당 약 금 한 돈에 해당하는 가치를 지닌 화폐로 이 실험기지에서 여러분의 허기를 달래는 양식이자 지식의 문을 내는 열쇠가 되어줄 것입니다.
0: 금한 돈이면 대략 110만 원 정도.
2: 생존을 향한 문턱을 모두 넘어서는 날, 가장 많은 시드를 품은 사람에게는 그 수량만큼 시드를 현물 가치로 교환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3: 혼신의 힘을 다해 임해서 시드를 얻어야겠다.
2: 오늘을 내일로 연장하는 것은 전적으로 여러분의 몫입니다. 건투를 빕니다.
4: 아니, 그러면 우리가 시드를 가장 많이 획득한 사람이 그거를 뭔가
5: 경쟁을 해야 하는 시스템인 것 같은데요?
6: 결국의 목적은 우리가 다 같이 살아남아야 그렇죠. 인류가.

0: 오! 동전이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뭔가 이거를 말을 해야겠다. 저 동전이 나왔어요.
1: 동전이야?
0: 조심해요, 다들. 주머니가 있고.
2: 이게 뭐예요?
3: 돈이 나온.
4: 시드다, 시드.
2: 아, 저게 시드다.
5: 아, 이게 시드구나.
4: 네? 시드.
6: 와. 야, 여기 햄스터 돌아다닐 것처럼 생겼는데?
1: 여기서 나온 거죠?
4: 네. 어쩌다 보니까 그 금고를 열게 되었고, 제일 앞에 있어서 그냥. 제가 뭘 잘해서 받았다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7: 그것을 어떠한 형태로 작동하게 해서 금고를 여느냐 실마리를 푼 거는 김한결 박사님이니까
8: 부러웠죠 뭐 그게 제일 처음 가야만 했을 사람한테 잘 간 것 같다 딱 불러가지고 지목해 준 거 보면 이게 똑똑하구나 뭔가 이 시스템이 아주 기가 막히구나
0: SAN 시스템? Sanitation 시스템?
9: 거기 세니터리룸도 있고 클린룸도 있고 비상식량도 있고 이런 걸 보면서
7: 인간이 뭔가 생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인가?
4: 라스트!
2: 휴머니티
5: 최후의 인류
4: 최후의 인류 우리 귀여울 것 같아요
7: 갈아입을까요?
10: 제 퍼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8: 아 주황색? 너무 죄수 느낌 아니야?
7: 아, 이제 시작이구나 생각이 들었고요.
4: 이게 원래 도움이.
8: 같은 옷을 딱 입고 모여 앉으니까, 뭔가 팀이다. 약간 이런 생각이 딱 처음으로 들어서, 이 사람들이랑 뭔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0: 우리 저기, 아까 자판기 가볼까요? 우리 하나만 떠봐요, 하나만.
11: 시드 쓰는 거예요?
0: 어.
2: 햄 있고.
0: 보드게임 있고.
2: 라멘, 네. 콜라, 그다음에 머핀 있고. 미스터리 박스.
7: 네, 좀... 근데.
4: 네, 왜요?
7: 이 우리가.
4: 도파민.
8: 미스터리 박스?
7: 이거 먹어.
8: 도파민?
2: 아, 이것도 도파민.
9: 이런 걸 준비한 사람의 진짜 의도는 랜덤에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지금 정보가 비대칭이잖아요. 우리가 누가 우리를 불렀는지도 모르고. 어떤 의도로 불렀는지도 모르는데. 랜덤만이? 우리가 보지 않고 이 사람의 의도를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7: 첫날이니까 한번 도파민 그래. 넘치는 첫날 한번 보내보면 그래.
12: 도파민을 쾌락. 가지고 쾌락을 쫓게 되면 망하는 지름길이고요 최대한 리스크를 줄이고 생존하려면 안전한 모드로 가는 게 중요해요
8: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12: 최후의 인류라고 하는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가진 것을 날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훨씬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야 돼요
10: 아니 근데 괜찮은 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저도 무섭기는 한 것 같아요 미스터리 박스가 나 뭔가 진짜 이상한
2: 잠깐만 눈 감고 있어요 아 그리고 오늘 피곤했잖아요
7: 문화를 마무리를
4: 어떠십니까?
2: 물을 얼마나 끓였어요 탑질도 제일 열심히 했잖아요
0: 박사님은 제일 조금
12: 저는
2: 아 그러면 잠깐 눈 감고 있어요
4: 어때요 동선 씨?
0: 근데 이거를 단체에게 준 게 아니라 저한테 준 거 아니에요?
10: 아 맞네
0: 아 맞네 근데 미스터리 박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4: 그래요 그래요
0: 일단 넣었어요.
4: 와, 와 깜짝이야.
2: 와,
4: 뭐야.
2: 와 그냥. 왜 이렇게 소리가 나?
11: 크기가 좀 무거워요.
0: 돈 무게가 있어.
7: 오늘 저희 팀 집단이 내린 판단은 사실 조금 실망스러웠습니다. 시드라고 하는 굉장히 소중한 자원을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것을 투자하는 것은 이렇게 초반에 할 선택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돼요.
0: 오!
9: 뭐예요?
8: 설마 시드?
0: 맥주야!
10: 어디야, 너네?
0: 오, 근데 심지어 차가워요.
10: 우와!
0: 차가워요. 이거 아껴놓을까요? 아니면.
12: 차가울 때 마셔야죠.
0: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8: 맞아요. 아까 뭐, 이 사람 뭐지?
2: 이 사람 뭐예요? 누구보다 더.
0: 아, 뭐야! 저기요! 아까 뭐, 아까 절대 사면 안 된다더니.
12: 아니, 미스터리... 자원을 아껴야 돼요. 한 방울이라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 지금 자원을 아낀 거예요. 한 방울의 가격을 생각해봐요.
2: 뇌과학자 약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8: 가장 비이성적인.

0: 아! 역시 화학자 그래, 선생님.
1: 이야.
2: 아, 저 쪽.
1: 최고다, 최고.
3: 아. 세 모금 마셨어.
4: 한 번에 넘어갔어.
5: 저 한 모금에.
6: 아, 근데 너무 도파민이었다.
7: 맥주는 정신적인 이완과 세상이 망하기 전 이제 인간이 누렸던 어떤 향수를 느끼게 하는 그런 물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단순히 생존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우리 일곱 명이 어떻게 보면 좀 행복한 이야기로 귀결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8: 실내 기압이 안전 수치를 초과했습니다.
0: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지? 어디서 사이렌이 울린다.
8: 압력을 조절하지 않을 시 시설이 폭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0: 뭐지?
3: 뭐예요?
0: 이게 뭐지?
6: 이게 뭐예요?
3: 이게 뭐예요?
8: 한 시간 내 폐를 찾아 기압을 조절하십시오.
0: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잠깐만, 어디야, 여기.
9: 이런 건 생각을 못했는데.
0: 아니, 생각보다 엄청 큰데요?
10: 조심, 조심! 여기 찾았어요.
0: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가자, 가자, 가자.
8: 실패 시 본 기지는 전면 가동이 중단되고 다시 물 한 모금 구하기 어려운 불모의 땅으로 방출될 것입니다. 배를 찾아 숨통을 틔우십시오.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기업 스토리텔러 고영경입니다. 지난번 반도체에 이어 오늘은 전자산업 이야기입니다. 매년 새해 카운트다운을 보기에 수십만 명이 모이는 뉴욕 한 복판에 거대한 전광판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화면을 만든 기업은 바로 한국에 있습니다. 지금 들고 있는 스마트폰이 혹시 아이폰이라면 그 안에 화면 역시 한국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이폰은 미국을 대표하는 제품이자 한국 갤럭시와 치열하게 경쟁하는 기기입니다. 그런데 그 경쟁사의 얼굴, 우리가 하루에도 수십 번 들여다보는 화면조차 한국이 만들고 있습니다. 가전에서 시작해 통신,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장까지 전자라는 이름 아래 산업은 생각보다 훨씬 넓게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야를 다 다룰 수는 없지만 한국 전자산업의 큰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시작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라디오였죠. 1958년 부산에 금성사가 세워집니다. 당시 한국에는 전자제품을 만들 기술도 설비도 전문 인력도 부족했죠. 국산 1호 라디오가 등장했습니다. 이름은 A-501. 여기서 01은 국산 1호라는 의미입니다. 등장했지만 경쟁력은 높지 않았습니다. 밀반입된 외국 제품이 훨씬 더 인기가 있었죠. 정부의 보호 아래 내수 시장을 확보하며 산업은 조금씩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전자산업은 혁신보다 학습과 추격으로 출발했다고 할 수 있죠. 1960년대 중반 금성사는 냉장고와 TV 생산에 나섭니다. 특히 1966년 흑백 TV의 등장은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TV는 라디오하고 다르게 이 수백 개의 부품이 필요한 종합 산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TV를 만든다는 것은 단순히

원제품 하나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필요한 부품 산업과 공급망 전체를 구축한다는 의미가 깔려 있죠. 한국 전자산업이 단순 조립을 넘어서 산업 생태계를 갖추기 시작한 시점이 아마도 바로 여기였을 겁니다. 추격의 속도는 빨랐습니다. 라디오 부품 국산화율은 1967년 27.5%에서 1971년 90%를 넘어섭니다. 선진국이 수십 년에 걸쳐 구축한 생산체계를 한국은 불과 몇 년 만에 따라잡았습니다. 그렇지만 한계도 굉장히 분명했죠. 1969년 전자공업 생산의 절반 이상이 수출로 향했지만 생산액의 41.9%는 외국인이 단독 또는 합작으로 설립한 기업에서 나왔으니까요. 핵심 부품 역시 대부분 수입에 의존했습니다. 생산은 한국에서 이루어졌지만 설계와 기술, 자본의 중심은 여전히 해외에 있었습니다. 한국 전자산업은 빠르게 성장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아직 독자적인 산업이라고 부르기에는 이른 단계였죠. 이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한국은 1970년대 국가 차원의 전자산업 육성에 나서게 됩니다. 이때 한 보고서가 정부의 방향을 마련해 주는데요. 미국 컬럼비아 대학 전자공학 교수 김환희 박사는 1967년 한국 산업 현장을 둘러본 뒤에 전자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건의를 했습니다. 전자산업은 기술 변화가 빠른 만큼 선진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수출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부는 이 제안을 정책으로 구체화합니다. 1969년 제정된 전자공업진흥법과 전자공업진흥 8개년 계획이 그것이죠. 오늘날 표현으로 하자면 국가가 전자산업의 성장 전략을 수립한 것이죠. 하지만 정책만으로 산업이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생산과 기술 축적은 기업의 몫이죠. 시장도 함께 설계했습니다. 외국 기업의 투자는 받아들이되 국내 시장은 쉽게 내주지 않았습니다. 외국계 합작사가 만든 TV는 수출만 허용하고 국내 판매는 제한했습니다. 그 사이 한국 기업들은 생산 경험을 축적하고 경쟁력을 키워나갔습니다. 산업은 공장 안에서만 성장하지는 않습니다. 부품업체와 인력, 물류가 모두 모여 생태계를 이룰 때 경쟁력이 만들어지니까요. 1971년 착공된 구미 전자공업단지는 그 기반이었습니다. 구미는 이후 수십 년 동안 한국 전자산업의 중심지가 됩니다. 기술 인프라도 이 시기에 뿌리를 내립니다. 1966년 키스트를 시작으로 1970년대 전자통신연구기관들이 설립이 됐고요. 1985년 애트리로 통합됩니다. 이 연구소가 훗날 전자교환기와 CDMA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는 주역이 되죠. 성과는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8개년 계획은 1976년 수출 4억 달러를 목표로 삼았지만 실제 수출은 10억 3,6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자산업은 한국 전체 수출의 17.6%를 차지하게 됩니다. 1970년대까지 한국 전자산업의 강점은 생산이었습니다. 선진국이 만든 제품을 빠르게 배우고 더 많이 만들어서 수출하는 방식을 택했죠. 그러나 1970년대 후반부터 이 전략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두 차례 석유 파동으로 원가가 뛰었고 미국과 유럽은 수입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값싸게 많이 만드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성장하기 어려워진 것이죠. 한국 기업들은 여기서 전략을 바꿉니다. 저가 경쟁에서 품질 경쟁으로 방향을 돌린 것이죠. 가장 상징적인 사례가 컬러 TV였습니다. 흑백에서 컬러로의 전환은 단순히 색이 추가된 정도가 아니었죠. 화질과 디자인, 기능이 경쟁력을 결정하는 시대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무역 장벽에 대응하는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수출이 막히면 현지에서 생산했습니다. 1982년 LG전자는 미국 앨라바마주 헌츠빌에 생산 법인을 세웁니다. 한국 전자기업 최초의 해외 생산 기지였습니다. 이후 한국 기업들은 미국뿐만 아니라 멕시코와 동남아시아 등 생산 거점을 세계적으로 막 확대해 나가죠. 오늘날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출발점이 이 시기였습니다. 성과는 분명했죠. 1970년 5,500만 달러였던 전자산업 수출은 1987년 100억 달러를 넘어섭니다. 이듬해 1988년에는 전자제품이 섬유를 제치고 한국 최대 수출 품목이 됩니다.

한국은 일본에 이어서 세계 2위 가전생산국으로 올라섰고요. 흑백 TV는 세계 1위, VTR과 전자레인지는 세계 2위 생산국이 됐습니다. 이 무렵 국내에서는 삼성, 금성, 대우 세 회사가 치열하게 경쟁했습니다. 이 경쟁이 한국 가전의 품질을 빠르게 끌어올렸죠. 그 축적은 2000년대 들어 세계 1위 제품으로 돌아옵니다. LG전자의 에어컨 휘센은 2000년 세계 판매 1위에 오른 뒤 2004년 한 해에만 1000만 대 넘게 팔립니다. 그해 전 세계에서 팔린 가정용 에어컨 5대 중에 한 대가 LG 휘센이었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TV에서도 일어났습니다. 1972년 흑백 TV로 사업을 시작한 삼성전자는 34년 동안 후발주자였습니다. 그러나 2006년 와인색 테두리를 입힌 보르도 TV를 내놓으며 흐름을 바꿔놓습니다. 화질에 디자인을 더한 이 제품은 차기작까지 1000만 대 넘게 팔렸고요. 그해 삼성전자는 처음으로 소니를 제치고 세계 TV 시장 1위에 올라섭니다. 그리고 그 1위는 매출 기준으로 지금까지 19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전산업이 한국 전자산업의 몸집을 키웠다면 통신산업은 무게중심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완제품을 잘 만드는 나라에서 통신망과 이동통신 기술로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나라로 나아갔죠. 출발점은 전화 교환기였습니다. 1980년대까지 한국은 교환기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했습니다. 교환기는 단순한 장비가 아니라 통신망 전체를 운영하는 핵심 시스템입니다. 애트리는 전전자 교환기, 이른바 TDX 개발에 도전을 해서 1986년 국산 교환기를 완성합니다. 덕분에 전화 회선이 빠르게 늘면서 1가구 1전화 시대가 열립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이 통신 시스템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역량을 갖추기 시작했다는 점이죠. 이 역량은 곧 이동통신으로 이어집니다. 1990년대 초 한국은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당시 세계 이동통신 주류는 유럽의 GSM 방식이었습니다. 반면에 CDMA는 미국 퀄컴이 개발했지만 아직 어느 나라도 상용화하지 못한 기술이었죠. 한국은 이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국가 표준으로 채택하는 모험을 감행합니다. 1996년 1월 한국 이동통신은 세계 최초로 CDMA 디지털 이동전화 서비스를 상용화합니다. 원천 기술을 개발한 것은 아니었지만 실제 통신망에 적용해 전국 서비스로 구현한 것은 세계 최초였습니다. CDMA의 의미는 휴대폰 보급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전까지 한국은 통신 장비와 단말기를 수입하는 나라였습니다. CDMA 상용화 이후 한국 기업들은 장비와 휴대폰을 직접 개발해 수출하기 시작합니다. 2005년 LG 초콜릿폰은 한국 휴대폰 최초로 글로벌 판매 1000만 대를 돌파합니다. 2007년 LG 프라다폰은 세계 최초로 정전식 풀터치 스크린을 상용화합니다. 당시 세계 휴대폰 시장의 절대 강자는 핀란드의 노키아였죠. 1998년 모토로라를 제치고 1위에 오른 뒤에 14년간 정상을 지켰고요. 한때 핀란드 GDP의 4분의 1을 혼자 책임질 만큼 거대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그 노키아와 모토로라가 버틴 시장에서 후발주자로 출발해서 세계 2위까지 올라섭니다. 판을 뒤집은 건 아이폰이었습니다. 2007년 아이폰의 등장과 함께 시장은 순식간에 스마트폰으로 넘어갔고요. 피처폰의 강자들이 차례로 무너졌습니다. 안드로이드 진영에서 이 격변을 견딘 거의 유일한 승자가 삼성전자였습니다. 옴니아의 실패를 딛고 내놓은 갤럭시가 성공하면서 삼성은 애플과 정면으로 맞서는 유일한 제조사가 됩니다. 그리고 2012년 1분기 출하량에서 노키아를 넘어섭니다. 14년 독주가 끝나고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휴대폰을 만드는 나라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휴대폰은 단순한 수출 품목이 아니었습니다. 자동차와 가전이 한국을 제조 강국으로 알렸다면 휴대폰은 한국을 첨단 기술을 가장 빠르게 상용화하는 나라로 각인시킨 제품이었습니다. 1990년대 초까지 디스플레이의 주인공은 일본이었습니다. 한국은 세계적인 브라운관 TV

생산국이었지만 차세대 디스플레이인 LCD에서는 크게 뒤처져 있었습니다. 문제는 LCD가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의 TV와 컴퓨터, 노트북 시장을 좌우할 핵심 기술이었습니다. LCD 전환에 실패하면 한국 전자산업 전체가 뒤처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디스플레이 산업에는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기술도 중요하지만 누가 더 큰 공장을 빨리 짓느냐가 승패를 가릅니다. 당시 일본 기업들은 LCD의 수익성을 두고 투자를 주저했었습니다. 반면에 삼성과 LG는 차세대 시장이 열린다면 반드시 선점해야 한다고 판단했죠. 한국 기업들은 본격적인 투자 이후 불과 5년 만에 1998년 일본을 제치고 세계 LCD 시장 1위에 올라섭니다. 한국은 더 이상 TV를 조립해 파는 나라가 아니라 화면 자체를 만드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LCD가 성숙 산업이 되면서 중국 기업들이 국가 지원을 얻고 대규모 생산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막대한 자금으로 공장을 늘리고 가격 경쟁이 심화되었죠. 결국 한국은 LCD 주도권을 중국에 넘겨주게 되지만 또 한편으로 기업들은 이미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OLED입니다. LCD가 일본을 추격해서 얻은 성과였다면 OLED는 한국이 먼저 시장을 연 기술이었습니다. 특히 대형 OLED는 화질과 크기에서 LCD가 따라올 수 없는 영역을 열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대형 OLED 패널 시장에서 12년 넘게 세계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가장 비싸고 어려운 화면일수록 여전히 한국이 만듭니다. 전자산업은 계속 진화하고 있죠. 다음 무대는 로봇과 자동차, 전장, 그리고 피지컬 AI입니다. 이 화면 속의 정보를 처리하던 기술이 이제 현실 세계를 인식하고 움직이는 기계로 확장되고 있는 거죠. 이 피지컬 AI 경쟁은 AI 모델만의 경쟁은 아닙니다. 기계를 설계하고 부품을 공급하고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산업 기반의 경쟁입니다. 한국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배터리와 전자 부품에서 축적한 역량을 바탕으로 그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봇과 전동화 기술은 자동차와 기계 물류를 포함한 제조업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새로운 경쟁력의 원천이 되고 있죠. 물론 1위가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LCD 정상을 중국에 내준 일은 추격이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한국 전자산업의 역사는 추격의 성공으로 끝나지 않았죠. 일본을 따라잡은 뒤에는 OLED로, 통신 장비를 국산화한 뒤에는 CDMA로, 현재 성공에 머무르기보다 더 높은 부가가치와 더 어려운 기술을 향해 먼저 움직였죠. 한국 전자산업을 성장시킨 힘은 추격 그 자체가 아니라 추격 이후에도 다음 단계로 나아가려고 했던 도전하는 자세, 그리고 축적된 역량일 것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한국 전자산업이 라디오 조립국에서 어떻게 제3대 생산국으로 올라섰는지 그 70년의 역사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한국 화학산업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 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음

군산 원도심의 골목 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흔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문학의 주제는 생태입니다. 생태주의, 환경보호 운동할
1: 네.
0: 때의 그 생태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요즘 책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1: 네.
0: 무엇을 봐야 될지 너무 많아서 못 고르겠다라고 이렇게 상담해온 학생들한테는
1: 네.
0: 고전으로 돌아가라. 고전 맨 처음에 가장 기념비적이었던 작품을 한번 찾아봐라
1: 네.
0: 라고 하거든요. 생태라고 하는 주제에서 가장 처음에 읽어야 될 책은 레이첼 가슨의 침묵의 보험이라는 책이에요. 명작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옛날에 엄청난 베스트셀러였던 그런 책들이 많아요. 그 당대를 풍미했던 작품, 그 당대를 변화시켰던 그 작품들 중에 아주 일부가 화석처럼 살아남은 게 고전
1: 네.
0: 명작이거든요. 그러면 레이첼 가슨의 침묵의 봄은 그런 명작이 맞느냐라고 하면 분명히 맞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1: 네.
0: 이 작품이 나온 게 1962년도예요. 62년도에 나왔을 때 어느 정도였냐면 60년대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을 모르면 이거는 조금 간첩이다. 지식인이 아니다.
1: 네.
0: 라고 했던 거죠. 이 책은 사실은 어마어마한 역할을 해냈어요. 환경운동의 고전인데 이 작품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 당시에 무방비로 쓰이던 살충제인 DDT
1: 네.
0: 위험성에 대해서 누구도 지적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처음으로 용기를 내고 처음으로 새롭게 아, DDT 그거 그렇게 막 써서 되는 것이 아니야라고 말을 하게 된 거죠. 살충제 DDT는 곤충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작물의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해충을 다 죽이는 거죠. 근데 DDT를 뿌렸더니 해충만 죽는 게 아니었어요. 익충도 죽었고요. 거기에 접한 모든 생명체, 작은 곤충류들은 다 죽었고, 그 곤충을 먹은 새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상위로 올라갔을 때
1: 네.
0: 성이포시자들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봄이 왔으면 새들이 막 찍찍찍찍하고 막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뭔가 아, 봄이 왔구나, 자연이 깨어나는구나, 생동감이 넘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 침묵의 봄이라는 책 앞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 있어요. 지금 이런 시골의 풍경은 아주

0: 흔하다라면서 레이첼 카슨이 써놨어요. 봄이 왔는데 새들이 지저귀지 않고 새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이 나왔을 때 반기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 것 같아요?
1: 살충제 만드는 사람들.
0: 그렇죠. 살충제 만드는 사람들. 네. 하고 그 살충제 만드는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 혹은 로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국가 단위에서도 조금 껄끄러워했어요. 네. 그래서 막 레이첼 카슨을 막 위협하기도 하고 이 책에 대해서 굉장히 막 좀 안 좋은 반항, 저항도 있었는데 결국은 10년 정도 지나서 미국 정부가 DDT를 아예 금지를 하게 됐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62년도에 나왔는데 72년도에 미국 정부가 DDT를 금지했단 말이죠. 아, 이렇게 대단한 책도 10년이 걸리는 일이었구나. 그게 정말 쉽지 않은 길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레이첼 카슨 한 사람만의 힘은 아니었을 거예요. 거기에 이제 이름 없는 수많은 레이첼 카슨들이 있었겠죠. 그 사람들을 이제 기억하는 차원에서 이 책을 읽어볼 수가 있어요. 이 책은 몇 가지 되게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던져요. DDT는 살충제로 정의하면 안 돼. 그거는 살생제야. 충만 죽이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죽이는 거야 라고 다른 시야를 갖게 해줬고요. 이거를 앞장서서 지식인이 나서서 행동을 해야 된다. 침묵하면 안 된다 라는 이야기를 또 전달해 주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갑자기 식겁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읽다 보면 DDT를 이제 몸에 DDT가 들어가면 내 분비계를 교란시키고 암을 유발할 수 있다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DDT를 섭취를 한 것 같거든요. 혹시 방구차라고 알아요?
1: 네, 어릴 때 소독차 저 있었어요. 초등학생 때 근데 약간 파란 포터차에 뒤에 달고 가스 이렇게 흰 가스 뿜으면서 이렇게 다니던 소독차.
0: 방구차를 안단 말이에요?
1: 알죠. 엄마가 그거 따라다니지 말라고.
0: 그걸 쫓아다니던 무지몽매한 인간이 저예요. 저는 79년생인데 사실 너무 겁이 나서 찾아봤거든요. 79년도부터 내가 마셨던 그 방구차. 사실 방구차라고 하기에는 그거는 그냥 우리끼리 하는 얘기고 그 정식 명칭은 가열연무기. 가열 연막기라고 합니다. 네. 이제 우리 어디 가서 방구차로 가지 말도록 해요. 근데 우리 때도 방구차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저녁 먹을 시간 해질녘쯤에 항상 그 차가 부릉부릉 소리가 났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냅다 숟가락 내던지고 쫓아나가는 거죠. 저희 어머니는 독려하셨어요.
1: 독려하셨다고요?
0: 많이 마셔라. 네 폐를 소독시켜라.
1: 아, 몸에 있는 게 없고.
0: 가서 많이 마시고 와라. 라고 해서 동네 애들은 다 나왔었어요, 그 시간에. 그리고 그것 따라서 계속 달리는 거예요. 뿌옇잖아요.
1: 맞아요.
0: 그러면 너무 뭔가 환상적인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뭔가
1: 되게 영화 주인공
0: 드라마틱하고 약간,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따라갔다가 길 잃어버린 애도 있고 막 그랬었습니다, 저희 때는. 인식의 차이인데, 다행히도 제가 그 79년도에 그 연막차에, 가열 연막기에 DDT가 금지됐대요. 제가 태어나는 걸 기념해서 금지한 것 같기도 해요. 79년생이니까. 그 이후에는 다른 약제가 대체돼갖고 들어갔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도 사실은 모기가 많이 나는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해충이 있는 곳에서는 지금도 지자체에서 열심히 방역 작업 해 주십니다. 그거는 좋은 거예요. 다만 그걸 우리가 꿀꺽꿀꺽 받아가시거나 좋다 쫓아다니면서 들이마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필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쉽진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태는 쉽게 말하면 건강이에요. 생태주의를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 자신이 건강하게 사는데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지구를 살리자의 차원이 아니라 우선 나를 좀 살려보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침묵의 봄이 이제 1962년도 작품이니까 벌써 50년 반세기가 넘게 흘렀죠. 그러네요. 근데 그때 그 옛날에 그랬었지로 생각하고 끝내면 안 돼요. 지금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서를 볼 때도 역사 왜 배워야 돼? 과거를 왜 생각해야 돼? 알아야 돼? 그게 반복되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마찬가지예요. 이 비슷한 사례가 지금 현실에서 이러다고 있거든요. 미세 플라스틱.
1: 바다에 버려서
0: 중금속, 납, 카드뮴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된다. DDT의 이 누적, 생태계 상위 그 포식자로 갈수록 누적된 현상이

0: 식량 생태계에서도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DDT는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미세 플라스틱은 지금도 먹고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고등어 구이도 되게 좋아하는데 가끔 걱정이 돼요. 참치 같은 것도 되게 좋아하는데 가끔 걱정이 돼요. 이거를 미래 세대는 더 이상 못 먹게 되면 어떡하지? 이 맛있는 걸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레이첼 카슨이 우리한테 주었던 저는 가장 큰 공적은 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줬다라는 네. 거예요. 이 오염의 모티브가 대중문화에서는 아주 많이 나와요. 저는 할리우드가 사랑하는 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 그다음에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거, 이 상반된 거를 가지고 할리우드가 돈을 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 자연재해가 갑자기 일어나는 게 무서워. 그럴 때는 꼭 자연재해가 나오는 뭐 댐이 터진다든가, 막 홍수가 온다든가, 쓰나미가 온다든가 이런 영화가 나와요. 우리가 마지막 핵전쟁을 두려워할 때는 터미네이터 이런 작품이 나와서 사람들의 공포심을 불러일으켜요. 그런데 오염이 되는 것들을 가지고 오염 정말 무섭지 않니? 오염된 미래 무섭지 않니? 이렇게 또 두려운 부분을 건드리는 영화들이 한 줄기가 있어요. 에린 브로코비치라고 하는 진짜 실제 있었던 사건과 인물을 모티브로 해서 영화가 있는데 대형 글로벌 기업이 있었어요. 그 글로벌 기업이 물에다가 그냥 독한 약품을 다 풀 거예요. 그냥 하고서는 처리 비용을 아끼려고 입을 닫아버렸어요. 네. 근데 그 마을 전체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고 완전히 다 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병자가 많이 나타났는데 원인을 규명할 수가 없어. 이때 그 무대포 아줌마인 에린 브로코비치가 나타나서 이 원인이 저 회사에서 뿌린 오염물질에 있어. 그다음에 너희들 아픈 것은 원인이 저기 있어.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다 싸우자 해갖고서는 어마어마한 배상금을 태웠던 90년대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걸 실화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오염된 물에 대한 사람들의 공포감이 어마어마해요. 물을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 침묵의 봄은 사실은 땅에 대한 이야기고 농작물에 대한 얘기고 곤충과 새에 대한 얘기지만 우리는 그거를 계속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네. 하는 거죠.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은 옛날 고전 명작을 보면 저는 대중적으로 이미 좀 인정을 받은 영화하고 매치를 시켜서 같이 짝꿍을 만들어서 이해하면은 훨씬 기억이 잘 되고 네. 효과적으로 조금 수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생태 관련해서는 소설이 굉장히 많진 않아요. 예를 들어 약간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생태는 이런 건 하지 마. 이런 건 해야 돼 라고 하는 윤리교과서적인 그런 느낌이 들어서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너 자신의 문제야. 너의 건강하고 직결되는 문제야 라고 침묵의 봄을 소화를 시키면 좋아요. 사실은 생태는 몸의 건강도 있지만 정신의 건강하고도 저는 관련이 있어서 정신건강 때문에 힘들어하는 현대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1: 그렇죠.
0: 예. 그럴 때는 생태를 가까이 해라. 그 중에서도 잔잔한 에세이를 좀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1: 네.
0: 월든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의 작품인 월든이라는 에세이가 있거든요. 네. 이거는 에세이일지 수기일지 기록물일지 근데 사실 에세이로 분류는 돼요. 근데 저는 에세이지만 어떤 수기 같은 본인이 직접 한 걸 적은 거예요. 네. 수기와 닮아있는 에세이가 있습니다. 되게 두툼하거든요. 들어는 봤어요? 월든?
1: 처음 들어봤어요.
0: 처음 들어봤어요? 네. 저는 중학교 때부터 귀에 못이 막 기계 들었었어요. 네. 월든을 저는 싫어했어요. 월든 너무 많이 얘기하시는 분이 저희 집에 계셔갖고 아버지가 월든을 되게 종교처럼 좀 신봉하시는 분이었어요. 나 저렇게 살고 싶다. 약간 이런 분이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권하시니까 청소년기에는 오히려 반발이 그렇죠. 생겨갖고 난 절대 월든 따위는 읽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제가 찾아서 읽어요. 현우 학생도 정신적으로 힘든 어떤 그런 사회생활을 하고 나면 월든을 읽고 싶어질지도 몰라요. 자, 이 책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책은 1854년도에 나온 거예요. 벌써 몇 년이니까 거의 200년 전에 나온 네. 거죠. 200년 동안 살아남았다? 에세이가? 아, 이건 대단한 이거는, 거예요. 그런 이거는 지금도 계속 개정판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월든이 무슨 이야기냐. 한번 맨 첫 문단입니다. 이런 내용이 쓰여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1: 앞으로 소개할 이야기를 집필할 당시 나는 이웃들과 1.6km나 떨어진 매사추세츠 주 콘코드의 월든 호숫가에 손수 지은 오두막에서 홀로 지내고 있었다. 그곳에서 보낸 2년 2개월의 시간 동안 내 손으로 직접 의식주를 해결했다. 지금은 다시 문명사회로 돌아와 체류하고 있다.
0: 1845년부터 네. 2년 2개월 동안 혼자 집을 지어서 자급자족해서 살았던 이야기를 적은 거예요. 저는 이거 굉장히 신화 같아요. 네. 되게 놀라운 일이었어요. 우선 초반부에 집 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두막 집을 짓는 이야기가 몹시 흥미진진해요. 왜냐? 부동산에 관심이 있거든요. 아. 부동산 민중 아닙니까, 우리? 부동산 얼마나 관심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와, 집을 짓는다고? 이거 굉장히 관심 있어요. 첫 번째 스텝, 도끼를 빌립니다. 혼자 소나무를 찍어요. 소나무를 구합니다. 그리고 땅을 파요. 기초공사 네. 해야 되잖아요. 어차피 네. 땅을 팝니다. 땅 파기 힘들잖아요. 네. 자, 주변 사람들을 불러요. 근처 사는 사람들을. 네. 월등 숙가 사람들을 쭉 불러놓고 땅 안 파봤지? 집 안 져봤지? 나랑 집 짓는 거 같이 하면서 집 짓는 거 너는 배울 수 있어. 얼마나 좋니? 같이 땅 좀 파자. 그래서 땅을 같이 팝니다. 돈 안 줬어요. 네. 그래서 땅을 파고요. 주인이 이사 가려고 어떤 곳에 낡은 오두막 집을 하나 내놨대요. 네. 그래서 거기서 헐값을 주고 널판지를 삽니다. 그래서 널판지를 본인이 가서 다 뜯어와요. 뜯어와서 이고지고 싸서 갖고 와서 자기 오두막에 자기가 직접 이렇게 뭐지 찍어낸 소나무하고 헐값에 산 널판지하고 붙여서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나서 침대 하나 의자 세 개를 자기가 만듭니다. 근데 의자가 왜 세 개냐? 하나는 본인의 고독을 위해. 멋있어요? 하나는 친구를 위해. 또 하나는 교제를 위해. 친구 따라 또 다른 사람이 올 수 있으니까. 그 집은 3인 이상 출입을 할 수가 없는
2: 못 들어가네요.
0: 집이에요.
2: 네.
0: 이래서 들었던 오두막 집의 제작 비용이 총 28달러, 12.5센트래요.
2: 28달러?
0: 28달러. 당시 환율을 생각을 해야겠죠. 예. 당시에 하버드대학교 그 기숙사의 1년 월세가 30달러. 기숙사 1년 월세가 그보다 더 적은 금액이 집 한 채. 그 안에 있는 굴뚝과 가재도구를 완성하는데 그보다 더 적은 금액이 들었다는 거죠. 중요한 건 이 사람이 과연 이런 2년 2개월간의 목가적이고 독립적인 자급자족 생활을 왜 했는가?
2: 그러니까요.
0: 거예요. 자,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월든의 한 구절입니다. 오늘 월든은 실컷 읽어볼 수 있어요.
2: 네. 네.
1: 토지와 밭, 목장과 숲을 죽어라 끌고 가면서 그 어마어마한 무게에 온몸이 짓눌린 채로 가쁜 숨을 쉬며 인생의 길을 힘겹게 걷는 것을 나는 수없이 보아왔다. 유산을 물려받지 않아 그런 불필요한 짐과 싸우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조차도 자그마한 육신을 경작하기 위해서 등골이 빠지도록 노력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인간의 고행은 그릇된 생각에서 기인한 것이다. 인간의 육신은 언젠가 땅에 묻혀 한 줌의 거름으로 변한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재물을 모으는데 급급한 채로 살아가고 있다.
0: 이 구절, 이 문단에서 제일 유명한 구절은 사실 마지막 문장이에요.
2: 네.
0: 그런데도 사람들은 재물을 모으는데 급급한 채로 살아가고 있다. 이 구절, 이 회자되는 구절이거든요.
2: 네.
0: 근데 저는 첫 문장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기서 단어만 좀 바꿔볼게요. 토지와 밭, 목장과 숲을 죽어라 끌고 가면서 짓눌린 채로 가쁜 숨을 쉬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현대 버전으로 바꾸면
2: 네.
0: 카드빚과 은행 대출금을 죽어라 갚아가면서 그 무게에 짓눌린 채로 가쁜 숨을 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가 살아보지 않은 1800년대 중반에 대해서 약간의 로망을 갖고 있었거든요. 저 때는 자연적으로 그냥 생태주의가 실현이 됐겠지. 자연 친화적이겠지. 경쟁이 이렇게 심하지 않았겠지. 막 빚과 돈 때문에 고달프지 않았겠지. 근데 그 로망이 상상이 바삭 깨지는 거예요. 저 때도 똑같았구나. 다들 그렇게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거구나. 자, 이 사람은

0: 집에 대한 이런 어떤 구축을 완성한 다음에 이제 자급자족을 실현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땅을 빌려요. 그래서 되게 행운의 사나이예요. 우리 지금 땅 빌려서 내가 자급자족하고 싶어도 땅
1: 그렇죠.
0: 빌리기 쉽지
1: 네.
0: 않거든요. 땅에 빌리고 솔직히 이 사람이 소나무를 베어냈던 그 산의 주인도 요즘 같으면 허락을 하지 않았을
1: 잡혀갔을
0: 거예요.
1: 때 잡혀갔을
0: 예,
1: 수도 있어요.
0: 구치소 행위이다
1: 네.
0: 솔직히 말해서 너맨 산에 가서 그렇게 막 채취하고
1: 그렇죠.
0: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경작지를 빌립니다. 또 누가 흔쾌히 빌려줘요. 너무 많이 빌려줘갖고 본인 좀만 써요. 거기다가 감자며 콩이며 옥수수를 심습니다. 또 농산물이 또잘 나왔어요. 본인이 먹고 일부는 팔아요. 판 돈으로는 우유도 사고 버터도 사고 나름 괜찮은
1: 괜찮네요.
0: 생활을
1: 네.
0: 게다가 옷도 맞춰요 그걸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부러운데 이 사람은 뭔가 하늘이 좀 도와주는데
1: 네.
0: 이때 막 흉작이고 가뭄이고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러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드넓은 지평선을 자유롭게 뛰노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세상 그 누구도 진정 행복하지 않다. 근데 본인은 2년 2개월을 그
1: 그렇게.
0: 행복 속에서 살은 거죠. 사실 이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한강변으로도 가고, 교회로도 가고, 여행도 떠나는 거잖아요.
1: 네.
0: 근데 서로는 그냥 일상이 그 행복이었던 거예요. 2년 2개월 내내. 이거는 현대인의 로망입니다.
1: 그렇죠.
0: 그쵸? 너무너무 하고 싶은 워너비. 이상적인
1: 네.
0: 어떤 삶의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너무 가고 싶지만 이 월든의 삶은 무릉도 같기도 해요. 그런
1: 네.
0: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월든하고 되게 비슷한 영상물을 발견했거든요.
1: 네.
0: 그 제가 이제 구독해 놓은 것 중에 EBS 다큐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제가 제일 즐겨 보는 게 건축 탐구 집이라는 거 하고 한국 기행이라는 프로그램이
1: 네.
0: 있어요. 이두 개를 합쳐 놓은 듯한 게 바로
1: 월든.
0: 월든이에요. 건축 탐구 집은 약간 이런 거예요. 평생 일만 하던 남편, 산속에 집 하나 지어줬더니, 거기서 천국을 누리고 사는데, 뭐그 집을 한번 찾아가 보자.
1: 네.
0: 이런 거고요. 한국 기행은 이런 겁니다. 첩첩 산 중에 혼자 살고 있는 경순 씨. 이번에 폭설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약간 그러면 경순 씨네 또 집에 가서 막 고방을 살펴봤더니 본인이 가은에 추수해 놓은 막 먹거리가
1: 맞아요.
0: 쌓여 있어서 그거하고 이제 고양이하고 이렇게 따뜻한 겨울을 보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아, 저런 분들이 현대판 월든이다. 나도 저기에 살고 싶다. 이 생각을 가끔 하게 되죠. 근데 월든이 조금 이상향에 가깝다면 2년 2개월짜리라면 이거를 평생 하신 분들이 있어요. 사회학자이자 활동가인 스콧 니어링이라는 사람하고 그의 아내인 헬렌 니어링이 이런 삶을 20년 동안 실천을 해요. 그래서 그 20년을 담은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바로 조화로운 삶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근데 이분들도 참 특이한 게 원래 도시에서 대학 나와갖고 경제학 공부하시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도시의 염증을 느낀 거죠. 1930년대 이분들이 도시에 살때 미국을 대공황이
1: 그렇죠. 네.
0: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너무 팍팍해진 거예요. 생활비를 대기가 너무 힘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두 사람이 도시에서 이렇게 괴롭게 살기보다 우리 떠나자, 시골로 가자. 그래서 버몬트라고 하는 시골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자급자족을 하게 되는데, 뭐 이거는 역시 천운이 좀 도왔어요. 거기에 단풍나무에서 수액을 채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1: 네.
0: 놀린 게 단풍나무인 거예요. 그 캐나다 아시죠?
1: 네.
0: 캐나다에서 면세점에서 제일 많이 파는 게그 단풍나무 수액으로 만든
1: 네.
0: 사탕과 그런 시럽이거든요.
1: 메이플 시럽.
0: 네, 메이플 시럽. 여긴 미국인데 뉴욕에서 버몬트라는 시골로 왔더니 산에 단풍나무 그 수액을 채취할 수 있는 곳이 막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처음 한두 해는 조금 헤매다가 나중에는 이 수액을 채취해서 드럼통에 받아서 집에서 가공을 해서 내다 팔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삽니다. 잘 먹고 잘 살아요. 시골의 삶을 되게 잘 즐기거든요. 근데 제가

0: 건강도 얻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1: 네.
0: 내가 지금 느끼는 바를 1930년대, 40년대에 이미 느끼고 실천한 사람이 있었던
1: 네.
0: 거죠. 건전한 사회를 여기서는 이룰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더 올바르고 더 조용하고 더 가치 있는 삶을 찾아 모르는 자기가 살아보지 않았던 지역으로 떠납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1932년부터 52년 동안 이 버몬트에서 잘 살아요. 잘 살고 여기가 이제 유명해져서 사람들한테 입소문이 좀 나갔고, 왜 우리 사찰에 가서 템플스테이 하러 가는 것처럼 여기에 이 자연주의 체험 생활을 해보려고 템플스테이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찾아오기도 했어요. 그럼 방문객도 들어와 해갖고서는 같이 생활을 경험해보기도 했거든요. 근데 하필 20년 살다 보니까 여기에 관광단지가 개발이 된 거예요. 스키장이 생겨요. 스키장 생기려면 또 나무 베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다시 도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길 떠납니다. 다른 곳으로 가요. 그 이후로는 뭐 많이 쓰지 않습니다. 근데 다른 곳에 가서 평생 같은 방식의 삶을 유지해요. 이분들은 끝까지 장수를 하셔갖고 천수를 다 누리다가 정말로 자연에서 자연주의식으로 건강한 삶을 산 삶을 본인들이 보여줬어요. 이렇게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받지 않고 돈 버는데 많이 쓰지 않고 살았더니 오래 살더라. 일본의 장수만 가갖고 장수의 비결이 무엇인가 물어볼 필요 없어요. 이거 보면 돼요. 조화로운 삶 보면 돼요. 이렇게 살면 되거든요.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들의 삶을 정리하면 첫 번째, 채식주의를 지킵니다. 저는 이거 못할 짓이에요. 저한테는 안 돼요. 저한테는 안
1: 저도 좀
0: 되는데
1: 힘들어요.
0: 우선 채식주의를 지켜요. 자, 두 번째, 하루를 오전과 오후로 나눠요. 그래서 오전에만 일을 합니다. 내가 밥을 위한 일은 오전에만 하고요. 오후에는 더 이상 밥을 위한 노동을 하지 않습니다. 1년의 절반 6개월만 일하고 6개월은 일하지 않습니다. 6개월을 일하다가도요, 올해 먹을 식량이 다 찼는데? 곳간이 이제 든든한데? 하면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남는 시간에는 뭐 하나? 남는 시간에는 하루에 한 번씩 반드시 삶과 죽음에 대해서 명상합니다. 그리고 가급적 기계에 의존하지 않고 매번 몸을 해요. 왜? 할머니 장수의 비결이 뭐예요? 근데 계속 일하면서 내가 움직이는 거지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살게 세팅을 해준다면 하시겠어요? 살 거예요, 안살 거예요?
1: 채식주의만 하면 되니까.
0: 왜요? 저는 채식주의 때문에 못 살아요. 저 고기 먹어야 돼서. 근데 그거 하나만 빼면요. 지금
1: 살만하죠.
0: 저는 지금 보따리 싸들고 가죠. 너무
1: 맞아요.
0: 좋죠. 이거 안 살고 싶은 사람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참 부러운 삶인데 누군가는 하고 있다.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게 그렇게 좋으면 지금 당장 떠나라. 너 놓고 너진거 가지고 있는 거다 놓고 그걸 떠나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상하게 저는 그럴 용기가 없네요. 저는 이런 자연의 삶 역시 어떤 용기와 깨달음과 지혜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방구석에서 또 소심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생태는요, 건강이고 삶인데 지속적인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정신, 그 자체가 저는 생태라고 생각하거든요. 생태에도 작은 생태가 있고 큰 생태가 있어요. 작은 생태는 나 자신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한 생태예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블로거가 한분 계세요. 이분이 너무 현대 사회에서 빠르게 경쟁을 하는 사회에서 염증을 느끼고 지쳐서 한 폐교 학교에 가서 살아요. 폐교를 입찰을 받아서 거기서 식물들을 키우면서 하시는 분이거든요. 마트에서 살수 있는 그 후추 있죠. 통후추를 물에 불려서 발화시켜서 나무로 만들고요. 마트에서 사온 망고를 씨 이렇게 과육은 발라먹고 남은 씨를 심어갖고 망고 나무를 키우시고요. 이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한 얘기가 있어요. 식물이 천천히 자라잖아요. 식물이 천천히 자라는 걸 보면서 삶을 보채지 않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저는 어디론가 떠날 순 없지만 식물을 좀

0: 키워보고 싶다. 식물한테서 뭔가를 좀 배우고 싶다. 제가 아는 시인들은 식물을 되게 많이 좋아하는 시인들이 엄청 많아요. 아, 저 사람들이 식물을 좋아하는 이유가 저런 마음이었겠구나라는 걸 하나 배웠어요. 이런 게 작은 생태예요. 나 자신의 네. 삶의 리듬감을 회복시켜주는 작은 생태. 큰 생태는요, 나뿐만 아니라 나를 포함한 전 지구를 위한, 지구의 건강을 위한 한 태도, 한 스텝이 바로 큰 생태예요. 유발 하라리 아시죠?
1: 네.
0: 그분이 쓴 사피엔스라는 책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인간아, 너는 호모 사피엔스지. 근데 네가 도착하는 대륙마다 대형 포유류가 멸종이 됐어. 너는 그 포유류들을 멸종시키면서 여기까지 왔어. 근데 인간아, 너도 포유류잖아. 너는 멸종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니? 라는 메시지가 거기 들어있어요. 저는 그걸 읽으면 소름이 끼쳤거든요. 맞네. 대형 포유류가 멸종되면 그 다음 대형은 우리네.
1: 네.
0: 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나도 살리고 너도 살리고 우리 같이 살리자 라는 마음을 상기시킬 수 있는 게 생태다. 라고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같이 살아야 사는
1: 그렇죠.
0: 거죠.
1: 네.
0: 지금 우리도 지금 생태를 실현하고 있는 거예요. 현우 학생이 여기서 잘 이렇게 해줘야 나도 같이 살고 선생님이 또 잘 해줘야 또 네. 현우 학생도 살고 네, 이런 게 윈윈하는 생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어때요?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2: 단순하게 그냥 환경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생태라는 단어를. 근데 이제 생태라는 단어가 내 자신 신체적인 건강과 정신적인 건강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가 참 마음에 많이 와닿는 것 같고요. 그런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모여서
0: 맞아요.
2: 사회를 결성하고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작은 스텝부터 하나씩 시작을 하게 된다면 큰 생태까지 우리가 잘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0: 네, 우리는 아마 죽을 때까지 생태와 함께 할 거니까요.
2: 네.
0: 오늘은 이렇게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난 걸 준비해 볼게요.
2: 네, 네. 다음 주도 기대해 보세요.
0: 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
3: 해도 용령의 나라시여, 짐이 용비어 찬가를 쓴 연유를 그대는 설명할 수 있는가?
4: 사과는 왜 항상 아래로 떨어지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3: 사과를 연결하니 직각 삼각형이군요. 분명 떠오르는 게 있을 텐데 설명해 보시오.
5: 네, 피타고라스 정리는요.
6: EBS에서 교과서의 지식을 설명해 줄 선생님을 찾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EBS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지금 도전하세요.

기업이 마주하는 노동 현안, 그러니까 해고나 임금, 노사 분쟁에 대해서 자문과 분쟁 대응을 하고요. 그 외에도 각종 컴플라이언스 업무라든가 위기관리, 그 다음에 조사 업무, 그리고 교육 등 다양한 일을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배임, 협박, 공갈, 윤리의식의 결함이나 인격상의 결함 때문에 회사의 경영상 중대한 문제를 야기하는 직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오피스 빌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러 왔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들을 어떻게 상대해야 될까요? 기업의 실제 사례를 통해서 한번 파헤쳐볼 예정입니다.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 상습적 가해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서 다른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 등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오래전부터 학교 폭력 등과 함께 심각한 사회 문제로 거론되어 왔습니다. 2019년 7월 근로기준법에서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도입되면서 예전 같으면 수면 아래 있었을 문제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실제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또 밝혀진 상습적 가해자들은 과연 어떤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체 브랜드 의류 판매와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겸하고 있는 A라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이 기업은 날로 사세가 성장하는 만큼 외부에서 풍부한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인재들을 영입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바로 외부에서 스카우트돼서 A기업의 전략개발팀을 이끌고 있던 곽상무였습니다. 그런데 곽상무를 영입한 지 1년쯤 지났을까 사장은 한 통의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 바로 곽상무에 대한 익명의 제보였습니다. 전략개발팀 곽상무의 괴롭힘으로 인해 직속하에 있는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곽상무는 근무를 시작한 지난 1년 동안 야 일로 와봐 같은 반말은 기본이고 바쁠 때 육아휴직하는 것들을 모두 퇴사해야 해 등의 막말을 했습니다. 또 업무 시간에 개인 심부름을 시키는 등 온갖 괴롭힘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의 심각성을 알아주시고 제대로 조사하여 곽상무에게 합당한 징계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곽상무가 적극적인 성격으로 업무를 추진력 있게 잘 수행한다는 정도로만 알고 있던 사장에게는 정말 뜻밖의 제보였습니다. 그래서 즉각 인사팀장에게 진상 파악을 지시했습니다. 인사팀장은 직접 조사 대신에 외부 컨설팅 업체를 통해서 기업 문화 개선을 위한 실태 조사 명목으로 전략개발팀 직원들을 전수조사했습니다. 곽상무의 조사 방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리고 복수 직원들의 익명 진술로 제보 내용 대부분이 확인되었습니다. 사장과 인사팀장은 사실관계 확인이 충분하다고 보고 곽상무를 면담해 해당 사실의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곽상무는 면담에서 뜻밖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수십 건의 괴롭힘 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면담 내내 직원들을 비난하거나 납득이 안 되는 변명으로 일관한 겁니다. 심지어 억울하다면서 언뜻 눈물을 비추기까지 했습니다. 본인은 능력, 경험, 의욕이 부족한 팀원들을 앞장서서 이끌면서 팀의 성공을 주도한 사람일 뿐이라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믿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분쟁 절차가 진행되면서 초기에는 전략개발팀 직원 어느 누구도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밝히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곽상무가 복직을 확신하고 있고 직원들을 거짓말쟁이로 몰아붙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달라졌습니다. 두려움을 무릅쓰고 신문기일에 모두 출석해서 곽상무 앞에서 괴롭힘 사실을 공개적으로 낱낱이 밝혔거든요. 결국 곽상무는 일정한 위로금을 받고 자진 퇴사하기로 정리됐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반성의 기색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상황에서 기껏 회사를 구해놨더니 성과급을 주지 않으려고 억지로 일을 꾸며서 토사구팽시켰다고 떠들고 다닌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특별한 사건입니다. 직장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오피스 빌런에 대해서 처음으로 본격적인 관심을 갖게 해준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전까지도 다양한 현장에서 가해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뒷받침되는 사실과 본인의 인식 차이가 곽상무처럼 큰 사람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실제로 곽상무와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진심으로 정당성을 확신하는 사람만이 가질 법한 억울함과 분노의 에너지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기록을 아무리 다시 보고 또 비해 직원을 만나서 이 얘기를 들어봐도 그의 언행은 잘못이 분명했고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가해자 스스로 정당성을 확신하는 태도가 참 낯설고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곽상무 같은 사람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아주 전형적인 인물입니다. 이런 부류, 그러니까 상습적 괴롭힘 가해자들은 대부분 자신만의 불통의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하는 사건을 자기식으로 전혀 다르게 해석하곤 합니다. 이들에게 막말과 반말은 친밀함의 표시이고 개인적인 심부름은 상대방이 기꺼이 도와준 일입니다. 육아휴직이나 조기퇴근에 대한 질책은 애정어린 업무동료로 둔갑합니다. 어떤 케이스에서는 급기야 장난이라는 명분으로 부하직원에게 비비탄 총을 발사한 상사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괴롭힘이 명백한 사건에서도 가해자는 조사 과정에서 장난에 과잉 반응하는 것이라고 항의하고 모든 폭언 등 사실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심지어 비비탄 총을 맞은 피해 직원은 자신을 잘 따르고 사이가 좋다면서 다른 직원이 신고하냐고 묻기까지 했습니다. 미국 스탠퍼드 경영대학원의 로버트 서튼 교수는 그의 저서 또라이 제로 조직에서 이런 부류 가해자들이 가진 특유의 12가지 비열한 행동을 꼽았습니다. 인신공격, 개인 영역 침범하기, 함부로 신체 접촉하기, 말, 몸짓, 행동으로 위협하기, 냉소적으로 약올리기, 기분 나쁜 이메일 보내기, 지위를 얕잡아 보기, 공개적으로 망신 주기, 무례하게 끼어들기, 뒤에서 욕하기, 경멸하는 표정 짓기, 그리고 그 사람이 안중에 없는 것처럼 싹 무시하기가 바로 그 행동들입니다. 하지만 오피스 빌런들은 공통적으로 자기 성찰력이 매우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피해 직원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것을 쉽게 납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고가 이루어지면 받아들이지 못하고 신고자들의 오해라고 하거나 그들의 민감함을 탓하게 되는 겁니다. 또 본인을 표적조사의 희생양으로 보는 경향도 두드러집니다. 동료 직원들을 상대로 무차별적 신고, 고소, 고발이나 협박 등 상상을 초월한 방법으로 문제를 키우기도 합니다. 혹시 개인이 만난 상대에게 오피스 빌런 조짐이 보인다면 초장에 위축되지 말고 정확한 근거로 똑똑하고 당당하게 받아쳐야 됩니다. 괴롭히는 사람은 침묵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을 더 많이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소통할 때 중요한 점은 반드시 인격이 아니라 행동을 문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너는 나르시스트야 혹은 너는 소시오패스야 너가 하는 행동은 오피스 빌런 짓이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결국 상대의 인격을 문제 삼는 겁니다. 이게 아니라 당신이 지금 한 이런 행동은 이런 점에서 잘못됐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불편함을 주고 우리 회사에 이렇게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 라고 그 사람의 객관적인 행동을 냉정하고 합리적으로 문제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피스 빌런의 행동이 심각해질 것을 대비해서 문제를 공식화하는 것을 항상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는 감정적인 저항보다는 기능적인 저항이 필요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피해를 봤다면 반드시 철저하게 준비하고 꼭 이기기 위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가해자의 말과 행동을 정정당당하게 문제 삼고 싸움에서 이겨야만 내가 받은 상처가 치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업 입장에서는 혹시나 이런 가해자들이 직장 내에서 유능해 보인다고 해서 절대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됩니다. 이런 오피스 빌런들이 올리는 가시적인 개인 실적 뒤에는 조직 전체의 사기 저하와 실적 하락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을 흐리는 한 명의 오피스 빌런은 마치 썩은 사과와도 같아서 장기적으로 조직 전체를 썩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습적 가해자를 발견하고 대하게 되었다면 기업은 특히 장기적인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당장 눈앞에 신고된 사건의 해결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기회에 근본적으로 문제를 파헤쳐서 매듭을 짓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해서 발전적 변화의 계기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조사 범위를 광범위하게 넓히고 철저하게 사실조사에 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은 징계를 받으면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법적 조치를 하는 쪽으로 대응 방향을 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곽상무처럼 본인 인식에서는 잘못을 범한 것이 없으므로 중징계는 억울하고 법적 공방을 하면 유리한 결과가 나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들을 상대로 하는 조사에서는 초기부터 향후 중징계 사유를 입증할 진술을 빠짐없이 확보하고 진술자들이 퇴사하거나 협조하지 못할 때를 대비해서 진술을 모두 서면화해두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결국 오피스 빌런들은 근본적으로 윤리의식이 약하고 인격적 결함이 있어서 회사의 경영에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상대할 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언제나 사실, 팩트입니다. 실제로 이 사실 입증이 가장 어렵고 이를 위해서 숱한 고비를 만나며 안간힘을 쓰기도 합니다. 피해자는 팩트를 제공해야 되고 기업은 판단하는 입장에서 그 팩트를 가지고 밝혀내야 합니다. 판단자 입장에서는 더욱이 누군가를 특별히 위하는 마음 없이 그저 팩트를 따라가야 피해자, 가해자에 대한 공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위축되지 않고 준비된 팩트로 대응하는 것, 그리고 광범위하고 철저한 사실조사. 이게 바로 기업의 백해무익한 오피스빌런으로부터 조직을 또 구성원을 지키는 길입니다. 오늘의 한줄 리뷰는 오피스빌런, 똑똑하고 당당하게 대응하라로 하겠습니다.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홍성욱입니다. EBS 명강, 오늘은 자동인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자동인형, 뭐 영어로는 오토마타라고 하는데요. 아마 좀 낯선 단어죠. 낯선 개념이죠. 예. 근데 뭐 전 굉장히 중요한 그 기술사와 과학사가 이런 데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학사를 공부할 때, 그 과학의, 서양 과학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명이 이제 데카르트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철학자로 알고 있는데요. 데카르트는 사실은 과학의 분야에서도 아주 그 중요한 업적을 많이 남겼습니다. 데카르트를 공부할 때 아주 그 기이한 스토리 하나를 이렇게 접하게 됐습니다. 데카르트의 그 딸에 대한 얘기인데요. 데카르트의 딸이 5살 때 그 열병에 걸려서 그 안타깝게 죽습니다. 근데 뭐 그건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요. 나중에 이제 데카르트가 말년에 그 스웨덴의 여왕의 이렇게 요청을 받고 스웨덴 여왕을 그 여왕의 튜터, 그러니까 선생님을 하기 위해서, 철학 선생을 하기 위해서 이제 스웨덴으로 향합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그 배를 탔는데 그 데카르트가 그 배 타는 그 인원을 이렇게 기록하는데 자기와 딸이 같이 배에 오르겠다, 배를 타겠다라고 그 승무원들한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승무원들은 이제 그러려니 데카르트는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니까 그러려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항해를 하던 도중에 아무도 그 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예, 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승무원들이 기이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이제 그 폭풍이 굉장히 많이 치는 날이었어요. 바다가 갑자기 막 바람이 거세지고 파도가 높아지고 막 그래서 이제 그 선장이 데카르트한테 조심하시라고 방에 들어가 계시라고 이제 그 얘기를 해주려고 이렇게 방에 갔는데 방에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데카르트가 이제 묵었던 그 방에 아무도 없었는데

큰 가방이 하나가 방에 같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한 번도 이 가방을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것을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그 가방을 열어보니까 거기에 사람과 똑같은 인형이 오토마타가 자동 인형이 있더라. 깜짝 놀라서 이렇게 뒷걸음질 치는데 그 인형이 걸어서 자기들한테 이렇게 다가오고 움직이고 눈을 돌리고 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놀래서 그 인형을 집어서 바다에 던졌다고 그래요. 나중에 보니까 데카르트가 딸이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이 실제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움직이는 자동인형이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바다에 던지니까 바다가 갑자기 조용해지고 그 거셌던 파도가 잠잠해져서 이렇게 안전하게 스웨덴까지 갈 수 있었다. 사람인 줄 알았던 그 딸이 자동인형이었고 데카르트는 딸을 잃었던 그 상심 때문에 결국 그 인간과 똑같은 구별하기 아주 힘든 그런 인형을 만들었고 그것을 스스로 움직이게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얘기를 이렇게 접했을 때 너무 얘기가 재밌는 거예요. 왜 데카르트일까? 왜 이 딸에 관련된 자동인형과 관련된 이런 얘기를 얘기에 등장했던 철학자가 왜 데카르트일까?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그림은 당시 이제 프랑스의 그 왕실 정원이었던 생제르망 그 정원입니다. 이게 이제 사람들에게 공개가 돼서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즐기고 이렇게 구경도 하고 그랬는데요. 여기 보시면 다양한 그 신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뭐 포세이돈이라든지 뭐 다이아나 여신이라든지 뭐 용도 등장을 하고요. 뭐 이런 이제 신화적인 인물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사람들이 걸어 다니면은 이제 타일을 밟고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 어떤 타일을 밟으면은 그 조각상들이 움직여요. 움직여서 깜짝깜짝 놀라고 하는데 그 움직이는 게 뒤에 보면은 굉장히 이제 큰 기계들 장치들이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데카르트가 그 학생이었을 때 여기를 방문을 합니다. 여기를 방문을 하고 굉장히 자기가 여기서 강한 충격을 받아요. 강한 충격을 받아서 나중에 쓴 책에 자기가 옛날에 그 방문했던 이 정원에 대한 기록을 남깁니다. 자기가 거기 있는 조각상들이나 이런 것들이 누가 만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갔을 때 마치 진짜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자기는 느꼈다는 거죠. 물론 아니라는 거 알아요. 아니라는 거 알지만 얼핏 봤을 때는 꼭 진짜처럼 이렇게 자기가 경험을 한 것이에요. 예, 프란신이라는 그 엔지니어가 만든 조각상인데요. 그런데 만약에 그 엔지니어보다 천배, 만배, 혹은 수억배 더 뛰어난 그런 재능을 가진 어떤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 사람이 굉장히 정교한 기계장치를 만들었어요. 스스로 움직이는 굉장히 정교한 기계장치를 만들었을 때 데카르트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 기계장치와 실제 살아있는 생명체를 구별할 수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엔지니어보다 천배 만배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누굴까요? 예. 당시 프란신 같은 사람은 가장 뛰어난 엔지니어였어요. 근데 그 사람보다 수천만배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은 신이죠, 신. 예. 사람이 아니라 신이 뭘 만들었다면은 저런 기계장치를 만들었다면은 우리는 저 기계장치를 생명체와 구별할 수 없을 거다.

하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생명체라고 부르는 것들은 사실은 신이 만든 기계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동물, 강아지, 염소, 예? 돼지, 얘네들은 다 기계예요. 복잡한 기계입니다. 예. 그걸 만든 사람은 누구냐면 신이에요.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철학적으로. 동물은 기계다. 라는 결론이 여기서 나와요. 그럼 이제 그 다음 문제는 사람은 뭐냐 하는 거예요. 사람은. 데카르트는 사람은 기계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람은 기계가 아니다. 왜?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영혼은 동물에는 없다. 사람에게만 있기 때문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기계가 아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몸은 기계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나는 생각한다. 코기토 엘고 숨. 예, 나는 생각한다. 엘고 그러므로 숨. 나는 존재한다. 라는 그 명언을 남긴 데카르트는 또 다른 한편에서 철학적으로 동물은 기계고 인간의 몸은 기계다. 라는 결론을 이제 자기의 철학 체계 안에서 이끌어 냅니다.

예, 이런 데카르트의 생각을 받아들였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자크 드 보캉송이라는 그 엔지니어였습니다. 자크 드 보캉송은 이제 어렸을 때부터 기계를 이렇게 만지고 기계와 관련된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아주 재능이 뛰어나서 18살에, 20살도 안된 나이에 자기 공방을 차렸습니다. 정교한 기계를 만드는 사람으로 명성을 날리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한 귀족이 보캉송에게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멋진 기계를 하나 만들어 달라. 그랬더니 보캉송이 생각을 하다가 귀족이 식사를 하는 식사 테이블에 음식을 나르는 인형을 만들어 주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귀족이 그 얘기를 듣고 그참 굉장히 그 불경한 생각이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할수 있는 걸 만드는 사람은 그 신밖에는 없는데 네가 하는 일이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그런 일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갖고 보캉송에게 그 일을 맡기지 않은 것은 물론 이제 부하들한테 명령을 해서 보캉송의 공방을 불태워버려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보캉송의 공방이 전부 불에 타요. 그다음부터 이제 보캉송의 생애는 잠깐 알려진 게 없다가 10년 정도 뒤에 다시 등장을 합니다. 당시에 그 파리 과학 아카데미, 프랑스 과학 아카데미에 3개의 자동 인형을 가지고 나와요. 예, 이게 이제 1738년에 보캉송이 만든 3개의 인형입니다. 북치는 사람, 예, 그리고 플루트 부는 사람, 그리고 오리. 예, 3개의 자동 인형을 가지고 등장합니다. 이 3개의 자동 인형이 엄청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어요. 예, 그래갖고 얘네들은 뭐 유럽을 막 투어를 나중에 합니다. 그리고 프랑스 왕실에서도 시연이 되고 그 왕실 가족들이 전부 와서 이걸 작동하는 것을 구경을 하고 놀라고 그래요. 예, 가장 그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줬던 인형 중에 하나가 이 뿌릇 부는 사람이었는데요. 사실 이 인형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는 남아있지가 않아요. 그 안에 내부가 어땠는지 이런 것들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 내부 메커니즘을 이제 복원한 그림 중에 하나가 이런 그림입니다. 굉장히 그 여러 가지의 정교한 장치들 이런 것들을 사용을 했고요. 동력으로는 태엽이라든지 추라든지 뭐 이런 동력원을 사용을 해서 기계를 작동 시켰다고 해요. 여기 그 훌룩 부는 사람처럼 정교한 자동 인형은 아니지만, 약간의 그 자동 인형을 흉내낸 그런 인형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얘는 이제 그 실로폰을 치는 인형입니다. 한번 돌려볼까요? 어떻게 작동을 하나? 밑에 작동하는 것을 보시면은 이렇게 여러 기기들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얘가 발도 구르고 손도 치면서 또 왔다 갔다 하는 머리도 돌리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제 몇 가지 메커니즘이 합쳐져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 당시에 이 플룻 연주자보다 더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게이 오리입니다. 오리. 예, 이 오리는 이제 두 가지 이름으로 불려요. 하나는 소하는 오리, 뭐 다이제스팅 덕이라고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똥 싸는 오리라고도 불리는 데포케이팅 덕이라고도 불리는데 그냥 당시에는 이제 오리라고 불렸죠. 근데 왜 이렇게 불렸냐면은 얘가 이렇게 날갯짓을 하고 재맥질을 하고 할 뿐만 아니라 음식을 먹어요. 음식을 앞에 던져주면은. 음식을 먹어서 실제로 소화하는 것 같은 그런 기능을 하다가 배변을 합니다. 똥을 싸요. 예. 그래서 이런 이름이 붙은 거예요. 예, 소화하는 오리, 똥 싸는 오리라는 이름이 붙었고, 보캉송은 이 오리를 만들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는 오리의 움직임을 흉내내는 게 아니다. 그게 아니라 이 오리의 소화 기능, 그러니까 오리의 생리, 이 안에 있는 내장, 이런 것들을 흉내를 내고 싶었던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게 만들었냐? 그러니까 나는 이 속에다 화학 실험실을 설치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확한 그 구조나 이런 것들은 남아있질 않아요. 얘기를 하지도 않았고. 이 그림은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만약에 오리가 음식을 먹고 배변을 했다면은, 음식을 소화를 해서 배변을 했다면은, 이 안에가 어떤 메커니즘으로 되어 있을까? 이런 메커니즘 정도로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추측을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던 것입니다. 어쨌건 이렇게 그 오리의 움직임만이 아니라 그 안에 생리작용까지를 흉내내고자 했던 시도는 굉장히 당시로서는 놀라운 시도였어요. 복강성의 오리는 물론 움직임도 중요했지만은 실제 이제 그몸 안에서 일어나는 생리작용까지도 자기가 기계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줬던 그런 그 작품이었습니다. 굉장히 정교했다 그래요. 그래서 한쪽 날개에만, 오리의 한쪽 날개에만 부품이 400개가 쓰였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뭐 거의 그 진짜 오리의 날개랑 구별을 할수 없을 정도로 그 정교했다고 하고요. 심지어 복황성은 어떤 주장을 했냐면은, 내가 만든 오리를 잘 연구를 하면은 살아있는 오리에 대해서 더 깊은 이해를 할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당시에도 대체 사람들이 왜 이런 장치들을 만들었을까요? 물론 한 가지 목적은 이제 뭐 돈이 많거나 권력이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런 그 자동 인형들을 구입을 하고 혹은 구경을 하고 그랬으니까요. 아니 근데 그거 외에 이제 다른 이유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아까 데카르트가 얘기했듯이 이 사람들은 세상이 기계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복황성, 데카르트. 세상이 기계인데 세상이 기계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을 해요? 예, 나는 세상이 기계라고 믿는데 그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정교한 기계 장치를 비슷하게 만드는 거죠. 정교한 기계 장치를 비슷하게 만들어서 이거 봐라. 이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냐? 우리가 기계로 오리를 만들어도 살아있는 오리랑 구별이 잘안 되지 않냐?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오리가 기계라는 것에 하나의 조금 불완전하지만 증명이 될수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은 이런 자동 인형들은 이 기계 세상에 대한 일종의 시뮬레이션 비슷한 그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실용적인 목적만이 아니라 나름대로 그 철학적인, 과학적인 이유를 가지고 이런 자동 인형들이 제작이 됐습니다. 스위스의 그 자동 인형 제작자인 피에르 자케드로는 이제 역시 새 자동 인형을 만들었는데요. 하나는 그림 그리는 사람, 그리고 이제 음악을 연주하는 뮤지션, 그리고 마지막은 그 필사를 하는 자동 인형, 작가, 글을 쓰는 자동 인형을 만들었습니다. 이 그림 그리는 자동 인형이 들어간 부품이 2,000개였고요. 예. 음악을 하는 그 레이디 뮤지션에 들어간 부품이 2,500개. 예, 그리고 가장 복잡한 게 글을 쓰는 자동 인형이었는데 여기는 6,000개의 부품이 들어갔어요. 예. 이 자동 인형은 지금도 작동을 합니다. 자케드로 패밀리는 가문은 이제 원래 시계를 만들었던 가문이었어요. 근데 그 시계에서 익힌 시계를 만들 때 이렇게 습득했던 굉장히 그 정교한 기계 기술을 이제 자동 인형에 응용을 한 거죠. 시계는 뭐 굉장히 비싸요. 저 같은 사람은 엄두도 뭐 상상도 못할 정도로 가격이 비싼데, 그거는 이제 이 새들이 시계가 움직이면서 새들이
아기 새들한테 먹이를 줍니다, 실제로. 먹이를 주고 아기 새들이 이제 그걸 받아 먹는 그런 장면이고, 그러다 보면은 중간에 있는 알이 탁 깨져요. 탁 깨져갖고 거기서 해가 나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장착한 그런 인형, 그런 시계를 만들어서 지금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복황송은 이렇게 자동 인형을 만들어서 이제 명성을 얻은 다음에 그 왕실의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국왕이 복황송에게 그 관직을 내려요. 관직이 뭐였냐면은 당시 이제 프랑스가 자랑하던 산업 중에 하나가 비단 산업이었습니다. 굉장히 고급 옷감, 이제 고가의 옷감들을 짜는 그런 산업이었는데, 그 산업의 중심지가 이제 리옹이라는 도시였어요. 그 리옹의 비단 산업을 총괄 책임하는, 책임지는 그런 감독관의 그 높은 직위를 내립니다. 그래서 복황송이 이제 거기를 가요. 리옹에 가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옷감을 짜는 걸 보니까 전부 그 비단 옷감 짜는 장인들이 수공으로 옷감을 짜고 있어요. 당시에는 뭐그 방법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장인들이 또 프라이드가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아갖고 이건 우리 세상에서 우리만이 할수 있는 그런 일이다라는 그 프라이드를 갖고 있었어요. 최근 복황송은 그거를 감독하고 좀그 부분의 산업을 개혁하기 위해서 거기에 감독관으로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이랑 부닥치게 됩니다. 부닥치면서 그런 얘기를 듣고 복황송이 아니다. 너희만이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저 나귀랑 노새도 저런 옷감을 짤수 있다. 자기가 그 나귀랑 노새한테 저 옷감을 당신들이 짜는 거와 똑같은 그런 옷감을 짜게 만들겠다. 라 그러면서 나귀랑 노새의 그 동력으로 그들의 힘으로 작동하는 배틀을 제작을 합니다. 근데 이 배틀이 놀라운 것은 무늬를 넣은 옷감을 짜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하얀색 그런 옷이 아니라 정교한 무늬를 넣은 옷감을 짜기 시작을 해요. 이걸 보니까 당시에 리옹에 있던 그 장인들이 이게 실현이 되면은 우리들은 큰일 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복황송을 위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전까지 옷감을 무늬가 정교한 무늬가 있는 옷감을 짜든 그런 숙련 노동자들, 장인들 이런 사람들은 갑자기 저런 기계의 등장 때문에 이제 그 생계가 직장의 위협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왔던 것이죠. 예, 이렇게 자동 인형은 세상이 기계다. 동물도 기계고 인간의 몸도 기계고. 그러니까 인간이 할수 있는 많은 일들을 기계가 대신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에서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해서 결국 이제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이런 기계들을

만들어내는 데까지 이르게 돼요. 예, 그러면서 이제 19세기가 되면은 칼 마르크스 같은 사람이 이런 상황을 보고서 아 이제는 인간이 더 이상 기계의 주인이 아니다. 인간이 기계를 만들었지만은 이 기계가 인간의 노동을 자기 자신에게 기계에게 종속시키게 만들어버리고 인간은 원래 주체적으로 자기 의지대로 수행했던 그 노동에서 점차 소외되고 있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동인형은 결국 인간과 기계의 관계, 인간의 노동과 기계의 노동의 관계가 어때야 되는가에 대한 이제 깊은 고민을 이렇게 세상에 던지게 됐던 그런 기술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 여기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노년층 기도 막힘 사고 예방법. 5년간 떡, 음식 등으로 인한 기도 막힘 사고 1373건. 고령자일수록 씹는 힘과 넘기는 힘이 약해 기도 막힘 사고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게다가 음식물이 기도로 들어가면 생명을 위협하는 흡인성 폐렴을 일으킬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턱을 아래로 당긴 바른 자세로 조금씩 천천히 식사하세요. 기도로 음식물이 넘어갈 위험이 있으니 입안에 음식물을 넣고 웃거나 말하지 말아주세요. 음식물을 작게 썰어 천천히 오래 씹어 식사하세요. 틀니가 빠져 기도로 넘어갈 수 있으므로 수시로 위치가 잘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떡, 엿, 젤리 등 치아에 달라붙는 음식은 가급적 섭취를 피하세요. 식탁 위의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킵니다.

0: 박쥐. 박쥐, 박쥐.
1: 진짜 한 끼 없어.
2: 오,
1: 뭐?
2: 뭔다?
1: 코모리.

0: グループとか、あと韓国からも来られるとか。
1: 橋本さん行くんですね。
2: 와, 박쥐.
3: 그래, 꼬물이 흔들었어. 미스터마리가 아는 게 치우 있으려 미우대로.
2: 44년, 45년도에 건설이 됐는데, 그때 만들어 놓은 콘크리트 구조물이 여기는 그대로 남아있네요.

0: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예. 반갑습니다. 만나서.
2: 人権問題に関係ある

が作る時に暗号で呼びたいということで頭文字を取って高槻の田地下の地倉庫の倉

근데 이제 기록에 잡히지 않는 사망자들도 더 많았을 것으로 또 추정이 되거든요. 열악한 환경 속에 내몰리면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에 놓여서 그 목숨을 잃고.

예, 저는 불멸의 영웅, 로마 영웅, 카이사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카이사르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 역사 속에서, 세계사 속에서 많은 영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카이사르는 유독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의 이름뿐만 아니라 그의 업적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지도자이자 영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카이사르를 통해서 얼마나 그한 시대를 만드는 데큰 기여를 했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많은 유산을 물려줬는지 그런 점들을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영웅이란 말 많이 들어보시고 또 일상적으로 쓰고 있죠. 근데 영웅은 사전을 찾아보면요. 지혜와 재능이 뛰어나고 용맹하여 보통 사람이 하기 어려운 일을 해내는 사람 또는 어떤 분야에서 보통 사람으로는 도저히 할수 없는 일을 이루어 대중으로부터 열광적으로 사랑을 받는 사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영웅서사시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리스 신화의 영웅들이 있습니다. 아킬레우스, 오디세우스 이런 영웅이 있죠. 그리고 또 이런 신화를 넘어서서 역사 속에 또 많은 영웅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렉산드로스 대왕, 또뭐 징기스칸, 나폴레옹 이런 분들은 사실 그 시대에도 유명했지만 오늘날도 세계사 공부하는 학생들은 또 외워야 할 그런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죠. 카이사르에게는 제가 불멸의 로마 영웅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거기 불멸. 영웅이 원래 오래 가지만은, 영웅에 대한 기억이 오래 가지만, 카이사르가 왜 불멸의 영웅인가? 제가 이제 몇 가지 구체적인 증거를 여러분에게 제시해 볼게요. 우선, 카이사르가 남긴 명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아주 많이 회자되는 그 이야기죠. 무슨 운동 경기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은, 이렇게 막 플래카드로 붙여줄 때 이런 말 쓰죠. 또 주사위는 던졌다. 이것도 잘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브루투스 너마저. 뭐 이것도 아주 카이사르가 남긴 명언 중에 명언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그의 삶 속에서 한 시대에 어떤 순간에 나온 말이지만 그의 이름을 계속 오늘날 우리에게 연결시켜주는 그런 명언들이 되겠습니다. 카이사르는 사실 기원전 100년부터 기원전 56년에 살았던 인물인데요. 뭐 그의 집안은 아주 유명한 그런 이제 명문 귀족 가문이었습니다. 그 카이사르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카이사르 카이사르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원래 이름은 세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그러면은 어떻게 이름이 셋씩이나 되는가? 각각이 다 의미가 있어요. 맨 앞에 있는 이름은 개인 이름입니다. 두 번째 이름이 씨족 이름이에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성에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카이사르는 씨족 아래에 있는 가문 이름이에요. 그래서 저 이름을 다시 풀자면은 율리우스 씨족 카이사르 가문의 가이우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율리우스라는 말은 바로 율루스의 후손이라는 뜻인데요. 율루스는 어떤 인물인고 하니 로마라는 곳이 이제 이탈리아 중앙의 라티움 지방에 있는데요. 원래 로마는 거기서 시작된 게 아니고 트로이 전쟁의 후예였던 아이네아스의 후손이 이탈리아로 건너와서 로마가 시작됐다. 그런 이제 건국 신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네아스의 아들이 바로 율루스입니다. 그래서 율리우스 씨족은 바로 아이네아스의 후손인 아들인 율루스의 후손이다. 그래서 사실은 율리우스 씨족은 아이네아스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아주 전통 깊은 로마 명문 귀족이 되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네아스가 베누스의 아들입니다. 비너스 여신 아시죠? 비누스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율루스의 후손인 율루스 씨족은 자기들의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베누스가 우리의 건국시조에 연결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베누스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명성을 카이사르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문 이름, 카이사르는 어디에서 왔는가? 아, 그거는 바로 이제 그 가문의 한 장군이 카르타고와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는데, 그때 그 명성을 기념해서 카이사이라는 뜻의 가문 이름을 거기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카이사르는 코끼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율리우스 시조 카이사르 가문은 로마의 전통 귀족 가문으로서 계보를 따지면 베누스에 연결되고 또 카르타고와의 전쟁 승리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에 자기 가문이 연결돼 있다. 그렇게 카이사르는 늘 자랑스럽게 생각해서 그런 자기 가문을 어찌 보면은 사람들 앞에서 각인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실 그가 태어날 당시에는 그가 아주 전통 귀족 가문이면서도 자기 가문은 당시에는 별로 그렇게 또 명성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더더욱이 그가 이제 기원전 100년에 태어났는데요. 그때쯤은 로마가 이제 지중해 세계의 강력한 중심 국가로 부상은 했는데 귀족들 사이에 정치적인 갈등이 고조돼 가지고 민중파와 귀족파가 이렇게 대결하고 권력 투쟁이 아주 심각한 그런 때였습니다. 그 카이사르가 이제 막 태어나서 청년기에 접어들었을 때에는 마리우스와 술라라고 하는 당시에 이제 두 정치 지도자가 로마 정치를 좌지우지했습니다. 마리우스는 민중파의 대두였고요. 이제 술라는 그보다 한참 후배인데 귀족파의 대부였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이제 정권을 가지고 아주 강력한 경쟁을 하다가 초기에는 물론 마리우스가 이제 민중파의 거두로서 이제 로마의 정치를 좌지우지하고 있었는데요. 그 밑에서 자랐던 이 술라가 마지막에는 이제 마리우스파를 제거하고 권력을 쟁취를 합니다. 이런 이제 시대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카이사르는 뭐 어찌 보면 그 당시에 조금은 운이 안 좋았다 할까요? 마리우스의 처조카였습니다. 즉 카이사르의 고모부였죠, 마리우스가. 그래가지고 한참 전성기를 지나서 마리우스파가 술라파에 의해서 귀족파에 의해서 밀려나는 때에 카이사르는 이제 막 청년기에 접어들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카이사르 입장에서는 출발부터 이 정치적인 환경이 별로 좋지 않았던 것이죠. 그는 그래도 마리우스의 처조카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민중파의 어떤 정치적 노선에서 또 충실했던 그런 카이사르입니다. 그래서 기원전 84년 16살 때에 민중파 지도자였던 코르넬리우스 킨나의 딸 코르넬리아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시대는 이미 바뀌어서 귀족파의 시대가 됐는데 이제 막 청년이 되고자 하는 카이사르는 지금 민중파를 재건해야 될 그런 이제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술래가 이제 이런 상황에서 권력을 잡고 사실 독재 정치를 했었는데요. 술래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카이사르가 보통 청년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걱정스러운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카이사르를 자꾸 옹호하는 세력들에게 야, 너희들은 저 카이사르 안에는 마리우스가 몇 마리나 들어있는지 너희는 모를 거다. 그러면서 술라는 뭐 기왕 그렇다면은 차라리 저 녀석을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아까 민중파 지도자의 딸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너 걔하고 이혼하고 내가 추천하는 여자와 재혼해. 이렇게 이제 어찌 보면은 좀 압박 전술을 썼던 것이죠. 카이사르가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거부하고 내가 도망갈지언정 절대로
술라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이제 그 뒤에 결국 술라의 후계자가 된 폼페이우스가 다른데요. 폼페이우스도 자기가 이제 어렵게 결혼한 아내가 있었는데, 술라가 그 아내와 이혼하고 내 의부 딸하고 결혼해라. 그러니까 폼페이우스는 바로 그걸 받아들여서 자기 아내를 쫓아내고 술라의 의부 딸과 결혼해서 결국은 줄을 확실히 섰던 것이죠. 술라는 그렇게 오래 독재 정치를 오래 못했습니다. 그가 죽고 나서 자연스럽게 폼페이우스가 결국 귀족파를 계승하는데요. 폼페이우스는 사실 군사적인 경력이 화려한 사람입니다. 이제 술라 밑에서 그 많은 것들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로마가 해결해야 될 여러 동부지중에서 얘기해서 해적들을 토벌하고 또 동부지중해의 로마에 반대하는 세력들을 전쟁을 통해서 많이 정복하고 그렇게 해서 기원전 60년대는 가히 폼페이우스의 시대다라고 말할 정도의 명성을 많이 얻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카이사르는 이제 이 귀족파가 득세하다 보니까 자기는 이제 어쨌든 이 위기를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숨 죽이고 그러나 미래를 생각하면서 와신 상담 열심히 자기의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폼페이우스가 굉장히 많은 군사적 업적을 가지고 로마로 돌아왔는데, 근데 로마 원로원의 특징은 뭐냐면은 어느 한 귀족이 너무 잘 나가는 거를 싫어해요. 사실은 공화정이 시작할 때에 왕을 쫓아내고 공화정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1인자를 원치 않습니다. 귀족 집안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정치를 논하고 집행하는 것이 로마 공화정의 특징입니다. 그랬는데 폼페이우스가 비록 귀족파이긴 하지만 너무나 군사적인 명예가 높아지니까 또 로마 인민이 또 폼페이우스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원로원에서는 이 폼페이우스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국가에 많은 공을 세웠지만은 인민의 인기를 바탕으로 해서 이 원로원의 권위를 무시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원로원에서는 폼페이우스가 그만큼 전공을 세웠으면 폼페이우스의 요구를 들어줘야 되잖아요. 개선식도 해줘야 되고 특히나 그 당시는 병사들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면 전리품이 많잖아요. 그럼 이제 전리품을 나눠주고 장군이 그래서 더 인기가 많아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뭘 해줘야 되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오랫동안 군복무를 했으면은 전역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줘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토지를 줘야 돼요. 그럼 이런 건 원로원이 해결해줘야 되는데 원로원이 이상하게 폼페이우스의 요구를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폼페이우스가 좀 삐졌어요. 아, 내가 이래도 귀족파의 우두머리고 내가 국가를 위해서 이만큼 했는데 너희들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막 이러면서 이제 잔뜩 화가 난 상태입니다. 아, 그 틈새에서 카이사르가 이제 아, 이거 봐라. 귀족파가 이제 분열하고 있구나. 그러나 자기는 아직 그만한 또 정치적인 리더십이 아직은 확립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폼페이우스와 손을 잡고 우리 원로 눈치 보지 않고 우리가 한번 나라를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크라수스라는 또 다른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크라수스는 폼페이우스하고 폼페이우스가 나이도 더 많았어요. 그런데 늘 보면은 폼페이우스에게 못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폼페이우스를 시기하고 두 사람 사이

사이에 굉장히 알력이 또 있었습니다. 크라수스는 돈이 많았지만 군사적 명성은 약간 떨어졌으니까요. 그래서 가이사르는 크라수스의 돈, 또 폼페이우스의 명성 이런 것들을 한 묶음으로, 자기는 아직 그 정도는 안 되니까 우리가 로마 정치를 한번 우리 마음대로 해보자, 그러면서 일종의 비밀 담합을 한 것이 바로 제1차 삼두 정치라고 하는, 뭐 말은 멋있지요, 삼두 정치. 그냥 세 사람 만나가지고 몰래 만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로마 정치를 우리가 좌지우지 하자는 것이죠. 원로 눈치 안 보고.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나중에서야, 아, 저놈들이 이게 저렇게 야합이 있었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됐는데, 이 모든 작품이 카이사르에 의해서, 왜냐면 카이사르가 나이가 제일 어렸습니다. 40살. 그런데 크라수스가 제일 많았죠? 55세. 그 다음에 폼페이우스는 46세. 그러니까 제일 정치적인 어떤 그 경험도 부족하고, 군사적인 능력도 아직은 보여주지 않고, 돈은 항상 궁색해서 빚쟁이였던 카이사르가 이제 두 사람과 손잡고 그 제1차 삼두정치를 맺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원전 59년에 이제 콘술이 되면서 그야말로 카이사르가 이제 승승장구하는 그런 이제 출세길에 오릅니다. 근데 카이사르가 아무리 봐도 일단 이제 세 사람이 연합을 했지만은 좀 불완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확실한 방법이 뭐냐? 카이사르가 딸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율리아라고 하는 딸인데, 16살인데, 그 율리아를 폼페이우스에게 시집 보낸 거예요. 30살이나 나이가 많은 그, 어찌 보면은 폼페이우스에게 자기 딸을 줄 정도로, 이렇게 이제 당시에 카이사르의 입지가 얼마나 취약했는가, 이런 것들을 알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삼두정치가 맺어졌고, 카이사르는 그 이듬해 콘술에 선출됩니다. 다두 사람들이 도운 것이요, 뒤에서. 뭐, 예나 지금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은 다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카이사르는 돈은 많지 않거든요. 크라수스가 돈 되고, 지명도가 높았던 폼페이우스가 후원해서 이제 카이사르가 기원전 59년 콘술이 됩니다. 그래서 제1차 삼두정치가 성립이 됐는데, 사실은 그것만 가지고는 영웅이라 할수 없죠. 당시에 진짜 중요한 것은 군사적인 업적이에요. 왜냐하면 당시만 하더라도 로마의 통치권이 지중해 세계에 이렇게 크게 펼쳐지고 있었지만은, 여전히 로마는 이 많은 부분에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려면은 지도자가 군사적인 역량이 뛰어나야 했습니다. 자, 카이사르는 기원전 59년 콘술이 된 다음에 폭주 총독으로 나가거든요. 근데 어디로 나갈까 생각을 해보니까, 폼페이우스는 그 동부지중해 세계에서 이미 로마의 패권을 공고히 했고, 또 그곳에서 많은 전쟁에 승리를 했습니다. 크라수스는 돈이 워낙 많았고, 근데 자기는 이제 젊은 나이에 아직 그런 군사적인 공적이 없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갈리아 땅, 알프스 넘어 갈리아 땅이 상당히 자기 마음에 들었습니다. 갈리아 땅은 여러분, 오늘날 프랑스 땅입니다. 프랑스, 뭐, 네덜란드, 벨기에, 요쪽이 이제 갈리아 땅인데, 독일 남부. 그런데 그 당시는 아직 그 지역이 갈리아 부족들 사이에 서로 경쟁도 하고, 서로 다투면서 분열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카이사르가 가만히 보니까, 야, 내가 알프스 너머에는 저 거대한 땅, 저 유럽의 중앙이죠. 오늘날은 이제 그곳이 유럽의 중심부잖아요. 그곳을 내가 로마의 땅으로 만들면은 자기의 업적이 길이 빛날 거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일단 그곳에 총독으로 나가서 카이사르가 갈리아 전체를 로마의 땅으로 만드는, 기원전 50년까지 거의 9년 동안 갈리아 전쟁을 통해서 그곳을 로마 영토로 만들었던 것이죠. 자, 이게 이제 카이사르가 정말 군사적 영웅으로 부상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아까 카이사르가 제일 힘이 없을 때 뭐라고, 뭘 했다고 그랬죠? 삼두 정치를 맺을 때에 자기가 나서가지고
정치력을 발휘했다고 그랬죠. 아, 그런데 기원전 54년에 이 자기가 폼페이우스에게 시집 보낸 딸이 율리아라고 그랬잖아요. 율리아가 30살이나 많은 그 폼페이우스하고 걔도 굉장히 잘 살았대요. 폼페이우스 전기에 보면은 아주 폼페이우스도 아주 그 젊은 아내를 사랑해서 두 사람이 정말 너무나 잘 맞는 그런 이제 나이 차이는 있지만 부부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율리아가 아기를 낳다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이제 고대 시대에는 이렇게 여자들이 이제 출산하다가 죽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당시는 뭐 의료 시설이 그렇게 잘된 것도 아니고요. 자, 그런데 한 개인의 죽음, 율리아의 죽음은 이게 간단한 죽음이 아니었어요. 삼두 정치에서 중요한 완충장치였던 율리아가 죽으니까 폼페이우스하고 카이사르 사이의 개인적 관계가 끊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위기가 한번 찾아왔습니다. 또 다른 위기가 바로 1년 후에, 기원전 53년에 왔는데 그게 뭐냐면 크라수스의 전사입니다. 여러분, 크라수스는 폼페이우스, 카이사르, 크라수스 이렇게 삼두 정치의 한 축이잖아요. 근데 크라수스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나이는 제일 많은데 폼페이우스는 과거에 동방에서 그 전쟁으로 인해 인기가 높았다고 그랬잖아요. 크라수스는 사실 돈은 많은데 군사적 명성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크라수스가 큰 욕심을 품었어요. 동쪽에 폼페이우스도 하지 못한 마지막 거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 파르티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파르티아는 이제 페르시아의 후속 국가인데요. 파르티아가 계속해서 동쪽의 그 로마의 지배권을 위협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라수스는 야, 내가 파르티아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면 폼페이우스 카이사르 못지않은 군사적인 명성도 없고 더큰 명예가 기다리고 있을 거다. 그래서 크라수스는 야심을 갖고 4만 군대를 이끌고 이제 기원전 53년에 출병을 합니다. 아, 그런데 이 파르티아가 만만한 나라가 아니죠. 가가지고 사실은 전쟁에서 대패를 하고 말았어요. 4만 명 중에서 이제 만 명이 전사하고 만 명은 이제 돌아왔는데 2만 명 포로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건 뭐이 군사적 명성은커녕 완전히 자기의 인생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진짜 3두가 아니라 이제 2두가 된 거잖아요. 2두가 돼가지고 카이사르 입장에서는 한편에서는 이제 폼페이우스와의 대결 구도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딸도 없고, 그야말로 생경한 정치 현실만 남았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또 변수가 또 있어요. 원로원 의원들, 로마 원로원 의원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지난번에 폼페이우스도 너무 자기가 군사적 명성 가지고 자꾸 원로원을 압박해서 자기들이 이제 그 폼페이우스의 그 뜻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이제 삼두 정치가 맺어졌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카이사르가 갈리아 전쟁에서 엄청난 전승을 거두고 지금 로마로 돌아오면 옛날 폼페이우스와 같은 그런 요구를 할게또 뻔합니다. 그래서 카이사르를 더 군사적인 어떤 명성이 더 축적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카이사르를 이참에 정치적으로 제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군대에서 명성을 얻고 있는 카이사르를 어떻게 제거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폼페이우스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카이사르를 제거하는 작전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원전 49년 초에 원로원에서 카이사르를 소환합니다. 자, 이제 충분히 갈리아 전쟁에서 충분히 내 역할을 했으니까 그냥 로마로 돌아와라. 로마 와서 이제 뭐, 나라를 위해서 또, 로마에서 할 일이 있지 않느냐. 이게 해외에 있으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로 돌아오라는 건 뭐냐면은, 너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그 정도면 됐다. 이제 이러는 것이죠. 그런데, 카이사르가 어떤 사람입니까? 정치적으로 그 정도 된게 아니죠. 이제 정치적으로 뭘 해야 될 상황이잖아요. 군사적 명성 얻었죠? 그러면 해야 되는데, 원로원이 소환한 내용은 뻔히 다 알고 있죠. 왜냐면은 로마에는 또, 카이사르파들이 다 곳곳에 있으면서 지금 로마 정세가 어디로 돌아가는지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카이사르가 이제 저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 거냐. 여기서 카이사르는 자기의 일종의 정치적인 결단, 그리고 영웅의 정말 면모가 또 한 번, 이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원전 49년 원로원의 소환령에 그는 한편에서는 부응하면서 한편에서는 그러나 너희들의 뜻대로는 안 간다. 원래 원로원이 소환하면은요, 장군은 그냥 혼자 와야 되는 겁니다. 소환도 당했으니까 그냥 오는 것이죠. 거기 카이사르와 함께 싸우던 병사들은 거기다 두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다른 장군이 가서 작전권을 인수해서 이제 그 지역은 또 계속 지켜야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카이사르는 부하 장군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병사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혼자 가십시오. 그랬겠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도 함께 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알프스를 넘어서 군대의 장군들과 또 병사들과 함께 북부 이탈리아의 루비콘이라는 강이 있습니다. 루비콘이 이제 그 당시에는 로마 본토와 속주를 가르는 그런 일종의 뭐 국경선 개념이 되겠어요. 자, 그 루비콘 강 앞에서 저 유명한 말을 하면서 병사들에게, 장군들에게 이제 함께 갈 것을 어쩌면 천명한 거예요. 주사위는 던져졌죠. 병사들이 카이사르하고 한 10년 같이 있다 보니까 이 장군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아끼는 장군이다. 여러분, 부하가 이 장군을 신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시죠? 목숨 바쳐서 충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같이 결국은 루비콘을 건넙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아서 로마까지 그대로 무혈 입성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로마는 주인이 바뀝니다. 폼페이우스는 자기의 힘이 이제 충분치 못하다는 걸 알고 원로원 의원들, 다수의 원로원 의원들과 함께 그리스로 망명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카이사르는 그 파르살로스라는 곳, 그리스 중부에 있는데요. 그곳에서 폼페이우스를 지지하는 군대와 대전투를 벌입니다. 뭐 내전인 셈이죠. 그 파르살루스 전투에서 결국 이제 카이사르가 어렵지만 그러나 승리를 거둡니다. 이제 폼페이우스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그는 이제 이집트로 망명을 해버립니다. 이집트는 또그 당시 정치 상황이 좀 복잡했습니다.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12세가 폼페이우스의 은혜를 많이 입은 이집트 왕이었어요. 근데 그가 죽고 나서 그의 아들이었던 프톨레마이오스 13세하고 저 유명한 그 클레오파트라 있죠. 그 남매인데 남매가 이제 아버지의 통치권을 계승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 프톨레마이오스 13세가 뭐 나이가 뭐 12살, 13살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측근들이 그를 충동질해서 클레오파트라를 쫓아내고 이제 프톨레마이오스 13세가 사실상 이집트의 왕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폼페이우스는 프톨레마이오스 12세에게 베푼 은혜를 생각해서 내가 이렇게 위기에 처했고 내가 좀 피할 곳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이집트로 이제 망명 신청을 했더니 프톨레마이오스 13세의 측근들이 가만히 보니까 저 카이사르한테 패해서 도망오는 폼페이우스를 받아줬다가는 나중에 카이사르가 공격해 들어오면 우리가 오히려 큰 위기에 처한다. 그래가지고 폼페이우스를 망명을 받아주는 척하다가 해변에서 살해해 버립니다. 이 한때 로마 장군 중에 정말 동방에 큰 군사적 명성을 날리던 그리고 로마에서도 귀족파를 이끌던 폼페이우스는 처음 너무나 허망하게 죽고 말았어요. 카이사르가 이제 폼페이우스를 뒤쫓아서 이집트에 갔더니 그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13세와 그 측근들이 자랑스럽게 당신이 죽이려고 하는 이 폼페이우스를 우리가 제거했습니다. 라면서 폼페이우스의 머리를 갖다 바치는 거예요. 카이사르가 그

폼페이스의 머리를 보고 너무나 분노하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로마의 영웅을 너희들이 이렇게 어찌 보면은 무참하게 불의하게 죽였느냐 그러면서 이 프톨레마이오스 13세 그 세력들을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제 응징을 합니다. 그리고 쫓겨났던 클레오파트라를 다시 이집트의 여왕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카이사르는 이제 이집트에서 로마로 돌아오다가 소아시아에, 지금 터키죠. 터키에서 폰투스의 왕 미트리다테스의 아들 파르나케스라는, 이제 뭐 일종의 뭐 왕이라고 할수 있죠. 반란을 일으켰거든요. 그런데 그 젤라라는 곳에서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거기서 정말 와가지고 전투하러 와서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대승을 거둡니다. 그리고 로마에다가 일종의 자기의 승전고를 알린 것이 바로 저 유명한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이세 마디입니다. 그래서 이걸 로마의 원로원에 알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로 돌아옵니다. 또 기원전 46년에는 북아프리카에 가 있던 폼페이우스의 지지 세력들, 뭐 소카톤이, 스키피오 같은 이제 당시 귀족파의 세력들을 또 마지막 이제 물리칩니다. 자, 그래서 카이사르 이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개막이 됐던 것입니다. 정적들 다 제거했는데도 정치적으로 말하면은 로마 공화정 시대에는요, 두 사람의 콘술이 나라의 최고 통치권자입니다. 근데 이제 카이사르는 콘술이라는 이름 가지고는 영성에 차지 않았죠. 그래서 자기는 이제 독재관이 돼가지고 로마를 통치했는데 이 독재관이라고 하는 건요, 로마에서는 원래 1년 임기의 최고 통치자 콘술이 두 사람 인민의 선거로 선출됐거든요, 매년. 그런데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는 콘술의 권력을 정지시키고 독재관을 임명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 또 어느 정도 효율성이 필요한 그런 조치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공화정의 정신하고는 잘안 맞아서 원래 독재관이 되면은 6개월 임기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것도 문제가 해결되면은 바로 독재관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카이사르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았고 처음에는 뭐 며칠 동안 독재관에 있다가 그 다음에는 1년 임기로 그 다음에 10년 임기로 마지막 암살되던 해는 종신 독재관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 그 옥에도 티가 있다고 선을 넘지 말았어야 되는데 카이사르는 어쨌든 인간이기 때문에 역시 한계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카이사르는 카이사르 시대를 열었고요. 그는 그래도 다른 정치가와 다른 면모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은 관용을 선언한 것입니다. 클레멘티아라고 하는데요. 이게 카이사르의 관용 조치 굉장히 유명합니다. 폼페이우스가 공화국 편에서 카이사르와 적극적으로 싸우지 않은 자는 모두 공공의 적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이제 폼페이우스가 내전할 때 선언했는데, 카이사르는 자기에게 적극적으로 대항하지 않는 자는 모두 내 편이다. 그만큼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포용정신이 강했던 그런 이제 정치가의 면모를 보여줬던 것이죠. 자, 카이사르는 이제 독재관이 돼가지고 많은 개혁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율리우스력이라고 하는 그 달력입니다. 태양력을 로마 사회에 도입한 것입니다. 로마인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태음력을 썼어요. 태음력은 우리도 태음력을 한때 쓰다가 지금 양력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음력의 차이는, 음력의 불편함은 뭐냐면 계절하고 잘안 맞죠. 그래서, 카이사르는 이집트에 갔다가, 이집트인들은 그 태양력을 원래 문명의 초기부터 썼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집트의 태양력을 받아들여서 기원전 45년 1월 1일부터 로마는 바로 카이사르가 도입한 태양력이 이제 공식적인 달력이 됐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다 태양력 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물론 그레고리우스력을 쓰지만 그것의 출발은 우리가 율리우스력이다 하는 거. 결국 율리우스력은 뭐겠어요? 카이사르의 씨족 이름이었던 율리우스 씨족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대단한 개혁을 한 것이죠. 이제 영웅은 어찌 보면 보통 사람과 다르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선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그는 승승장구하면서 자기의 어떤 인기를 최대한 활용해서 계속해서 자기의 명성을 추구합니다. 콘술직을 계속 장악한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독재 관직입니다. 기원전 49년에는 로마를 장악한 다음에 11일 동안 딱 독재관이 돼서 자기의 하고 싶은 일을 했던 것이죠. 48년에는 1년 임기로 독재관이 됐고 46년에는 10년 임기의 독재관이 됐습니다. 44년 그가 암살되던 해는 종신 독재관이 됐죠. 그 외에도 그는 뭐 풍기 감찰관, 국부, 임페라토르라는 여러 칭호를 독점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카이사르가 진짜 자기가 군사적 영웅으로서의 면모를 진짜 보여줄 거다라고 마음 먹고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 파르티아 원정입니다. 여러분, 파르티아 원정은 아까 왜 크라수스가 가가지고 대패해서 개망신만 당했잖아요. 4만 군대가 가가지고 대패하고 자기도 죽고 겨우 만 명이 이제 돌아왔는데 그 로마가 당한 수치 이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내가 이제 파르티아 원정을 가서 크라수스가 당한 그런 이제 로마인의 수치를 내가 갚고 무엇보다도 로마의 국경을 동쪽에서 확장하겠다. 자, 2월 달 이제 이게 기원전 44년 초에 그렇게 선언하고 3월 중에 이제 가려고 했던 것이죠. 2월 달에 안토니우스 그의 이제 측근이었던 안토니우스와 측근들이 아, 이게 파르티아 원정을 가려면은 로마에서 왕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소문, 가짜 뉴스를 막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떠나기 전에 카이사르에게 왕관을 씌워줘야 된다. 막 그랬는데 로마 시민들이 카이사르를 좋아해도 야, 왕은 아니다. 왕은 사실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게 왕인데 왕을 쫓아내고 공화정을 시작했는데 왕이 웬 말이냐? 시민들이 썰렁한 반응을 보이니까 이제 카이사르가 나는 왕이 아니다, 카이사르다. 그러면서 이제 막 거절하는 그런 이제 제스처도 취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가짜 뉴스들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카이사르가 이제 로마는 친구에게 맡기고 수도를 트로이로 이제 옮기려 한다는 소문이 또 퍼져나갔어요. 동쪽에다가 이제 수도를 다 옮기려고 한다는 것이죠. 차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어찌 보면은 카이사르가 그 당시에 이집트 여왕 클레오파트라와 계속 사귀고 있었고, 그러니까 카이사르 욕심은 아마도 이제 로마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나 보다. 이런 이제 뉴스들을 막 퍼뜨린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알렉산드로스는 자기가 동방원정했다가 33살에 병사했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죽었는데 카이사르는 지금 50대 중반입니다. 카이사르는 충분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많은 원로원 귀족들이 카이사르는 분명히 승리한다. 왜냐하면은 그동안 카이사르가 전투에서 진 적이 별로 없습니다. 충분히 그는 이제 군사적인 역량도 충분히 정상급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로원 귀족들은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갔다 돌아오면 승리하고 돌아오면 왕으로 모셔야 될 상황이 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60여 명의 원로원 의원들이 음모를 꾸몄습니다. 파르티아 전쟁을 가기 직전, 이제 원로원 회의를 마치고 파르티아 원정을 가려고 막 준비하고 있었던 때, 많은 공화정파 원로원 귀족들은 이번에 카이사르를 보내면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카이사르를 왕으로 모시는 것을 이제 피할 수 없겠다.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된 것이죠. 기원전 44년 3월 15일, 원로원 회의장인데, 그 원로원 회장이 공교롭게도 마르스들판에 있던 폼페이우스 극장 안에 있던 원로원 회의장입니다. 폼페이우스는 카이사르가 정치적으로 어쨌든, 경쟁에서 제거한 정적이잖아요. 폼페이우스가 멋있게 만들어놓은 극장 안, 그 원로원 회의장, 그것도 폼페이우스 동상 앞에서 카이사르는 원로원 의원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23군데에 칼에 찔렸다.

0: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는 참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56세면은 사실 당시로 말하면은 굉장히 많은 일을 더할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아마 그가 파르티아 원정을 떠나지 않았으면 더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는 마지막 자기의 군사적 명예를 추구하다가 결국은 암살됐습니다. 카이사르는 그 사실은 죽기 전에 동료들과 식사하면서 마지막 식사자에서 그런 질문을 받았다고 해요. 어떻게 죽는 것이 가장 좋은가? 그랬더니 카이사르가 갑자기 죽는 게 제일 좋다. 그의 말을 마치 무슨 예언이라도 하듯이 자기의 미래를 마치 알기라도 했듯이 그는 이제 파르티아 원정을 3일 앞두고 암살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죽으면서 끝났어야 될 그의 그 영웅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사람이 죽으면 유언장이 공개되잖아요. 그런데 유언장에서 놀라운 사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자기의 둘째 누나 율리아의 외손자인 가이우스 옥타비우스에게 자기 재산의 4분의 3을 줘라. 그리고 그를 내 가문의 양자로 입양시켜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가이우스 옥타비우스가 18살 나이에 갑자기 카이사르의 양자가 됐고 어마어마한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근데 가이우스 옥타비우스의 집안이 이제 카이사르하고는 저런 관계가 있다는 거죠. 옥타비우스의 외할머니의 동생이 카이사르고 카이사르의 누나의 외손자가 옥타비우스입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말하면 뭐 끈이 있긴 한데 좀 멀죠. 그래도 중요한 것은 양자가 됨으로써 그는 카이사르의 모든 힘과 재산을 물려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옥타비우스는 이제 어려운 정치적 위기를 겪습니다. 18살에 1인자가 될 수는 없지요. 법적으로는 양자가 됐지만, 그래서 그도 역시 양부였던 카이사르를 본받아서, 20살 나이에 소위 제2차 삼두정치라는 걸 맺습니다. 안토니우스 레피두스와 맺고, 그리고 그 사이에서 자기의 운신의 폭을 좀, 넓혀갑니다. 제2차 삼두정치를 통해서 그는 이제 결국은 카이사르가 밟았던 길을 그대로 밟습니다. 힘이 없을 때에는 합쳐라. 그래서 경쟁자들을 자기 손에 일단 한 팀으로 만들고 또 결국은 그게 영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안토니우스와 마지막 대결을 통해서 그를 제거하고 로마 1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옥타비아누스는 기원전 27년에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으로 로마 제정을 열고 이제 로마는 공화정에서 제정으로. 그리고 이 옥타비아누스는 이제 그 뒤에 또 티베리우스를 입양해서 또 제2대 황제로 해서 로마는 이제 공화정 시대를 마감하고 이제 제정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카이사르는 죽었지만은 카이사르 이름으로 아우구스투스가 그 뜻을 계승해 갔던 것입니다. 팍스 로마나 팍스 아우구스타. 로마의 평화는 아우구스트의 평화로 이어갔는데 그것은 카이사르의 유언장을 계승한 결과입니다. 로마 불멸의 영웅 카이사르. 뭐 언젠가 뭐 역사가 끝나겠죠. 그러나 어쨌든 역사가 존재하는 한 우리는 카이사르의 이름을 달력에서도 보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용어에서도 나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카이사르 불멸, 로마 영웅 카이사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카이사르는 유독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의 업적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지도자이자 영웅입니다. 팍스 로마나 팍스 아우구스타. 죽으면서 끝났어야 될 그의 영웅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1: 그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0: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 없는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 융합 교육 채널 EBS ETV는 방송 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격차 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융합 교육채널 EBS ETV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1: 어?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행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0: 면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주는 이제 온라인 수업에 관련된 주제들을 쭉 정리해서 하나하나 소주제별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온라인 수업 준비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다면 오늘은 온라인 수업 진행입니다. 이 주제들은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하게 되는 비대면 수업, 원격 화상 수업 이 주제 때문에 저희가 하나씩 정리를 해보고 있는 거죠. 자, 진행 단계에서 또 쓸 수 있는 표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준비 단계는 지난 시간에 좀 정리가 됐고요. 자, 수업을 듣는다는 내용을 곧장 해야겠죠? 수업,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다. 집에서 수업을 듣다. 화상회의로 수업에 참여하다. 진행 자체니까. 그죠? 그러면 수업을 듣다라는 표현은 뭐, take classes. 그죠? take classes. 수업 듣다라는 얘기죠? 동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attend. 저것은 참석 동사거든요. attend a wedding 하면 결혼식에 참석하다는 뜻인데, attend classes 해도 수업 참석, 즉 수업 참여의 의미가 있습니다. online만 붙이면 돼요. attend classes online 하면 온라인상에서 수업에 참여하다. take classes online 이것도 온라인상으로 수업에 참여하다. 수업을 듣다 이런 얘기죠. 들어보세요.
1: attend classes online. attend classes online. take classes online. take classes online.
0: very good. 자, 집에서 수업 듣는 건 재택근무 때도 저희가 from home을 썼던 기억 혹시 나시나요? work from home.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저희가 표현 정리를 예전에 한번 했었습니다. 그때 재택근무 work from home. attend classes from home. 집으로부터의 의미로 from을 관용적으로 많이 씁니다. attend classes from home. a lot of students had to attend classes from home. 이렇게 from의 의미로 들어보세요.
1: attend classes from home. attend classes from home.
0: 오케이? 재택의 의미는 from home, 집에서 수업 듣다. 화상회의, video conferencing이라고 소개를 한번 해드렸거든요. 뭐뭐로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야기할 때 이 단어 상당히 유용합니다. 전치사인데요. via라고 읽어요. via. 중고등학교 때 좀처럼 잘 못 봤던 전치사입니다. via video conferencing. 화상회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 단어로 붙였었어요, 심지어. via video conferences. A lot of students attend classes from home. via video conferencing. 붙이면 돼요. 화상회의 프로그램 같은 걸로 집에서 수업을 많이 듣는다. 들었다, 듣는다, 그래 왔다. 이런 식으로 들어보세요.
1: via video conferencing. via video conferencing.
0: 이 자리에는 via email, via text 이런 식으로. 이메일로, 문자 메시지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자, 많은 대학생들이 집에서 수업을 들어야 했다. 자, 대학생들은 진짜 거의 두 학기를 거의 온라인 수업을 많이 해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뭔가 집에서 수업을 계속 들었다. 그런 얘기할 때 아까 attend classes 해도 될 것 같고 대학생들이니까 many college students had to attend classes 이 부분만 잘 처리하세요. from home. many college students had to attend classes from home. from home. 집에서 수업을 많은 대학생들이 들어야 했다. 항세 네 군데 들어보세요.
1: many college students had to attend classes from home. Many college students had to attend classes from home.
0: Okay. 자, 뭔가 이제 화상회의 프로그램이나 플랫폼을 이용해서 수업을 다 같이 참여를 하려면 제일 먼저 계정을 세팅을 해야 되겠죠. 뭐 계정 없이 들어갈 수 있는 플랫폼도 많습니다. 근데 주로 이제 계정 세팅을 많이 하죠. 그거부터 시작해볼까요? 단체 채팅방 운영하면서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고 링크를 또 공유를 많이 해야 됩니다. 수업 링크도 공유해야 되죠. 부가자료 링크도 공유해야 되죠. 서로 링크로 공유를 많이 해야 이제 아무래도 그게 수업이 잘 진행이 되겠죠. 계정, account라고 하죠. account. 자, set은 그냥 영어 단어니까 set up an account. 여기다 up을 붙이면 훨씬 의미가 확실해집니다. 세팅한다는 얘기예요. set up an account. you have to set up an account. 본인의 어떤 계정을 세팅을 해야 됩니다. 들어보세요.
1: Set up an account. Set up an account.
0: 회원 등록을 안 한다 하더라도 회의방에 들어갈 때 뭘 세팅해야 돼요? 본인 아이디 세팅해야 되죠. 뭐 얼굴도 세팅해야 되죠. 이런 것들. Set up an account. 수업 참여 account. 계정을 세팅해야 되고. 그 다음 단체 채팅방. 많이 들어보신다는데 단체가 뭐예요? Group chat room. Group chat room. 그죠? 그러니까 뭐 화상 프로그램 플랫폼과 별도로 그죠? 그냥 단체 채팅방 같은 데서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같이 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수업도 잘 진행이 되는 거고 소통이 매우 중요하죠. 원거리에서 해야 되니까. Group chat room. 단톡방 운영 거의 필수라고 봐야 되겠죠. Group chat room. 들어보세요.
1: Group chat room. Group chat room.

0: 그 다음에 링크 공유는 되게 쉬워요. 그냥 여러 링크를 공유하죠. 그럼 뭐 예를 들어 수업 링크 그것을 공유하다. share 다음에 링크인데 중간에 관사 하나 넣어줄게요. share the link. share the link. teacher share the link in group chat rooms. 이렇게 가도 되겠네요. 단체 채팅방에 링크를 공유한다. 들어보세요.
1: share the link. share the link.
0: 자, 그 문장 그대로 만들어 볼게요. 요 두 개 합해가지고 선생님들이 단체 채팅방에서 링크를 일반적으로 공유한다. 일반화 시킬게요. 복수형 붙여서. 선생님들, 예를 들어 뭐, teachers 앞에서 붙여서, the teachers, 선생님들이 share the link, 링크를 공유한다. in, 어디서? group chat rooms 에서 붙여서 일반화. the teachers share the link in group chat rooms 에서 단체 채팅방에서 링크를 선생님들이 공유를 해주신다. 됐죠? 들어보세요.
1: The teachers share the link in group chat rooms. The teachers share the link in group chat rooms.
0: 일반화시킨 문장이니까 S를 붙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집중해야 되죠. 선생님 말씀에. 아무래도 수업 진행을 원격으로 하다 보니까 화상으로 나오는데 일단은 선생님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과제 제출 같은 것도 이제 다 채팅방에 한다든가 이메일로 한다든가 어디에 올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과제 제출도 다 온라인상에서 하게 됩니다. 집중하다 영어로. 집중하다. Attention, 그죠? Pay attention to. Pay attention to. 강세. Attention. Pay attention to. 자, 요 말은 집중하다 의미로 여러분이 그냥 가장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다른 표현 고민하지 마시고 요거 쓰세요. 들어보세요.
1: Pay attention to. Pay attention to.
0: 선생님 말씀을 뭐라고 그래요? Teachers 뭐뭐뭐 이렇게 가기보다는 What the teacher is saying. 의문사 절습시다. 이게 훨씬 더 세련된 영작입니다. What the teacher is saying.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영어에선 풀어줍니다. 그게 정말 진정한 영어예요. What the teacher is saying. What the teacher is saying.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된다. 들어보세요.
1: What the teacher is saying. What the teacher is saying.
0: 마지막으로 과제 제출하는 걸 뭐라고 할까요? 제출. 구동사 하나 필요하거든요. 제출하다. 뭐로 제출해요? 손으로 제출하죠? Hand in assignments. Hand in assignments. 손이 주어예요. 저기 동사예요. Hand in, 강세 뒤에. Assignments. 혹은 turn in assignments. Turn in, 힘 뒤에 assignments. 과제에다 복수 붙여서 과제를 제출하다. Students have to turn in assignments. Students have to hand in assignments. 제출하다. 들어보세요.
1: Turn in assignments. Turn in assignments. Hand in assignments. Hand in assignments.
0: 문장이 되었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야 해. 비대면 수업 때, 원격 화상 수업 때 선생님 말씀 잘 집중해서 들어야 된다. You have to pay attention to what the teacher is saying. 선생님 말씀 이렇게 풀었죠? You have to pay attention to, 집중해야 된다. What the teacher is saying. 들어보세요.
1: You have to pay attention to what the teacher is saying. You have to pay attention to what the teacher is saying.
0: 좋습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온라인 수업 진행 관련된 단어들 오늘 정리를 해보고 표현으로 만들어서 문장에 넣어봤습니다.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다. 자, 동사 두 개죠. attend도 좋고 take도 좋고요. attend classes online. attend classes online. 복수형 붙여주고 표현으로 들어보세요.
1: attend classes online. attend classes online.
0: 필수적인 게 단체 채팅방이죠. group chat room. group chat room. 두개 단어의 조합은 앞에 힘 줍니다. group chat room. 들어보세요.
1: group chat room. group chat room.
0: 마지막 집중하다. pay attention to. pay attention to. 교실 수업 때보다 더 집중해야 되죠. 화면으로만 딱 보이니까 집중을 해야 선생님 말씀이 잘 기억이 나고 그렇습니다. 들어보세요.
1: pay attention to. pay attention to.
0: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온라인 수업 진행 관련된 표현들과 단어들을 정리해서 연습을 해봤습니다. 유용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자, 오늘 방송이나 그전 방송들 혹시 다시 보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다시 보기 무료로 이용하시고 저랑 실시간 소통하고 영어 질문 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오픈 단톡방에 저희 방송 제목 매일 10분 영어 쳐보시면 단톡방 나옵니다. 들어오실 때 EBS 1004 참여 코드 넣고 들어오시면 돼요. 저랑 실시간 소통하고 제가 질문 답변 직접 드립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and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Welcome back to our program.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confusing words. Tall versus high. Tall versus high. Tall 그리고 high 매우 비슷한 단어들이죠. 네, 언제 어디에 써야 되나요? 네, tall부터 시작해 볼게요. Tall 키가 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발음 연습해 볼게요. 네, 외래어로도 우리가 tall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한국식 발음이고 영어로 사용하실 거면 이 입술이 동그랗게 되면 안 되고 턱 내리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tall. Tall. Very good. Okay? 그리고 중간 모음 소리를 조금 더 길게요. 네, 전체적으로 영어 모음 소리들이 좀 더 길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들어보세요. Tall, 그리고 tall. Tall, tall. Okay, that's the difference. Okay, let's take a look at the nuance difference. Okay, tall은 이 사람, 건물, 나무가 수직으로 가늘고 높을 때 주로 tall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So we use the word tall to refer to people or buildings and trees that where the height is very high, right?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My friend is quite tall. What tall buildings! She's tall for her age. Tall. 키가 큰. Tall.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My friend is quite tall. 내 친구는 키가 꽤 커. 여기서는 quite는 꽤라는 말이죠. 꽤 키가 크다. Tall. My friend is quite tall. My friend is quite tall. 네, 여기서는 사람의 키를 얘기를 하니까 tall 단어를 사용합니다. 두 번째 문장이요. What tall buildings? 뭐 뉴욕에 와가지고 what tall buildings? 정말 높은 건물들이야. 이거는 감탄사식으로 말하는 거죠. What 뭐뭐 이거는 감탄사로 많이 사용합니다. 이 패턴은 What tall buildings? 그래서 빌딩에 대해서 건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tall가 적합하겠죠?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She's tall for her age. 자, she's tall. 그녀는 키가 커. For her age. For her age는 나이 비해. She's tall for her age. She's tall for her age. 마지막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She's tall for her age. She's tall for her age. 네, tall 이해 잘 하셨죠? 다음은 high로 넘어갈게요. 네, high는 높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발음 연습해 볼게요.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high 그리고 이거는 high 이렇게 나누지 마시고 연결해서 high, high 하고 발음 똑같아요. high, high. Okay, very good. 네, high. tall 하고 tall이 아니고 tall 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나요? 네. High 같은 경우는 산, 절벽, 벽이 바닥을 기준으로 전체 높이가 높을 때 high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Okay, so we use the word high to refer to the overall height of something starting from the ground. And usually we refer to things like walls or mountains and things like that.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The house has high ceilings. My kite flies high in the sky. They went up the high mountain. High, 높은. High.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The house has high ceilings. 네, 천장 같은 경우는 tall보다 high가 적합합니다. 그 집엔 천장이 높아. The house has high ceilings. 네, 그래서 키가 큰 보다는 높은, 네, 더 가깝죠. 두 번째 문장이요. My kite flies high in the sky. 네, 이것도 키가 큰 것보다는 뭔가 높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my kite flies high in the sky. My kite flies high in the sky. 마지막 문장입니다. 그들은 높은 산에 올라갔어. 네, tall보다 high, 산, 특히나 산에 대해서 얘기할 때 high를 더 많이 사용해요. They went up the high mountain. 네, 이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They went up the high mountain. They went up the high mountain. 네, 정리해 드릴게요. tall, 키가 클 때 tall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tall 많이 사용하고 거기다가 나무 혹은 건물 같은 것도 tall라고 합니다. high 같은 경우는 벽 혹은 산 혹은 절벽 같은 거를 high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더 높을 때, 키가 클 때 높을 때는 high, okay? 네,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My friend is quite tall. My friend is quite tall. My friend is quite tall. My friend is quite tall. My friend is quite tall. The house has high ceilings. The house has high ceilings. The house has high ceilings. The house has high ceilings. The house has high ceilings. 안녕 everyone.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Don't forget you can review all of our previous episodes at www.evse.co.kr. All you have to do is look up our program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Okay? The more you practice the better. 그래서 시간 되시면 다시 보시면서 같이 노트도 이제 필기를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Okay? Remember, practice makes perfect. Okay? Have yourselves a fabulous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ll see you soon.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의 생활 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s 생활 영어. I'm Megan Bowen.
0: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이번 주에 우리가 쭉 이야기해볼 주제는요, 바로
1: Planning입니다.
0: 네,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계획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자, 오늘의 핵심 내용부터 소개를 해볼까요?
1: Okay, so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I like to plan and be spontaneous.
0: 저는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아하고 and be spontaneous, right. 즉흥적인 것도 좋아합니다. 라는 내용이고요. 이런 이야기를 해주실 분은
1: Richard 씨입니다.
0: 네, 리차드 씨의 이야기가 1분 정도 되는 분량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그 전에 짧은 요약 문장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1: That's right. Let's take a look at his speaking summary. Richard 씨,
0: 나와주세요.
2: I prefer to plan out my work schedule weeks or even months at a time. I prefer to plan out my work schedule weeks or even months at a time. I prefer to plan out my work schedule weeks or even months at a time.
0: 네, 리차드 씨가 미리 계획을 세우는 걸 좋아한다는 말을 이 요약 문장에서 먼저 하고 있는데요. 문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 So Richard said, I prefer to plan out my work schedule weeks or even months at a time.
0: 네, 마지막에 나오는 at a time 하면은 한 번에 라는 뜻인데,
1: yes.
0: 네, 그래서 뭐 one at a time 하면 한 번에 하나씩 아니면 one person at a time 하면
1: yes.
0: 한 번에 한 명씩 뭐 말하세요, 나오세요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I prefer to plan out my work schedule weeks or even months at a time. 한 번에 몇 주씩, 몇 달씩 업무 일정을 계획 짜놓는 것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1: Wow, that's a lot in advance.
0: That's very organized.
1: I go from day to day.
0: 그날그날 계획을 세우신다는 분과
1: 네,
0: 몇 주, 몇 달 계획 세우신다는 분이 있네요.
1: All right, let's hope we can get some encouragement from Richard to okay. be more prepared. Let's take a look at his speaking summary once again.
2: I prefer to plan out my work schedule weeks or even months at a time. I prefer to plan out my work schedule weeks or even months at a time. I prefer to plan out my work schedule weeks or even months at a time.
1: 네. Let's move right into English on the go.

0: spontaneity, and I like making a solid plan for what's going to happen today, what's going to happen this week, and actually what's going to happen this year, next year, what's my 5-year plan.
1: I like spontaneity, and I like making a solid plan for what's going to happen today, what's going to happen this week.
2: 네, spontaneous라고 하는 즉흥적인이라는 형용사의 명사 형태가 다시 나오고 있죠, 여기서.
1: That's right, and it is spontaneity. Spontaneity.
2: 네, 즉흥적임 또는 즉흥성인데요. 그래서 I like spontaneity. 저는 즉흥성, 즉흥적인 것을 좋아하고 and I like 그러니까 이것도 좋아하고 여기서는 구분이 문장으로는 뭔가 이것도 좋아하고 이것도 좋아하고 병렬 구조인 것처럼 보이지만 반대되는 것들을 지금 가리키고 있죠, 사실은.
1: Yeah, it's opposite. That's 네. why I was like, and I like making this.
2: 그래서 중간에 and가 but 이랬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1: Yes, 네. in this case.
2: But also.
1: Yeah. 네. I think but would be a little bit better.
2: 네. Yeah. 의미 전달을 할 때는 더 효과적이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튼 and I like making a solid plan for what's going to happen today. 오늘 어떤 일이 있을지에 대한 solid plan. Solid라는 것은 여러 뜻 중에 고체가 있어요. 고체. Liquid, 액체 말고.
1: Oh, yeah.
2: 고체.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탄탄한 계획인 거예요.
1: Yeah. So a good plan. It doesn't have holes, right? 네. It's going to work. It's thorough.
2: 네. 그래서 제대로 세운 계획을 갖고 있는 것도 만드는 것도 좋아한다고 하고요. 오늘뿐만이 아니라 what's going to happen this week. 그러니까 오늘 그리고 이번 주에 있을 일에 대한 탄탄한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아한대요.
1: Yes, and not just this week though. He says, and actually what's going to happen this year, next year, what's my 5-year plan?
2: 네, 오늘 이번 주까지 갔다가 and actually 사실 어디까지 생각을 하냐면 what's going to happen this year. 올해 일어날 일, next year, 내년에 일어날 일, 그 다음에 이제 문장 구조를 살짝 바꿔서 What's my 5-year plan? 5년 계획이 뭔지까지도 생각하는 거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That's great.
1: That is awesome. Let's take a look at the next part.
0: I don't know why I'm so organized and I also like being really spontaneous. But I just enjoy life and want to have the most exciting experience possible. I began really meticulously planning out my work schedule.
1: I don't know why I'm so organized, and I also like being really spontaneous.
2: I don't know why I am so 뭐뭐뭐.
1: So organized.
2: 네, organized는 정리된 체계적인 계획성이 있는이란 뜻인데 organized를 빼고도 이 문장 정말 응용하기 좋습니다. I don't know why I am so lazy.
1: Lazy.
2: 제일 먼저 저도 떠올랐는데요. 지금 즉흥적으로. I don't know why I am so smart. 뭐 이런 거.
1: Oh.
2: 밖으로 말하면 안 되겠죠. I don't know why I am so 뒤에 이제 내가 왜 이런지 왜 이렇게 뭐뭐한지 모르겠다라는 yep. 건데요. 계획성이 좋으면서도 and I also like being really spontaneous. 계획성이 이렇게 좋으면서도 5년씩 생각을 하면서도 즉흥적인 걸 좋아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I think he can afford to be spontaneous from time to time because yeah. he's organized.
1: Yeah, because his schedule is so organized. I'm sure every minute of every day isn't scheduled, but during those free times, yeah. something happens, yeah. it's nice.
2: So it's a nice balance.
1: Yeah, it is a great balance. So next he says, but I just enjoy life and want to have the most exciting experience possible.
2: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I just enjoy life. 저는 인생을 즐기고 있습니다. 인생이 즐겁습니다. And want to have the most exciting experience possible. 그냥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신나는 즐거운 경험을 하고 싶은 거예요.
1: And he says next, I began really meticulously planning out my work schedule.
2: 문장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는데요. 언제라는 부분이 뒤에 나올 겁니다.
1: Yes.
2: 그래서 저는 began really meticulously.
1: Yes, meticulously. Meticulously.
2: 꼼꼼하게 세부적인 것까지 놓치지 않고 챙기면서 planning out my work schedule. 업무 일정을 꼼꼼하게 짜기 시작한 건 언제였냐면 하면서 다음 문장에서 when으로 시작할 거예요.
1: Yes, so when, he says, next.
0: When my wife and I started working on the internet regularly, that's when I was able to look out months at a time, 6 months at a time.
1: When...

0: My wife and I started working on the internet regularly.
1: 언제였냐면 제 아내와 제가 started working on the internet regularly. 인터넷으로 정기적으로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하게 됐어요. work 뒤에 이제 on the internet이 왔기 때문에 on the internet이라는 것은 정말 그다음에 online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수 있기 때문에 뭐 videos on the internet, making videos online 이런 표현도 예전에 우리가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만들어서 올리는 것도 그냥 요즘에 making videos online처럼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일을 해서 인터넷에 올리는 것, 인터넷 상에서 실제로 뭔가 일을 하는 것다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 Basically, just on the internet, it could be anything.
1: 인터넷과 관련된 일을 하는 거죠.
0: Anything,
1: Yeah,
0: right?
1: alright.
0: Perfect. And he says, that's when I was able to look out months at a time, 6 months at a time.
1: 네, that's when, that's 다음에 이런 의문사들, that's when, that's why, that's what, that's
0: Where?
1: 네, 나머지
0: I
1: 있죠.
0: don't know. That's where?
1: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붙이면은 그거야말로 바로 이겁니다라고 해서 that's when 그때 이렇게 한 겁니다. That's why 그래서 이렇게 한 겁니다. That's what 그게 바로 이겁니다. 이런 흐름인데요. That's when I was able to look out months at a time, 6 months at a time. 그러니까 인터넷에 관련된 일을 정기적으로 하게 되면서 그때 바로 몇 달씩, 6개월씩 내다볼 수 있게 되었대요.
0: Perfect. Let's look at the last part of his clip.
2: Plan what sort of video we were going to do during Christmas, even if it was summertime. So, planning is a really useful tool, but I think living by the spur of the moment is also really good.
0: Plan what sort of video we were going to do during Christmas, even if it was summertime.
1: 6 months, look out 6 months at a time 이렇게 하는 그 행동에 예를 들고 있죠. 그래서 6개월씩 미리 내다보는 행동의 예로 plan what sort of video we were going to do during Christmas. 크리스마스 때 어떤 비디오를 여기서 do라고 했지만
0: Make.
1: make죠.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even if it was summertime 여름이어도 크리스마스 때 어떤 비디오 만들지 계획을 할수 있게 되었대요. 그래서 마지막 문장은요.
0: So, planning is a really useful tool, but I think living by the spur of the moment is also really good.
1: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planning, 계획을 짜는 것은 is a really useful tool, 정말 유용한 tool, 도구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0: Yes.
1: 진짜 어떤 도구를 막, 뭐,
0: No.
1: hammers, rulers 이런 거 말하는 거
0: No, it's
1: 아니고요.
0: not that.
1: 그냥 어떤 행동 자체를 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But I think living by the,
0: Spur of the moment.
1: 네,
0: Spur of the moment.
1: is also really good. 그래서 즉석, 그런 즉흥적인 충동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도 아주 좋은 것 같아요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즉석의 충동이라고 그냥 번역은 했지만 spur라는 것이 사실은 어떤 물건의 이름이죠. 말을 타는 사람 그 신발 뒤에
0: Yeah, there's like a spiky around spike thing,
1: 네.
0: and they use it to spur the horses to move forward.
1: 네, 그래서 그 뾰족한 부분으로 말에게 말을 차면 말이 그걸 맞고 앞으로 달려 나가는데 말 입장에서는 이 spur가 찌르는 것이 예상됐던 행동은 아니잖아요. 갑자기 뭐 앞으로 나가라고 하니까 즉석에서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spur of the moment, 그 순간의 충동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0: That's a great example that you had with the horses.
1: Thank you.
0: Perfect. Let's review his clip once again.
2: Let me ask you something. Do you like spontaneous activities or do you like planning out your day and planning out events in the future? I actually like both. I like spontaneity and I like making a solid plan for what's going to happen today, what's going to happen this week, and actually what's going to happen this year, next year, what's my 5-year plan. I don't know why I'm so organized and I also like being really spontaneous, but I just enjoy life and want to have the most exciting experience possible. I began really meticulously planning out my work schedule when my wife and I started working on the internet regularly. That's when I was able to look out months at a time, 6 months at a time, plan what sort of video we were going to do during Christmas, even if it was summertime. So, planning is a really useful tool, but I think living by the spur of the moment is also really good.
1: 오늘의 핵심 패턴으로 복습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패턴들 준비했는데요. 먼저 5-year 뭐뭐뭐 뒤에 명사가 붙어요. 그래서 5, 보통 이제 5년이라고 하면 5 한 다음에 띄어쓰기를 하고 years, s까지 붙죠. 그런데 붙여쓰고 하이픈 사용을 해서 s를 빼고 형용사로 쓰기 때문에 s가 마지막에 필요가 없습니다. 5년간의, 5년짜리의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로 뭐뭐뭐 at a time이라고 하면은 한 번에 몇 개씩, 몇 명씩 이런 표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함께 영어 문장 4개 만들어 볼 건데요. 먼저 우리말 번역 보여드리겠습니다.

0: 네, 오늘은 계획 그리고 즉흥성과 관련된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개 읽어보겠습니다.
1: Let's take a look. I miss university and being able to have spontaneous nights out instead of having to plan them days in advance. I have a love-hate relationship with spontaneous plans. Like, yes, I want to be surprised, but then I also want a head start to plan what I'll say or how I'll act.
0: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 Elliot says,
0: I miss university, 대학 시절이 그립고, and being able to have spontaneous nights out, 갑자기 즉흥적으로 외출할 수 있었던 것이 그립대요. Mm-hmm. 무엇 대신에? Instead of having to plan them days in advance. 여기서 them이라는 것은 nights out. 친구들 만나서 밖에서 노는 거를 여기서 them이라고 받고 있고, 미리 며칠 전에 계획을 이제는 세워야 하는데,
1: yeah.
0: 대학 때는 안 그랬다는 이야기죠.
1: That's right.
0: 그다음
1: Annabeth says,
0: I have a love-hate relationship. 애증 관계예요. Mm.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한데 with mm-hmm. spontaneous plans. 즉흥적인 계획과 애증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Like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yes, 네, 물론입니다. I want to be surprised.
1: Yes.
0: 물론 이렇게 가끔씩 예상 못 했던 거를 겪는 거 좋아요.
1: Of course.
0: But then I also want a head start. Head start 하면은 뭐 달리기 시합 같은 거 할 때 먼저 출발하게 해주는 게 이제 head start
1: yeah.
0: 아니면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거를
1: yeah.
0: 말하는데요.
1: To be able to start or plan in advance a
0: 네.
1: bit.
0: 그래서 미리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할지 좀 계획 짤 수 있게
1: mm-hmm.
0: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애증관계가 있다는 이야기네요.
1: All right.
0: That's it.
1: Great. Those were some great posts that we had, and I hope that you guys were able to learn a lot today. Thank you so much for studying here with us.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1: We'll see you next
0: 감사합니다.
1: time. 감사합니다.

0: 해도 용룡이 나라샤. 짐이 용비어 찬가를 쓴 연유를 그대는 설명할 수 있는가? 사과는 왜 항상 아래로 떨어지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사과를 연결하니 직각 삼각형이군요. 분명 떠오르는 게 있을 텐데 설명해 보시오.
1: 네, 피타고라스 정리는요.
2: EBS에서 교과서의 지식을 설명해 줄 선생님을 찾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EBS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지금 도전하세요.
3: 여름이면 산으로 바다로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죠? 오늘은 조금 다른 여행을 떠나봅니다. 책 한 권 들고 1박 2일 마음 편히 머무는 이곳. 짐을 내려놓고 둘러보니 온 사방이 책이네요. 오늘 하루는 이 책과 함께 지내보려고요. 창밖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방 안엔 책장 넘기는 소리. 읽다가 멈추고 쉬다가 다시 읽고 잠깐 걷기도 하고 기지개도 켜고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 나만의 독서니까. 온종일 책과 함께 보내는 시간.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어쩌면 독서는 글을 읽는 일이 아니라 잠시 멈춰 나를 쉬게 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welcome to 영어 story time. I'm Kristen Cho. 네, 친구들 너무 반가워요. Always, always, 항상. Okay. We are going to continue our story, Pirate Party. 네, 저번에 우리 요리사가 많은 거를, 아주 이상한 거를 추가를 했죠. 이 Pirate Pie를. 네, 과연 맛있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 우리 Pirate Captain이 이 파이를 먹을까요? 궁금하네요. Alright, so we're going to read, continue the story today. But before we begin reading, we need to look at our three words for the day. So let's take a look. Okay, so the first word is to not. 자, not가 명사로 될 수도 있고요. 이제 동사, to not, 매듭을 묶다. 그러니까 make a knot, okay? And the second word is peer, to peer into. 자, peer is to look, okay? To peer into, 자세히 들여다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쫙 자세히 보는 거예요. All right. And the last word is to fish. 자, fish, 친구들, fish, 물고기 아시죠? 근데 동사로도 씁니다. 자, 낚시하다, to fish. So those are the three words for today. Let's begin reading. Okay, so I'm very curious about this pirate pie. 이 pirate pie가 과연 우리 캡틴이 드실 건지 아니면은 이럴지 네, 참 궁금합니다. Let's begin reading. Chapter 2. The next day, the crew went to find Captain Codspawn.
1: Captain, we have a birthday surprise for you, they said.
0: The captain smiled a big smile. The crew sat him down at the table. They knotted his napkin around his neck. They handed him a knife and fork. 네, 친구들, 처음에 우리 책을 읽었을 때 우리 캡틴이 굉장히 좀 우울했죠? 근데 여기서는 되게 기뻐 보이네요. Why? Because, Captain, we have a birthday surprise for you. 네, 어떤 특별한 이제 surprise, 네, 선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네, 여기에서 그래서 they knotted his napkin around his neck. 자, 식사 대접을 하기 위해서 To knot, 네, 매듭을 묶다.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냅킨을 딱 여기다 묶었어요. 이제 뭐를 먹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기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음식이, 맛있는 음식이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되게 기뻐 보여요. Alright, he looks very happy. Alright, let's continue reading. Cabin boy Ben was sent to get cook.
2: We're ready!
0: Ben told Cook. Cook opened the oven and lifted out the pie. She carried it slowly down the deck toward the captain's cabin.
3: 아유, 네. 드디어 네, 파이가 완성이 됐습니다. 네, 우리 요리사가 이렇게 갖고 나오는데 자, 여기 그림을 보면요, 친구들. 우리 요리사 얼굴 표정을 한번 봐요. 너무 자신감이 너무 넘치죠. Okay. 아주 she's very proud. 네.
0: She carried it slowly down the deck toward the captain's cabin. 네, 여기 captain's cabin은 선장의 방이에요. cabin이 바로 room보다는 cabin이라고 하죠. All right. 자, 어떤 반응이 우리 캡틴이 어떤 반응을 할지 궁금하죠? All right. Let's continue.
4: Then something awful happened. Cook tripped over the ship's cat. The pie flew up into the sky. It flew over the side of the ship. Oh no! It fell into the sea with a loud splash.
3: 어떡해요? All right. 네, 파이가 날아갔습니다. 네, 어디로요? 바다로요. 풍덩, splash.
0: Okay, so something awful happened. 네, the cook tripped over the ship's cat.
3: Oh no! 네, 고양이한테 발이 걸려서 넘어졌어요. 어떡해요? 그래서 이제 확 이제 풍덩 바다로 들어갔어요. 아, 어떻게 하나? 네, 계속 let's continue reading.
0: Cook went to the side of the ship and peered into the water.
4: Oh, I think I can see it.
0: The pirates' fishing poles were nearby. Cook grabbed a pole and fished for the pie.
3: Okay, 자, 바다로 들어갔는데 여기에서 막 찾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Cook went to the side of the ship and peered into the water. 자, 옆으로 가서 peered into the water.
0: That is our second vocabulary word, to peer into the water. 네, peer into는 자세히 들여다 보다, 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냥 look는 그냥 보다. Peer into는 아주 자세히 보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아 보인다. 네, 그래서 이 파이가 보이는데 어떻게 이거를 갖고 갈 수 있나요? 그래서 여기 아이디어가 이 낚싯대가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Cook grabbed a pole and fished for the pie. 네, 아이디어는 참 좋네요. 네, 왜냐하면은 저 밑에 있으니까 뭐 물에 물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네 여기에서 이 낚싯대로 낚시를 하는 거예요. 자, and fished for the pie. And here is our last word for today. 자, fish 친구들, 생선이고 to fish는 동사로 네, 낚시를 하다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낚시를 pie, she's fishing for the pie. 네, 물고기를 저기 낚시를 하는 게 아니라 파이를 낚시를 하는 거예요. Alright, let's continue reading.
1: I've got it hooked, she cried.
0: Cook and Ben pulled and pulled. It seemed very heavy.
2: Well, that's not the pie, said Ben when he saw what was on the end of the line.
1: No, it's something even better, yelled Cook.
2: Come on, the captain is waiting.
3: 네, 낚시를 했는데 친구들, 이 파이가 아니라 뭔가 다른 게 걸렸어요. 아, 참 궁금하네요. 자, 뭔가 딱 걸렸어요. 네, 그래서 근데 걸렸는데 되게 무거워요.
0: It seemed very heavy. They pulled,
3: 막 당기고 당겼는데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벤이 이거 파이가 아닌데. 근데 자 우리 요리사가 그러는데 No, it's something even better. 아, 파이보다 더 좋은 거야. 네, 더 좋은 게 뭘까요? 네, 오늘 여기까지고요. 네, 다음에 우리 뭐를 잡았는지 네 알게 될 거예요.
0: We're going to finish the book next time and see what did they catch. Okay, thank you so much for reading with me always and I'll see you next time. Take care. Bye.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요. 일상 영어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1: 네.
0: 제목이 창의력이 이렇게 없나?
1: 오.
0: 이건데요. 이건 솔직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1: 네.
0: 이걸 쓰면서 제가 막 화가 나면서 쓴 사실 다이얼로그예요.
1: 왜요?
0: 왜냐면 제가 나름대로 있잖아요.
1: 예.
0: 이런 그 영어를 가르칠 때 쓰는 그런 뭔가가 있습니다. 그런 약간 슬로건 같은 거라든가 stuff like that. 그래서 굉장히 고민해서 만드는데
1: 네.
0: 아 그냥 그 뭐라 그럴까 어디선가 똑같은 걸 보게 되는 거예요.
1: 어어어.
0: 이런 게 있으면 뭔가 창의적으로 만든 사람 입장에서
1: 와 너무 속상하죠.
0: 너무 속상하거든요. 근데 아마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마 많은 분들이 내가 이렇게 뭔가를 만들었고 뭐 그림을 그렸고 했는데 누군가가
1: 똑같이 허락, 따라해요?
0: 맞아요. 허락도 없이라든가 이러면 큰 문제가 돼요.
1: 그거는 지적 재산권 침해죠.
0: That's right. 네. So, 좀 심각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면서 만들어본 네. 다이얼로그 되겠습니다.
1: 궁금하네요.
0: 오늘은 다른 사람이 내 슬로건을 쓰게 된 것을 알게 된 situation.
1: 아이고 아이고.
0: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Alright, 첫 번째 미션입니다. 이 사람들 내 거랑 똑같은 슬로건을 쓰고 있네.
1: 응?
0: 뭔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1: 아,
0: Right.
1: 그쵸.
0: 이게 문장이 조금 우리말로 길어 보이는데요. 자, 진짜 trust me.
1: 네.
0: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 만들 수 있어요. 이 사람들 내 거랑 똑같은 슬로건을 쓰고 있네였고요.
1: 네.
0: 두 번째 미션은요. 전화해서 따질 거야.
1: 오, 따줘야
0: 오,
1: 돼요.
0: 전화해서 따줘야 됩니다.
1: 정당 방위입니다.
0: 아, 이거는 그렇습니다.
1: 네.
0: 자, 영어로 다이 문장들 바꿔보도록 할게요.
1: 좋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이 대체 내 슬로건을 어떻게 베꼈을지 한번 확인해 보러 가볼까요?
0: Alright.
1: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아, 이 사람들 내 거랑 똑같은 슬로건을 쓰고 있네.
2: You look unhappy. What's wrong?
1: I'm upset.
2: Oh no.
1: So big problem.
2: What's the problem?
1: 설명하자면 긴데. Listen.
2: Yep.
1: My idea 슬로건. 슬로건. This is 그 저기. 슬로건.
2: Yeah,
1: This is my.
2: slogan. Your idea.
1: 네. 그 예. They stole my
2: Oh.
1: slogan. Yeah.
2: But you came up with that. But you came up with that.
1: My, oh.
2: You came up with that, right? Oh, talk about copycats. Shame on them.
1: Shame.
2: Shame on them.
1: Shame. They shame.
2: Talk about copycats.
1: Copycat?
2: Yeah, copycat.
1: Meow.
2: Not me,
1: Meow.
2: no. Co
1: Cat.
2: copycat,
1: Copy.
2: it means they copy.
1: Copy. Coffee?
2: Not, no, no,
1: No, no, no.
2: no. Oh, no.
1: No.
2: Shame.
1: Yes.
2: Shame.
1: Shame. Yeah. You 말 잘했어. 전화해서 따질 거야, 내가.
2: 응?
1: 전화해서 따질 거야. I complain for them. 그 콜.
2: You get a call?
1: Yeah.
2: Yeah, do it. Do it.
1: I do it.
2: That's terrible. That's your one.
1: Do you know number?
2: No.
1: No?
2: 네.
0: 아이고, 결국 아무 말도 못해가지고 그 사람들 그냥 그대로 쓰게 됐다면서요.
1: 그러니까요, 이게 내
0: 아,
1: 걸 지키는 데에도 이렇게
0: 맞아요.
1: 영어가 필요해요. 언어가
0: 맞습니다.
1: 이렇게 중요합니다.
0: 우리 자신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도 이 언어는 무조건
1: 네.
0: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These guys are using the same slogan as mine.
4: But you came up with that. Talk about copycats. Shame on them.
3: I'm going to call them and complain.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1: 네.
0: 자, 뭔가를 발견했어요. 뭐지 이거? 이러면서 이 사람들 내 거랑 똑같은 슬로건을 쓰고 있네.
1: 어떻게? 사실 이런 경우가 쉽지 않거든요.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에.
0: Right.
1: 이거는 진짜 카피했다라고밖에.
0: 이건 진짜 아니에요.
1: 그렇죠.
0: 네.
1: This guy.

0: guys are using the same as mine.
1: Right.
0: 내 것과 같은 슬로건이네요.
1: 오.
0: 슬로건 영어잖아요.
1: 네.
0: 예.
1: 그치.
0: 그쵸. Using the same
1: 그러면 these
0: 이건.
1: guys are
0: 여기서 끊어요.
1: 오케이. 거기서 끝내기 좋을 것
0: 그쵸,
1: 같아요.
0: 그쵸.
1: Yes.
0: 같은, 그러면 슬로건을 쓸게요.
1: 오케이.
0: 슬로건인지,
1: 와,
0: gun인지.
1: 이게 고민 많이 될것
0: 예,
1: 같아요, 사실.
0: 이거 오늘 확실하거든요. 총할 때 gun일까요?
1: 건일까요?
0: 아니면 이거랑 똑같은 오. 아니면 이걸로 갈까요? 슬로건.
1: 간으로. 오케이. 자, 아, 슬로건이요. 그걸 그렇게 읽는 사람 처음 봤지만. 자, 맞는지 보겠습니다. So, these guys are using the same 슬로건은 아니지만, slogan as mine. 맞습니다. 억울해. 틀렸어야 했는데.
0: 아니, 이거 진짜 저 찍은 건데.
1: 맞아요. 근데
0: 야.
1: 찍을 때 맞을 때 있죠. 지금, 우리가 딱 들으면, 슬로건이니까 진짜 총할 때 건인가? 이 생각을 할 확률이 제일
0: 저도
1: 높아요.
0: 그렇게 쓰려고
1: Right.
0: 했거든요.
1: 근데 뭔가, 아, 간으로 갔네요. 하지만 발음은 슬로겐. 맞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세요. 다른 슬로건이면 말을 안 하죠. 당연히. 근데 같은 거라고 했었잖아요. 우리가 같은이라고 할 때, 뭘 썼을까요? 여기서 과연?
0: The same.
1: 저 지금 감동.
0: 어머.
1: Why? 그냥 same이라고 하지 않고
0: The
1: the
0: same.
1: same이라고 했기 때문에. 오케이. Okay. So 뭔가가 같다라고 얘기를 할 때, 같은 무엇 할 때는 특정 딱 지어주는 경우가
0: 아,
1: 많아요.
0: 그래서 더가
1: Right. 그래서 the
0: 붙는군요.
1: same 뭐뭐 이렇게 해주는 게
0: Yes.
1: 좋습니다. So 그냥 same이 아니라 the same slogan. So 같은 명사라고 할 때는 the same 명사 이렇게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뭐뭐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요. 많은 분들이 헷갈리셔서 뭐뭐와가 뭐죠? 와? 보통?
0: 뭐뭐와
1: 와.
0: end
1: 그건 뭐뭐
0: 아
1: 그리고 이러면
0: 그리고
1: with라는 게 있죠.
0: 아 with
1: 그래서 많은 분들이 the same with라고 쓰시는 실수가 많아요.
0: 저도 그렇게 썼을 것 같은데요.
1: 거의 그런 실수가 나오는데 자, 여기 뭐가 보이죠? 뒤에
0: as
1: as. 이걸 쓰게 됩니다.
0: 아
1: The same 명사
0: as
1: as 무엇? 원래 as가요, 직역을 좀 하자면, 뭐뭐 같은이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목적어 같이, 혹은 만큼이에요. 목적어만큼, 목적어 같이, 같다. 한국어는 조금 어색하지만, 그게 결국엔 동급이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통 희한하게, 비교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너보다 키가 크다. 뭐 당신이 나보다 더 똑똑하다. 이렇게 비교하는 건 잘하시더라고요. I'm better than you. 댄
0: 그쵸.
1: 써가지고. 근데 같은 거 하라고 하면은 잘 못하세요.
0: 위드가 자꾸 생각나요.
1: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다? 못하는 걸 오히려 더 파야 됩니다. Right? So the same 명사 as 무엇? 이것도 처음에는 as 잘안 들어와요. 진짜 저도 인정합니다. 역시 반복이에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너이 자동차 너의 자동차냐? 이러면서 나너내 거랑 똑같은 자동차 가지고 있어.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나는 같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 그럼 뭐라 그래요?
0: I
1: Have.
0: have the same car
1: 자, 당신 것 같은 아니면 만큼.
0: as
1: As yours. 이렇게 쓰는 거예요.
0: yours까지예요?
1: Right. Yours. 왜냐면 너의
0: yours.
1: 것이니까. Or your car이라고 해도
0: your
1: 되죠.
0: car.
1: 둘다 괜찮습니다. So I have the same car as yours. Or as your car. 자, how about this? 이럴 때 있나요? 슬기 씨가. 새 드레스를 샀어요. 아, 동창회 나갔어요.
0: 아, 다 예쁘다고 얘기해 줘야 되는데.
1: 어머, 그랬는데 늦게 들어온 친구가 똑같은 걸 입고 왔어요. 어떤
0: 집에
1: 느낌인가요?
0: 가고 싶어요.
1: 그렇군요.
0: 당장에.
1: 남자들은 보통 에이, 똑같아 이러는데
0: 안 돼.
1: 여자분들은 이건 안 되죠.
0: 아니, 왜냐면 비교당할 수도 있고 그렇기
1: 아, 또 상대방이
0: 때문에.
1: 또 뭔가 핏이
0: 아,
1: 좋으면
0: 용납할 수 없어요.
1: 오케이.
0: 그런 상황 자체를.
1: Okay. 자, 그러면 where 입고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 where의 과거형이 뭐죠?
0: were.
1: wore. 그러면 그녀는 똑같은 드레스를 입었어? 내 거와 똑같은 드레스를 입었어. 어떻게 할까요? She
0: She wore the
1: 같은 드레스.
0: same dress
1: 내거 같은
0: as
1: as
0: mine.
1: mine. She wore the same dress as mine.
0: Yeah.
1: 지금 벌써 기분이
0: 안
1: 굉장히
0: 돼요.
1: 안
0: 용납할 수
1: 좋네.
0: 없어요.
1: 알겠습니다. 자,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I have the same car as yours.
0: I have the same car as yours.
1: She wore the same dress as mine.
0: She wore the same dress as mine.
1: 그렇죠. 자, 그리고 참고로 이거 예전에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을 텐데요. 걔 나랑 동갑이야. 이것도 결국 더 same이 들어가죠.
0: 맞아요.
1: Right?

0: 그러면 같은 나이를 뭐라 그러겠어요? The same?
1: Age.
0: 나 같은 그럼 뭐요? With
1: As
0: 아니라 as me.
1: me.
0: 그러면 그녀는 나와 같은 나이다가 뭐예요? She
1: She is
0: is
1: the
0: the
1: same age as
0: as me.
1: me.
0: There you go.
1: 어.
0: 이렇게 예전에 배웠던 게 여기서 쓰인 겁니다.
1: 우와.
0: 사실은 똑같은 거였던 거예요. 그렇죠?
1: 그러네요. 다
0: 오케이.
1: 연결이 되네요.
0: 다만 우리가 동갑이라고 표현할 때는 she has라고 안 하고요. she is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She is the same age as me. Alright.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These guys are using the same slogan as mine.
1: These guys are using the same slogan as mine.
0: Alright. 자, 그랬더니 친구가, 뭐야? 그러면서, 그거 내가 생각해낸 거잖아.
1: 오,
0: 같은 표현 쓰시는
1: 그렇지. 그쵸,
0: 거예요.
1: 그쵸.
0: 예.
1: 왜냐면 누구보다 잘 아는 친구네요.
0: 그렇죠.
1: But you came up with, 예. 네가 came up. 떠올렸어. 떠올렸잖아. With, 뭘까요?
0: 글쎄요.
1: With, 그건가 보다. 그거.
0: 네.
1: 그거. With it.
0: 저거, 그거, 뭐.
1: 예.
0: Right. 자, but you came up with it. Alright? 일단은 틀리지는 않아요.
1: 예.
0: 근데 저는
1: With that.
0: that.
1: 아.
0: 왜냐하면 이게 틀리다는 게 아니고요. that을 쓰면 it보다 바로 방금 얘기했던 것을 지칭할 때가 많습니다.
1: 아.
0: 그래서 방금 그거 우리가 얘기했던 슬로건, 그거 네가 한 거잖아. 이런 느낌. So with that 이라고 한
1: With that.
0: 것뿐이고요. 사실 여기서 그게 핵심이 아니고요. 뭔가를 생각해냈다 라고 하는 덩어리 표현. 이거는 여러분, 사용빈도가 너무 높아요.
1: 오,
0: 무조건이에요. come up with
1: with
0: 라고 하는 거. 누구와 함께 올라간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게
1: 네,
0: 아니라 얘는 덩어리 표현입니다. come up with something. 뭔가 머리 안에 떠오른 거예요.
1: 그쵸,
0: It came up,
1: 오,
0: right? 오케이. 왜냐하면 come up 자체가 발생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Something came up, 이런 뭔가 무슨 일이 생겼어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뭔가가 생긴 겁니다. 떠오른 겁니다.
1: 네.
0: Right? So with 무엇?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아이디어가 너무 별론 거예요. 그래서
1: 아하.
0: 아니 누가 이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어? 그러면 누가 이거 했어? 이 아이디어 이렇게 해야 되겠죠? Who?
1: Did?
0: 과거형으로 who came?
1: Who came up with
0: 이 아이디어?
1: this idea?
0: Who came up with this idea? 여기서는 who가 누가라는 주어 역할이기 때문에 바로
1: 네.
0: 동사 나오는 거예요.
1: 그렇군요.
0: 자, how about this? 마유가 그 계획, 플랜을 생각해냈어요. 과거형으로.
1: Mayu came up with the
0: 계획.
1: plan.
0: plan. So Mayu came up with the plan.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참고로 오늘 여기서는 안 하겠지만, come up with가 뭔가를 생각해내다, 떠올리다라는 뜻도 되고요.
1: 네.
0: 돈을 구해온다라는 뜻도 되기도 해요. 하지만 이거는 문맥에 따라 달려있기 때문에 오늘은 하지 않겠습니다.
1: 네.
0: 자, 읽어볼게요. Who came up with this idea?
1: Who came up with this idea?
0: Mayu came up with a plan.
1: Mayu came up with a plan.
0: Alright, 본문 한번 가볼게요. But you came up with that.
1: But you came up with that.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These guys are using the same slogan as mine. These guys are using the same slogan as mine. But you came up with that. But you came up with that.
0: Alright, 자,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1: 네.
0: 따라쟁이란 게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군.
1: 오.
0: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자, 지금
1: 아.
0: 보세요. 길어 보이지만 두 문장으로 나눠져 있는 거고요.
1: 그쵸.
0: 심지어 이 친구들은 거의 관용적으로 굳어진 표현입니다.
1: 오, 그러니까요.
0: 네.
1: 도저히 이 해석과 연결을 지으려고 하니까 조금 뭔가
0: 문법적으로
1: 복잡해지네요.
0: 이거는 사실은 쉬운 거는
1: 예.
0: 아니어서 제가
1: 일단 두
0: 여기다가
1: 문장이니까 좀 갈라놓고요.
0: 맞아요.
1: 예.
0: 따라쟁이라는 단어만 여기 채워주세요.
1: 따라쟁이.
0: 만약에
1: 예.
0: 슬기 씨라면
1: 예.
0: 이거를 표현을 해야 되면
1: 예.
0: 뭐라고 하겠어요? 그냥 정말 크리에이티브하게 여러분들도 한번
1: 크리에이티브하게.
0: 써보세요.
1: 그러니까
0: 따라쟁이.
1: talk about 따라하는 사람,
0: 난
1: 따라하는 사람.
0: 따라하기만 하고 뭐.
1: 그쵸. 이 따라쟁이를
0: 네.
1: 이렇게 말하는구나, 이거구나. 그러면은 따라쟁이. 그 쫓아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저는 follower. 따르라! 뭔가 따라가야 될것 같아서. 아, 근데 따라쟁이는 한 사람이 아니니까 followers.
0: 그렇군요. 뭔가
1: 예.
0: 굉장히 그 예쁜 꽃들을 좋아하시나 봐요.
1: 플라워즈를
0: 선호하셔서 지금 심지어
1: 아니요. 팔로워즈. 아, 제가 말을 하면서 이게 하면은 멀티가 잘 안 돼 가지고 예, 팔로워즈.
0: 굉장히 이것도 예. 지금 형편없는 답이지만 스펠링은 플라워까지. 오케이, 여러분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Well, talk about followers. Shame on them. 이러잖아요.
1: 네.
0: 이러면 이렇게 진짜 쓰잖아요. 철기 씨 이제 팔로워들 다 없어집니다.
1: 아...
0: 안 돼요. 소셜미디어에서. 아, 그 팔로워스이기 때문에 자 따라쟁이는요. 바로
1: 카피캣.
0: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렇죠. 요즘에는 드라마나 뭐 영화에도 너무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1: 너무 익숙해요.
0: 네, 카피하는 캣. 이거는 정해져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따라쟁이. 그래서 이건 당연히 좋은 뜻으로 쓰는 말은 아닙니다. 흉내를 되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남이 뭐만 하면 디자인 그대로 베껴가거나 이런 것들. 카피 캣. 자, 앞부분에 talk about이라고 돼 있죠.
1: 네.
0: 우리가 그동안 talk about이라고 okay, I'm sorry about that. 이거 let me just show you.
1: 예.
0: 우리가 동사부터 뭔가 시작하면 명령어가 됐었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copycats들 얘기를 해라.
1: 그거잖아요.
0: 이런 게 됐잖아요.
1: 네.
0: 근데 오늘은 그게 성립이 아예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얘는 굳어져 있는 관용적 표현이어서요.
1: 아.
0: 자, talk about 어쩌구저쩌구 이렇게 원어민들이 말할 때가 있어요.
1: 예.
0: 이거를 제가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우리말로 뭐라고 풀이하면 제일 비슷할까? 이게 뭐냐면 뭔가 둘이 대화를 나누다가
1: 네.
0: 아, 참 이게 이럴 때를 두고 하는 말이구나.
1: 아~
0: 이렇게 뭔가 끌어오는 거 있죠.
1: 예.
0: 오케이. 내가 평소에 카피캣이라는 단어를 알고는 있었는데 그게 이거 두고 하는 말이네. 이런 사람들 두고 하는 말이야. 이렇게 해서 현재 상황에 내가 원래 알고 있던 거를 매칭시키는 역할 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talk about 명사. 이거는 남 들으라고 뭔가 명령하거나 하는 게 아니고요. 거의 혼잣말 수준이에요.
1: 근데 talk about it. 그거에 대해 말해봐. 이것도 되잖아요.
0: 당연하죠. 그거는 컨텍스트,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 다른 거예요.
1: 다르죠.
0: 근데 여기서 갑자기 친구야, 카피캣 얘기 좀 해봐. 이게 좀 이상하죠, 그죠?
1: 조금 그러네요.
0: 그렇죠.
1: 네.
0: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뭔가 안 좋은 일을 겪었어요.
1: 아이고.
0: 그랬을 때, 안 좋은 운. 그게 뭐예요?
1: Bad lucky.
0: 그렇죠. Bad luck이죠. Luck.
1: Bad luck.
0: 아, 안 좋은 불운. 그러니까 불운이라고 하죠.
1: 에?
0: 불운이라는 게 이런 거 두고 하는 말이구나. 그럼 그냥 이거를
1: talk about bad luck.
0: Right? 약간 표정이 이런 느낌이죠. 아, talk about bad luck. 이 얘기. 지금 이 상황 두고 하는구나.
1: 네.
0: 자, 이거 어떻게 할까요? 완벽한 타이밍은 영어로 진짜 그대로
1: perfect timing.
0: 아. 완벽한 타이밍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구나.
1: Talk about perfect timing.
0: There you go.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오케이? 자, 같이 한번 해 볼게요. 연기해서. Talk about bad luck.
1: Talk about bad luck.
0: Talk about perfect timing.
1: Talk about perfect timing.
0: All right? 자,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
1: 네.
0: Shame on them. 아마 이거는 그래도 아시는 분들이 이것보다는 많을 것 같은데요. Shame on 누구 이러면 그 사람한테 뭐 명령어 아닙니다. 이것도 아니고요. 이 사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핀잔을 주거나 나무랄 때 쓰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거는 정말 앞에 사람 대놓고도 할 수 있어요. 아, 당신요. 부끄러운 줄 아셔야죠. 이런 식으로 상대방한테 얘기를 하면 뭐라고 할까요?
1: Shame on you.
0: 이거예요. 끝이에요. Right? So 예를 들어 노약자가 앉아야 되는 그런 분위기인데
1: 그쵸.
0: 젊은 사람인데 아무렇지도 않게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1: 아이고, 그랬을
0: 때 옆에 가서 Hey, shame on you, man.
1: 진짜.
0: You can't do this.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1: 진짜 눈살을 찌푸리는 행동이죠.
0: 아, 그거 아니죠. 진짜.
1: Shame on you.
0: 그리고 어떤 운전자가 네. 너무 폭력적인 운전을 한 거예요. 그랬을 그쵸. 때 그 운전자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그러면은
1: Shame on the driver.
0: Driver.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so, 상대방한테도 강하게 나갈 수 있는 거고요.
1: 예.
0: 그리고 제 3자의 잘못한 거에 대해서 찌찌찌 이런 느낌 있죠.
1: 네.
0: 이건 사용비도 꽤 있기 때문에 알아는 두셔야 돼요.
1: 오케이?
0: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Shame on you.
1: Shame on you.
0: Shame on the driver.
1: Shame on the driver.
0: 아, 자, 이번에는 아까 전에 그 슬로건 카피한 사람들.
1: 네.
0: Right? Talk about copycats. Shame on them.
1: Talk about copycat. Shame on them.
0: Cats. Cats,
1: right? Copy, 뭐라 그랬나요?
0: Cat에서 끝난 거인 줄 알았어요.
1: Talk about copycats.
0: Shame on them. There you go. 자, 마지막 한 문장 남아 있습니다.
1: 네.
0: 이랬을 때 옆에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 조치를 좀 취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1: 그렇죠.
0: Right? So, 나 전화해서 따질 거야.
1: 그렇죠. 만약에 뭐 연락처를 안다면 이렇게 해야죠.
0: 그러니까요.
1: I'm going to call. 나는 전화할 거야, 그들에게.
0: 네.
1: Yeah. I'm going to call them and 따질 거야.
0: Yes. 따지는 거는 솔직히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캐주얼하게 표현을 한 거고요.
1: 네.
0: 따지는 게 뭐죠? 보통 기분이 좋아서 따지나요? 아니면
1: 나빠서요.
0: 그렇죠. 그러면 뭔가 뭔가를
1: 아, 그러면은 저거다.
0: 음흠.
1: Complain.
0: 오.
1: 예. Complain.
0: 느낌 들어가세요. 느낌대로.
1: Complain. 튼가? Complain 같아요. 아하. 어, 아니.
0: Okay. 자.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 Yes.
0: I'm going to call them. 그리고 뭐 할 것이다? And complain 할 것이다. 그렇죠.
1: 오.
0: 이거 항상 헷갈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1: 예.
0: 그렇죠? So complain은 명사다, 동사다?
1: Complain이요?
0: Uh-huh.
1: 어, 동사.
0: 네.
1: 아.
0: 거기 대놓고 불평하다라고 써 있거든요.
1: 예.
0: So complain 하는 것은 동사로 불평하다, 뭐 따지다 정도가 될 수 있겠고요.
1: 네.
0: 자, 다시 한번 이거는 같이 필기해 두셔야 됩니다.
1: 음흠.
0: 그것의 명사형은 조금 다르다.
1: 아하.
0: 했었죠, 아까 방금 슬기 씨가.
1: 네. 어? 맞아요? 아까 그거예요? 아니잖아요. Complainment 아니에요? Complainment. 아니, 왜냐면 제가 엔터테인먼트에 익숙해가지고 자꾸 먼트를
0: 그러니까요. 엔터테인먼트, 먼트를 되게 좋아하시네요. 자.
1: 아, 컴플레인트인가요, 혹시?
0: 자.
1: 아, 이거.
0: 컴플레인트.
1: 아, 왜 정답을 수저로 떠먹여서 저도 모를까요?
0: 우리 컴플레인먼트에 들어올래? 이런 느낌인데요. 그쵸? 아닙니다. So, complaint.
1: 예.
0: T가 들어가면은 불평.
1: 레인트.
0: 자, 우리 이거는 시제에서 제일 좀 자연스러운 표현 중에 하나고요. Be going to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아마
1: 오.
0: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1: 네.
0: 문법적에서 보면 be going to는 뭐뭐 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 그래도 자꾸 반복해야 돼.
0: 네.
1: 헷갈리더라고요.
0: 그런데 얘는 진짜 그 설명, 뉘앙스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뭐 할 것이다는 우리말로 할 것이다 하면요. will도 있고 뭐 be going to도 있고 뭐 별게 다 있습니다.
1: 네.
0: 근데 이건 뭐냐면요. 갑자기 정한 그런 의지만 살아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래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었는데 그렇게 진짜로 진행해야겠다.
1: 네.
0: 어떻게 보면 본인의 계획을, 사전 계획을 친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있잖아, 원래 연락할까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룰 거야.
1: 아하.
0: 이런 느낌. 예를 들어서 가방을 팔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1: 예.
0: 그랬을 때 어, 나 내 가방 팔 거야.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1: I'm going to sell my bag.
0: 그렇죠. I'm going to sell my bag.
1: Yeah.
0: 갑자기 이게 아닌 거예요.
1: 그렇죠. 계획한
0: 자,
1: 거죠.
0: Right. 자, 우리 또 다른 자동차를 살 거야. 그러니까 자동차 한 대 더 살 거야. 어떤
1: 네.
0: 가족에서 말한 거예요. 또 다른 건 another 쓰시면 돼요.
1: We are going to buy another car.
0: 그렇죠. We are going to buy another car.
1: Yes.
0: 이거는 갑자기 있다가 하나 살래 이런
1: 오,
0: 느낌이 아니라
1: 너무 우발적이죠.
0: 이미 계획을 한 것을
1: yes.
0: 얘기를 하게 됩니다.
1: Mm-hmm.
0: Alright, 자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m going to call them and complain.
1: I'm going to call them and complain.
0: Alright, 또 두 문장이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Talk about copycats, shame on them. Talk about copycats, shame on them. I'm going to call them and complain.
0: Alright, 미션 정리하겠습니다.
1: 네?
0: 이 사람들 내 거랑 똑같은 슬로건을 쓰고 있네.
1: These guys are using the same slogan as mine.
0: As mine. 자, 전화해서 따질 거야.
1: I'm going to call them and complain.
0: Alright,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0: These guys are using the same slogan as mine. These guys are using the same slogan as mine.
2: But you came up with that. But you came up with that. Talk about copycats, shame on them. Talk about copycats, shame on them.
0: I'm going to call them and complain. I'm going to call them and complain. 네, 직접 참여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만나보시죠.
0: Alright, 첫 번째는 the same something입니다.
1: 네.
0: 근데 a 여기다가 as를 넣는 거 이게 중요해요.
1: 네네.
0: 오케이. 자, 갑니다. 나 내 거랑 같은 차를 가지고 있어. 자, 나는 같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
1: I have the same car.
0: 당신 것 같은
1: as yours.
0: As yours.
1: Mm-hmm.
0: Alright. 걔가 그녀가 내 거랑 같은 드레스를 입었어.
1: She wore the same dress as mine.
0: As mine. 그렇죠? As me라고 하면 안 되겠죠. 사람이랑 드레스는 같은 게 아니니까.
1: 네.
0: 자, 세 번째. 이 사람들은 these guys라고 하시면 돼요.
1: 네.
0: 이 사람들 내 거랑 똑같은 슬로건을 쓰고 있네. 진행형으로. 자, 이 사람들은 똑같은 슬로건을 쓰고 있다.
1: These guys are using the same slogan as mine.
0: As mine. There you go. 자, 읽어볼게요. I have the same car as yours. She wore the same dress as mine. These guys are using the same slogan as mine. 자, 다음은요. Be going to. 목소리 키워볼게요. 나 내 가방 팔 거야.
1: I'm going to sell my bag.
0: That's right. 우린 차 한 대를 더 살 거야. Another 자동차 살 거야.
1: I'm going to...
0: 우리
1: going to buy another car.
0: Alright. 자, 나 그들에게 전화해서 따질 거야. 불평할 거야.
1: I'm going to call them and complain.
0: And complain. 읽어볼게요. I'm going to sell my bag. We are going to buy another car. I'm going to call them and complain. 아, 수고하셨습니다.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These guys are using the same slogan as mine.
4: But you came up with that. Talk about copycats. Shame on them.
3: I'm going to call them and complain.
0: 미션 해결할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5: These guys are using the same slogan as mine.
2: Oh, but you came up with that. Talk about copycats. Shame on them.
5: I'm going to call them and complain.
2: Yeah, you do that.
5: Okay.
2: Call them. That's terrible.
5: Okay. Oh, where's my phone? Where?
0: Great job, you guys. Okay.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우린 내가 자랑스러워라는 문장이었는데요. We are proud of you.
0: There you go. 이거 참여하셨으면 we are very proud of you guys.
1: 진짜.
0: You know?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입니다. Be going to 뒤에 동사 원형 넣어서
1: 네.
0: 뭐뭐 할 것이다 요 느낌. 자, 이거 영작해 주세요. 아, 우리 동물원에 갈 거야. 내가 그걸 계획해놨고 그걸 이룰 거야 라는 느낌입니다.
1: 네.
0: 우리 동물원에 갈 거야를 영작해 주세요.
1: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네, 틀려도 괜찮으니까 무조건 도전해 주세요.
1: 네.
0: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1: See you every day.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이민서 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은요. 일상 영어 해볼 건데요. 네. 제목이 정말 무섭습니다.
1: 왜요?
0: 다래끼보다 무서운 의사 선생님, Part 1. 되겠습니다.
1: 맞아요. Uh-huh. 한창 그 다래끼 있을 때 제가 옆에서
0: You know.
1: 예, 얼른 병원 가보세요 하면서.
0: 제가 말을 안 들었거든요. 그때 슬기 씨 말을 들었어야 됐는데 제가 놔뒀다가 이게 딱딱해져 버려가지고 와, 이거는 정말 큰 작업이 됐습니다.
1: 나름 그 다래끼도 골든타임이 있나
0: 맞아요.
1: 보더라고요.
0: 맞아요. 아, 이게 너무 아팠던 고통이 있어서 실제 그것을 기반으로 한번 써봤고요.
1: 재밌겠는데요.
0: 아, 오늘하고 또 내일 연결돼서 또 스토리가 완성이 됩니다.
1: 네.
0: Alright, so 눈에 다래끼가 난 situation. 자,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Alright, 첫 번째 미션은요.
1: 네.
0: 눈꺼풀에 심한 다래끼가 났었어. 와. 자, 일단 눈꺼풀 알아야 되죠.
1: 네.
0: 다래끼 알아야 되죠. 아마 지금 머릿속이 좀 하얄 수도 있습니다.
1: 눈은
0: 단어.
1: 그냥 아이로 다 되는 거 아니에요?
0: 그러니까요.
1: 네.
0: 오늘 다 배우게 될 거고요. 두
1: 야.
0: 번째 미션은요.
1: 응?
0: 의사가 짜려고 할때 기절할 뻔했어. 저 진심 기절할 뻔했거든요. 네.
1: 그래요.
0: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아, 과연 이 다래끼가 얼마나 큰지 저희가 직접 가서 영어로 확인을 해봐야겠어요.
0: Alright.
1: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2: What happened to your eye? It's all swollen.
1: Swollen?
2: Yeah, what happened to your eye? It's all swollen.
1: Swollen?
2: Swollen. You know, like big.
1: Bigger.
2: What happened?
1: 보지 마. 아니, 여기 눈꺼풀에 심한 다래끼가 났었어.
2: What? Sorry? Do you know English?
1: 이렇게 아이 I explain.
2: Yes, please.
1: Okay. Do you know 다래끼?
2: 다래끼?
1: Dareki,
2: Who's
1: no,
2: that? Your friend?
1: a little problem in my eyes.
2: Oh, that's
1: Yeah.
2: called 다래끼.
1: Oh, yeah.
2: Oh, that. Oh.
1: 너무 아파.
2: Ouch.
1: I'm so sick.
2: Ouch. Did you go and see a doctor?
1: See doctor?
2: Did you go and see a doctor?
1: 봤지, 의사. 의사가 짜려고 할 때, 기절할 뻔했어요.
2: 하? Huh?
1: 의사가 이걸 꾹 짜잖아. 이게 튀어나와가지고 짜. 닥터
2: Doctor?
1: 터치 디스 이거 딤플 이거 다래끼.
2: Oh, yeah?
1: Yes.
2: He touched it.
1: I say.
2: Oh, it's painful.
1: Yeah.
2: Oh, it looks really painful.
1: Oh
2: Oh, my
1: 너무 아파.
2: God.
1: So 그래서 그래서 빅이에요.
2: Wow.
1: Don't look at me.
2: 아, I don't want to.
1: Yes. 얼마요? 얼마?
0: 아우, 그냥 보고만 있어도 아픕니다. 아, 또 아파요.
1: 그러게요. 예.
0: 자, 오늘은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휘를 정말 중요한 생활 영어로 많이 가져갈 것 같아요.
1: 네.
0: 뭐, 부었다라는 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다래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눈꺼풀이라든가. 이거는 진짜 무슨 어려운 시험 영어가 아니죠?
1: 네.
0: 무조건 알아야 되는 생활.
1: 일상 속에서.
0: 그렇습니다. 그런 어휘 되겠습니다.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What happened to your eye? It's all swollen.
4: I had a bad sty on my eyelid.
3: Ouch! Did you go and see a doctor?
4: Yeah, when he tried to pop it, I almost passed out.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네.
0: 오늘 대화문입니다. 자, 친구가 이제 상대방을 봤더니 눈이 완전 부어 있는 거예요.
1: 저런 저런.
0: 네, 눈 어떻게 된 거야? 완전 부었네. 이거 영어로 해보겠습니다.
1: What happened to your eye?
0: 어순대로 끌어볼까요? 가능할 것 같은데.
1: What happened? 우리 이렇게도 말하잖아요.
0: 뭐가 벌어졌니?
1: 너의 눈에
0: 그렇죠.
1: it's all 부었다.
0: 부은 거를

0: 드디어 쓸 차례가 왔습니다. 여러분들,
1: 아, 부었다.
0: 예, 교재 꼭 한번
1: 네.
0: 써보시고, 뭐 틀리면 지우면 되니까요, 그렇죠?
1: 그쵸, 그쵸. 근데 뭐, 부었다라는 말이 지금 딱 생각이 안 나잖아요.
0: 오케이,
1: 예.
0: 그럼.
1: 그럼 우리 어제 배운 거 있잖아요.
0: 네.
1: It's all like a balloon.
0: 오!
1: 풍선처럼. 그죠? Like a
0: 근데 여기서 벌룬 틀리면 안 됩니다, 대신에.
1: 오, 두 개일 것 같아요.
0: 와,
1: 와.
0: 와, 오케이. 자, 물론 아실 겁니다. 이게 답은 아니라는 거.
1: 네.
0: 하지만 저는 너무너무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고
1: 아유,
0: 싶어요. 제가
1: 감사합니다.
0: 말했지만 어휘를 모르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다, 이렇게 할 수는 없죠.
1: 의미만이라도.
0: 그럼요. 알수 있는 걸로 최대한 동원해 보는 겁니다. 물론 이제 웃음은 빵 터질 수도 있어요.
1: 네.
0: 풍선 같아. 가능하죠, right? 하지만 오늘 부어 있는 형용사가 있습니다. 바로 swollen.
1: Swollen.
0: 들어본 적 있나요?
1: 저
0: swollen?
1: 좀 익숙한데요?
0: 오케이.
1: 네.
0: swollen이라고 하는 게 부은이라는 형용사인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원래 붓다라고 하는 동사 swell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출발한 형용사의 모양입니다.
1: 네.
0: swollen. 자, 그리고 참고로 또 하나 드릴 게 뭐냐면요. puffy라는 단어가 있어요. 들어보신 적 있나요?
1: Puffy?
0: puffy.
1: Puffy 강아지한테 쓰는 말 아니에요?
0: 걔는 퍼피고요.
1: 아, 예.
0: PPY입니다, 퍼피.
1: 그렇군요.
0: So, 퍼피 하다는 거는 얼굴이 붓거나 푸석푸석한 거 있죠. 보통
1: 아.
0: 아침에 자다가 깼는데 그죠? 이렇게 뭐 새벽에 물을 많이 마셨든 뭐 전날 밤에 라면을 먹었든 그런
1: 예.
0: 모습을 보통 퍼피라고 많이 불러요. 근데 swollen 같은 경우에는 더 포괄적입니다. 그런 것도 가능은 하고 아니면 어디 뭐 벌에 쏘여서 그럴 수도 있고 어디가
1: 그쵸.
0: 다쳐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것들 다 포함. 그런데 팔이 이렇게 무슨 뭐 다쳐서 팔이 이렇게 부었을 때 퍼피하다고는 하지 않아요. 얘는 보통
1: 네.
0: 그냥 얼굴이 이렇게 부은으로
1: 부었을 때.
0: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자, 그리고요 여기 지금 보면 it's all swollen이라고 돼 있잖아요.
1: 네.
0: 보통 여러분들 이 all이라고 하는 거 어떤 의미 갖고 있죠?
1: 올은 모두 다.
0: 모두 다, right?
1: 네.
0: 물론 그런 뜻도 될 수도 있지만요 회화체에서 완전히라는 뜻도 있어요.
1: 아,
0: That's
1: 완전히.
0: right.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 들을 수도 있습니다. He's happy 대신에
1: 네.
0: He's all happy. Look at him. He's all happy.
1: 아, 완전
0: 이러면
1: 행복해.
0: 모든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라 그는 완전 행복해. 이렇게도 가능해요. 그래서
1: 네.
0: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완전이라는 느낌으로 쓰는 게더 맞겠죠, 그렇죠? Alright, swollen이라고 했고요. 자, 앞부분에 이거는 사실 질문형으로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1: 그쵸.
0: What happened? 여기까지만 해서도 문장 완성되잖아요.
1: 무슨 일이야?
0: Right, 뭐, What happened?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냐? 무엇이 벌어졌냐? 그러면서 무슨 일이야?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1: 네.
0: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끝내지 말고 What happened? 뒤에다가 to 뭐뭐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명사가 사람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body part가 될 수도 있고
1: 네.
0: 하지만 그거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 거기에 무슨 일이 생긴 거냐? 어떻게 된 거니? 라고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1: 네.
0: Alright? 예를 들어 사람을 써볼 수 있고 정말 많이 쓰는 거 있잖아요. 너 어떻게 된 거야? 너 그날 왜 연락도 안 되고 그랬어? 그런 거예요. 너 어떻게 된 거니? 그거는 결국에는 너에게 무엇이 벌어졌냐가
1: 네.
0: 되겠죠.
1: What happened to you?
0: 그렇죠. Hey, what happened to you? 이렇게 쓸수 있겠고요. 이번에는 제가 머리를 좀 스타일을 바꿔본다고
1: 네.
0: 했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다탄 거예요. 딱
1: 아.
0: 나타났을 때 여러분과 슬기 씨가
1: 네.
0: 너의 머리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니? 어떻게 할까요?
1: What happened to your
0: 그죠?
1: hair?
0: Hey, what happened to your hair? Right?
1: 어.
0: 이렇게 좀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칭찬으로는 절대 쓰진 않아요. 네,
1: 그쵸.
0: 뭔가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고 할때쓸 수가 있겠죠, 그죠? Alright,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What happened to you?
1: What happened to you?
0: What happened to your hair?
1: What happened to your
0: 네.
1: hair?
0: 자, happened는 근데
1: 예.
0: 과거형이죠?
1: 과거요.
0: 뭐가 벌어졌니?
1: 네.
0: 근데 이거 진행형으로도 쓸수 있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영화에서 보면은, 갑자기 초능력이 막 생기는 거예요. 막 생기고 있어요. 그럴 때, 나한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진행형도 돼요.
1: 예.
0: So, 비동사랑 섞어서 하면 어떻게 할까요? 틀려도 되니까 한번 해보세요.
1: 왠지
0: 뭐가 벌어지고 있지, 나에게? 어떨까요?
1: What is happening to me?
0: What is happening to me? 좋아요. Very
1: Oh,
0: nice.
1: yes.
0: 이거는 특히나 뭔가 그 슈퍼히어로에 관련되어
1: 그쵸?
0: 있는 얘기.
1: Oh, what's happening to
0: What is happening to me?
1: me? Yeah.
0: Right?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Just like this. Okay.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What happened to your eye? It's all swollen.
1: What happened to your eye? It's all swollen.

0: Alright. 자, 여기에서 일단은 부은이라는 형용사를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미션입니다. 아, 눈꺼풀에 심한 다래끼가 났었어. 네, 제가 두개다 비워두기는 양심에 찔려서, 제가 다래끼는 여기로 이렇게 살짝
1: 아,
0: 넣어놨습니다.
1: 이거 근데 예전에 우리 한번 한 적이 있었던 것 같기도
0: 아,
1: 하고.
0: 그렇습니까?
1: 왜,
0: 오케이.
1: 뭐, 본것 같죠?
0: Okay.
1: 예. 이게 bad style가 그 아주 심한 다래끼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on my 눈꺼풀인데,
0: 아하.
1: 눈꺼풀.
0: 네.
1: 눈꺼풀. 그러면은, 이게 어쨌든 눈을 덮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0: 여기.
1: 저는 뚜껑. 아이리드로
0: 아,
1: 가볼까요?
0: 오!
1: 오. 뚜껑이 리드예요.
0: 저 지금
1: 맞죠?
0: 뚜껑이라 그래서 막 다른 것일 줄 알았거든요.
1: 아유,
0: 들어보셨어요? 아일리드?
1: 리드? 아이
0: 예스.
1: 리드는 처음이에요.
0: 처음? 오케이.
1: 리드는 그냥
0: 자,
1: 뚜껑이라서
0: 눈을
1: 아이랑.
0: 덮는 거니까 뚜껑이다.
1: 예.
0: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1: 네.
0: 보도록 할게요. I had a bad sty on my eyelid. 정답? 맞아요. 저 그래서 지금, 뭐야? 지금 자존심 상해가지고. 자, eyelid 맞아요.
1: 전 진짜 그냥 생각한 거예요.
0: Yes. 리드가 진짜 뚜껑 맞잖아요. Right?
1: 뚜껑이에요.
0: 그런데
1: 예.
0: 눈을 덮고 있으니까. 그리고 one word인 거를 참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1: 아,
0: Yes.
1: 우와.
0: 그리고 양쪽을 다 얘기할 때는 물론 눈처럼 eyelids라고 해서 S를 포함을 해 줘야겠죠. 자, 그래서 eyelid가 나왔고요. 그리고 다래끼는 여기 제가 아예 대놓고 써놨는데요. 이 다래끼 같은 경우에는 STYE, STY, 그리고 E를 제거해서 STY, 이렇게 STY라고도 씁니다.
1: 네.
0: Okay, so STY, 뭐 STYE, STY 있다라고 하면 다래끼가 되겠는데,
1: 네.
0: 중요한 건 제가 항상 또 강조하지만
1: 예.
0: 이 명사, 뭐 형용사 이런 단어들 좋아요, right? 그렇지만 이 친구들을 동사랑 묶을 줄 모르면 문장에 못 넣을 거잖아요,
1: 그쵸.
0: 그렇죠? 그냥 나 단어만 많이 알아 이게 되니까 다래끼가 나다라고 하는 거 엄청 간단하게 다래끼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됩니다, right? 저
1: 네.
0: 동사 못 썼어요.
1: had.
0: Exactly. So, have a sty. 얘를 알아야 돼요. 이왕 알거 여기까지만 하면 아깝잖아요.
1: 그쵸.
0: 조금만 더. 그쵸?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아, 스타이가 셀수 있는 거구나. 뭐 이런 것도 알수 있게 되고, 그쵸?
1: 네.
0: So, have a sty라고 하면 다래끼가 나다. 특히나 다래끼가 아주 심하게 났으면 이런 거. 뭐죠? bad.
1: bad.
0: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Right. So, 그녀는 아주 심한 다래끼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1: She had a bad
0: 그죠?
1: style.
0: 현재형으로 쓰면
1: She has a
0: she has a bad
1: bad
0: style.
1: style.
0: 이러면 지금 나 있는 거예요.
1: 그쵸,
0: She has
1: 그쵸.
0: a bad style. 자, how about this? 나는 다래끼가 있어요. 근데 양쪽에 있어요. 그럼 일단은 나는 다래끼 하나가 있어요.
1: I
0: have a
1: have a style.
0: style. 그리고 양쪽 눈꺼풀들이라고 하면 어떡할까요?
1: Each?
0: both,
1: Each예요?
0: both.
1: A both?
0: Both eyelids 이렇게
1: Eyelids.
0: 쓰는데 여기서 전치사를 보여드릴게요. 요거를 써주면 됩니다.
1: On.
0: 왜냐하면 그 eyelids 안쪽에라고 표현을 안 하고요.
1: 네.
0: 거기 피부에 이렇게 나 있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게 돼요.
1: 그쵸. 아무래도 올라오잖아요.
0: That's
1: 다래끼는.
0: right. On
1: 아.
0: both eyelids. 여기까지 하면 좀 많이 알게 되는 거고요. 사실 저는 그것보다도 have를 꼭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Alright. 자, 읽어볼게요. She has a bad sty.
1: She has a bad
0: I
1: style.
0: have a sty on both eyelids.
1: I have a sty on both eyelids.
0: 본문 읽어볼게요. I had a bad sty on my eyelid.
1: I had a bad sty on my eyelid.
0: Very nice. 두 문장 했으니까 빅토어 트레이닝 할게요.
2: What happened to your eye? It's all swollen. What happened to your eye? It's all swollen. I had a bad sty on my eyelid. I had a bad sty on my eyelid.
0: 네, 다음 문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쿠, 의사는 만나 봤어? 걱정이 되는
1: 오,
0: 거예요. 아이, 너무
1: 네.
0: 크게 났으니까.
1: 그쵸, 그쵸.
0: 슬기 씨가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한테.
1: 예. 어이쿠. Did you go and see a doctor? 이거 예전에 우리 배웠던 건데요.
0: 네.
1: 예.
0: 나눌 수 있을까요?
1: Go. Did you go?
0: 너는 갔니?
1: 응.
0: 그리고 뭐 했니?
1: 봤니?
0: 아하.
1: 그리고 의사를. 네.
0: Yes.
1: 어이쿠 또 이거 오만 가지 있잖아요 우리.
0: 오만 가지.
1: 예, 오만 가지 있는데.

0: 아플 때, 그러니까 내가 아픈 것도 그렇지만 남이 아픈 걸볼 때도 이거 많이 쓴단 말이야. 아이고, 아야, 아야, 이런 거.
1: 그래요?
0: 네. 만약에
1: 그래요?
0: 제가 꼬집었어요.
1: 예.
0: 그러면은,
1: 아치.
0: 오, 아치.
1: 예. 아치.
0: 제 책에는 아니죠?
1: 아, 아니요,
0: 네,
1: 아니요. 그거
0: 오케이.
1: 아추잖아요.
0: 그거 뭐라고 쓸까요?
1: 아우치. 아, 아치.
0: 어,
1: 이렇게 갈까요?
0: 오케이. 오케이.
1: 아이치.
0: 오케이. 그건 에이끼라고 원래는 사실 할 수가
1: 아,
0: 있는데,
1: 그래요?
0: 자, 스펠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lright, ouch. Did you go and see a doctor? 이겁니다. 네,
1: 아,
0: 여기서 오가 아니고요. 아우로
1: 아우치.
0: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ouch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이쿠, 아야라고 할 수가 있는데,
1: 아하.
0: 만약에 내가 다쳤다.
1: 네.
0: 그러면 이제 내가 아프다. 그러면 ouch, 아야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1: 예.
0: 그런데 남이 다친 거를 보거나 남이 굉장히 좀 고통을 겪을 만한 일을 당했다라는 걸 들었어요. 그랬을 때 ouch. 오히려 얘기를 하는 거예요.
1: 끔찍해.
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이 밤에 길을 가, 아, 그 거실에서 발가락을 어디 찧었다 이 얘기를 저한테 한
1: 아우.
0: 거예요. 그랬을 때제 일이 아닌데도 ouch
1: 아우치.
0: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Right.
1: 아.
0: 하지만 얘는 좀 가벼운 편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엄청 고통스러운 일을 겪고 있을 때 거기에 절대로 ouch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1: 어쩌면은 약간 조롱하는 걸 수도
0: 그럼요.
1: 있겠네요.
0: 너무 진지한 상황에서는 쓰는 게 아닙니다. 오케이. 근데
1: 아하.
0: 여기서는 그냥 친한 친구끼리 아우치 이렇게 쓰는
1: 귀엽게.
0: 거죠. 라이. Right?
1: 네네네.
0: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go 하고 뭐가 같이 섞였죠?
1: And
0: and
1: see.
0: see. Alright. So go and see라고 하는 거는 나름대로 친구예요.
1: 응.
0: 그래서 굉장히 같이 많이 씁니다.
1: 세트.
0: 전에도 yes
1: 야.
0: 한번 세트로 간다 했었죠.
1: 맞아요.
0: So go and see someone 이러면은 누군가를 정말 가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뭐 의사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상담사가 될 수도 있겠고요.
1: 그쵸,
0: 그렇죠?
1: 그쵸.
0: Right? 자, 예를 들어서 그냥 명령어로 해보세요. 이거 그냥 거의 똑같아요. 명령어로 가서 의사를 만나봐. 그럼 어떻게 해요?
1: Go
0: 그냥
1: and see a doctor.
0: go and see a doctor. Right? 이거는 정말 사용 빈도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1: 네.
0: 상대방이 뭔가 표정이 안 좋거나 몸이 안 좋아 보이면 툭 하면 던질 수 있는 말이니까 go and see a
1: 가봐야죠.
0: doctor. Yes.
1: 예.
0: 자, 이번에는 과거형으로 할 건데 하려면 go하고 see 둘다 과거형으로 바꿔줘야겠죠.
1: 네.
0: 자, 나는 가서 그 선생님을 만나봤어. 그러면 나는 갔다니까 I go가 아니라
1: I went.
0: I went. 그 다음에 and
1: And so,
0: saw the
1: the doctor,
0: 선생님,
1: teacher,
0: teacher. There you go.
1: yes.
0: I went and saw the teacher. 이런 식으로 할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쓰는 경우는 좀 생각보다 빈도는 좀 떨어지기는 해요. 일반적으로 가서 봐라고 상대방한테 얘기를 한다든가 나 봐야겠어 이런 식으로 쓸 때가 많습니다.
1: 네.
0: 오케이, 같이 한번 낭독해 볼게요. Go and see a doctor.
1: Go and see a doctor.
0: I went and saw the teacher.
1: I went and saw the teacher.
0: 자, 본문으로 갈게요. Ouch. Did you go and see a doctor?
1: Ouch. Did you go and see a doctor?
0: Alright, 마지막 문장 보겠습니다. 의사가 짜려고 할때 기절할 뻔했어.
1: 아,
0: 그랬습니다.
1: 그쵸. 그러니까
0: 자,
1: 짜려고 할 때는 사실 짠 것도 아닌데,
0: 네.
1: 예, 그때 벌써 기절을 할
0: 이미
1: 뻔했다라는 게.
0: 그 공포심 때문에 저도 그랬거든요. 왜냐면
1: 맞아요.
0: 거기에 빛을 쫙 비치거든요.
1: 맞아요.
0: 그러면 공포심이 엄청나지고.
1: 앞도 잘안 보이고, 막
0: 그리고 보통
1: 이러니까.
0: 원래 그 간호사 선생님들이나 의사 선생님들이
1: 네.
0: 따끔해요 정도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1: 그쵸.
0: 저는 이렇게 하셨어요. 아플 겁니다.
1: 오우.
0: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1: 경고가 제대로
0: Right.
1: 들어왔네요. Yeah, when it tried to eat,
0: 나눠보세요.
1: 그가 여기서 끊어야겠는데요?
0: 오케이.
1: 예, 그거를 저기 짜려고 할 때,
0: 노력할 때, 그쵸? 아니,
1: 예,
0: 직역을 하면.
1: 그쵸. I almost passed out. 나 거의 갈
0: 이거 했다.
1: 뻔했어.
0: 갈
1: 그
0: 뻔했어.
1: 기절할
0: 기절할
1: 뻔했어. 예,
0: 뻔했어.
1: 이건데 이게 짜다가 나와야 되잖아요. 짜다. 짜다.
0: 자, 이거는 제가 많이 의역을 한 거예요. 자, 이거는 단순하게 그냥, 오케이. 원래는 쥐어 짜는 거는 스퀴즈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1: 아.
0: 단순하게 그 스퀴즈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원래 다르기는 아시겠지만, 터트려서 나와야 되거든요.
1: 맞아요.
0: 자, 그래서 저는 사실, 터뜨리다. 라는 동사를,
1: 터뜨리다.
0: 터뜨리다를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이제
1: 터뜨리다는
0: 보통 의사가 터뜨리라고 할 때라고는 안 하니까,
1: 그쵸, 그쵸.
0: 네.
1: 예. 터뜨리다가 이거 아닌가요? 범. 이렇게 어떻게 쓰는 거지? 범푼가?
0: 오케이, 오케이.
1: 범문가 뭐.
0: 제 생각에는 그
1: 예.
0: BOMB 쓰려고 했던 것 같아요.
1: 아, 그건가요?
0: 폭탄.

0: 아, 그 폭.
1: 폭탄할 때. 자, 그게 아니고요.
0: 폭탄 터지잖아요.
1: Right, right.
0: 예.
1: 자, 보겠습니다. Yeah, when he tried, 노력했죠.
0: 네.
1: To, 그걸 터뜨려. 나는 거의 기절했다. 기절할 뻔했다. 정답은요?
0: 아, pop it.
1: 팝. Pop, pop, pop. Right?
0: 아, 너무 쉬운
1: 네, 이
0: 말이었어요.
1: pop이라고 하는 게 터뜨리다라는 동사예요. 근데
0: 네.
1: 이게 사실 그거 말고도 갑작스럽게 뭔가 팍 벌어지는 일에 관련된 거는 pop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뭐 pop-up store이라든가 뭔가
0: 맞아요.
1: 튀어나온다.
0: 익숙하죠.
1: Right? Okay, so pop은 여기서 터뜨리다라고 했고요. 여기 지금 pass out 썼는데
0: 네.
1: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완전히?
0: 완전히,
1: 이렇게?
0: 그쵸, 그쵸. 해롱해롱,
1: 해롱해롱?
0: 넉다운.
1: 기절하다라는 뜻입니다.
0: 네.
1: 진짜 패스해서 뒤로 넘어간 느낌인 거예요. 오케이,
0: 어.
1: so pass out은 기절하다가 되겠고요. 이거는 단순하게 그냥 덜렁 동사 하나예요. 동사인
0: 네.
1: 것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모두가 기절했다. 이거는 기절했다라는 뜻도 되지만 피곤했다라는 뜻도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우리도
0: 네.
1: 피곤하면 나 완전 기절했잖아라고 하죠.
0: 그죠.
1: 그래서 모두가 기절했다. 어떻게 할까요?
0: Everybody passed out.
1: Yes, everybody or everyone passed
0: Everyone
1: out.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할지도 몰라라고 할때 우리 조동사 뭐 쓰죠?
0: passed out.
1: Might. 그러면 나 기절할지도 몰라.
0: I might passed out.
1: Pass out, right? Might 뒤에는 동사
0: 아,
1: 원형입니다.
0: 그렇죠.
1: I might pass out. 이거는 진짜 너무 피곤해서 기절할 수도 있다가 되겠지만 너무 무서워가지고 영화 보다가 I might pass out 이렇게도
0: 그렇죠.
1: 쓸수
0: 무서운 영화
1: 있겠죠.
0: 볼 때.
1: That's right. So pass out은 뭐 피곤해서든 아니면은 뭐 you know 진짜로 뭐 실신하는 게될 수도 있고 이렇게 pass out
0: 네.
1: 쓸 수가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Everyone passed out.
0: Everyone passed out.
1: I might pass out.
0: Oh, I might pass out.
1: 자, 그리고요. 여기에 어떤 분들은 오히려 이 단어를 먼저 아시더라고요.
0: Faint?
1: faint라고 하는 것도 기절을 하는 건데요. 얘는 거의 실신하다라는 뜻입니다. faint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정말 현기증이 나든가 이런 식으로
0: 예.
1: 할때 보통 faint를 쓰고요. 피곤해서 faint 한다고는 쓰지는 않아요.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얘가 더 포괄적이라 볼수 있죠.
0: 네.
1: Alright. 자, 그리고 여기 또 중요한 패턴이 여기 almost 뒤에 과거 동사를 쓴 겁니다. 직역을 하게 되면 거의 뭐뭐 했다이기 때문에 실제로 하진 않은 거죠.
0: 그러네요.
1: 그래서 의역이 되면서 뭐뭐 할 뻔했다 정도가 이제 될 수가 있는 건데요. 이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I almost forgot. 나 거의 잊었어. 그러면 아직 잊은 건 아니죠.
0: 그쵸?
1: 그러니까 잊을 뻔했다가 되는
0: 어,
1: 거죠.
0: 나 완전 까먹을 뻔했다. 약간 이런
1: Right. 맞아요.
0: 느낌.
1: She almost got an A라고 하면 A를 받을 뻔은
0: 아하,
1: 했지만은
0: 못 받은
1: 못
0: 거죠?
1: 받은 거예요.
0: 비 받았네, 딱
1: That's
0: 보니까.
1: right.
0: 에이.
1: Okay. 자, 읽어볼게요. Yeah, when he tried to pop it, I almost passed out.
0: Yeah, when he tried to pop it, I almost passed out.
1: There you go. 두 문장 있으니까 빗도와 트레이닝 할게요.
2: Ouch! Did you go and see a doctor? Ouch! Did you go and see a doctor? 'Yeah, when he tried to pop it, I almost passed out. Yeah, when he tried to pop it, I almost passed out.
1: 미션 정리할게요. 눈꺼풀에 심한 다래끼가 났었어.
0: I had the best eye on my eyelid.
1: Right. 자, 두 번째. 의사가 짜려고 할때 기절할 뻔했어.
0: Yeah, when he tried to pop it, I almost passed out.
1: 오케이, 좋습니다.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0: 주세요.
3: What happened to your eye? It's all swollen. What happened to your eye? It's all swollen.
2: I had a bad sty on my eyelid. I had a bad sty on my eyelid.
3: Ouch! Did you go and see a doctor? Ouch! Did you go and see a doctor?
2: Yeah, when he tried to pop it, I almost passed out. Yeah, when he tried to pop it, I almost passed out.
1: Yeah, 직접 참여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0: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1: Alright, 첫 번째는 덩어리 표현이죠.
0: 네.
1: Have a sty. 가봅니다. 걔는, 그녀는 심한 다래끼가 났어. 현재형으로 한번 해볼게요.
0: She has a bad sty.
1: 그렇죠. Has. 이게 중요한 겁니다.
0: Yes.
1: 눈꺼풀에 심한 다래끼가 났었어. 나는,
0: 예.
1: 과거형으로, 나는 심한 다래끼가 눈꺼풀에 났다.
0: I had a bad sty on my
1: There
0: eyelid.
1: you go. 세 번째. 난두 눈꺼풀에 다래끼가 났어. 현재형으로 한번 해볼게요. 나는 다래끼가 있다.
0: I have
1: A
0: a
1: star.
0: sty
1: 자.
0: on both eyelids.
1: 그쵸. 아직은 단어가 익숙하지 않죠.
0: 그쵸,
1: It's
0: 그쵸.
1: okay, it's okay.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She has a bad sty. I had a bad sty on my eyelid. I have a sty on both eyelids. Very nice. 자, 다음은요. Pass out.
0: 아하.
1: 꼭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0: 네.
1: 자, 다들 기절했어. 모두가 기절했어.
0: Everyone passed out.
1: 그죠? Everyone passed out.
0: 으흠.
1: 나 기절할지도 몰라. 나 무서운 거못 보거든, 이러면서.
0: I might pass out.
1: 그죠? I might pass out.
0: 으흠.
1: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좀 깁니다. 의사가 짜려고 할때 기절할 뻔했어. 제가 직역 버전 드릴게요. 그가 그걸 터뜨리려고 할 때.
0: When he tried to pop it,
1: 오케이. 난 거의 기절했어.
0: I almost passed out.
1: There you go. 자, 그래서 뭐할 뻔했다라고 할땐 almost를 쓰고 과거동사 쓰는 것까지 같이 알아두셔야 된다는
0: 네.
1: 거. 이해하셨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0: 한번 읽어볼까요?
1: 그럴까요?
0: 네.
1: 오케이. 읽어보겠습니다. Everyone passed out. I might pass out. When he tried to pop it, I almost passed out.
0: 어우, 읽어주시니까
1: 아유,
0: 머릿속에 쏙 들어왔어요.
1: 좋습니다. 아,
0: 네.
1: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0: 주세요.
2: What happened to your eye? It's all swollen.
3: I had a bad sty on my eyelid.
2: Ouch. Did you go and see a doctor?
3: Yeah, when he tried to pop it, I almost passed out.
1: 미션 해결할게요.
0: 네, 슬기롭게 미션
1: 해결!
0: 해결!
4: What happened to your eye? It's all swollen.
0: Yeah, I had a bad sty on my eyelid.
4: Ouch! Did you go and see a doctor?
0: Yeah, when I tried to pop it, I almost passed out.
4: Oh, no!
1: Yes. 수고하셨습니다,
0: 와,
1: you guys. Alright.
0: 네.
1: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0: 웬디는 손을 씻지 않고
1: 어우.
0: 먹었어라는 문장이었는데요. Wendy ate without washing her hands.
1: 그렇죠. Without ing. 기억나시죠?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입니다. 이거는 패턴이라기보다는 거의 덩어리 표현에 가까운데요.
0: 네.
1: Have a sty. 이걸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내 아들이 다래끼가 났어. 내 아들이 다래끼가 났어. 만들어 주시면
0: 오.
1: 되겠습니다.
0: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1: 네,
0: 보십시오.
1: 틀려도 되니까 무조건 도전해 주세요.
0: 네.
1: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0: See you every day.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레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표현은요. 여러분 어떤 상태에 있나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앞으로 어떠한 상태에 있나요? 라고 물어보고 싶을 때는요. How was? 하고 나서 궁금한 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날씨가 어떤지 혹은 어떻게 지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볼 때 How was? 궁금한 일 혹은 여기처럼 궁금한 대상을 얘기를 해서 그 대상이 어떻게 지냈는지를 물어볼 수 있는 안부의 표현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핵심 문장으로 주말 잘 보내셨나요? 라는 질문을 바로 How was?

궁금한 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문장 구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러분이 어떻게 라고 얘기를 할 때 의문사가 뭐가 떠오르죠? 그쵸, 바로 how가 떠오르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영어 배웠을 때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런 것들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었던 것이 바로 How 하고 나서 비동사 궁금한 대상 혹은 궁금한 일이었습니다. How are you?가 여기에서 나왔던 거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궁금한 것 혹은 궁금한 일에 대해서 현재로 물어보고 싶을 때는요, is나 혹은 are 넣어서 How is 궁금한 일 혹은 How are 궁금한 대상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현재에 대해서, 현재 상태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그쵸, 어땠는지에 대한 과거를 물어봅니다. 그러면 is가 뭘로 달라지면 될까요? 그쵸, 바로 how was 하고 나서 궁금한 대상이나 일을 말씀해 주시면은 그 대상이 어땠나요? 라는 안부의 질문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궁금한 대상 혹은 궁금한 일을 바꿔가지고 How was 궁금한 일, 궁금한 대상으로 그게 어땠었나요? 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첫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주말 잘 보내셨나요? 주말 어땠어요? 라는 질문이 되겠죠. 자, 그럼 주말, 그쵸, 바로 weekend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주말이 어땠나요? 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싶을 때는요, 바로 How was? 하고 나선 Your weekend. How was your weekend?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주말 잘 보내셨어요? 주말 어땠나요? 라는 질문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How was your weekend? 한 번만 더. 시작! How was your weekend?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주말 잘 보냈어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 여러분이 하루를 마무리했었을 때에 오늘 별일 없었어요? 하루 잘 보냈어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이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당신의 하루가 어땠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되겠죠. 당신의 하루는요, 바로 How was your day?로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How was your day?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오늘 별일 없었어요? 라는 안부의 질문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How was your day? 한 번만 더. 시작. How was your day?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오늘 별일 없었어요? 오늘 하루 잘 보냈나요? 라는 질문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세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요, 시험 가지고 물어보도록 하죠. 시험을 치고 나왔을 때, 그쵸? 시험 잘 봤어요? 시험 잘 보셨나요? 라는 질문은 어떻게 물어보시면 될까요? 그쵸? 시험은 test나 혹은 exam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How was your test? 혹은 How was your exam?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쵸? 시험 어땠어요? 시험 잘 봤어요? 라는 안부의 질문 How was your test?로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How was your test? 한 번만 더. 시작! How was your test?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약간 발음적인 포인트를 하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How was your test?보다 어떤 게 조금 더 익숙하세요? 그렇죠? How was your test? 이렇게 연결되는 게 조금 더 익숙하실 겁니다. 그래서 How was를 How was your? 이렇게 조금 연결해서 연습을 해주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How was your test? 해서 시험 잘 보셨나요? 라는 안부의 질문 한번 해봤고요. 그럼 우리 마지막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 면접 잘 봤어요? 면접은 어땠어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이라는 거는요, job interview 혹은 그냥 interview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면접 잘 봤어요? 바로 how was your interview 혹은 how was the interview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그렇죠. 면접은 어땠어요? 라는 질문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번에도 How was your 혹은 How was the interview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How was the interview? 한 번만 더. 시작! How was the interview? 라고 얘기를 해서 면접 어땠어요? 잘 봤어요? 라는 안부의 질문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궁금한 일이나 혹은 궁금한 대상을요, 어땠어요? 라고 안부를 물어보고 싶어요. 그럴 때는 how was

0: plus 궁금한 대상 혹은 궁금한 일을 넣어서 여러분이 말씀해 주시면 그거 어땠어요? 잘했어요? 라는 질문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머릿속으로 정리해 보면서 원어민 음성 들어보도록 하죠.
1: How was your weekend? How was your weekend? How was your day? How was your day? How was your test? How was your test? How was the interview? How was the interview?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응용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해볼 수 있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문장 한번 살펴봤어요. 주말 잘 보냈어요? 그렇죠. 바로 How was your weekend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를 또 물어볼 수 있는 질문도 얘기를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는요, 지금 잘 보내고 있는 중이에요로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땐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바로 How is your weekend? 혹은 거기에다가 뒤에 going까지 붙여가지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라고 물어보고 싶을 때는요, How is your weekend going?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혹은 going 빼고 How is your weekend?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지금 주말 어떻게 보내고 있어요? 잘 보내고 있어요? 라고 지금 잘 보내고 있는지를 얘기를 할수 있는 질문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응용이 또 얘기를 할수 있을까요? 그쵸, 바로 How is 궁금한 일 going? 이렇게 물어보면 그쵸, 그 일이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라는 문장을 여러분이 또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요거 떠올려 주시면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How is your weekend going? 한 번만 더. 시작. How is your weekend going?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주말 잘 보내고 있는 중이에요. 라는 응용 문장도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장도 한번 보도록 하죠. 하루 잘 보냈어요? 혹은 어떻게 하루 보냈어요? 별일 없었어요? 라는 질문을 How was your day?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한번 응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요, 회사에서 별일 없었어요? 라고 얘기를 해서 회사에서라는 장소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장소를 얘기를 할 때는요, at이나 혹은 in을 얘기를 하는데요. 되게 회사에서 라고 얘기를 할 땐 요 표현 떠올려 주시면 좋습니다. 바로 at work, 요것이 바로 회사에서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How was your day at work?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회사에서 별일 없었어요? 라는 안부의 질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How was your day at work? 한 번만 더. 시작. How was your day at work? 라고 얘기를 해서 회사에서 별일 없었는지 라는 장소까지 넣어서 질문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걸 안부를 물어볼 때 그거 어땠어요? 그거 잘했어요? How was 궁금한 일 혹은 궁금한 대상으로 물어보는 연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Thanks for joining the program. I'm your host, Jake, who is always here for you.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근철입니다. 매일 10분 영어고요. 그 중에서도 하루 딱 한 문장으로, 그렇죠? 다시 한번 시도해보는 거죠. Try again. 오늘은 어떤 내용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 지체 없이 바로 출발합니다. 단, 숙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즐거운 도전부터 가겠습니다. 빰빰빠람빰빰.

3, 2, 1. 네, Did you give it a try? 다들 한번 해보셨나요? 자, 내용은 머릿속에 장면 떠올리시면서 야, 내 손금을 봐줄 수 있는 사람을 내가 한 명 알고 있어. 손금을 보다 막 어렵잖아요, 느낌이. 그런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어떤 상황이냐면 내가 누군가를 알고 있어 라고 얘기할 때 네, 영어로는 뭐라고 할까요? 내가 알다. I know someone. 되게 쉽죠? 근데 뭐하는 사람이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who 쓰시면 돼요. 이거의 어감은요. 어느 상황에서 필요할까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누구다라고 적시하진 않지만 거기에 내가 이런 사람 알고 있는데 혹시 관심 있어? 이 정도의 느낌으로 가볍게 던질 때 쓸 수 있는 표현이겠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Coming up, try it out. Step 1. 자, 뭐뭐 하는 사람을 알고 있어 해서 뒤에 다 똑같고요. 앞에 독서, 기금을 조성하는, 사람을 돕는, 작곡을 하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I know someone 까진 쓰세요, 그냥. 그죠? 근데 who 다음에 동작을 쓰시면 되는 거죠. 독서를 많이 하다. 그러면 책을 읽는 게 뭐예요? read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읽는 거니까 someone read가 아니고 someone reads죠. 그래서 I know someone who reads, 그 다음에 많이니까 a lot. 그래서 I know someone who reads a lot 이렇게 쓰시면 돼요. I know someone who reads a lot. 동작이 제일 중요합니다. 기금을 조성하는 사람을 한 명 알고 있어. 이렇게 뭐 경제적인 것도 쓸 수 있잖아요. 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펀드를 운영하는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I know someone 똑같이 쓰세요. 3분의 2가 해결됐고요. 기금을 조성하다가 되게 어려울 것 같죠. 그런데 바로 동사 기금이 쌓이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동사 raise를 쓴다는 거 하나 알아두세요. 그래서 I know someone who raises funds라고 합니다. 그래서 fund가 우리가 fund라고 하잖아요. 거기다 보통 복수 형태를 많이 쓰니까 who raises funds 아니면 이거 대신에 who raises money 돈을 그렇게 기금을 조성하다라고 funds 대신에 쉬운 단어 money, money, money 뭐니 해도 그걸 쓰시면 되겠죠. 물론 그게 제일 중요한 건 아니지만 사람을 돕는 사람을 나는 한 명 알고 있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뜻이겠죠. 자, 그러면 I know someone who helps people. 그런데 만약에 poor people, 그렇죠? 힘든 사람들을 돕는다. People in need,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다. 이렇게 확장하실 수 있습니다.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다 쓰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I know someone 다음에 동작만 쓰시면 돼요. 작곡하는 사람을 한 명 알고 있어 라고 할 때요. I know someone. 작곡하다 뭐예요? 그렇죠. compose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쉬운 단어가 쓰는 거잖아요. 노래를. 우리가 노래를 작곡. 그래서 writes songs 아니면 who writes 다 좋습니다. writes songs 아니면 music이라고 쓰셔도 되겠네요. who writes music. 자, 네 가지는 여러분 다 이제 연습하실 수 있겠죠. 보고 읽는 거 의미 없더라. totally meaningless. 그러니까 바로 you'll be given your own chance to speak it out loud. Then repeat after me. 가볼까요? 첫 번째, 나 독서 많이 하는 사람을 알고 있는데 Your turn. 네, I know someone who reads a lot. 됐죠? 자, 두 번째는요. 기금을 모으는 사람, 조성하는 사람을 내가 알고 있는데 Your turn. 그렇죠. Who raises funds. 이런 식으로 I know someone who raises funds. 자, 세 번째는요.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을 내가 알고 있다니까. 자, your turn. 네, 그래서 I know someone who helps other people. 아니면 그냥 people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맨 마지막으로요. 그렇죠? 네, 작곡하는 사람을 내가 알고 있어요. 라고 해서 your turn. 네, I know someone who writes music 하시면 딱 어울립니다. 자, 그러면 이걸 좀 더 확장시켜 볼게요. Here we go. Step 2. 내 손금을 봐줄 수 있는 사람을 한 명 알고 있어. 이거 어려운 것 같지만 핵심은요. 내가 알고 있다. I know someone까지 하세요. 그렇죠? 근데 손금을 보다는 뜻은 뭐예요? 손에 난 금을 읽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영화에도 이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who reads라고 합니다. 근데 그럴 수 있다라고 쓰는 어감은 who can이라고 쓰면 되는 거잖아요. Someone who can, C-A-N. 그래서 I know someone who can read your palm.
palm이요. L이 묵음이에요. 이거 팔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palm 하면 바로, 예, 바로 손바닥을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죠? 예, 물론 손등은 뭐라고 합니까? 또 이렇게 궁금하실 분들이 있을까 봐. 그러면 the back of your hand. 그렇죠? 손등은 back of your hand. 손의 뒷부분이니까. 손바닥은 따로 이름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palm이라고 씁니다. P-A-L-M. 됐죠? 뭐 여러 번 읽을 거면, 여러 손을 읽을 거면 read your palms 하고 S 붙여도 상관없고요. 됐죠? 자, 고양이 10마리를 키우는 사람을 한 명 알고 있어. 자, 한번 가볼까요? I know someone. 그렇죠? 예, 현재 키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바로 who's raising. raising이 바로 아까처럼 올리다, 모으다는 뜻도 있지만 무엇을 키우다. 왜? 동물이 점점 크면은 올리는 거잖아요. 식물도 이제 키가 크는 거고 동물도 키가 크니까 그래서 raise라는 단어가 키우다는 뜻이 있습니다. 10 cats. 10마리의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을 실제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 사람이 작곡가예요. 드라마 작곡가. 그래서 예, 진호야, 프로그램 잘 보고 있지? 자, 우리 조진호 씨, 저희 프로그램 잘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 cats. Isn't that amazing? 그 문제로 너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한 명 알고 있어. 그러면 I know someone. 너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Who can help you? 그죠? 바로 help you. 근데 그것의 그런 문제, 그럴 때는 바로 with that이라고 쓰시면 돼요. I know someone who can help you with that problem. 다 상관없습니다. 자, 앞에 나왔던 내용을 가지고요. 여러분, 두 번 더 마무리 깔끔하게 해보는 시간이죠. Try it again.

Alright, let's put it in a dialogue like this. 상대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와, 네 손금 봐줄 수 있는 사람을 내가 아는데. 그랬더니, 정말? 나는 네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을 알고 있는데. 한술 더 뜨네요, 그죠? 자, 한번 가볼까요? I know someone who can read your palm. 됐죠? 네, 그랬더니 바로 얘기합니다. Really? I know someone who can read your mind. 그래서 마음을 읽다는 read your mind. Read your palm은 손금을 보다. 전부 다 read를 쓴다는 게 신기하죠? 이것도 한번 연결고리에서 만들어드렸고요. If you want to watch this program again, then you know what to do. Visit our website, ebse.co.kr. 함께 해주시고요. 주위에 함께 나누면서 또 행복한 시간, 뭐 스터디 그룹을 만드셔도 좋고요. 가족끼리 하루 한 문장씩 던져주면서 네, 연습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건강 잘 챙기시고요. Thanks a lot. See you next time. Bye!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0: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1: 데이비드 커퍼필드.
0: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1: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라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0: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1: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시니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를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0: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1: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로 좋습니다.
0: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라는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란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0: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1: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뭐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뭐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무대가 됐나요? 그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0: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1: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0: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1: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세계 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